0: 네, 오늘 첫 곡 아주 예. 그루브의 마왕이라고 예. 자미로콰이의 Can't Hit. 우리말로 하면 캔에 봉인된 열기 뭐 이런 뜻이겠죠. 떠나고픈 의욕을 뿜뿜 캠핑카 타보고 떠나보는 게 제 버킷리스트인데요. 9477님 예. 오프닝의 주인공 7269님 근데 뭐 그렇게 마음이 계속 편할 수만 없겠죠. 근데 이것도 자기를 마음을 좀 다스리는 방법이다. 4일차라고 하셨으니까 네. 잘 즐기시고 무사히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응원 드리고요. 자, 날씨는 좀 흐리지만 자미로콰이 곡을 들으니까 정말 떠나고 싶습니다. 1271님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하늘이 이러다 또 비가 좀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고요. 부러움은 지는 건데 차박하신다고요? 너무 부러워요 라고 1470님도 네. 첫 사연에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정식으로 출발할게요.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쉐보레 주식회사 BS 한양,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백년화편, 롯데렌터카,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IS동서, 오뚜기 카레와 함께할게요.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10: 밥알 찹쌀떡의 원조.
11: 백년화편
10: 첨가물 없이 건강한
11: 백년화편
10: 30년 전통
11: 백년화편
10: 떡 선물 세트는
11: 백년화편
10: 1588-5678.
1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0: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리버마켓에서 열리는 케이블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아, 김현성님, 쉘브르의 우산이군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멜로디. 뭐 너무나 많은 버전들이 있죠. 프란시스 레이라는 작곡가의 명곡. 그때 프랑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노래들이 이렇게 막 서글프고. 아무튼 오늘의 버전은 일본인이지만 브라질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사 오노

쉐브레 우산이었습니다. 레 파블리 드 샤브. 예. 근데 원래 영어 제목은 I will wait for you 이렇게 노래했었죠. 가사가 천 번의 여름이 지나간다 해도 나는 기다릴 거예요 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첫 곡으로 붕 떴다가 두 번째 곡으로 촥 진정이 되는 들었다 놨다 4100번님 그만큼 감성이 민감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대전에는 이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나 봐요. 이 노래가 찰떡이라고. 출근길인 게 좀 걸리지만 이라고. 그래도 뭐 감성 없는 출근길보다는 늦지는 않으셨죠? 1470님 네, 힘내시고요.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샵 8000번 저희 오늘 아침 앞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용료 부과되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 게시판 편하게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또 분위기 좀 바꿔보죠. 성영주님의 신청곡이에요. 데이식스의 원필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더 걸을까?

이은주님께서 신청하신 윤도현의 목소리였습니다. 꿈꾸는 소녀. 아침에 남편하고 얘기하다 살짝 언성이 높아졌어요. 5월에는 이거저거 챙길 것도 많고 지출도 많아서 둘 다 좀 예민해졌나 봐요. 오래 끌지 않고 퇴근하면 먼저 슬쩍 말 건네보려고요. 7410님. 아휴, 마음이 아주 넓으신.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사실. 근데 이제 이런 말다툼은 서로 잘해보자고, 예, 잘해보자고, 내가 맞다, 뭐, 네가 좀 따라와라,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예, 서로 뭐, 더 이상 감정 상할 일은 없으시길. 자, 잘 화해하시고요. 부산에서 배준님께서 어제 병원에서 가족 간병하면서 이어폰으로 계속 듣고 계시다고, 예고 없이 오는 절망도 인생엔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옆자리 간병사 이모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그쵸. 아무튼 너무, 네, 용기 잃지 마시고요. 지금 어느 분이 가족 중에 아프신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빨리 쾌차하시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드릴게요. 자, 이어지는 곡은 아비치의 곡.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여보, 맛 어때?
5: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5: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6: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6: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7: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플러스.
9: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0: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1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M's. 자, 5월 15일 그러면 스승의 날이죠. 우선. 근데 국가 기념일인 세종대왕 나신 날이기도 해요. 자, 이번 주 금요일 15일 날 서울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629돌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 올해 주제는 여민락 세상과 함께 즐기다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훈민정음 서문 탁본뜨기 그리고 해시계 앙부일구 만들기 체험을 하실 수 있고요. 오후 6시부터는 국립국악원의 대취타와 여민락 공연 또 전통 무용도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기예보상으로 금요일 날씨는 막대요. 자, 형편 되는 분들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요? 최근에 혹시 저녁 6시 이후에 세탁기 돌리면은 뭐 전기요금 폭탄 맞는다 이런 아주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 보신 적 있나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퍼지고 있다는데 뭐 내용은 주로 그래요. 세탁기뿐만 아니라 저녁에 전자제품을 쓰면은 전기요금이 올라간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달 정부가 전력 소비를 낮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낮에 전기요금을 좀 내리고 저녁과 밤에 올리기로 이제 요금 체계를 개편을 했는데 요 요금 체계는 어디까지나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에만 적용이 되고 주택용 전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거를 미끼 삼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소위 낚는 거죠.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은 누진세만 적용되고요. 낮이냐 저녁이냐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가짜뉴스에 속지 마시고 또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강원도 태백시에 가면요. 태백 작은 영화관이 있어요. 이름 그대로 아주 작은 상영관이 두 개짜리 영화관인데 여기서부터 내일부터 모든 영화를 단돈 1,000원으로 볼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2026년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요. 관람권 한 장당 최대 6,000원을 지원받게 되었는데 평일이든 주말이든 요일도 상관없고 요즘 대형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대부분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태백 시민이거나 또 방문 계획 있으신 분들 꼭 참고하시죠. 자, 그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자, 오늘 좀 쉽습니다. 이 두 개의 상영관을 갖춘 태백 작은 영화관. 왠지 모르게 이 영화 속의 작은 극장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어린 시절 영화가 전부였던 소년 토토. 이 토토가 마을의 작은 극장에서 영사기사 알프레도와 친구가 되는 특히나 엔니오 모리코네의 아름다운 OST로 또 많은 사랑을 받은 이 영화의 제목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 있고요.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맞춰주시면 저희가 우선 유산균 세트 한 분, 그리고 보리차 세트 다섯 분께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맞춰주세요. 에릭남입니다. 천국의 문.

에릭 남의 천국의 문. 네, 천국이 오늘의 키워드였죠. 저칼로리 퀴즈. 소년 토토와 작은 마을, 작은 극장에서 그 영사기사 알프레도와의 나이를 초월한 우정을 담은 이 영화의 제목은 바로 시네마 천국이죠. 배경음악이 그렇죠. 이건 정말 음악이 너무 아름다워요. 뭐 엔요 모리콘에 너무나 수많은 명곡들이 있습니다만은 눈물 샘을 자극하는 백진아님이 저는 영화 TV로 봤는데 그때 영화관에 대한 로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대학생 때 첫 알바를

눈물이 납니다. 또 4319님 OST를 너무 좋아해서 첼로로 연습해서 연주한 적도 있어요 라고. 아 진짜 예 어떻게 선율이 이렇지. 자 호박차 세트 받으실 다섯 분 5966-4319-8777 허용무 이현성님 이렇게 다섯 분이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네, 크랜베리스의 Ode to My Family를 아주 재미있게 샘플링한 NCT Wish의 노래입니다. Ode to Love.

화사의 굿 굿바이였습니다. 3616님은 목포에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아침에 비가 얼마나 무섭도록 내리던지 저 뚜벅이라 어떻게 출근하지? 했는데 남편이 자기 나갈 때 같이 가면은 데려다 준 데서 평소보다 좀 일찍 출근해서 믹스커피 한잔 하며 여유 부리고 있습니다. 모두 빗길에 안전운전 하세요 하셨는데 그렇군요. 남쪽에 비가 이미 세차게 내렸었고 그러면은 상암도 서울도 이제 곧 오후쯤 비가 진짜 오겠구나. 비가 오니 잎들이 더 초록초록해요. 그건 맞죠. 2813님 길가에 아카시아 나무는 축 처져 있는 게 좀 불쌍하지만 시골에 고추랑 강낭콩 몇 개 심었는데 제가 물 주는 거랑 비 오는 거랑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적당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 우리도 진짜 비가 점점 많이 오는 기후로 바뀌고 있잖아요. 진짜 다 떠나서 올 여름에도 비 피해 정말 최소한으로 그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어서 핑크 스위치의 노래 이어드릴게요. I feel good.

0: 피로회 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스마트하게 달리고
0: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0: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0: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신 시간 9시 53분 40초 방금 지났고요. 2부 마지막 곡 루벤 스투다드의 Flying Without Wings, 날개 없이 날아요. 자, 이 노래 듣고 오늘 생각난 노래로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데이터처.
4: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 시장 운영.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0: 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5월 12일 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네, 비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봄비 한참 봄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을 때 비가 내리고, 물론 이제 시들어가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아까 초록을 더 짙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노래 한 곡이 떠올랐는데요. 이 곡은 2000년에 발표된 영화예요. Woman on Top, Woman on Top이라고 페넬로페 크루즈가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 한국 개봉 때는 이게 맛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엉뚱한 제목이어서, 예, 뭐 좀 약간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아무튼 스페인을 대표하는 여배우자, 뭐 정말 이 당시 아주 미모의 절정을 이 영화에서 그대로 담아낸, 뭐 아주 가볍게 보는 그런 청춘 영화인데요. 아무튼 이 영화에는 그 브라질의 대표 싱어송라이터인 파울리뉴 모스카라는 뮤지션이 여러 곡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파우사 바야누라고 하는 곡, 오늘 생각난 노래로 준비해봤습니다.

0: 0705님이 음악으로 세계여행하는 것 같다고. 근데 플루시 은근 잘 어울리네요 라고. 그 보사노바 그 장르에서 플루시 그래도 꽤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 파우사 바이아노, 바이아나. 그러니까 바이아나 그러면은 바이아라는 지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가씨들을 바이아나, 남자들을 바이아노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파우사 그러면은 이제 가짜.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가짜인 척하는, 그러니까 바이아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 숙녀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영화 우먼 온 탑 중에서 파울리뉴 모스카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외근 때문에 우울했었는데 노래 때문에 또 기분이 전환되셨다고. 아우 다행입니다. 7101님 네,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자, 3, 4부 당진시청,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멕시칸, 샤브올데이, 오뚜기 카레, 한국세무사회, 브라움스 암마의자, 주식회사 헤리즈 하버헤,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뿌리담은 리얼 생화사비 주비푸드와 함께할게요.
1: 자꾸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솔직히 맞다.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덮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국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네, 포스트 말론 노래 중에서 이 곡을 제일 좋아하신다는 강예수님 듣고 계셨네요. 올해 내한 공연을 앞두고 있죠. 3390님이 신청하셨던 포스트 말론 서클스였습니다. 저도 음악을 참 짧지 않게 했는데 똑같은 8비트도 이렇게 연출되면 이렇게 두꺼운 장작나무가 깨지는 듯한 느낌, 터벅터벅 앞으로 가는 듯한, 정말 그 약간씩의 차이가 전혀 다른 개성을 만들고, 예,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저는 만학도 간호학과 3학년 학생입니다. 다음 주 기말고사인데 도서관에서 오아이온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힘든데 힘 좀 주세요 라고 김정미님, 저희가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파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송윤복님은 따님하고 일본 여행을 가셨는데 틈틈이 지금, 예, 라디오 듣고 계시다고 미니로 듣고 계신 거예요. 벌써 여기는 많이 덥네요 라고. 일본도 요즘에는, 옛날엔 뭐 오사카 아니면 동경이었지만 요즘에는 우리 한국인들 여러 곳을 여행을 가니까 그 아래 위로 길잖아요. 어느 쪽에 계신지. 아무튼 덥다고 하신 걸 보니까 좀 약간 아래쪽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예,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우영신님은 지난주 부산을 지나 경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할 일은 많이 쌓였지만 그 사이 여행을 잘 마치고 와서 고맙고 감사하고 다시 일상으로 오니까 그것도 기쁘고요. 떠나봐야 아는 거니까, 그죠? 자, 신청하신 곡 들려드릴게요. 신해철 일상으로의 초대.

네, 지금 들으신 곡은 원래는 이제 자전거 탄 풍경의 히트곡이죠.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후이의 리메이크로 함께 들었습니다. 만삭 임산부예요. 예정일이 이틀 지난 오늘 자연진통을 기다리며 라디오 듣고 있어요. 아가야, 엄마는 준비돼 있어.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신어주렴. 진짜 늦어도 오늘 안엔 내일 아침에는 볼 수 있겠네요. 7181님, 아 5718님, 저희가 호박차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기하고 정말 네, 잘 만나시면 또 알려주시고요. 남편과 둘이 아니 캠핑장 터줏대감 삽살개 별이와 같이 오늘 아침 크게 틀어놓고 시원한 공기 마시며 듣고 있습니다. 어제 일찍 잠든 남편은 벌써 모닝 맥주를 오픈하고 저는 라면 끓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5월 8일 날 주신 문자인데 소개가 좀 늦었어요. 캠핑장, 네, 그러니까 캠핑 가셨던 0606님의 모닝 맥주. 예, 뭐 휴가지에서는 가능하죠. 예, 그렇죠. 무사히 다녀오셨기를 바라고요. 그때 신청하신 노래 터미 페이지의 I'll Be Your Everything 지금 들려드립니다.

0: 넘어.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0: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은 조영신님의 사연과 만나볼게요. 유년 시절 억수같이 소낙비가 내릴 때 의뢰 냇가에 물이 불어나서 혼자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아버지 등에 업혀 냇가를 건넜죠. 무릎 위까지 바지를 걷어붙이시고는 저뿐 아니라 혼자 나온 동네 친구들 차례로 업고 징검다리를 건너주셨기에 학교 가는 길이 마냥 신났어요.
1: 야, 우리 아버지가 업고 건너주신대.
0: 친구들 앞에서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아버지 꽤 힘드셨을 텐데 철없는 저는 아버지 등에 업히는 것이 좋고 따뜻해서 비 오는 날이 참 좋았습니다.

징검다리를 건너서 학교를 다니셨어요. 상황으로 볼 때는 아마도 꽤 오래전 이야기 같은데 그날의 기분이 이렇게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 같은, 그만큼 아버지 등에 업히시는 게 좋으셨던 거겠죠. 따님께서 아빠의 등을 따뜻하게 기억하는 일, 참 포근하게 여겨집니다. 저도 앞으로 비가 내리면 왠지 오늘 사연 생각이 날 것 같고요. 따뜻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12일 화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 전해봅니다.

네, 루서 벤드로스의 Dance with my father 했어요. 조영신님의 사연과 함께 이어드렸고요. 박효정님이 따뜻한 동시에 저릿하네요. 근데 보니까 비 오는 날 이렇게 아버지하고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꽤 계세요. 아침 가족들. 김나미님도 저도 여름에 폭우 때문에 다리가 끊어지면 아버지가 업어서 건너주시기도 하고 고무대야에 태워서 건너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야, 그거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그죠? 옛날엔 진짜 학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제는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량껏 각자 그 집안마다의 어떤 생각하는 바대로 뭐 며칠 빠지고 그냥 대신 부모님과 좋은 시간 보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든지 뭐 강요될 건 없는 거죠. 중2 때 비 오던 날을 잊지 못한다는 정주리님도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친구들하고 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꺄르르르 웃으며 홀딱 젖은 생쥐꼴로 집에 가는데 그날의 즐거웠던 기억을 잊지 못해요. 맞아요. 아주 어릴 때 이렇게 단상이라고 하죠. 앞뒤는 끊어져 있지만 꽤나 즐거웠던 순간들은 그렇게 기억에 네, 마치 숏폼처럼 남아있는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아, 막 비가 너무 오고 그러면 비 맞을 때 막 살갗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예. 아무튼 비가 막 그렇게 저도 고등학교 때인가 아무튼 야 맨날 다니는 그 통학하는 길이 풍경이 완전 달라져 있고 와 비가 그냥 막 개천처럼 막 골목들이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진주인데 이혜진님 꾸물꾸물한 날씨지만 공기의 온도는

학습도 만족스럽습니다. 나가기 전에 집안일 좀 더 하고 커피 타서 잠깐 앉아있는데 아, 이 노래 듣고 나가세요. 그러면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준비했습니다.

김숙진님이 야,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게 2520님께서 3시 반에 깼대요. 빗소리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멍한데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신청해봅니다 하셨거든요. 이게 아마 싱어송라이터 박광현 씨가 먼저 불렀던 곡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신성훈 씨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장대비가 너무 좋아서 비 오는 날이면 학교 운동장에 그냥 가만히 서 있었던 아이고 아무튼 그때 교복 입은 두 소녀 그때 그 친구는 잘 있는지 궁금해지는 날입니다. 라고 박수정님 그러게요. 딱 그때 친구들은 어쩌다가 연락들이 그렇게 끊어진 건지.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5: 새벽 3시에 깨신 분이 있다면 이효진님은 새벽 4시에 잠이 드셨대요. 새벽에 내리는 빗소리, 바람, 음악 다 좋더라고요. 네, 벌써 일어나셨네요. 저는 그저께 눈 딱 뜨자마자 시계를 보니까 4시 44분인 거예요. 더 자야지 했는데 왠지 더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예 일어나버렸던. 봄에 원래 그런가? 서해 쪽은 이제 비가 그쳤다고 임승규님. 비 그치면 좀 더워진다는데 할 수 없죠. 대박 사건. 0276님 괜찮으세요? 오하윤 듣다가 종점에 와버렸습니다. 오하윤의 힘이 이 정도일 줄. 예. 다시 버스 타고 약속 장소로 이동해야 돼요. 그래도 오늘 기억될 날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집중해서 들으셨길래. 저희가 호박차 세트 챙겨드릴 테니까 태요, 깨요와 합성어. 네, 호박차 드실 때마다 오하윤 생각하시라고요. 자, 마지막 곡 슈퍼트램프의 It's Raining Again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허한나입니다. 미국의 배우 짐 캐리처럼 코미디와 정극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배우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저는 남들에게 우스꽝스러워 보이거나 망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0.1%도 없어요. 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진짜 제 모습을 스스로 잘 알고 있으니까요. 남들의 시선이나 일시적인 평가가 두려워 움츠러들 필요 없습니다. 내면의 중심만 잘 잡혀 있다면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 두려울 게 전혀 없답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3: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4: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5: 판매사 주시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행복.

옛 중국의 한 학자는 글을 쓸 때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 세 곳을 꼽았습니다. 바로 삼상인데요. 마상, 침상, 측상입니다. 마상은 말 위에서, 지금으로 치면 운전하거나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쯤 되겠죠. 그리고 침대 위, 또 화장실 역시 아이디어가 반짝하는 아주 좋은 장소라는 거네요. 생각해보면 머리를 애써 쥐어짤 때보다 멍하니 있을 때 오히려 실마리가 툭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역시 비워야 채워지는 법인가 봅니다. 그리고 비울 땐 또 음악만 한 게 없습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으로 함께 할게요.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5월 10일 화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억지로 붙잡고 있을 때보다 멍하니 있을 때 오히려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이야기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도 뭔가 떠올려야지 아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씻다가 갑자기 멘트가 생각나기도 하고 누워있다가 혹은 잠에서 깨자마자 아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싶을 때가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꼭 애쓸 때보다 힘 빼고 있을 때 머리도 마음도 조금 더 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조금은 힘 빼고 편안한 하루 보내실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메시지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신청곡과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오전 시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는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초대 가수 함께하는 라이브 카페도 준비되어 있는 화요일입니다. 더욱더 보는 채널 많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2: 카레, 오뚜기.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신청곡이 첫 번째 신청곡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라이브 카페 초대 가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인데요. 이승환의 제리제리 고고 듣고 라이브 카페로 찾아올게요.

0: 네, 이승원의 제리제리고고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 가수와 오늘 인사를 나눠봐야 되는데요. 매주 화요일에 스튜디오에 초대 가수 모시고 라이브 깜페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방금 듣고 오신 노래처럼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해주시는 두 분께서 브런치 카페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무대와 일상을 오가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고 계신 가수 김원수 씨. 그리고 정년 퇴임 이후에 최근 음악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즐기고 계신 퍼커션 정철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눠볼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동해에서 올라온 김원수입니다.
2: 예, 정철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에서 보는 채널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아마 지인분들께서도 이제 들어오고 계실 텐데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우리 다양한 그 제가 그 단체에다가 지금 이렇게 주소를 복사해서 올렸는데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오늘 이후에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철님도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2: 저요 동해에서 왔습니다. 하여튼 구독 좋아요 부탁하겠습니다.
0: 네 인사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께서 오늘 아침 일찍 동해에서 출발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 잠시 정철님, 김원수님 마이크가 네. 조금 작게 들리는 것 같은데
1: 예, 조금 더 가까이
0: 네, 조금 가까이 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1: 네, 이제 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0: 네. 네,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좋습니다. 네, 두 분께서 동해에서 오늘 아침에 몇 분에 출발, 몇 시에 출발을 하신 건가요?
1: 저희가 5시 한 반에 일어나서 몸과 마음을 또 깨끗이 정돈을 하고 그리고 올라와서 한 6시쯤 출발했어요, 저희가.
0: 6시요? 네. 네. 네요. 엄청 일찍 출발하셨네요. 저도 오늘 아침에 강릉에서 왔거든요.
1: 아, 예.
0: 두 분 중에서 우리 김원수 님이 오늘 네. 노래를 불러 주실 텐데
1: 네.
0: 무코에 있는 소극장에서 무료 공연도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1: 맞습니다.
0: 처음에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1: 처음에는 이제 음악이나 갈증이 많았죠. 그래서 뭐 코로나 전부터도 벌써 우리 바다로 다니면서 버스킹을 많이 했습니다.
0: 네.
1: 그러다가 이제 실외 버스킹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실내에 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실현시키지 못했을 즈음에 제가 사무실을 무코역 앞에 또 내

0: 면서 그쪽에 지금 여행객들이 많아서 또 딜리버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수함을 맡기는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기차 가기 전에 그 공간에서 대기도 많이 하고 그때 한 시간 정도가 그 친구들에게 약간 그 여행이 멈춘 시간이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때 노래를 불러주면 좋겠다. 바다로 뭐 이렇게 일부러 가지 말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한 시간 동안 뭐 7명, 10명 뭐 계실 때마다 이제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하고 계시고 남자친구랑 같이 오는 친구들은 프로포즈 남자친구도 할수 있게 이렇게 이벤트도 해주고 이렇게 재밌게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공연할 때 관객분들 반응 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았던 순간도 있으실까요?
0: 작은 그 이벤트를 해주고 난 다음에 메일이 왔어요. 그 본인들이 이제 약간 서먹서먹해지는 그런 관계로 좀 여행을 왔는데 마지막에 이 작은 이벤트와 추억 때문에 본인들이 관계가 좋아져서 이제 내년 결혼을 좀할것 같은데 축가를 와서 좀 불러주면 안 되냐.
1: 네.
0: 그래서 제가 페이가 얼마냐고 이제 물어봤고 지금 조율 중임. 아, 조율 중 아니고. 예.
1: 네, 또 오늘 우리 브런치 카페 출연해 주셨으니까 몸값을 좀더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0: 지금 몸값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릴 몸값이 없고.
1: 사실 제가 전에 듣기로 김원수님께서 이 동해에서 이 영동 지역에서 라이브의
0: 네.
1: 대가라고 오늘 많이 기대해도 된다고 들으면서 소개를 받았거든요. 김원수 씨를. 오늘 라이브 무대 기대 많이 해봐도 좋을까요?
0: 정말 지금 되게 부담스럽고 그 타이틀 2년 전에 그 강릉에 저 엘리펀디에게 넘겨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그런가요?
0: 네, 후진 양성에 요즘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뭐 좋은 뭐 느낌들을 오늘 방송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지금 제리제리 고고라는 노래, 이승환님의 노래를 김원수님께서 선곡해 주셨는데,
0: 예.
1: 이 즐거운 유쾌한 노래처럼
0: 네네.
1: 지금 이두 분이 아직 오늘 방송에 지금 처음 나오셔서 살짝 아직 몸을 다안 푸신 것
0: 몸이 안
1: 같은데,
0: 풀렸어요.
1: 네, 굉장히 유쾌하신 분들이니까요. 오늘 라이브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지금 훈훈님께서 묵땡 소극장 화이팅! 이렇게 너튜브 댓글에 달려주셨고요. 석서영님께서 와 김현수
0: 감사합니다. 예.
1: 대표님이시당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또 롬님께서는 라이브하면 김원수 이렇게
0: 와우.
1: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많은 분들께서
0: 예.
1: 지금 함께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원수님과 오늘 퍼커션으로 활동해주실 정철님께 궁금하신 분 계시면은 샵 1133, 샵 1133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궁금하신 점, 하고 싶으신 이야기 전달해드리고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리제리 고고라는 노래 선곡을 해주셨는데 어떤 음악을 하실 때 어떤 음악을 주로 하시고 또 어떤
0: 예.
1: 뮤지션이나 노래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해요.
0: 그 노래가 들어보면 이제 너의 그 제리 너에게도 큰그 실력이 있고 너도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의 자신감을 잃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뭐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희도 뭐 물론 지방에서 이제 음악도 하고 이러고 있지만 저희가 가진 이 재능과 열정들을 이곳에서도 음악은 꽃이 피고 또 활동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너무 잘하는 분들을 보고 기죽지 말고 우리는 우리 할 거를 하면서 즐겁게 이 인생을 즐기자 이런 그냥 모토입니다.
1: 오, 네, 멋있는데요.
0: 그렇게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정철님과도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2: 네.
1: 정철님께서는 오랫동안 경찰 공무원
2: 네네.
1: 활동하시다가 최근에 정년퇴임을 하시고 이제
2: 네. 네.
1: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음악은 언제부터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셨나요?
2: 저는 여기 강원 제가 저기 동해 경찰서에
1: 네.
2: 무코 지구대를 마지막으로 지금 6월 30일자 퇴직이에요.
1: 무코에서 지구대장으로 정년퇴임을
2: 예.
1: 하셨네요.
2: 네. 그래서 그때 오기 전에 17년도에 부산에서 근무하다가
1: 네.
2: 여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파견 왔어요. 와서 14개월 동안 근무하고 강원도가 너무 좋아서 그냥 눌러 앉았습니다.
1: 와,
2: 네.
1: 아, 강원도가 이 고향이 아니시군요.
2: 네네네. 부산에서 27년 동안
1: 네.
2: 근무를 했죠.
1: 오.
2: 그리고 와서 이제 부산에서 이제 음악 활동을 좀 하다가 여기 와서 이제 김원수 대표를 만나서 또 같이 하게 된 겁니다.
1: 와, 강원도가 얼마나 좋으셨으면
2: 너무 좋아요.
1: 어떤 강원도의 매력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2: 저는 솔직히 놀란 게
1: 네.
2: 우리가 방송에서 보면은 강원도 그러면은 TV에서 산골만 보여주잖아요.
1: 네.
2: 나는 가온

0: 너가 산골인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감자만 먹고. 근데 오니까 도시가 너무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리고 바다 있고 산 있고 정말 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도 부산 날씨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따뜻하고
1: 맞아요.
0: 네, 여름에 시원하고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생각합니다.
1: 네, 강원도. 저도 강원도가 너무 좋아서 지금 3년 차 강원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정철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정말 공감을 많이 해요. 그럼 두 분께서는 어떤 계기로 처음 이게 합을 맞추시게 된 건가요?
2: 그 주변에 이제 이렇게 퍼커션을 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나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 알고 있었고 같이 또 음악 모임을 하고 있는데
1: 네.
2: 이제 본인이 하시는 것들 그리고 했다며 지금까지는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좀 이제 하실 수 있게 저는 또 옆에서 좀 그런 같이 이렇게 멤버로서 또 활동도 하고 이러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러브콜을 좀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또 나오게 됐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0: 아니요, 저는 시간이 넘쳐요.
1: 네, 그럼 두 분께서 그럼 그동안 예. 얼마나 합을 맞춰오신 건가요?
0: 3년 됐죠?
2: 3년 정도 됐고요.
1: 네.
2: 오늘 그 3년의 결실을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에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0: 거기까지 너무 많이 나는 거
2: 아니야? 큰일 났어.
1: 그러면은 그 3년이라는 꽤나 긴 시간 동안 두 분이 합을 맞춰오셨는데 두 분은 어떤 음악을 하실지 우리 라이브 카페 청취자분들께서 예.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 네.
1: 오늘 첫 곡으로 들려주실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2: 첫 곡은 그 송골매의 처음 본 순간이라는 노래인데요.
1: 네.
2: 그 저희가 오늘 그 노래 가사에 처음 만났을 때 그 되게 막 설레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노래인데
1: 네.
2: 지금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에 저희 그 라디오 처음 나왔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음이 아닐까. 네. 그래서 처음 본 순간 오늘 저희가 처음 나왔고 해서 그 노래 선곡을 했고 이 노래 시작하기 전에 약간 저희가 또 라디오 나왔으니까 좀 시그널 저희 BGM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1: 네.
2: 그거 하나 좀 좀 한번 으쌰으쌰 하면서 한번 해보고 혹시나 여기 이제 MC라서 심의에 걸리면 그거는 DJ님이 좀 제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이크 세팅을 하고
2: 예, 예.
1: 한번 어떤 시그널 음악을 준비해 오셨는지 네. 제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에코까지 올려드릴게요.
2: 저래
1: 네, 준비되시면
2: 브런치 카페 애청자 여러분들 박수 좀 많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저희 여러분.
2: 오늘 뭐 저희 노래 하러 온 거 아니고 카페 응원하러 왔습니다.
0: 카페 응원하러
2: 왔어요. 신나게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0: 어 지금 우리 네. MBC인데.
1: 아 MBC인가요 여기?
0: 네 여기 시그널 무슨 음악인가요?
1: 아, 여기 MBC군요. 아. 다시 가겠습니다.
0: 다시 해주시죠. 네.

0: 되셨네요. 아, 잘 제재해주셨네요.
1: 어, 네. 네.
0: 방송사고 날 뻔했어요.
1: 어, 그럼 이 시그널 음악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가 끝인가요?
0: 여기 끝이에요.
2: 맛보기만 아. 보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해주신 첫 곡, 송골매의 처음 본 순간 지금 바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네.
1: 네. 송골매의 처음 본 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0: 근데 제가 이 성골매의 처음 본 순간 이 원곡을 잘 몰라서요. 얼마나 편곡을 하신 건가요?
1: 일단은 편곡은 아니고
0: 네.
1: 중간에 이제 개사를 좀
0: 아,
1: 넣어서
0: 개사를 하신
1: 개사를
0: 거군요.
1: 넣어서
0: 네.
1: 좀 넣고
2: 홍보하러 왔어요. 브런치
1: 우리
2: 카페.
1: 11시에 김나연 브런치 카페. 저 홍보대사로 오늘 1일 홍보대사로
2: 홍보대사로구나.
1: 왔기 때문에
0: 아, 감사합니다. 오늘 김호수님이랑 정철님을 홍보하셔야 될 시간인데 게스트가 오셔서 이 여기 게스트 카페 주인장을 홍보해 주는 일은 처음인 것 같아요.
1: 저희를 홍보해서 올라가는 효과보다 저희가 브런치 카페를 홍보하는 게더 시간 대비 가성비가 좋을 것
0: 아,
1: 같아서.
0: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이 송골매 처음 본 순간 개사해서 아주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해주셨는데 오늘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한테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홍보하시는 일 말고 또 오늘 어떤 걸 보여드리고 가야겠다, 보여주시고 가야겠다 이런 게
1: 그런
0: 있으실까요?
1: 거 없어요. 홍보만 오늘 하러 왔고.
0: 진짜요? 네.
1: 뭐
2: 김대현 아나운서를 무척 사랑하시는가 봐요.
1: 아니 오늘부터 사랑하게 됐어요.
2: 오늘부터
0: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2: 처음 만난
0: 감사합니다.
2: 순간이에요?
1: 제가 뒤에 준비한 그 곡들도 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좀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뭐 놀러 오라,
0: 오, 개사를
1: 뭐 개사를 좀
0: 해주셨군요.
1: 해서 좀 노래를 좀 이렇게 좀 편곡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2: 오, 나른한 시간도 잠도 또 깨시고 기분 좋은 오후 되시라고.
0: 네.
1: 저희는 여기 출연하면 갈때 이렇게 빵 주는 줄 알았어요.
0: 아,
1: 뭐
0: 김원수님과 지금 정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함께
0: 광고 듣고
1: 듣습니다.
0: 올게요. MBC
3: FM for you.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4: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5: 고양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8: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9: 뭘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10: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11: 와우
10: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2: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 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탈모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웃음을 돌려드리는 탈모 관리샵 더 채우다에서 42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모발 관리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행복을 추구하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무실점에서 5만원 상당의 관리 이용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 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라이브 카페에서 가수 김원수님과 퍼커션 정철님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오늘 새벽 6시에 출발하셔서 저보다도 일찍 원주 MBC에 도착하신 분들인데요. 오늘 정철님의 신청곡인 기쁜 우리 사랑은 듣고 다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0: 네, 최성수의 깊은 우리 사랑은 함께 듣고 왔습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원수님, 정철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카페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두 분께서 우리 브런치 카페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라이브 공연을 좀 특별하게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너튜브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셔서 보는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다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 아까 첫 곡으로 송골매의 처음 본 순간 함께해 주셨는데
1: 네.
0: 두 번째로 들어볼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1: 두 번째 노래는 이장희 선생님의 나그네에게 모두 드리리인데 오늘은 애청자분들에게 모두 드리리 그런 마음으로 조금 뭐 개사도 하고 중간에 약간 그 올드한 그 나레이션 있어요. 그 시그니처 같은 거 그런
0: 네.
1: 것도 좀 만들어 봤습니다.
0: 뭐 올드하다고 하셨는데
1: 예.
0: 요즘 무코가 제일 핫하잖아요.
1: 아,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어요.
0: 네, 정말 여행객들이 정말 많이 가고 있는 그곳에서 여행객들이 공연도 하고 또 이제
1: 극장,
0: 김원수님께서도 해주시는 그런 극장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그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 이제 함께 또그 그런 시스템과 함께 저도 이제 딜리버리 샵 그러니까 수화물을 이렇게 맡겨놓고 가볍게 여행을 하는 분들이 많이 필요해서 그저 무코역 맞은편에 이제 그렇게 딜리버리 샵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보관도 하고 있고 배송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면 도착하는 숙소이기 때문에 다시 짐을 찾으러 올 필요가 없이 그냥 저희가 배송을 또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되게 편안한 여행. 할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사업적인 저희 이제 뭐 생계 수단이고, 예, 그것보다 더큰 목적이 사실은 그 공간 안에 들어오시면 있어요. 그 짐을 맡기러 들어오시면 그 실내 안쪽에 들어오시면 무대가 있고요. 그리고 여행객들이 열차를 타고 가기 1시간 전에 저희가 공연을 해드립니다. 예, 커플들이 오면 커플 이벤트도 해드리고요. 예, 물론 다 무료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추억을 가지고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추억이 또 다음 여행을 또 묵고로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럼 아까 무료 공연이라 하셨는데, 그럼

0: 딜리버리 샵에 이 짐을 맡기거나 배송을 부탁드리지 않아도 예. 공연을 공짜로 보고 갈 수 있나요?
1: 들어와서 음료수 하나 팔아주셔야 돼요. 자리가 한정돼 있어서.
0: 지금 9694님께서 김원수 만세 짱 잘한다 김원수 하시면서 저는 태백의 미스터 땡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1: 아, 태백의 미스터 땡.
0: 네, 아는 분이신가 봐요. 네,
1: 고모예요.
2: 고모.
0: 고모요.

0: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라이브 무대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장희 씨의 노래를 우리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에게 모두 드리리로 이렇게 개사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1: 네.
0: 네, 바로 마이크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왠지 어쩌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 무언가에 끌려 어떤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곳이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인가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애청자 여러분들, 어쩌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리리 이장희님의 노래를 우리 브런치 카페 청취자들에게 모두 드리리로 이렇게 개사를 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금 영동 지역에서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계신 가수 김원수님, 정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두 번째 라이브 무대까지 함께했는데요. 혹시 세 번째 무대도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1: 세 번째 노래도 마찬가지 뭐제 노래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웃어요라는 노래, 뭐 웃어요, 웃어봐요, 좋은 일, 뭐 이렇게 좀 희망적인 노래인데, 물론 거기에도 지금 우리 김나영 카페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2: Only you.
1: 도와줘야 돼요. 이따가 노래를 할때 2절에 저희가 뭐 놀러와요 하면 여러분들이 브런치 카페 김나연의 샌네 브런치 카페 11시에 샌네 브런치 카페 김나연의 샌네
2: 브런치
1: 그렇죠.
2: 카페.
1: 여러분들은 브런치 카페를 외치기만 하면 되고, 지금 운전 중이거나 혹시나 졸리신 분들이 있으면 잠시 따라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0: 감사합니다. 아, 지금 백도님께서 너튜브 댓글에 로고송이냐고.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로고송 이미 있거든요. 네, 로고송 버전 2로 오늘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조금 더 무대를 즐기기 위해서 평소에 안 하시던 연습을 이제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셨었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연습 얼마나 하고 오신 건가요?
1: 연습 어제 저희가 6시에 출발했다고 했는데
0: 네.
1: 새벽 1시까지 했어요.
0: 아, 진짜요?
1: 어제.
0: 근데 오늘 아침이어서 아직 목이 안 풀렸다고 막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멋진 라이브 무대 두 번이나 보여주셨어요. 오늘 컨디션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1: 지금 컨디션도 컨디션이지만 깜짝 놀란 게, 저희가 그, 브런치 카페 유튜브 할 때, 그,
0: 네.
1: 앞쪽에 이제 사진 있잖아요. 그, 메인 사진,
0: 네,
1: 메인.
0: 썸네일이라고
1: 썸네일,
0: 부르죠.
1: 썸네일.
0: 네.
1: 썸네일에 김나연 DJ님 썸네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저희 보이는 라디오 하면서 와 있잖아요. 썸네일보다 더 아름다우세요.
0: 아, 제가 시키지
1: 지금.
0: 않았습니다, 여러분.
1: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썸네일이 보정이 없는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0: 아,
1: 있지?
0: 보정 많이 했어요.
1: 와.
0: 왜 그러세요?
1: 문화 충격입니다.
2: MBC 여신이죠.
1: MBC 여신.
2: 네. 등도 차세대.
1: 네.
0: 아, 민망한데 바로 다음 라이브 무대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라이브 무대로 준비해 주신 노래는 어떤 곡일까요?
1: 예, 웃어요 오석준의 노래입니다. 2절에 저희가 또 이렇게 카페 응원하는 메시지 담았으니까 여러분들 브런치 카페 외쳐주시고, 뭐 힘이 들거나 아니면 좀 짜증나는 일 있어도 좀 평소에 웃고, 예, 한번 훌로 털어버리자고 선곡을 좀 해봤습니다.
0: 네, 그럼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오석준의 웃어요를 어떻게 또 기분 좋게 개사를 해주셨을지 많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들려주세요.

0: 와 이거 저 너무 감동인데요?
1: 저희도 감동이에요.
0: 아, 직접 하시면서 감동까지 받으시고.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 그대에게 모두

0: 11시에 브런치 카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출연료가 아니라 지금 로고송 이게 음원료까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0: 저작권 없어요.
1: 아, 감사합니다. 아, 지금 정철님과 김원수님의 웃어요까지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2: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7: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8: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7: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8: 고형량이 뭔데?
7: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8: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9: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10: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1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3: 여기가 뉴욕입니까?
14: 이곳이 파리입니까?
1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 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가수 김원수님 그리고 퍼커션으로 정철님께서 동해에서 이른 아침부터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 동해와 영동 지역을 비롯한 강원도 곳곳에서 멋지게 라이브 무대를 해주시고 있는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아, 아쉽지만 오늘 유쾌한 무대를 하나 더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인사를 드릴 시간이에요. 오늘 두 분과 마지막 인사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한 시간 동안 브런치 카페 어떠셨나요? 네, 김원수님부터.
0: 지금 일단 우리 김나연 DJ님과 정면에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행복한 날이었고.
1: 아, 그런 거 말고요.
0: 네, 그런 거 말고. 네. 그래서 오늘 좀 뭐 동해에서 원주까지 왔는데 또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또 좋은 추억을 만들고 또 새로운 또 음악적인 활동을 좀 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또 다시 동해 내려가면 언제든지 묵고소극장 놀러 오시고 오시면 같이 또 즐거운 추억 재미난 거 많이 그 공간에서 만들겠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정철님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15: 여기 브런치 카페라는 그 타이틀에 걸맞게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고 그 좋은 추억 가지고 갑니다.
1: 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인사드릴 시간인데 여러분 정철님께서 오늘 생일을 맞으셨는데

0: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환갑이라고 하세요. 네, 오늘도 생일에 이 브런치카페 출연이 좋은 뭔가 생일 선물이 되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두 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카메라 보시면서 네. 우리 브런치카페 청취자분들과 또 너튜브로 시청해주신 분들께 김원수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오늘 저희도 뭐 평범한 날인데 또 특별한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평범한 날이겠지만 또 어쩌면 오후에 또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날 되십시오. 예.
3: 우리 김나연의 브런치카페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는 60번째 오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저도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게스트 김원수님, 정철님과 함께했고요. 정철님의 환갑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너튜브 댓글에서 롬님께서 환갑 축하드린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6: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발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5: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 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비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 쇼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요즘 거리에서 왠지 낯익은 비트가 들리지 않나요? 전설적인 또 도입부 바로 마이클 잭슨의 Beat It 말입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마이클 잭슨의 대표 앨범 스릴러가 무려 44년 만에 빌보드 메인 차트 5위까지 역주행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내일 5월 13일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하는 전기 영화 마이클 덕분인데요. 북미에서는 이미 개봉 첫 주에 역대 전기 영화 최고 성적을 갈아치울 정도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덕분에 요즘 MZ세대들도 마이클 잭슨 노래를 무한반복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주일 만에 청취자가 500만 명이나 늘었다니까 이 팝의 황제라는 수식어는 정말 아무나 다는 게 아닌가 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마이클 잭슨이 이번 기록으로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10년 단위마다 빌보드 톱10 앨범을 배출한 다섯 번째 아티스트가 됐다는 겁니다. 폴 매카트니, 롤링스톤스 같은 형님들과 또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거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명곡의 힘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잊고 지냈던 우리의 꿈, 열정, 마이클 잭슨의 음악처럼 언제든 다시 뜨겁게 역주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5월 12일 화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마이클 잭슨 Beat It.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7: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8: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9: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9: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9: 제조원
10: 현대 오피스.
1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13: 정우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요, 우리나라 날짜로는 내일 개봉하는 이 영화 마이클.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특히나 마이클 잭슨을 사랑하셨던 팬분들께서는 이 전기 영화를 참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북미에서는 이미 개봉 첫 주에 역대 전기 영화 최고 성적을 갈아치울 정도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한 10대 팬분들께서는 이 마이클 잭슨 노래를 지금 막 받아들이면서 와, 이런 노래가 있었구나 하면서 무한 반복 중이라고 하고요. 이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일주일 만에 청취자가 500만 명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 마이클,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다리고 있는 영화인데, 예고편을 혹시 보셨나요? 마이클 잭슨 역할을 맡은 배우가 실제로 마이클 잭슨하고 좀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배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누구지? 하고 찾아봤더니 마이클 잭슨의 실제 친조카 자파르 잭슨이 마이클 잭슨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자파르 잭슨. 굉장히 또 영화에서 분장을 물론 했겠지만 굉장히 또 비슷하게 생겨서 몰입이 또 잘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겠고요. 또 청취자분들께서 출석 체크해주고 계십니다. 1419번님. 원주는 맑은 날씨입니다. 놀러 가기가 딱 좋은 날씨예요. 보내주셨고요. 춘천도 그래요. 춘천도 날씨 좀 선선하니 너무 좋습니다. 또 그리고 1050번님은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을 좋아하는 10살 아들이 기뻐할 소식이네요. 전기영화 개봉이라니 비릿 좋습니다. 보내주셨는데 10살 아드님이 마이클 잭슨을 좋아해요. 아버님이나 혹시 어머니께서 옛날 영상을 자주 보여주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마이클 잭슨의 그 문워크를 보고 와, 어떻게 저런 춤이 있지 해서 저는 처음에 그 약간의 CG나 혹은 신발에 특수 뭐 장치 같은 걸 넣어서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야, 근데 이 춤이더라고요. 그냥 이 문워크.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에도 교실 뒤에서 막 아이들이 문워크를 양말만 신고 막 연습했던 기억도 있는데 이 마이클 잭슨.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여러 노래가 있지만 좀 달콤한 노래 좀 좋아하거든요. Love Never Felt So Good. 이 노래를 특히 더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명곡이 너무 많죠. 또 그리고 3033번님 신청곡 하나 보내주시면서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블랙 아이드 피스의 Let's Get It Started 신청합니다. 꼭 틀어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또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3514번님도 사진과 함께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식사하면서 출석 체크합니다. 여기 대전은요, 비가 오다가 아까 그치고 해가 짱짱해요. 보내주셨는데 또 도시락, 식판이죠. 예, 미역국에 마파두부바 잔뜩 해서 드시고 계시는군요. 라디오와 함께 해주시고요. 아, 신청곡들 포함해서 노래 두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문자 샵 1533 여전히 열려있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출석 체크도 좋고요. 신청곡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3033번님의 신청곡이죠. 블랙 아이드 피스의 Let's Get It Started 첫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두 번째 곡은 퀸의 Don't Stop Me Now 준비했습니다.
1: Let's get it started in here.

빈의 Don't Stop Me Now 듣고 오셨습니다. 아, 7269번님 후디 출첵합니다. 서울은 비가 오나 보던데 현재 강릉 날씨 완전 좋습니다. 지금 대관령 쪽에 점심 먹으러 가는데 후디는 점심 드셨나요? 보내주셨거든요. 저도 많이 먹고 왔습니다. 오늘 또 회사 점심이 닭갈비, 예, 그리고 부침개, 뭐 막국수 이렇게 나와가지고 잔뜩 먹고 왔거든요. 예, 많이 드시고요. 대관령 쪽 강릉도 날씨 좋다고 하니까 강원도 지역은 그래도 지금 대체로 다 날씨가 선선하고 좋은 것 같네요. 또 그리고 0948번님 안녕하세요. 밤사이 편안한 꿈 꾸셨나요? 이른 정오 수고 많습니다. 여긴 하늘이 좀 흐리지만

또 화요일 정오 예쁜 방송 수고해 주시고요.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0948번님. 또 그리고 1050번님은 문자 하나 더 보내주셨는데 후디 마이클 잭슨 이 달콤한 노래류를 좋아하시면 이 버터플라이즈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저도 이 노래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1부 마지막 곡으로 지금 준비를 시켜놨고요. 저는 그 마이클 잭슨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힐더월드 예 그런 노래도 참 좋아합니다. 뭔가 단순히 사랑 이야기만 하는 노래들을 물론 좋지만 계속 들으면 또 물리거든요. 근데 그럴 때 사랑이 그 연인 간의 사랑 한 차원을 더 넘어서 그냥 인간에 대한 사랑 이런 이야기를 하는 노래가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들으면은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힐더월드 초반에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막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짹짹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힐더월드. 단지 라디오 매체에서 단점이 있다면은 노래가 좀 길어서 예, 한 마지막 곡이나 예, 이때 틀어야 된다라는 거 정도. 그렇습니다. 자, 노래 하나 더 준비해뒀는데요. 빌 콜린스입니다. Two Hearts.

필 컬린스의 Two Hearts 듣고 오셨습니다. 2337번 님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일부간에 이 팝송만 쭉 틀고 있어가지고 또 그 분위기 맞춰서 영어로 보내주셨거든요. Today, 팝송 데이, song request, 아하, take on me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2부 마지막 때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또 띄워드리겠고요. 3855번님도 잘 듣고 있어요 보내주시면서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1050번님의 신청곡 마이클 잭슨의 버터플라이즈 띄워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5: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 신현정 주무관입니다. 우리의 숲은 도민의 삶과 함께 해온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에서는 불을 사용하지 맙시다. 산불 위험 기간에는 소각을 절대 금지합니다. 화목 보일러 사용 후 재는 불씨가 꺼진 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약속입니다.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6: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오의 희망곡 후디와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재난이 됩니다. 불법 소각은 금지, 산림 지역에서 불씨 취급 금지. 산림 지역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산불을 내면 징역 등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산림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I'm different.
1: 점심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Different.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우리에겐 동화 속 귀여운 이미지로 친숙하지만 최근 도심 하천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 이 동물이 자주 나타나며 사실은 갯과 동물로서 광견병 바이러스의 주요 숙주이자 강한 공격성을 지닌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새끼가 독립하는 4월에서 9월에 공격성이 높아지며 만약 이 동물에게 물리거나 핥혔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15분 이상 상처를 씻어낸 뒤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너구리, 2번 이구아나, 3번 청솔모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조금은 헷갈리실 수도 있는 예 퀴즈인 것 같은데 힌트송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힌트송 나갑니다. I'm different. 첫 번째 힌트송은요 악뮤의 라면인 건가 준비했는데요. 이 동물 라면 봉지 속의 캐릭터로 사실 친숙하긴 하거든요. 1번 너구리, 2번 이구아나, 3번 청설모. 얼른 보내주시죠.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침에도.

요의 라면인 건가 첫 번째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에게는 동화 속 귀여운 이미지로 친숙하긴 한데 최근에 도심 하천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 이 동물이 자주 나타나며 사실은 개과 동물로서 광견병 바이러스의 주요 숙주이자 강한 공격성을 지닌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새끼가 독립하는 4월에서 9월에 공격성이 높아지고요. 만약 이 동물에게 물리거나 핥혔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15분 이상 상처를 씻어낸 뒤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너구리, 2번 이구아나, 3번 청설모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첫 번째 힌트 송에 또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라면 봉지 속의 캐릭터로 또 유명하고 친숙하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 또 그림을 볼 때 이 친구들이 좀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산책을 가시거나 등산하실 때 이 친구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강아지 만난 것처럼 막 무릎 꿇고 앉아서 하면은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드리면서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보기 말씀드릴게요. 1번 너구리, 2번 이구아나, 3번 청설모.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 힌트 송도 준비를 했는데요. B1A4의 스마일 마스크 노래 준비했거든요.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마스크. 이 친구들의 얼굴을 좀 자세히 보면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 배트맨 느낌의 그 마스크 쓰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얼른 정답을 보내주시죠. 당첨자 두 분 선정해서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동물이고요. 얼핏 보면은 약간 고양이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늑대, 여우 하고 같은 계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눈 주위를 감싼 검은 마스크 무늬가 또 특징이기도 하고요. 개과동물 가운데 드물게 나무를 타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이 너구리 친구가 생긴 거는 뭐 귀엽게 생겼는데 잡식성이어가지고요. 과일, 곤충, 뭐 소동물, 음식, 쓰레기 다 가리지 않고 편식 없이 먹고요. 성격은 또 순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계심이 좀 강한 야행성 동물이고요.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공격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흔히 너구리는 위기 상황에서 죽은 척을 한다라고 알려지긴 했지만 이런 죽은 척하는 거는 극도로 겁먹었을 때 나타나는 상태에 가깝다고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너구리를 마주쳤다 그러면은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 발을 좀 강하게 구르고 큰 소리를 내서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너구리가 공격할 기미를 보인다면 가방, 겉옷 크게 휘둘러서 몸 앞을 가리면서 뒤로 물러나면 되고요. 등을 보이고 뛰는 것은 오히려 공격 본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 요거 다 알고 계시죠? 또 그리고 이 야생 너구리에게 물리거나 핥혔다면 가능한 한 빨리 주변 수돗가를 찾아서 이 흐르는 물에 비누를 묻혀서 15분 이상 상처를 씻어내고요. 또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합니다. 무튼 정답은 1번 너구리였는데요. 1419번님, 그 만화 보노보노에 너구리 캐릭터 생각나요? 하셨는데요. 은근 또 애니메이션 속의 너구리들은 다 귀엽고 좀 착한 이런 느낌 아니었나요? 빌런으로 나온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보노보노에서도 생긴 게 귀여웠잖아요. 너구리. 또 그리고 4815번님. 정답은 1번입니다. 저는 이 라면 정말 찐으로 좋아합니다. 다시마 먼저 넣고 스프 넣고 물 끓으면 면투하. 먹고 싶어지네요. 요즘은 컵라면도 있더라고요.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 라면이 은근 또 취향 타잖아요. 그면 굵기나. 저는 이 친구로 된 라면은 자주 먹진 않긴 한데 저는 좀 매콤한 거 좋아하긴 해서 근데 또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것만 드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0809번님, 7288번님도 정답은 1번 보내주셨고 0168번님, 또 1822번님, 6297번님도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보내주셨는데 이게 정말 유명한 또 광고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3976번님, 6360번님도 정답을 맞춰주셨고 7804번님은요. 너구리를 근데 이 마주칠 수 있는 동물이긴 한 건가요? 자연 속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라면이 더 친근한 캐릭터 킥킥 하셨는데 어우 근데 뉴스에도 한 5년 전부터 좀 간간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너구리에게 뭐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반려견이 피해를 당했거나 요런 사례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또 그리고 4651번님도 1번 처음에 이 라면이 나왔을 때 너무 맛있더라고요. 최애 라면이었습니다. 하시면서 이 너구리의 공격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라면 관련된 퀴즈였나 싶기도 하고 다들 라면 이야기 해주고 계시고요. 1088번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태백시입니다. 시원하게 또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꽃가루와 먼지 좀 씻겨 내려가길 바라봅니다. 보내주셨고요. 또 그리고 1940번님. 오, 잘 알고 계시네요. 보통 광견병 하면 개한테 물리면 걸린다라고 생각하는데 너구리한테 물려도 광견병 걸린다고 하죠? 보내주셨거든요. 오, 정확합니다. 이게 상처를 그래서 비누로 꼭 15분 이상 씻어내야 되는데 광견병 바이러스를 덮고 있는 이 기름막이 비누 용액이나 세정제에 닿으면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누로 씻어야 이 광견병 감염 위험을 또 크게 낮출 수 있다라고 또 하고요. 또 그리고 3401번님, 1559번님은 양양에서 8개월 아가랑 듣고 있어요. 낮잠을 자고 아가 컨디션 최고. 집 이곳저곳을 여행 다니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집 이곳저곳을 8개월이면은 기어 다닐 수 있나요? 너무 귀엽겠다. 라디오도 잘 듣고 계시고 또 그리고 3411번님 매일 산행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신나요?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께서 런치 퀴즈 참여해 주셨는데요. 당첨자 두 분 선정했거든요.

0: 잠시 후에 발표할게요.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3: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2: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3: 고형량이 뭔데?
2: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3: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덮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국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0: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아 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2337번님의 신청곡 아하 Take On Me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런치 퀴즈 당첨자 두 분 선정했는데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3421번님 그리고 6297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948번님의 신청곡 곽진원의 나의 5월 흐르고 있고요. 저는 잠시 후 화요일 코너 또 상중하 뮤직 퀴즈 김채원 리포터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0: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1: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NBC
2: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3: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7: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3: 하이퍼스.
8: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활동보호팀 장학사 박석입니다. 학교는 학생, 교사, 보호자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교육활동보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수업권이 존중받고 아이들의 배움이 방해받지 않으며 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의 힘을 보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일, 함께하는 교육활동보호, 동행이 나아갈 길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9: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9: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0: 노래만 듣고 가수와 노래 제목을 맞히는 시간 상중하 뮤직 퀴즈. 정우의 희망곡 화요일 코너 상중하 뮤직 퀴즈 시간입니다. 문제마다 난이도가 각각 다르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난이도 하, 난이도 중, 난이도 상, 점점점 문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시면서 과연 나는 난이도 상 문제까지 맞힐 수 있을지 테스트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에 항상 함께하는 김채원 리포터 무려 3주 만에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거의 뭐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저는 3주가 되게 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또 제가 정의를 다시 참여를 하고 있네요.
0: 요즘에는 한 달이 금방 가는 것 같긴 한데
1: 맞습니다.
0: 3주 이 공백의 원인
1: 네.

0: 원인.
1: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0: 네.
1: 남원에 다녀오셨잖아요.
0: 그렇죠. 저는 이번에 남원에서 열리는 글로벌 춘향제라는 미인 와우. 대회에 나가게 돼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2주 동안 합숙을 하고 왔습니다.
1: 제가 그 기사를 봤나요? 그 소문을 듣기로는
0: 네.
1: 그 예선에 들기까지도 경쟁률이 장난 아니었다고 뭐 300몇 대 1 이랬다고 하던데요.
0: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네. 지원을 아마 1,100명인가 200명이 처음에 지원을 하셨고
1: 와우.
0: 거기서 이제 1차, 2차 예선 다 통과해서 36명 안에 들어서 다녀왔습니다.
1: 36명 안에 들었고 이제 36명만이 합숙을 할 수 있는
0: 그쵸,
1: 거잖아요.
0: 그쵸.
1: 합숙하면 뭐 하나요? 그렇게 대회
0: 합숙해서 저희는 이제 본선 때 한국무용이랑 K-POP 춤을 또 추고 무대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1: 네.
0: 거의 그 연습하느라 바빴고요.
1: 네.
0: 그리고 전주 또 놀러 가서 전주 시민분들한테 인사드리면서 뭐 홍보하고 춘향제 열고 옆에 눈치껏 움직이면 좀 괜찮습니다.
1: 부담이 덜하다.
0: 부담이 네. 덜합니다.
1: 그리고 그 SNS 뭐 이렇게 올라오는 사진을 보니까
0: 네.
1: 또 전주 MBC
0: 전주 MBC에 다녀왔습니다.
1: 약간 뉴스 스튜디오 같은 데서 또 앉아서 사진도 찍고 하던데 그건 뭐예요?
0: 그게 저희 그 글로벌 춘향제가 전주 MBC에서 주최를 하시고 있어가지고 전주 MBC 견학차 놀러 가가지고 뭐 뉴스 데스크에도 한번 앉아보고 거기 이제 사내 아나운서분이 스피치 특강도 해주시고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고 왔습니다.
1: 또 그 춘향에 가서 한 명씩 나와서
0: 네.
1: 또 자기소개 같은 것도 해야 되니까 그거 관련해서 스피치 강의를 해주신 거구나.
0: 맞아요. 그 자기소개 관련 스피치도 해주시고 뭐 떨릴 때 긴장 안 하는 법.
1: 어? 그거 뭐. 알려주세요. 뭐예요?
0: 아, 긴장 안 네. 하는 법이요?
1: 전주의 비법을 여기 강원에도 좀 풀어주시죠.
0: 거기 아나운서분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심사위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1: 네.
0: 우리 아빠다.
1: 아,
0: 나의 어머니다.
1: 네.
0: 생각하고 엄마 아빠한테 재롱 부리듯이 그렇게 하면은 조금 편하지 않을까.
1: 네.
0: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1: 제가 그 2022년도 경에
0: 네.
1: 저희 회사에 그 가고잡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능 프로그램.
0: 오,
1: 거기에
0: 네.
1: 저도 가서 스피치 강의를 해달라.
0: 오.
1: 당시 제가 해봤자 27이었는데
0: 네.
1: 가서 뭘 합니까? 그냥 가서 저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앞에
0: 뭐예요?
1: 관객이나 이렇게 청중들을 네. 애견 카페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0: 애견 카페요?
1: 네, 물론 마음속으로만 앞에 시추, 말티즈, 치아와가 앉아있다 생각하고 얘기를 편하게 해라.
0: 아, 강아지들이 네. 있다 생각하고
1: 네, 네.
0: 아, 그러면 좀 표정도 네. 좀 환하게 열리고
1: 그쵸.
0: 그렇게 되니까
1: 그래서 그때 예리한 질문이 들어왔었죠.
0: 뭐죠?
1: 그러면은 그 김지우 씨도 여기 춘천모라 방송 들어올 때 선배 아나운서들을 말티즈로 봤냐 시추로 보셨어요? 해서 아 맞다 맞는데 마음속으로만
0: 아 마음속으로만
1: 네. 네 그래서 거기다 드러내고 뭐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해라라고 또 했었는데 확실히 또 비슷하네요.
0: 그러네요. 네. 다 이게 방법은 다 똑같으신가 봐요.
1: 애견 카페가 되든 아버지로
0: 아버지.
1: 생각을 하든
0: 그렇죠.
1: 그래도 잘 다녀오셨다니까 표정이 밝아졌어요.
0: 네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1: 또 그 악기 연주 같은 것도 있잖아요.
0: 그렇죠. 저는 이제 그게 특기를 개인 특기 시간이 있는데 저는 중학생 때 잠깐 가야금을 했었어서
1: 오.
0: 가야금을 이제 준비해서 갔습니다.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1: 그때 약간의 좀 비가 내리면서 또
0: 네, 비가 내리면서 이게 손에 빗물이 묻으니까 저는 이제 전공생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게 미끄러지면 당황을 하게 되더라고요.
1: 하죠, 하죠.
0: 당황하면서 이제 좀 중간중간 약간 삐끗삐끗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것도 경험 아니겠습니까?
1: 맞죠.
0: 그쵸?
1: 예. 비 올 때 언제 가야금 연주해봅니까? 인생이
0: 그럼요.
1: 있어서 다시는 안 올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오신 거니까
0: 네.
1: 일단 뭐 웰컴백이고요. 2337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가뭄에 콩나듯 문자로 생존신고 중이지만 늘 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은 오후도 날은 꾸리꾸리하지만 가끔씩 구름 사이로 얼굴 빼꼼하게 내미는 기분 좋은 햇살처럼 기분 좋은 오후 되세요. 가끔 생존신고하겠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아유 감사하죠.
0: 감사합니다.
1: 1년에 한번 생존신고해 주셔도
0: 그쵸.
1: 기억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김채연 리포터가 복귀를 했으니 또 코너 상중하 뮤직키즈 한번 다시 들어가 봐야죠.
0: 네.
1: 잊지 않았을까 걱정되긴

0: 하는데 첫 번째 난이도 하 문제 노래를 저희가 띄워드릴 겁니다. 네. 노래를 들으시고요. 노래를 부른 가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노래 준비하셨을까요?
1: 첫 번째로 단발머리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0: 단발머리. 네.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난이도 하답게 듣지 않았는데도 들은 느낌인데.
1: 그렇죠. 이번에 네. 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0: 좋습니다. 자, 정답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가수를 맞춰주시죠.

0: 상중하 뮤직 퀴즈 난이도 하 문제 첫 번째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단발머리 노래 들으셨는데요. 너무 쉽죠? 예,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또 근데 김채연 리포터가 또 친절하게 힌트를 준비를 했죠.
1: 네, 이 가수는 1968년에 데뷔하며 올해 데뷔 58주년을 맞이한 가수입니다. 노래의 왕이라는 뜻의 가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데요. 1980년 대한민국 최초로 단발머리

0: 단일 앨범 100만 장 판매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한국 음반 시장의 황금기를 열었던 주인공입니다. 지난 2024년에는 정규 20집 앨범을 발표하며 음악은 나의 삶이자 끝없는 도전임을 증명하셨는데요. 특정 대표곡 하나를 꼽는 게 미안할 정도로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땡땡 오빠라고 불리며 수많은 팬을 보유한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1: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가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뭐 별명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가왕.
0: 가왕.
1: 이 수식어를 갖고 계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시거든요.
0: 그쵸,
1: 이분.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1968년에 데뷔를 하셨으니까 데뷔 58주년. 아 정말 이 비교 대상이 없는 분인데 난이도 한 문제인 만큼 저희가 힌트송을 하나 더 들려드리는데 제가 방금 채연 리포터가 준비한 이 힌트송 말고 다른 걸로 바꿨어요. 왜냐면은 너무 쉬운 것 같아서
0: 너무 쉬워서
1: 2024년에 그쵸. 발매가 됐었던 이 노래로 바꿨거든요.
0: 좋습니다.
1: 노래 제목이 그래도 돼요. 이 노래 아시나요?
0: 아니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1: 이 노래에도 가사가 참 좋아요. 네, 그래도 돼. 그리고 이 가왕, 네. 이 선생님께서 그래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그래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0: 좋은데요?
1: 좋습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래도 돼 지금 띄워드리고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름을 맞춰주시죠. 당첨자 한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0: 그래도 돼 듣고 오셨습니다. 정규 무려 20집 앨범 이었는데요. 2024년에 발매가 됐었던 자,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름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 조용필이었습니다.
0: 아, 정말 이 가왕 조용필 씨가 정답이었는데요.
1: 그렇죠.
0: 노래가 근데 저는 단발머리 이 노래도 참 좋아하는데
1: 네.
0: 뭔가 다 근데 세련됐어요 노래들이.
1: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들어도 뭔가 저희 젊은 세대들이 들어도 이게 네. 막 예전 노래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다 노래가 굉장히 진짜 세련된 것 같아요.
0: 특히나 저도 기억나는 게 보통은 가장 유행에 민감한 나이가
1: 네.
0: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왜냐하면은 미디어 같은 거에도 쉽게 잘 접하고
1: 네.
0: 또 항상 친구들과 무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트렌드에 더 민감한 것 같아요. 유행도 빠르게 변하고.
1: 네.
0: 근데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하고 노래방 많이 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그때는 제가 고등학생 때는 막 힙합이 막 올라오던 때였어요. 쇼미더머니가 막 거의 처음 생겼을 때.
1: 오.
0: 근데 그때는 힙합 그러면 뭐 최신 뭐 발라드.
1: 네.
0: 뭐 최신이라는 단어 쓰는 것도 웃기긴 한데 근데 그때 바운스가 나왔었어요. 조용필 씨의 바운스.
1: 그쵸.
0: 근데 친구들이 바운스를 불러요. 근데 그게 그러면 유행하는 노래인 거잖아요.
1: 그쵸.
0: 근데 1968년에 데뷔하신 분의 노래를 17살들이 부른다? 저는 이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1: 그게 바운스가 네. 2013년인가? 14년?
0: 2012년?
1: 12년? 네, 뭐 이때쯤 12년, 13년? 발매한 걸로 아는데 그때 발매한 것만으로도 어쨌든 1968년에 데뷔하신 분이 네. 그 노래를 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네. 중고등학생들이 따라 부르고 얼마나 이게 정말 세련된 노래를 항상 그쵸. 내시는 건지 모르겠고 이 조용필 가수님이 콘서트를 하시면은 거의 멘트 없이 콘서트 두세 시간을 노래로만 채우신대요. 근데 채우시고 나서 이제 팬들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 땡땡 노래도 듣고 싶었는데 아 이 노래도 듣고 싶었는데 하면서 그렇게 두세 시간을 노래로만 채워도 또 다른 히트 곡이 생각날 정도로
0: 아,
1: 그만큼 유명한 노래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0: 맞아요. 그리고 그 팬분들께서는 아마 그런 게 있을걸요. 대중적으로 너무 알려진 노래는 뭐 그냥 라이트한 팬도 다 아니까. 근데 뭐 정규 앨범 뭐 한 7집에 수록돼 있는 요거. 그러니까 나만 알 것 같은 노래 이런 것들을 또 좋아하시는 게 있으니까.
1: 그쵸.
0: 정규 20집 앨범이면 노래가 몇 곡입니까?
1: 20집에 이게 비정규 네. 내신 것만 내도 50이 네. 넘는데요. 50만 장이. 그래가지고
0: 네.
1: 엄청 많이 음악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까지 그렇게 내신 걸 보면은.
0: 그러니까요. 정말 그 조용필 씨 얘기를 계속하고 있긴 한데 많은 분들께서도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3969번님도 지금 들어도 여전히 좋으네요 하셨고 7115번님은 가왕 오빠 부대 탄생 여고 시절 정말 왕팬이었죠 또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그리고요
1: 7545번님 가왕 조용필님이요 여전히 매년 콘서트를 하면서 에너지를 뿜뿜 내시는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오빠 가왕 조용필님이신 것 같아요. 계속 건강한 모습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셨고 1239번님 정답 조용필 노래 들으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엊그제 엄마 생신이셨는데 제가 깜빡 잊었지 뭐예요.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너무 죄송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0: 네, 또 늦었지만 생신 도 축하드리고요. 0477번님께서도 조용필 언제부턴가 정오의 희망곡

0: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보내주셨고 3208번님은 조금이라도 어려 보이고 싶어서 015비라 하려 했는데 조용필님이네요. 맞춰주셨거든요. 자, 당첨자 발표할게요. 당첨자는 7115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100일을 넘어?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5: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플러스.
8: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2: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13: 정오의 희망곡 화요일 코너 상중하 뮤직 퀴즈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3부를 조금 급하게 마무리한 감이 있는데
12: 네.
13: 1239번님께서 엊그제 엄마 생신이셨는데 깜빡 잊었을 때 아, 이게 근데 어머니께서 조금 속상하시긴 하셨을 테지만
12: 그쵸.
13: 바쁜 것도 분명히 이해해 주시지 않았을까.
12: 지금이라도 연락드리면은 좋아하실 거예요.
13: 네, 그럼요. 워낙에 바쁜 거를 또 은근 알고 계시더라고요.
12: 그럼요.
13: 네.
12: 이제 부모님들이 연락 잘 안 해도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생각하시기 네. 때문에.
13: 김철 리포터는 뭐 어버이날이나
12: 네.
13: 이런 것들 어떻게 보내셨어요?
12: 저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네. 5월 10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13: 어허.
12: 그래서 그거 맞춰서 합동 파티했습니다.
13: 합동 파티? 뭐 어떻게 해요? 합동
12: 그냥
13: 파티는?
12: 케이크 하나 놓고 네. 어버이날이랑 제 생일이랑 같이 축하하고 항상 네.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13: 전문용으로 전문용으로 그러면은 선물을 퉁칠 수 있는
12: 그럼요.
13: 거 아닙니까?
12: 퉁 치는데 네. 이제 부모님은 항상 저한테 선물을 해주시는데
13: 이야.
12: 저는 어버이날은 엄청 잘 챙겨 해드려도 꽃?
13: 아, 꽃?
12: 꽃 카네이션 정도.
13: 편지는요?
12: 편지는 안 쓴 지 오래됐어요.
13: 그래요?
12: 네.
13: 아, 은근 또 김재현 리포터가 그런 거 안 하시는구나.
12: 저 뭐 생일 때도 네. 선물 같은 건 챙겨드렸고 뭐 케이크 해드려도 편지는 진짜 안 쓴 것 같아요.
13: 은근 요건 또 반전인데요.
12: 저 은근 무뚝뚝한 딸이에요.
13: 어? 아 그래요?
12: 네, 저 무뚝뚝하고 네. 오히려 저희 엄마 아빠는 친오빠가 있는데 친오빠가 딸 같고 제가 아들 같다고
13: 그래요?
12: 자주 하셨어요. 오빠가
13: 이미지가
12: 더...
13: 완전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랑 다른데.
12: 제가 은근 태토이기 때문에.
13: 아 태토세요?
12: 그럼요, 그럼요.
13: 아 이제. 태토녀시구나.
12: 태토녀라 은근 네. 좀 무뚝뚝하고 그런 편이 있기 때문에.
13: 태토녀가 그 춘향대회 나가서 힘들었겠는데요?
12: 힘들었습니다.
13: 그러니까요.
12: 이제
13: 아 나 그냥 그만하고 그냥 김밥이나 먹고 싶은데 참. 이 생각도 들고.
12: 그럼요.
13: 양푼 없어요, 선생님? 뭐 이런 거.
12: 비빔밥 진짜 네. 많이 먹고 왔어요.
13: 아 많이 드셨어요?
12: 그래서 아. 너무 맛있었습니다.
13: 아 괜찮았네요.
12: 네.
13: 아 대통령이시구나. 와 그럼요. 1년 만에 알았네요.
12: 그럼요.

0: 그럼요.
1: 몰랐습니다. 그래도 1239번님 늦었지만 또 어머니께 축하 많이 해드리고요.
0: 네.
1: 좋습니다. 자, 4부 이제는 난이도 중문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난이도 중문제는요, 노래를 들으시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채널 리포터의 힌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제가 노래 가사를 영화 줄거리처럼 소개하겠습니다.
1: 네.
0: 한 여자가 싸운 후 우리 만나지 말자, 연락도 하지 말자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연인이 진짜 그대로 할까봐 걱정을 하는데요. 이대로 끝일까봐, 널 영영 잃을까봐 점점 더 마음이 불안해지고 슬퍼집니다. 정이 뭔지 이따가도 참 그리운데요. 지금 바로 전화 달라. 매일 널 기다린다. 사랑한다고 문자라도 남겨달라며 날 울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여기까지. 자, 노래 가사를 영화 줄거리처럼 또 김채연 리포터가 소개를 해봤는데, 이게 참그 남녀의 사랑할 때 차이점인 것 같아요.
0: 어떤
1: 거짓말 하잖아요.
0: 아, 그쵸.
1: 여성분들은 다시 연락하지 마 하는데 그게
0: 그럼요.
1: 아니잖아요.
0: 우리
1: 속뜻이 뭔가요?
0: 연락해 달라는 거죠.
1: 아, 근데 제가 이거를 그 서른 넘어서 알았어요.
0: 진짜요?
1: 연락하지 마 하면은 전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0: 네.
1: 이제 김지우는 여자를 참 모른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0: 그럼요.
1: 네.
0: 저도 이제 몇번 화나서, 화나면은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전화하지 마
1: 다신 하지 마.
0: 할때 있거든요.
1: 예.
0: 근데 그러고 또 혼자 속상해하죠, 안 하면.
1: 안 하면은 조용하면은 이제 또 정말 난리 나는
0: 왜
1: 건데.
0: 연락 안 하냐. 그러면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1: 네.
0: 뭔가 싶진
1: 네.
0: 하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가.
1: 그래서 그런 저를 위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자어 백과사전 해가지고 이렇게 싸웠을 때 그거를 정말 속뜻을 이렇게 해석해주는? 네.
0: 좀 읽어보셨나요?
1: 안 읽어봤어요. 저는 그냥 정직.
0: 아니야, 내
1: 시간이 필요해.
0: 의지대로, 내 주관대로 간다.
1: 네, 시간이 필요해. 아, 그럼 전 그대로 받아들이고
0: 오.
1: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0: 아.
1: 네. 근데 그게 그 되겠습니까? 그래서
0: 그쵸.
1: 예, 아직도 저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요런 스토리입니다. 벌써 정답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돼서 가수 이름은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되거든요.
0: 네, 가수 이름은 다비치입니다.
1: 다비치. 다비치의 노래 중에 요 내용이 뭐였었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요.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죠. 문자 샵 1533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0: 상중원 뮤직 퀴즈 난이도 중문제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다비치의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 파리파리였습니다.
0: 아, 파리파리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1: 그쵸.
0: 이게 멜로디만 들으니까 사실 몰랐거든요.
1: 이게 이제 전화를 빨리 달라 이런 말이라서 그래서 팔팔이를 쓴 게 빨리빨리라 파리파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0: 저도 그 생각인 것 같아요. 빨리빨리 연락을 달라.
1: 그렇죠.
0: 네.
1: 내가 이렇게 연락하지 말라 했지만 너 그거 진짜 아니니까 얼른 빨리 전화줘 이 내용으로.
0: 네. 제가 그러면 여자어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 입장에서 왜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1: 그러니까 나 화났다를 네. 표현하는 거죠.
0: 화났다.
1: 나 화났고 나 기분 안 좋으니까 너가 나를 좀 달래줘라.
0: 네.
1: 그래서 연락하지 마. 나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너는 나를 달래줘라. 다시 연락을 해달라. 네. 이런 느낌이죠.
0: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까?
1: 아, 솔직하게 네. 연락하지 마가 아니라 나 네. 이런 거
0: 나
1: 화났으니까
0: 지금 기분 좀 안 좋거든?
1: 이런 거 너가 풀어줬으면 좋겠어.
0: 너 나 지금 기분이 지금 좀 안 좋은 상태야. 라고 하면은 어련히 좀 풀지 않을까? 풀지 않아줄까?
1: 그쵸. 근데 네. 이제 화가 났으니까 말이 그렇게 예쁘게 안 나간 거 아닐까요?
0: 감정도 올라왔고.
1: 그럼요, 그럼요.
0: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네. 마찰이 있을 때 네. 헤어지자.
1: 있죠.
0: 네.
1: 헤어지자.
0: 그래서 한 달에 한 세 번씩 주기적으로
1: 세 번 네 번 헤어졌다 붙었다 헤어졌다 네. 붙었다 하는
0: 시즌 27호 헤어지자. 헤어지자. 뭐만 하면 헤어지자.
1: 그럼 어떠세요?
0: 저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정중하게 솔직하게 듣는다. 그 고지고대로. 시즌 1호 때 저는 바로 끝나죠. 그러니까.
1: 아, 그럼 시즌 네. 2호 3호가 있을 수가 없겠네요.
0: 없어요. 그대로 듣기 때문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1: 오.
0: 네,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지지고복구를 안 해본 것 같기도 하고.
1: 진짜요? 네.
0: 그럼요. 시즌 한 27호 정도 나와야지.

0: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하면 그게 좋은 결과가 없더라고요.
1: 그래요? 근데 그 헤어지자라는 말은 또 그러면 어떻게 남자들은 받아들여야 될까요?
0: 헤어지자고 하면은
1: 아니야 왜 그래 미안해 이렇게.
0: 헤어지지 말자.
1: 아 헤어지지 말자. 아 좀 이렇게 잡아라.
0: 그렇죠.
1: 어렵습니다. 아, 저도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정답은 일단 파리파리였는데 또 정답들을 많이들 맞춰주셨어요. 7891번님, 1419번님, 3033번님도 맞춰주셨고요. 그리고요?
0: 네, 8055번님, 파리파리 옛날에 삐삐 암호로도 쓰였었죠? 라고 하셨고 3631번님도 이것도 삐삐 때 사용되던 암호처럼 쓰였을까요? 문자 오셨는데 네. 삐삐로 어떤 뭐 약간 말 뜻이 있나 봐요.
1: 아, 있죠. 그게 그 번호로만 숫자로만 소통할 수 있다 보니까
0: 그쵸.
1: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고 아 본 적도 없으세요 삐삐?
0: 삐삐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1: 아 만져본 적도 없고.
0: 네.
1: 당연히. 야, 그렇군요. 또 5242번님, 3976번님, 1123번님도 파리파리 보내주셨고요. 그리고요.
0: 8055번님 파리파리 노래방 애창곡이에요. 노래방 가고 싶다요 보내주셨는데 저도 애창곡입니다.
1: 파리파리 아, 그래요?
0: 너무 좋아요.
1: 아, 이 노래를 노래방 가서 부르세요?
0: 그럼요. 그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부르면은 정말 신납니다. 이 노래가.
1: 아, 이게 노래가 어려운데?
0: 어려운데
1: 막 빨라졌다가
0: 근데 냅다 네. 이제 지르는 거죠 저는.
1: 아, 질러요? 네,
0: 잘 부르지도 못하지만 네. 그러면 스트레스 풀리고 아주 좋습니다.
1: 춤도 추시겠네요. 이게 가만히 앉아서 부를 노래는 아닌데.
0: 그럼요. 일어나죠.
1: 오늘 뭐 새로운 반전 매력 많이 알게 되네요. 태토녀였고
0: 그럼요.
1: 파리파리 부르고 5707번님 만나지 말자는 말 연락도 하지 말란 말 그대로 하면 바로 어퍼컷이죠 하셨는데요.
0: 되게 잘 아시는데요.
1: 아 그렇구나. 저는 이때까지 그냥 들었는데 큰일이네요. 또 그리고 8055번님, 7136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한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6169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중하 뮤직키즈 이제 마지막이죠. 난이도 상문제 노래를 띄워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노래를 들으시고 노래 제목, 가수 이름 둘 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을까요?
0: 네, 이번 노래 이제 주인공은 대한민국에서 여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3인조 혼성 그룹입니다.
1: 3인조 혼성 그룹.
0: 네, 시원하고 경쾌한 노래들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노래는 남자와 여자가 대화가 이어지듯이 가사가 진행됩니다. 남자 주인공의 귀여운 질투와 여자 주인공의 당당한 대답이 한편의 드라마 시트콤을 보는 것처럼 재밌게 구성되어 있죠. 노래의 제목은 두 글자로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는 나머지 생기는 아련하고 애틋한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노래의 제목과 이 노래를 부른 가수를 맞춰주세요.
1: 맞춰주시죠.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노래 제목, 가수 이름 둘 다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노래 띄워드릴게요. 당첨자 한 분 선정해서 또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0: 4월 금호건설 아트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스마트하게 달리고
8: 기름값 걱정 날리고
7: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8: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7: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8: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7: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9: 돌아온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9: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에어니플.
11: Well, well, well.
12: 슬웨이.
11: Well, well.
12: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3: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4: 정우의 희망고 화요일 코너 상중하 뮤직퀴즈. 난이도 상 문제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자, 이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5: 정답은 쿨의 애상이었습니다.
14: 쿨의 애상. 이 노래가 제 노래방 애창곡이에요 하신 청취자분들이 참 많은데요.
15: 그럼요. 네. 저도 이 노래도 애창곡입니다.
14: 그래요? 네. 아, 대체로 신나는 거.

0: 어, 그러세요?
1: 네, 이 노래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남자분과 여자분이 혼성 노래잖아요. 네. 전 제가 혼자 다 불러요.
0: 아, 1인 3역 하세요?
1: 네.
0: 아, 대단하시네. 저는 그 두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노래방 가면 신나는 거 부르는 사람이 있고
1: 네.
0: 발라드만 고집스럽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회사 회식 때도 같이 가면 안 되는 1위 바로 접니다.
1: 아, 회식 자리에서 네. 이제 갑자기 발라드 전주가 흘러나오면 후디님 노래.
0: 갑자기 분위기 상갓집 만든다. 그러면 아, 김지우 등장하는구나. 네, 등판하는구나.
1: 아니 근데 또 잘 부르면 분위기 확 끌어올 수 있잖아요.
0: 그 정도는 감동 안 나와요. 그냥 무난하네 정도인데 대단한 감동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분위기만 깨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회식을 안 가요. 네, 아, 그분들을 위해서 안 가는 거예요.
1: 아, 그분들을 위해 회식을 안 가는.
0: 네, 제대로 즐기시라고. 예, 괜히 제가 가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쿨의 애상이었는데요. 9595번님 처음 보내주시면서 정답 맞히셨고 또 그리고 8610번님 0921번님 1936번님도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요
1: 0168번님 맞춰주셨고 2531번님 애상 쿨의 노래입니다. 점심시간이 곧 끝나가네요. 보내주셨습니다.
0: 네, 또 그리고 0921번님께서는 남편이랑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부르는 우리 부부 18번이에요. 오. 5월 14일 결혼기념일인데 선물 주세요 하시면서
1: 축하드립니다.
0: 보내주셨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1: 네.
0: 오, 너무나 좋으시겠다. 모레네요, 모레.
1: 5월 14일 네. 정말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또 행복하게 저녁 식사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0: 또 약주 한잔 하시고 18번 부르시면 되겠다.
1: 예상 부르시면 네. 되겠네요.
0: 또 그리고 7136번님도 처음 보내주셨네요. 전주만 들어도 딱 알죠? 너무 좋아했던 노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1: 9244번님 정답 맞춰주셨고 8560번님 쿨의 애상입니다. 오랜만에 들으니 반갑네요 보내주셨고요 3976번님 쿨 애상 맞춰주셨습니다.
0: 네, 또 그리고 1940번님께서는 여성분들 단어는 너무 어려워요. 이 여자어. 남성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 유유. 저하고 비슷하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1: 그러네요. 많으실 네. 거예요.
0: 시행착오를 좀 거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네.
0: 혼나고. 자,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0921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무려 3주 만에 돌아온 김채연 리포터인데 오늘 네. 어떠셨나요?
1: 또 오랜만에 와서 방송하니까 제가 오히려 에너지를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노래 가지고 화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0: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진 달팽이, 유재석, 이적 함께한 노래죠. 압구정 날라리 흐르고 있고요. 행복한 화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불길이 번지는 산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여러 마리의 강아지가요. 자기 밥그릇 냅두고 한쪽 밥그릇에만 몰려서 치열하게 밥을 먹는 장면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왠지 그 모습이 우리랑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뭘 하면 무턱대고 달려들어서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 솔직히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한 걸음만 뒤로 딱 물러서서 보면요. 코앞이라 보이지 않던 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보면요. 내가 원하는 걸 의외로 그곳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 따라가기 전에 더 먼저 해야 할 건 뭐다? 내가 원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걸 찾는 일이다. 5월 12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5월 12일 화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플로라이다 피처링 로빈 시크 버딘 화이트의 I don't like it, I love it 듣고 오셨습니다. 백진아님, 두댕이 출석해요. 그래도 오늘은 무사히 시작하네요. 왜 뭐 어제 뭐 뭔 일 있었어요? 아무 일 없었는데 항상 무사히 늘 매끄럽게 시작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지연님, 오늘 오프닝 들어보니 어제 스님이랑 이야기하고 깨달음을 얻으셨나 봐요. 근데 진짜 이거는 매번 우리 느끼지 않아요? 막 뭔가 유행이라고 그러고 핫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고 그냥 핫하다고 하니까 그냥 인별그램에다가 해시태그는 하는데 사실 난 잘 모르겠는 이런 경우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유행이라는 건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건지도 사실 궁금해요. 7734번님. 네, 맞습니다. 저도 포켓몬 카드, 두쫑쿠, 버터떡 유행하는 거 따라서 1년 내내 줄만 서다가 끝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두쫑쿠, 버터떡. 근데 이제는 버터떡 땡기지도 않잖아요. 그쵸? 이제 이거 시키는 사람도 없지 않아요, 잘? 금방금방이야. 너무 훅훅훅이야. 너무 빨라. 얘네들도 서운할 것 같아. 아니, 자기들끼리 막 좋아해놓고서는 금방 내쳐버리는 그런 느낌 들 것 같아요. 아 참, 이게 요즘 너무 빨라져가지고.

0: 있고 정말 저도 따라잡기가 참 힘듭니다. 자, 남들 다 듣는 라디오 두 대 오늘도 같이 즐기셔야죠.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사연 주세요.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영어 퀴즈쇼. 날 학창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학영사?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타가는 분 꾸준히 그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퀴즈 신청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남들 다 가는 여행지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단 준비 없이 가보는 거예요.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대책 없이 여유 있게 오시는 분이죠. 여행 전문 작가님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 할게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 일단 박수 치고 갈게요. 예. 아, 정말 어제부터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예. 그냥 남들 다 듣는 라디오를 또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소신 있게 우리 두 대만 들어주시는 분들 덕분에 청취율이 아 올랐습니다. 아 뭐 얼마나 올랐는지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올랐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쵸? 올랐어요. 올랐으니까 한번 거만 버전으로 한번 갈게요. 예. 아 지금 방송 3사에서 라디오 뭐 누가 잘 나간다고? 내가 제일 잘 나가. 2시에 데이트. 내가 제일 잘 나가. 아니 우리 올품님 방탄국제 애연이플님 잘 오셨어요. 두 대로 잘 오셨어. 아, 왜 두 대가 제일 잘 나가거든. 멕시카님, 알레스 아우토님,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님, 롯데 렌터카님 잘 오셨어요. 두 대로 잘 오셨어. 광고 잘 넣으셨어. 왜냐? 우리가 제일 잘 나온 거든. 아이파크 현대사로 개발 주식회사님, 빙그레님. 아, 뭐 우리가 뭐 대기업으로 뭐 이긴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아 상승세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아 다른 광고주님들도 좀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네. 우미건설 컨소시엄님, 뿌리담을 리얼샘 와사비 주비푸드님,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님.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라디오 듣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 와중에도 다들 아 두 대만 듣더라고. 내가 제일 잘 나가. 유동골뱅이님, KB국민은행님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걸 누가 해냈다? 안영미가 해냈다. 김아루님 그 내 덕이에요. 한 숟갈 보탰습니다. 잘하셨어. 너무 잘하셨어. 감사합니다. 일로와 뽀뽀 뽀뽀할게. 어머 어디가 어머 두 대이가 제일 잘 나가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돌아온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티 났다.
1: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3: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리버마켓에서 열리는 케이블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3: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0: 20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e are on trial.
1: 도시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383번님, 저는 유행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두 대를 듣지. 유행에 민감했어봐요. 대기업 듣지. 아, 자꾸 이런다니까. 근데 이게 우리 두댕이야. 우리 두댕이 색깔이 이래. 예, 매력 있어요. 그냥 내가 좋아 죽는 걸 못 보겠죠? 어, 알겠다고. 나도 두댕이들 좋아 죽는 거 못 보겠어요. 서로가 민민. 자, 언차일드 언차일드 듣고 올게요.

9380번님, 부모님 뵈러 애인과 함께 저희 집에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배고파서 아무 집이나 들러갔는데 완전 꿀맛. 전남은 역시 앞으로 누워도 뒤로 누워도 맛집뿐이네요. 맞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제가 그 전라북도 익산군에서 그 학교를 나와서 제가 아는데요. 진짜 아무 집이나 그냥 막 들어가도 다 맛있습니다. 진짜 최고예요. 인정? 인정? 7761번님, 오늘 꿈에 영미언니가 나왔어요. 가족들이랑 기차여행을 가는데 영미언니가 책을 써서 홍보 겸 강의하러 오셨더라고요. 기차 안에서 강연을 해주셨어요. 너무 반갑고 좋아서 손을 엄청 흔들었네요. 얼굴도 너무 작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꿈이긴 했지만 뭐야? 예지몽 아니에요? 이거 사람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나중에 진짜 책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머, 이 기회에 저도 책 한번 내볼까? 뭐 정영환이도 냈는데 뭐. 나도 한번. 5586번님, 아내가 요 앞에 맛있는 칼국수집 있다고 해서 동네 칼국수집 가나? 하고 따라갔었는데 1시간 반 걸려서 대부도를 왔습니다. 1시간 반이 요 앞이었던가요? 칼국수 먹고 다시 1시간 반 걸려서 집으로 갔대요. 와, 이거 되게 좋은 표현이다. 자기야, 여기 요 앞에 칼국수집 진짜 맛있잖아. 야, 자기야 가자. 가자, 점심 먹으러 가자. 그래 갔는데 대부도야. 그래, 뭐 아내 입장에서는 뭐 거기가 요 앞이었나 보죠 뭐. 5116번님, 노인생활지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 1시 30분에 퇴근인데 1시쯤에 남편이 전화와서는

닭이 배고프다고 빨리 오라고 하네요. 집에도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이 있는 나, 이 남자 어떡하죠? 야, 진짜 아직도 이런 분이 계세요? 아직도 이렇게 눈치 못 챙기시는 분이 계세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5116번님이 매번 해줬기 때문에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됐어, 오늘은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 앞에 칼국수집이나 가셔. 요 앞입니다. 723번님, 화장품 도매점에서 화장품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외출하셔서 처음 문자 보내봐요. 월화만 알바하기 때문에 라디오도 이틀만 듣습니다. 그래서 늘 두 대는 노지훈 작가님이 나오시는 느낌. 오늘 작가님 안 나오시면 서운해요. 아, 오늘 작가님도 많이 서운하시겠는데? 노지훈이라뇨. 노지훈은 또 누구야? 노중훈 작가님입니다. 우리 이름 정도는 이제 좀 알아둡시다. 예? 요 오늘 모두 안현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요 노래에 꽂혀있는 분들이에요. 코르티스 신곡 레드 레드 듣고 올게요.

못하는 거 이거 죄는 아닙니다.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대 안영미 여우뽀 프로젝트 100% 내국의 부득이 퀸쇼. 나자 시절 여우 공부 아랫다는 사실 하경사. 헬리슨 보이스 앤 걸스 시범 인트로듀스. 제가 잉글리시로 내는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시간 60초 안에 5문제 중 4문제를 맞히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성공한 분께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립니다. Hey everybody do you understand? 자 그럼 오늘 도전자 만나볼까요?

0: 나처럼 공부 안한 사람 누구인가?
1: Hi, Youngm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Park Woo, Fire Woman.
0: Wow, Fire Woman.
1: Yes.
0: Wow. What's your job?
1: My job is fireman, no, firewoman.
0: Wow,
1: today is day off.
0: I you respect. Wow.
1: Oh, thank you.
0: You today 쉬는 날?
1: Yeah, 쉬는 day off.
0: 아, off day?
1: Yes.
0: 와우, 근데 유 고생이 많다요. 아우,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냐, 고생. 하이 라이브, 유 매니 매니 하이 라이브.
1: 아, 하이 라이브. 하이 라이프.
0: 그러면 유 저기 파이어 현장에 유 투입?
1: Yes.
0: 와.
1: Water tank driver.
0: 와, 그래도 you respect. 근데 your parents 분들이 저기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걱정 매니 걱정.
1: 아, no, 뭐, 걱정 no.
0: No 걱정?
1: 응응. 밥벌이 yes, 밥벌이 yes, 걱정 no.
0: 아, 오케이. Your parents도 리스펙.
1: Yeah.
0: 아, 오케이. 자, 투데이 퀘스천. 아, 지금 인터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얼른 통과됐으면 좋겠다. 자, 투데이 퀘스천 이지 피지.
1: 이지 플리즈.
0: 오케이, 퀘스천 렛츠 고. 자, 사람 이름입니다. 리버맨.
1: 리버맨?
0: 리버맨.
1: 강남.
0: 오케이. 자, 노래 제목이에요. Too stupid from stupid.
1: Too stupid?
0: 응. Too stupid from stupid.
1: Too stupid. 아, 패스.
0: 아, 오케이. 떡 이름입니다. Five ugly fish rice cake.
1: 오메기 떡.
0: 자, 영화 제목이에요. Man, Han, Mountain, Castle. 한은 한글입니다.
1: 남한산성.
0: 오케이. 자, 속담이에요. Day language, bird listen. Night language, mouse listen.
1: 아, 낱말은, 아, 잠깐만. 다시 한 번. One more time.
0: Day language, bird listen. Night language, mouse listen.
1: 낱말은 세 가지 있고, 반말은 줄여듭니다.
0: 오케이. 나에서 일어나시죠. 아,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와, 이제부터는 한국말로 하셔도 되고요.
1: 아, 네네.
0: 와, 1482번님께서 역시 텐션이 높을 때부터 알아봤어 라고 하셨는데. 아,
1: 네.
0: 자, 이제 자기소개. 한국말로 편하게 네. 하세요, 편하게. 예.
1: 예, 안녕하십니까. 저 통영 소방서에서 6톤짜리 물탱크를 운전하고 있는 소방관입니다.
0: 아니, 근데 저 진짜 너무 궁금한 게, 어렸을 네네. 때부터 소방관이 이게 꿈이었어요?
1: 아, 원래는 제가 그 국어 국문학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사서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싶었는데
0: 와.
1: 저희 남동생이 누나는 그렇게 그 도서관에서 있을 사람이 아니다. 좀 더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소방 시험이 있다고 이제 책을 주더라고요.
0: 어머.
1: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0: 어머.
1: 네, 소방관이 됐습니다. 예.
0: 근데 동생이 제대로 알아봤네. 왜냐면 우리 누나 지금 텐션만 봐도
1: 네.
0: 지금 도서관에서 이거 책 소개해 주실 분이 아니야.
1: 네, 그렇죠.
0: 627번님께서 우리 소방관님 든든합니다. 정주호님 again respect라고 하셨어요.
1: Thank you.
0: 근데 여기 또 힘든 점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제 괜찮으세요?
1: 그 아무래도 이제 제가 큰 차를 또 운전하다 보니까
0: 네.
1: 이제 좁은 길이라든지 뭐 내리막 오르막 이럴 때 되게 좀
0: 그래.
1: 아직도 겁이 나긴 하거든요.
0: 네.
1: 예. 예, 그리고 또 저희가 빨리 출동을 해야 되고 현장에 빨리 도착해서 불을 꺼야 되니까
0: 맞아요.
1: 예, 그런 점들이 저희한테 항상 이제 긴장한 상태로 이제 예, 근무하고 이런 게 조금 그렇죠. 예.
0: 그러면 요즘에는 좀 추세가 어때요? 좀 불이 났을 때 맞아 급하게 가셔야 되는데 앞에서 좀 잘 비켜주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안 비켜주는 추세입니까?
1: 아직도 조금 이제 먼저 가려고 제가 막 모터사이렌 올리면서 가는데도
0: 네.
1: 먼저 가려고 이렇게 머리를 내시더라고요. 차 머리를.
0: 네,
1: 그러면 또
0: 되지.
1: 저는 이제 사정없이 이제 모터사이렌을 우행 올리면서 이제
0: 네.
1: 질 수 없다고.
0: 그럼 해야지. 강력하게 밀어붙여야지.
1: 네네.
0: 그럼요. 아 지금 3993번님께서 소방관님의 네. 명언 불길보다 아 외벌이가 더 무섭다. 뭐 그리고 김진선님 역시 네. 침착하시다. 위기에 강하신 게 확실해요. I 아, respect 네. to you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리스펙한다고 하셨는데.
1: Thank you, thank you.
0: 네. 자 우리 방송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 길 좀 잘 비켜달라고 한마디 좀 해봅시다.
1: 아, 네. 저기 이 전국에 계신 시민 여러분, 네. 저희가 5분 안에 도착을 목표로 항상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터 사이렌을 울리면서 갈 때는 좀 이렇게 비켜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옆으로 좀 해주신다면 네. 저희가 그 다른 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빨리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아, 512번님께서 대한민국 최고의 히어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저희가 기본 선물 비타민 무기질 여기에다가 성공하셨으니까 블랙박스까지 보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네. 남편분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1: 아, 저희 허즈번드 남편이 이제 경찰이거든요.
0: 남편이 네, 경찰이야 또.
1: 지금 그 훈련하러 가 있는데 네. 항상 몸 조심하고 우리 둘이가 세상에 없으면 저희 딸은 이제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항상 안전을 지키면서 열심히 근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진짜.
1: 네, 네.
0: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1: 네.
0: 자 남현주님께서 소방차 모이면 무조건 터줍시다 길 터줍시다라고 하셨어요.
1: 네, 길 터주세요.
0: 네,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ES한양 제일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울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오늘은 그 모든 걸 싹 다 끌어안는 욕망 덩어리와 함께합니다. 노지훈 여행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아, 제 이름을 틀리게 보내주셨다고 해서 네.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 질투하지 않습니다.
0: 원망하지 않습니다.
1: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 번뇌하지 않습니다. 네, 모든 걸 다 하여금... 내려놓고 예.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그저 섬길 뿐입니다.
0: 예. 우리 노중훈 작가님. 네. 예. 아, 4576번님께서 화요일 오후 2시 저는 노중훈 작가님 만나려고 알람을 맞춰놓고 들어왔습니다.
1: 아, 제가 뭐 그렇게까지 아. 중요한 사람 아닙니다. 혹여라도 우리 4576님 바쁜 일이 있다면 그거 먼저 보시고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0: 그 왜 자꾸 마음에도 예. 없는 얘기를 하세요.
1: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상태이고 번뇌하지 예. 않습니다. 아, 질투하지 예. 않습니다.
0: 네네네. 네네. 오늘도 믹스커피 드시고 오셨고요.
1: 아 오늘 오랜만에 네. 여기 MBC 지하 1층에 진짜 맛있는 그 커피 아시죠? 우리 김 부장님 예, 잘 아시는데 예, 예. 거기서 오랜만에 제 돈 내고 아이스라떼 4,100원 투입했습니다.

0: 4,100원. 큰 돈이죠.
1: 아, 웬일이요? 웬 바람이 불어서요?
0: 오늘 조금 네. 믹스도 워낙 좋아합니다만 네. 약간 고급지게 입에 4,100원 행복을 한번 주유하고 싶었습니다.
1: 아, 오늘 예. 또 청취율 조사 결과가 또 좋다는 이야기를 또 들으시고.
0: 아, 못 들어 나왔어요?
1: 예. 네.
0: 괜찮아요?
1: 상승했습니다. 박수 치고 가야죠. 저는 우리 노종훈 작가님도 한몫했다고 봐요.
0: 한몫입니까? 아니면 가장 큰 몫입니까?
1: 약간 네네. 0.5몫. 1번 한몫까지 아니고 반몫?
0: 1번 정영환, 2번 노중훈, 3번 아. 내일 나올 장항준.
1: 아, 저는 장항준 감독님. 예,
0: 예. 아, 내일 천만 감독 직접 나오시는 거죠?
1: 나오십니다.
0: 아, 예, 두 대 예, 섭외력 예. 대단해요.
1: 예. 예. 아, 장항준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노중훈 작가님 박지훈 씨 담장 물어보고 한번 된통 욕을 한번 먹어야 되는데.
0: 아니 요즘 그 장 감독님 나오는 광고도 굉장히 화제더라고요.
1: 어, 맞아요, 맞아요.
0: 너무 웃겨가지고.
1: 그것도 재밌죠.
0: 장혁 씨 나오고.
1: 근데 그쪽 광고 자체가 워낙에 코믹하니까.
0: 그런 컨셉으로 그지.
1: 예, 예, 예. 참. 우리도 언제 한번 광고 한번 찍읍시다.
0: 나는 영미 씨가 가장 어울릴 수 있는 광고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쪽 그런 컨셉의 광고가.
1: 아, 저는 제가 원하는 광고는 따로 있어요.
0: 뭐죠?
1: 방탄꼭지요. 어? 예. 난 굳이 CG를 안 써도 네네, 다 예. 가능한데.
0: 라디오에서 하잖아요, 그 광고는. 네네네.
1: 그 라디오에서 하지? 보이는 라디오에서 해야 되지.
0: 자, 지난주에 제가 그 유명한 독서 커뮤니티 북클럽.
1: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
0: 그놈의 맞아. 맛집이라는. 네.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모집 마감일이고요. 최소 모객 인원 10명에 현저하게 미달하여 아마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1: 아, 어떡해요 진짜.
0: 괜찮습니다. 아니, 저는 욕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상태고요. 가장 낮은 곳에서.
1: 아니 안영민 예. 사인을 준다고 하는데도 이렇게들 안 모이면 어떡해.
0: 제가 보기엔 그게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1: 예, 예, 예. 그때부터 멈춤 상태였어.
0: 그렇습니다.
1: 그때부터 예, 멈췄어. 예,
0: 예. 그게 아. 실책입니다.
1: 아, 네네네. 이거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클럽이.
0: 네네. 뭐 그런 날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거죠 뭐.
1: 네네네.
0: 네, 네, 걱정하지 않습니다.
1: 자, 그러자나 이 노노노가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그 지인들의 홍보 욕망을 또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매우 중요하죠.
1: 네.
0: 그래서 7264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지난주 방송을 들어보니 노노노에서 사연이 소개되면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문자 보내봅니다. 제 친구 가족이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서 정말 맛있는 김치 삼겹살집을 해요. 이름은 방이동 꿀미소. 제가 친절 보장 맛 보장합니다. 친구야 내가 사연 보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 검색해봤어요.
1: 네.
0: 맛있어 보이더라고.
1: 아, 정말.
0: 그리고 이미 유명한 집 같은데 뭐 리뷰가 엄청 많고요.
1: 그러면은,
0: 제가 후기를 보니까 굉장히 맛있어 보였어요.
1: 그러면 진짜 굳이 우리가 방송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지금 이
0: 저렇게 아니라
1: 7264번님께서는 네. 아, 친구가 내가 사연 보냈다고 지금 생색을 좀 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0: 아니에요.
1: 친구 입장에선 또
0: 영미님은 식당을 운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1: 네네네.
0: 식당은 정말 예측할 수가 없어요.
1: 아~
0: 진짜 그래서 폐업이 가장 많은 이유도 이게 뭐 원가랑 뭐 식재재 수급 보관이 어렵기도 하지만 손님들 예측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잘 된다고 해서 다음 달 잘 되는 보장이 없어요.
1: 그렇군요.
0: 끊임없이 알려야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방이동 꿀미소.
0: 네네.
1: 방이동 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 네. 오늘은 김치 삼겹살이다.
0: 너무 좋죠.
1: 예, 예.
0: 그리고 조만간에 제가 직접 가볼 것이고요.
1: 네?
0: 가서 7264님 이야기를 하면
1: 네.
0: 뭘 좀
1: 뭐가 좀 있겠지.
0: 아니면 이런 거 바라면 안 됩니다.
1: 박하사탕이라도 하나 주겠지.
0: 이런 거 바라면 안 돼요.
1: 믹스커피라도 주겠지.
0: 네네네.
1: 뭐.
0: 먹으러 가겠습니다.
1: 자, 오늘도 네. 두 대는 전국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하고요.
0: 그렇습니다.
1: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시작해볼게요. 코너 설명부터 해주시죠.
0: 자, 저 노중훈이 노계획으로 와서 랜덤으로 뽑힌 지역에 대해 노다지 캐드 수다를 캐내는 코너고요. 가장 중요한 오늘의 후보 지역 읊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주째 밀고 있는 저의 제2의 고향 프랑스 파히. 프랑스 파히가 살아남았고요. 제가 장난 프랑스 파히는 살아나 뽑힐 때까지 제가 할 거예요.
1: 근데 왠지 나 오늘 파리 나올 것 같아.
0: 오늘 파리 감성입니까?
1: 아, 뭔가 느낌이 왔어요.
0: 알겠습니다. 네. 홍콩 귀신에 이어서 살목지 귀신도 상당히 끈덕집니다. 충남 예산 생존했고요.
1: 예.
0: 여기에 오랜만에 시의성 하나 챙겨드리겠습니다. 국제 원예 치유 박람회라는 행사가 있는데 개막 16일 만에 무려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1: 와.
0: 충청남도 태안이 추가됐고요. 어, 그러고

0: 오늘 충남의 두 지역이네. 예산과
1: 어? 그러네요.
0: 태안. 어? 또 다른 두댕이 추천 지역을 가봐야겠죠, 영미 씨?
1: 자, 1194번님. 지드래곤 거리라고 불리는 동묘가 있는 종로 추천합니다. 아. 종로구 안에 동묘부터 익선동, 아하. 그리고 광화문까지 관광지라고 할 만한 곳도 엄청 많잖아요.
0: 엄청나지.
1: 할 얘기도 그만큼 많을 거라고 보장합니다. 노노노에서 크게 한번 놀고 싶어요. 종로 해주세요. 종로 할 얘기 많을 것 같은데.
0: 제가
1: 진짜?
0: 종로 피플입니다. 제 사무실이 종로에 10년이 넘었고요. 그 종로는 저희 제 3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걱정이네 오늘. 빠히냐? 종로구냐? 막상막한데? 근데,
1: 종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고향은 어디입니까?
0: 진짜 고향은?
1: 네.
0: 지구촌.
1: 뭐요?
0: 왜냐면 여행 작가니까 전 세계 제가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1: 당최 모르겠는데요.
0: 네네.
1: 왜 그러는 거지?
0: 자, 어쨌든간에 그러면 영미 씨는 종로, 빠히, 예산, 태안.
1: 저는 종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파리는 뭐 아예 정말 할 말 너무 없고요.
0: 네네네.
1: 뭐 예산도 그렇고.
0: 네네. 종로는 한번 가지고 안 돼요.
1: 아, 그렇긴 하죠.
0: 그렇죠.
1: 워낙 범위가 넓어.
0: 너무 할 게 많아.
1: 네,
0: 그래서
1: 맞아요.
0: 만약에 오늘 종로가 나온다고 하면 네. 다음 주에는 후보적 없이 바로 그냥 종로로 가겠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제 빨리 나올 것 같은데 오늘.
0: 빨리.
1: 자, 그럼 한번 돌려 돌림판 한번 돌려볼까요?
0: 돌립니다. 네. 지난주 우리 막내 작가에게 혼났는데요. 살살 돌리겠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1: 보라.
0: 보라 보라. 자, 오늘의 가수님이시잖아요.
1: 네, 이선희님께서 원래 이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되게 거슬렸나봐요.
0: 빠히!
1: 빠히!
0: 빠히!
1: 자, 지금부터 빠히에 관련된 자꾸 가래가 끊는데 요거 주의하시고요. 자, 관련된 얘기들 다 보내주세요. 두댕이들의 추억담 대환영이고요. 관광지나 맛집 같은 알짜배기 정보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이 배경이 된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얘기도 좋습니다.
0: 네.
1: 여기서 스치듯 본 연예인 얘기까지도 다 받아요.
0: 아, 너무 좋죠.
1: 아, 7189번님. 요즘 누가 파리에서 바구니들을 자주 타고 다녀요. 정말 둘 다 안 가본 티나.
0: 7189님. 제가 파리를 10번 넘게 갔는데요. 나 타는 사람 460명 정도 봤어요.
1: 아, 정말요?
0: 뭐 어쩌실래요? 네, 봤다는데.
1: 에? 그래, 아직 이때잖아요.
0: 이때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아는 게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 찬스를 활용해 주시고요. 망한 NNC도 받으니까 뭐라도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자, 역시나 오늘 가장 임팩트 있는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두 대 대표 고급 선물이죠. 탄소 매트 보내드릴게요. 네.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0: 문자번호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자, 그럼 빠히의 연인. OST죠.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듣고 와서 작가님이랑 제 얘기부터 털어볼게요.

0: 조시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파리의 연인 OST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듣고 왔고요.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그 저 박신양 씨는 지금 아마 광화문 그 세종문화회관에 그쪽인가에서 전시회를 아마 하고 계실
0: 네,
1: 거거든요.
0: 맞아요.
1: 아 드라마도 좀 해주세요. 너무 그림만 그려 요즘에.
0: 그거를 지금 박신양 씨 들으라고 좀 하시는 말씀이시죠?
1: 듣지 않을까요?
0: 예. 듣겠지. 왜냐면 실자층들이 우리 두들 좋아하십니까? 아마 지금 그림 그리면서 들을 거예요.
1: 아니 왜냐면 제가 박신양 씨 연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0: 제가 연기를 너무 사랑하고 저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애기야 가자. 애기야 가자. 애기야 너무 사랑하고.
1: 그럼 한 번만 해줘. 왜 내가 네 남자친구라고 말을 그거 있잖아.
0: 왜 말을 못해.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이 남자가 내 첫사랑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1: 아 거기서는 울면서 얘기하지 않고 박력 있게 얘기하는데 뭐 안 봤나?
0: 사실은 파리 연인 안 봤어요.
1: 정말?
0: 네 안 본 티 확 나죠.
1: 야, 이 김은수 작가의 공전의 히트작인 이...
0: 전혀 안 봤어요.
1: 네. 이야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0: 안 본 것 치고 잘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1: 전혀.
0: 네.
1: 네네.
0: 아 오늘 제가 파리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1: 자, 우리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필요가 없고.
0: 네.
1: 지금 두댕이들의 사연이 막 도착을 하고 있어요. 역시 네네. 그 N행시부터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0: 한번 가볼까요?
1: 가보겠습니다. 6624님.
0: 파.
1: 파전.
0: 리.
1: 리필.
0: 좋았어.
1: 괜찮네요. 제가 띄우겠습니다. 황수진님. 파.
0: 파국이다.
1: 리.
0: 리얼리?
1: 최경수님. 파.
0: 파리는 낭만적인 도시죠.
1: 리.
0: 리즈에 함께 떠나보자. 이거 예. 나올 줄 알았어. 북한 예. 사투리 나올 줄 알았어요.
1: 8633님. 파리요? 지금 제 앞에서 파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적금 깨서 여친을 파리 보내줬는데 전.

0: 여친이 돼버렸어요.
1: 아, 안 돼. 이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본인이 자처한 거예요. 왜냐면 파리에 그 멋들어진 파리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0: 제 생각에 해는 그 며칠 정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한 수백 깨지거든요. 예. 거의 천 가까이 깨졌을 수도 있어요. 상당히 충격적이겠는데요.
1: 8208번이 구남친이 저랑 헤어진 후에 복권 1등 당첨돼서 파리 가서 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와.
0: 아 진짜로?
1: 아 좀만 더 질질 끌어볼 걸.
0: 아 정말?
1: 오 진짜 이런 사람 있나 봐요.
0: 이야.
1: 와 1등까지 당첨이 됐어 심지어.
0: 영미 씨. 로또 1등 되면은 알릴 거예요, 안 알릴 거예요?
1: 아, 저는 안 알리죠.
0: 라디오 DJ 그만둔다, 안 그만둔다.
1: 아이, 그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없이 쟁여두는 거죠. 대신에 좀 사고를 좀 많이 치겠죠. 방송에서 어느 순간 안영미가 왜 제가 지금 방송에서 저런 말을 하지 싶으면 아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5256님 파리하면 에펠탑 열쇠고리 판매하는 한국말 잘하는 파코
1: 그래.
0: 씨가 생각납니다.
1: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했었어요 이분.
0: 아 그래요?
1: 예.
0: 아, 이분 그 SNS 상에서도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1: 유명하시고 그때 맞아. 노 작가님이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0: 아 맞아 맞아 맞아.
1: 예, 유명하다고. 예. 아 4793번님 어렸을 때 시내 큰 시장 앞에 독일 빵집 건너편은 파리 빵집이 있었어요. 아 유럽이 함께 있었네.
0: 아, 옛날에. 독일 빵집 이름이 많았었어. 맞아. 아, 진짜로. 기억나네.
1: 아 2378번님.
0: 네. 근데 노 작가님 제 3의 고향이라더니 왜 파리 이야기 안 해주시나요?
1: 그래요.
0: 아, 제 3의 고향. 제 2의 고향.
1: 제 2의 고향.
0: 네. 정말.
1: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그동안 제 얘기 많이 했었으니까 노 작가님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0: 그러면 영미 씨 하나 골라봐요. 첫 번째 그림.
1: 네.
0: 두 번째 드라마 혹은 영화. 세 번째 음식.
1: 음식으로 가죠 뭐.
0: 드라마부터 하겠습니다.
1: 아니 다 정해져 있는 거.
0: 아니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파리가 이탈리아 프랑스가 이탈리아에 비하면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는 점이 커피예요.
1: 아~
0: 커피가 맛이 없어 이탈리아보다.
1: 신기하네.
0: 근데 파리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18구에 네. CLOVE 클로브라고 하는 카페인데 이게 그 사크레퀘르 대성당이라고 유명한 성당이 있거든요. 그 올라가게 밑에 있어요.
1: 네.
0: 거길 들르시고 그 19에 가면 탕기 TANGUI라고 탕기라고 하는 그 크레이프 잘하는 집이 있어요.
1: 네.
0: 크레이프가 뭔지 알죠?
1: 이렇게
0: 크레페. 그렇지.
1: 네,
0: 근데 원래 이게 부르타뉴 지방, 프랑스 북부에 있는 부르타뉴 지방에서는 크레이프가 있고 갈레트라고 있거든요.
1: 네.
0: 여기 정확히 말하면 갈레트 집이에요. 메밀 반죽을 얇게 펴가지고 전병하듯이 예, 붙여가지고 예. 그 위에다가 뭐 달걀이나 햄 같은 거 얹어가지고 먹는 건데 너무 훌륭해. 그냥 내용물 빼고 설탕만 뿌려가지고 디저트로 먹기도 하는데
1: 예.
0: 제가 지금 기억나는 최고의 카페, 최고의 식당은 이 클로브와 탕기야. 여기를 꼭 추천해드리겠습니다. 18, 9, 19.
1: 그러면 거기를 누구랑 가신 거예요? 파리를?
0: 사생활은 묻지 말아요. 사생활 더러워가지고요.
1: 아, 네네, 그래요?
0: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혼자 갔구나.
0: 예, 예.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예.
1: 자. 아, 김선영님께서
0: 네.
1: 영면이는 전남친 부자, 노 작가님은 고향 부자라고 하셨고요.
0: 저는 뭐 고향 부자고
1: 네.
0: 어머님, 할머님 부자예요. 제 전국에 있는 할머니 그렇지, 식당들 맞지. 진짜 많이 다녀가지고 그 부자입니다. 네.
1: 그럼 파리에서도 그 할머니 집을 찾아다녔나요? 곳곳에? 파리 할머니는 별로?
0: 트렌디하고 이런 네. 것도 많이 갖고. 아 빵집 중에 유명한 데는 5구에
1: 네.
0: 그래서 여기는 뭐 맛이 되게 훌륭하다기보다는 에밀리 파리에 가다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
1: 네,
0: 뭐 그 드라마 보신 적 있어요?
1: 아 네.
0: 거기에 나오는 파리의 명소들을 찾아다니는 게 유행이거든요.
1: 아~
0: 거기 에밀리가 가가지고 뺑오 쇼콜라라고 초콜릿 빵 먹는 게 유명해진 집이 있어.
1: 네네네.
0: 블랑제리 무댕이라고 그게 5구에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1: 5구.
0: 그 에밀리가 살던 집 5층인가 6층짜리 그
1: 예.
0: 살던 아파트가 또 거기 있고
1: 아~
0: 그 남자 주인공의 이 운영하던 레스토랑도 바로 옆에 있고 거기 되게 유명해.
1: 예. 7373번님
0: 네네.
1: 또 이행시를 보내셨어요.
0: 아 빠
1: 파마를 했다.
0: 히.
1: 희한하다.
0: 아, 파리 내가 빠히라고 네. 하니까 희 희한하다. 파마를 했다.
1: 예. 네.
0: 희한하다.
1: 이분 괜찮은 것 같아요.
0: 예. 만말을 했다. 네. 희한하다.
1: 희한하다. 예, 예. 자, 이렇게 파리와 관련된 예. 얘기 다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네. 사연 받는 동안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4: 썼다 써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1: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0: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1: 고형량이 뭔데?
0: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1: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유통골뱅이.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00% 랜덤, 100% 애드립으로 진행되는 노노노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지역 파희입니다. 파희.
5: 예.
4: 아 지금 네. 아, 미니로 영미 씨 텐션 좀 올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정말 유일하게 제가 오늘은 일을 안 하는 날입니다.
5: 유럽에 그래도 가본 적 있죠?
4: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5: 아 그래요?
4: 뭐 유럽 쪽은
5: 하면 되지 뭐.
4: 나중에 이제 남편이랑 애들 그래요. 다 키워놓고
5: 맞아요, 맞아요.
4: 유럽 여행 가자라고만 네. 얘기했지.
5: 왜냐하면 또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맞아 애기도 좀 키운 다음에 천천히 가셔도 아, 아무 상관이 참. 없지.
4: 네. 어?
5: 뭐 왜?
4: 그러고 보니까
5: 네.
4: 저희 남편이
5: 네.
4: 아 아니구나 영국을 다 저기 영국에 살았었어요.
5: 어.
4: 아. 아, 그 어떻게 유럽 그
5: 같이 가면 되지 나중에 기회 낼 때.
4: 아, 또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 또.
5: 네네. 에, 에. 그나저나 대박의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네. 유인선님인데요. 대박. 저 이번 주 토요일에 파리로 신혼여행 가요. 오늘 집중해서 들어야지. 일단 박수.
4: 아,
5: 너무 축하드립니다.
4: 정말 네. 이런 행운이 없어.
5: 네.
4: 어, 우리 노 작가님이
5: 네네.
4: 이 파리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신다 보니까 네. 추천해 줄 곳이 좀 많을 거
5: 많고,
4: 아니에요.
5: 많고 근데 제 소망은 잘 모르겠지만 하, 어쨌든 신혼여행 가면 여러 군데 막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제 소망은 파리에만 계시길. 그 아.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그걸로도 너무 부족하거든. 볼 게
4: 아,
5: 너무 많기 때문에.
4: 그래요?
5: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안 넘어가기를 바라는데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4: 아니면 네. 프랑스 파리 숙소에만 계시는 건 아닐런지.
5: 아, 참나.
4: 아, 예, 나 또 신혼이니까
5: 예.
4: 또.
5: 예, 예.
4: 괜히.
5: 네, 네.
4: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셔야 돼요.
5: 네, 네.
4: 자, 그럼 이행시 그만 보네요.
5: 네.
4: 저 잠깐 쉬었다 올게요.
5: 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0: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7: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8: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7: 하이.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100% 즉흥 토크 시간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랜덤으로 뽑힌 지역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1: 네. 프랑스 파리고요. 이행시를 그만 보내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읽어드릴까요 말까요?
0: 예, 읽어드려야죠. 보내주셨습니다.
1: 7579님 빠. 예.
0: 파리 가보셨어요?
1: 리.
2: 리북에서는 안 보내줍니다.
1: 예. 0921님. 울 언니가 파리 1구에서 국일관이라고 하는 한식당 운영한답니다. 작가님도 가보셨을까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근데 네. 상호명을 보면 굉장히 오래전에 아마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식당 외국에 있는 한식당의 네네네. 초창기 이름들이
0: 맞아.
1: 국일관, 한강,
0: 맞아, 맞아요.
1: 그다음에 대장금. 서울, 대장금 보통 이렇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대단하신 것이.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 당시에 이거를 했으니까.
0: 또 언니가 파리에서 이렇게 한식당 하시면은 갈맛 나겠는데요? 파리 갈맛 나겠는데?
1: 아, 너무 좋겠지. 오, 지금 사진을 우리 저
0: 어머! 어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일관이 아니야.
1: 무슨 그 카페나 레스토랑처럼 외관을 해놓으셨네.
0: 너무 고급스러운. 와, 진짜. 오,
1: 그러네.
0: 자, 8573번님. 저 지난주에 파리로 신혼여행 다녀왔어요.

0: 아, 길빵하는 게 버킷리스트였는데 이러고 왔습니다. 아, 바게트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1: 뭐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빵집들도 너무 수준이 진짜 최고여가지고 다 맛있는데 이게 아침에 일찍 문 여는 동네 빵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눈 비비고 일어나 눈껍대기 전에 그냥 슬리퍼 질질 끌고 나가가지고 그냥 갓 나온 바게트든 뭐 뺑오 쇼콜라든 이거 빵 사가지고 이제 뜯어먹는 그런 재미가 있고 제가 이제 아까 유인선님도 그렇고 이제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만 알려드리면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조건 한 이틀 정도는 시간이 넉넉하면 무조건 이틀 정도는 무조건 미술관으로만 일정을 짜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는 뭐 루브르, 오르쉐, 뭐 뽕피두, 뭐 피카소 미술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많이 가는 건 루브르랑 오르쉐거든요. 왜냐면 오르쉐에 뭐 고흐, 고갱, 마네, 모네, 밀레 뭐 유명한 화가들 작품들이 다 있어요. 5층에 가면.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잘 안 가는 데 중에 하나가 로댕 미술관이에요. 그 7구에 있거든. 근데 로댕 미술관이 의외로 되게 좋아요. 거기 조각품도 많고 회화 작품도 있고 정원도 아름답고.
0: 그 로댕이 그 생각하는 그.
1: 그리고 그거 보시고 그 골목 조금만 나가면 앞에 내가 프랑스어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55년 된 할머니 그 중고 책방이 하나 있어. AUDAUPHIN이라고 이제 스펠링이 되는데 여기 할머니가 55년 동안 이제 문을 열은 여기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조만간에 이제 서점은 다 망할 것이다. 왜요 할머니?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다. 마치 영미처럼 이라고 얘기하셨어요.
0: 아 마치 영미처럼.
1: 영미처럼.
0: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 조만간 책방 다 망할
0: 것이다.
1: 크로즈.
0: 크로즈. 그게 언제적 일이에요? 그 할머님을 만났던 게
1: 작년 지난해 2월. 그러니까 지금은 닫았을 수도 있지. 근데 그 너무 좋았어요. 그 오래된 책방 특유의 그 분위기랑 환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 좋아하신 분들은 로댕 미술관과 함께 이렇게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와, 난 정말 대단하신 게 진짜 되게 일관되시다.
1: 뭐요?
0: 프랑스 파리까지 가가지고 또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곳으로 가가지고 할머니 매니아야 이렇게 사랑해.
1: 아이고, 어디든 뭐 오래된 곳을 참 좋아. 하고 그 장르를 불문하고 한 자리에서 오랜 세월을 견딘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진짜.
0: 아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책방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도 좀 가슴 아프긴 하네요.
1: 그렇지.
0: 자 이렇게 파리와 관련된 얘기라면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먼저 보고 들은 정보부터 직접 가서 경험한 일들까지 다 보내주시고요. 오늘 가장 임팩트 있는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두 대 대표 고급 선물이죠.
1: 탄소매트
0: 보내드릴게요. 사연 받는 동안에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4월 금호건설 아트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5: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6: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새 광고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조은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오늘의 지역 파리와 관련된 이야기 많이 왔습니다. 네. 사연 볼게요.
1: 아, 이 드라마도 뭐 레전드죠. 네. 7615님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을 보고 프랑스로 유학 갔던 파티시에입니다. 미식의 도시라고 해서 에스카르고 드시잖아요. 에스카르고는 달팽이죠. 사실 유학생들 사이에선 파리는 쌀국수의 도시로 통합니다.
0: 그래요?
1: 송흥이라는 쌀국수집이 있는데 지혜 단골집이요. 근데 맞아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옛날에 어디지? 그 베트남이 식민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파리가 쌀국수를 굉장히 유명해요. 프랑스가. 아~ 저도 지난 2월 달에 가서 되게 맛있게 먹고 왔어요.
0: 어, 그래요?
1: 한 끼 정도는 다들 쌀국수도 드시고 그래요.
0: 그래. 미국 LA 가면 북창동을 꽁꽁 가듯이.
1: 근데 송흥은 이게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동남아분이 운영하신 건 그건 모르겠네.
0: 근데 되게
1: 네.
0: 한국스럽다.
1: 송흥이라고 적혀가지고.
0: 4211번님 25년 전에 디카 들고 한 달 동안 유럽 배낭여행 다녀왔는데요. 마지막 날 밤에 세느강 유람선 투어하다가 디카를 강에 빠뜨렸어요. 신나가지고 소리치다가 뭐 그런 추억이.
1: 저도 제가 여행 작가로 살고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을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여행 작가 되기 전에 대학교 학창시절 다녔던 유럽 배낭 여행이었어요. 그게 1997년도거든.
0: 예.
1: 그때 한 달 넘게 뭐 막 이렇게 열 몇 개고 다닌 거 그게 제일 기억 많이 남아요.
0: 그래 나도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다면 배낭 여행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좀 위험하려나?
1: 아니
0: 혼자 하기에는.
1: 아니 그때도 여자분들이 혼자 하시는 굉장히 많고 요즘 더 많고 그리고 영미 씨는 나중에 혼자 영미 씨 청춘이잖아.
0: 아 지금도 청춘이긴 하죠.
1: 그럼요.
0: 마음만은 청춘인데
1: 얼굴도 베이비 페이스예요.
0: 좀 그러면은 좀 예. 웃으면서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뭐 그렇게 얼굴에 우한 있는 사람처럼 얼굴도 베이비 페이스예요 라고 하시는데
1: 3548님 파리에 살던 1인입니다. 바게트를 좋아하신다면 여기 이제 인상 블랑제리를 소개합니다. 블랑제리는 빵집을 말한 겁니다.
0: 네네.
1: 자, 빵 새로 나오는 시간에 가면 현지 분들이 이미 많이 줄 서 계세요. 트라디셔널 바게트 하나 사서 집에 오는 길에 꼬다리부터 뜯어먹는 낙으로 우와. 살았습니다. 상호랑 주소를 보내주셨는데요. 7구네 7구 7구면 아까 제가 그 로댕미술관이라는 그 처점 있는 데가 7구거든요.
0: 예, 예, 예.
1: 물론 거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호는 요거 저기 불어로 적어주셨는데요. 영미 씨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상호는 라 파리지앙느라고 한 것 같고요.
1: 맞아요.
0: 주소는 여기입니다. 85 네.
1: 루
0: 상트 도미크 7호 건강실
1: 생 도미니크 루 생 도미니크
0: 생 도미니크
1: 루 생 도미니크
0: 7호 007 파리스 입니다.
1: 잠깐 우리 김인나 PD가 불어 전공했잖아.
0: 아 맞아.
1: 빨리 읽어봐 어떻게 읽어야 돼?
0: 한번 해주세요.
1: 빨리 한 번만 해줘.
0: 이게 근데 예. 되게 파리로 예. 약간 프랑스어로 말하니까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1: 두세데이트.
0: 두세데이트.
1: 영미 안 내요.
0: 아 영미가 미안다. 아 정선미님 네. 예전에 남친이랑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싸이월드에 잔뜩 올렸는데 멋진 풍경 앞에서 선글라스 쓴 제 사진을 보고 친구가 어머 파리 같다 라고 달길래 파리 지행처럼 멋지다는 줄 알고 고마워 라고 했는데 선글라스에서 제 모습이 파리 같다고 한 거였어요. 그때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1: 아 날아다니는 파리 그 파리
0: 그렇죠. 날파리 그냥.
1: 날파리
0: 파리 같다.
1: 예, 예.
0: 오 너무 고마워 너 볼 줄 아는구나. 에구
1: 아 3548님 파리에 살던 1인입니다. 3년 전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 지하철 역 근처였습니다. 앞에 모녀로 보이는 한국인 관광객 여자분 두 분이 백팩을 메고 가는데 어머 소매치기가 살금살금 따라가며 그분들의 가방을 열고 있는 걸 봤어요.
0: 어머.
1: 그래서 제가 프랑스어로 막 화내면서 소매치기를 쫓아줬는데 그 관광객 모녀분은 오히려 제 소리에 놀라서 도망을 가셨습니다.
0: 아이고.
1: 아니 저는 도와드린 거였다고요. 백팩 앞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랑 화장품 도둑 안 맞으신 거 제독인 줄이나 알고 계세요. 들리시나요? 라고
0: 오해 가신 거구나. 도와주려고 했는데 네, 프랑스어로 네. 큰 소리로 막 떠드니까 그냥 어머 뭐야 이러면서 네. 이제 가셨나 봐요.
1: 사실은 이제 유럽 여행할 때 특히 많은 분들 소매치기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0: 맞아요.
1: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험이 어쨌든 저는 많으니까 걱정을 하시는 게 정답. 걱정하셔야 돼요. 다만 그게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니고

0: 어딜 가나 사실은 다 있어요. 어딜 가나. 그래요? 당연하지. 이탈리아도 유명하지.
1: 아 진짜 그래. 우리나라가 좋은 거야 네. 정말.
0: 그래서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사실은 만에 하나 이게 이제 뭐 도난이 발생하면 사실은 그냥 너무 저기 하지 않은 이상에는 그냥 두는 게 나아요. 왜냐면 위험할 수도 있어.
1: 그래.
0: 왜냐면 여러 명이 이렇게 사실 조직적으로 다니는 그치, 경우들이 그들은 많거든요.
1: 그들은 팀으로 다니니까.
0: 네네. 그래서 그거는 조심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들바들 떨 정도는 아니라는 거. 아. 조심하면 크게 별 문제는 없다. 말씀드립니다.
1: 그러면 휴대폰을 만약에 이렇게 뭐 네네. 휴대폰 주머니 있잖아요. 가방 이렇게. 네네. 이렇게 앞으로 해서 갖고 다니면은 아,
0: 보통은
1: 갖고 다니지 보통은 뺏길 일은 없나?
0: 보통은 앞에 매시는 분들이 많고 네네네. 또 한동안 되게 유행한 게 뭐냐면 칼로 찢어도 네. 안 찢겨지는 소재로 만든 백팩이나 앞에 매는 가방이 되게 잘 오. 팔린 적이 있었어.
1: 어, 예, 예.
0: 요즘도 그 아마 제품이
1: 너무
0: 있을
1: 좋다,
0: 거야.
1: 너무 좋다.
0: 뭐 그런 거 쓰시는 분들 많고. 아. 근데 그런 걸 또 하면 또 너무 티가 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너무 새 휴대폰을 너무 이렇게 밖으로 꺼내가지고 오래 보시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다.
1: 예,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네네. 자 8480번님 지금 소매치기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파리 갈 때마다 소매치기 당하는 사람이에요. 10년 전 MP3로 빈지노의 나이키 슈즈 들으면서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했는데 노래가 안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밑에 내려다보니 줄만 달랑달랑 누가 MP3만 딱 훔쳐갔어요. 와 K-POP 팬 됐으려나요?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거를 싹 손으로 그냥 톡 하고 가져간 거잖아요 아무렇지 네네. 않게. 야 네. 진짜 근데
0: 어쨌든
1: 유럽은 뭐, 그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0: 조심하시고 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1: 3710번님.
0: 3710님. 2005년 20대 초반일 때 아일랜드에서 어학연수 했었는데요. 당시 어학원을 째고 왕복 비행기 8만 원 내고 파리 여행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우와.
0: 그때 거기서 같이 샹젤리제 거리 걸으며 대화를 나누다가 밤이 돼서 잘 가라 인사하며 갑자기 기습키스한 남프랑스 어디 총각. 20년 동안 그대를 잊고 살았구려. 잘 살고 있지.
1: 와 이분은 입술을 당하셨네. 입술을 소매치기 당하셨어. 20년 동안 그 입술을 못 찾으셨대요 지금. 어디로 간 거니?
0: 예, 예. 3710님 오늘까지만 생각하시고요. 너무 길게 가지 마시고요. 추억은 추억일 뿐.
1: 아니 내 입술 훔쳐가놓고 어디 간 거니? 예, 프랑스 남자야.
0: 그 유럽에는 저비용 항공사 예. 뭐 라이언에어를 비롯해가지고 그게 되게 많았었어요.
1: 아~
0: 그래서 유럽 간 이렇게, 이렇게 여행할 때 뭐 7만 원, 8만 원, 5만 원. 근데 이제 힘든 아~ 것도 많았지. 그 수화물이 무료 수화물 양이 네. 굉장히 적다거나 돈을 내야 한다거나
1: 아~
0: 좌석이 굉장히 불편해. 젖히지가 않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기내식은 당연히 없고.
1: 그래도 네. 어학 연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렸으니까
0: 아, 그렇지,
1: 청춘이었으니까 그렇네. 가능하죠.
0: 가능한 거지.
1: 아마 입석도 가능했을 거예요.
0: 아, 그 농담삼아 입석 비행기라고 그런 농담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1: 가능하죠, 맞아요. 가능하죠.
0: 맞아요.
1: 자, 여러분들 중에 안현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안아드리겠고요. 파리와 관련된 사연 계속 받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0: 아, 이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1: 스텔라 장의 라무르 레파게트 마히.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0: 스텔라장의 라물 레 바게트 바히 듣고 왔고요.
1: 옛날에 그 전영역의 무슨 세계 음악 이런 거 듣는 것 같아요.
0: 예, 안녕하세요. 뱀이양입니다. 예. 자,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하는 노노노. 오늘 파리와 관련된 온갖 얘기 다 받고 있죠.
1: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시작하겠습니다. 최현준님인데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창이 666개라고 해서 그거 친구와 같이 일일이 세어본 기억이 납니다.
0: 이런 분들 계신다니까. 응.
1: 멍청한 게 그냥 한쪽 면 다 세고 나서 곱하기 4하면 되는 걸 2시간 걸쳐서 하나씩 하나씩 손가락으로 샜네요. 문제는 그거 세는 동안 소매치기 당해서 둘 다 지갑을 떨렸어요. 어떡하면
0: 좋아. 더맨더머냐고.
1: 아유, 좋아.
0: 아니, 한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은 좀, 좀 다르게 행동했었어야지.
1: 아니, 그걸 왜 2시간 동안 세?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루브르 박물관은 너무 넓고 전시물이 많아가지고 다 못 봐요. 한 개라도 들어가셔서 더 보시지.
0: 그러니까 그 왜 그랬어. 한 명은 좀 똑똑한 친구랑 같이 갔었었지.
1: 최현준님은
0: 왜 그런 거야.
1: 최현준님은 63빌딩도 세봤었나요? 그 침수를.
0: 네, 이런 분들이 계세요.
1: 세보는 거지.
0: 네, 그 밑에 뭐 보도블록도 이렇게 하나하나 세보시는 분 계시고.
1: 그렇지, 그렇지.
0: 다 그런데 한 분은 그럴 수 있거든. 그럼 친구가 아, 나 뭐야 이래야 되는데 둘 다 같이 야 나도 같이 한번 세보자. 이게 그리고 옆에서 쓰리꾼이 가져가는데 그 몰라 심지어 옆에서 세고 있느라고.
1: 근데 진짜 알기 어려워요. 진짜 흔적 없이 가져가기 때문에 알기 진짜 어려워.
0: 아, 나 환장하겠다. 네. 이러면 이제 엄마들 환장하지.
1: 그렇지, 그렇지.
0: 엄마 이제 다시는 저 친구로 다니지 마 이렇게 되는 거지.
1: 아이고.
0: 아, 4291번님. 네. 20대 때 여자 셋이서 간 파리 여행에서 저 말고 나머지 둘이 싸워가지고요.
1: 어머.
0: 에펠탑 밑에서 머리끄댕이 잡는 꼴을 봤네요.
1: 어머.
0: 아, 화해했다가 로마 트레비 분수 앞에서 또 잡았어요. 근데도 40대 된 지금까지 우리 셋이 친구랍니다.
1: 아, 아 이런 저, 거지 뭐.
0: 중화보다.
1: 네.
0: 왜냐면 네. 파리까지 가가지고 이 머리채 잡기 쉽지 않거든요.
1: 근데 의외로 여행 가서 싸우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0: 아니, 싸울 순 있어. 싸울 순 있고 삐질 수도 있고 뭐, 뭐 의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진 않잖아요.
1: 머리끄댕이를. 근데 참 재밌는 게 사실 에펠탑이 처음 생겼을 때는 엄청나게 파리 시민들이 싫어했어요. 저런 철골 구조물을 우리 아름다운 미의 고장, 미의 도시 파리에 너무 흉물스럽다고. 네. 근데 지금은 에펠탑 없었으면 못할 뻔했어.
0: 그렇겠지. 그러게. 네. 그리고 차트를 달린 남자를 봤더니 에펠탑과 결혼한 여자가 있더라고요.
1: 그게 무슨 말이야? 매일 가 거기를?
0: 에펠탑과 정말 결혼식을 올렸어. 자기는 에펠탑을 사랑한대. 에펠탑이 자기 신랑이래요.
1: 아 어, 예.
0: 그래가지고 예. 그랬다 얼마 전에 이혼했다 그랬나 그러더라고. 네, 그런 분도 계십니다.
1: 아 충격적인 문자가 왔는데요.
0: 뭔가요?
1: 0501님. 저는 이과 출신입니다.
0: 아, 예, 예.
1: 방금 전에 창문 개수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666개는 4로 안 나눠 떨어집니다.
0: 네.
1: 다 세어보는 게 맞는 듯합니다.
0: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아까 그 두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내가 볼 때 이과 출신이었을 거야. 야 이거는 안 떨어지니까 이거 분명 세봐야 돼. 내가 셀 테니까 너도 같이 세. 색깔일 수 있으니까.
1: 아니 안 떨어지더라도 대충 하고 그러다가 뭐 몇 개 붙이면 되잖아요.
0: 같이 세보자고.
1: 아 진짜 너무 웃기네.
0: 진짜. 네. 자 0549번님 처음 파리에 갔을 때 택시 타고 숙소로 가는 중에

0: 에펠탑이 보여서 친구랑 둘이 우와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사진을 찍었더니 택시기사분이 일부러 에펠탑 보이게 한 바퀴를 돌아주셨어요. 진짜 너무 낭만적이고 좋았어요.
1: 에펠탑은 뭐 보신 분들 알겠지만 낮에도 물론 멋있고 웅장한데요. 확실히 해가 지고 조명이 켜지고 나면 진짜 더 예뻐요.
0: 근데 그러고 나서 택시기사님이 따블로 불렀으면 좋겠다. 택시비 따블. 따블 받아요. 한 극돈도 받아요.
1: 아니, 아니야. 왜 그래. 3112번님. 파리 하니까 10여 년 전에 소개팅했던 아름다운 그녀가 생각이 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을 다녀온 그녀는 첫 만남도 일마땡이라고 하는 회화동 레스토랑에서 약속을 잡고 예. 처음 만난 저에게 우리나라 물은 못 마시겠다면서 애비 뭐 생수를 사오라고 시켰던 아유. 일이 생각이 나네요.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녀 성질은 그다지.
0: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주접사고 앉아있네라고 하는 거예요.
1: 근데 저 그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그 생수 브랜드가 아니라 에비앙은 프랑스 실제 도시 이름이에요. 론 알프스 네, 지방에 네, 있는. 네. 그래서 빙하가 녹으면서 이렇게 걸러진 물이 이제 네. 그 도시 굉장히 유명해서 물 유명하고 스파 유명하고 그래서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0: 네네. 자 박윤경님 파리 가서 관광지로 향하던 중 길 옆으로 쓰레기 수거차가 서더니 완전 잘생긴 환경미화원이 내려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노란 머리에 긴 다리 그리고 배우 같은 얼굴 차량을 다시 타는 모습도 슬로우 건 것처럼 보였어요. 같이 갔던 일행들과 우와 하면서 바라봤네. 그 쓰레기 차량에 같이 타고 싶었어요. 전 쓰레기입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1: 굉장히 난 쓰레기예요. 인상 깊었나 보다. 자, 일단 저기 뭐야 그 미인 얘기하니까 프랑스 출신의 최고의 그 있잖아.
0: 소피 마르소.
1: 나 진짜 목숨 걸고 좋아했었어요. 젊었을 때.
0: 근데 그때 당시엔 다 소피 마르소 좋아했죠. 모든 남성들.
1: 난 사람이
0: 다.
1: 아니라고 생각했어.
0: 그치.
1: 라붐 이런 거 보고 유콜 러브에 나오는 소피 마르소는 와 지금 괜찮아요? 소피 마려 아닌 말이에요?
0: 아까부터 마려웠어. 아까부터 소피 마려웠는데
1: 나가,
0: 지금
1: 나가. 내가 지금 이럴 테니까.
0: 지금 방광 지금 쥐어 짜내고 있어요. 지금
1: 자연스럽게 나가세요.
0: 꽉 막고 있어요 지금.
1: 장영희님 30년 전 아버지가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가셨어요. 아빠가 오실 때 뭐 사오실까 기대하며 2주를 기다렸답니다. 우리 아빠 제 선물로 호텔 조식에서 나오는 버터를 잔뜩 챙겨오셨어요.
0: 그걸 왜 챙기냐고.
1: 2주간 버터를 안 먹고 챙겨오신 참사랑. 근데 전 선물 기대하고 있다가 오열한 기억이 납니다. 아빠 나한테 왜 그랬어요?
0: 그러니까 아빠는 내가 이거 먹고 싶었던 건데 내 자식을 위해서 쟁여온 거예요.
1: 저게 근데 그 비행기 열 몇 시간인데 안 녹았을까?
0: 30년 전이면 뭐 아 이거 갖고 가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겠지? 라고 했는데
1: 근데 아시잖아요. 호텔 조식 버터가 맛있어요.
0: 그렇죠.
1: 엄청
0: 근데
1: 맛있어.
0: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프랑스 파리까지
1: 실망스럽지.
0: 갔는데
1: 예, 예.
0: 이게 뭐야 아빠. 아빠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아빠 프랑스 파리 다시 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분들 중에서도 추첨을 통해서 안현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1: 네.
0: 여기서 끝이 아니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탄소 매트 받아갈 가장 임팩트 있는 사람도 뽑아볼게요. 에픽하이 피처링 지선의 Paris 듣고 올게요.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4: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추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5: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6: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에픽하이 피처링 지선의 페리스 듣고 왔고요. 노조은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파리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 만나보고 있죠. 네. 자, 오늘 파리 사연이 많습니다.
7: 아,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로.
6: 정말로.
7: 진짜로. 9199님 제 첫 유럽 여행에 파리였습니다. 그때 당시 친구가 파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비행기표만 끊으면 다 알아서 해준다길래 기대하고 갔거든요. 근데 루브르 박물관에 사람 많다고 입구 앞에서만 사진 찍고 파리는 쌀국수가 맛있다고 매끼니 다양한 쌀국수집만 갔습니다. 지디가 온 쌀국수집, 백종원 선생님이 인정한 쌀국수집, 차라리 베트남을 갈 걸 그랬어요.
6: 아니 나름 야심차게 갔는데
7: 이건 좀 아니지. 이건 아니지.
6: 아니 갔는데 이게 뭐예요? 루브르 박물관 입구에서 사진 찍을 거면은 굳이 걸고 왜 갔냐고.
7: 아, 서운하네.
6: 겉핥기만 하고 그럼, 오셨네요. 그러네. 8717번님 10년 전 파리로 신혼여행 가서 에펠탑 앞에서 멋지게 비싼 스냅 찍었는데 이혼을 해가지고 그 멋진 사진들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7: 아이고야.
6: 언젠가 다시 가면 꼭 독사진 찍고 올 거예요. 아, 그치. 그땐 예. 몰랐죠.
7: 몰랐지. 그리고 헤어질 그때 당신 좋았으니까.
6: 그럼. 네네.
7: 근데 정말 파리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저런 그 스냅 전문 작가들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네. 이렇게 비교하면서 골라가지고 또 예약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네. 네. 6769님. 전 남친 부모님이 파리 바게모 사장님이셔서 데이트 때마다 남친이 샌드위치를 가져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하면 샌드위치만 기억나요. 준호야. 잘했니? 샌드위치, 준호.
6: 그래서 남친이 자기 부모님 빵집 한다고 맨날 샌드위치를 갖고 왔어. 그것도 되게 신기하다. 짜장면집 한다고 맨날 짜장면 군만두 갖고 온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7: 아, 그래서 파리라면 샌드위치만 예, 기억이 나는군요. 네,
6: 사랑이다, 사랑이야.
7: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6: 자, 파리 사연 보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7: 네네.
6: 자, 오늘의 사연 뽑아봐야죠. 가장 임팩트 있었던 사연 뭔가요?
7: 네,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고 이과 출신의 한 분으로부터만 지지를 받았던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666개의 창문을 세워보신 최현준님 축하드립니다. 네.

0: 자, 못 들은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네. 최현주님,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창이 666개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친구랑 같이 일일이 세워본 기억이 납니다. 멍청한 게 그냥 한쪽만 다 세고 나서 곱하기 4하면 되는 거를 2시간 걸쳐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손가락으로 셌네요. 문제는 그거 세는 동안에 소매치기까지 당했다는 거. 둘 다 지갑을 다 털렸습니다. 정말 더맨더머 사연. 자, 이분께 탄소매트 보내드리겠고요. 네. 요거는 소매치기 당하면 안 됩니다.
1: 안 됩니다.
0: 아차상도 뽑았죠.
1: 네, 여자친구 셋이서 여행을 갔다가 에펠탑 밑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머리끄댕이를 잡았다고 했던 4291님이 있고요. 또 있습니다. 프랑스 출장 갔다 온 아버지한테 호텔 조식에 나온 버터를 선물 받으셨던 장인영님, 그리고 장영인님 그리고 남프랑스 총각에게 입술을 소매치게 당했던 3710님께 네. 베이글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0: 예, 예. 이런 소매치기라면 파리 가고 싶네요.
1: 에이, 왜 저래? 본인 얘기 아니죠? 어? 본인 얘기 아니죠?
0: 아니, 얼마나 또 감사해.
1: 참나.
0: 자, 함께 얘기해보고 싶은 지역도 받고 있습니다. 도시부터 네. 작은 동네는 물론이고요. 해외도 가리지 않습니다. 도시에 대해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돼요.
1: 다음 주는 제 3의 고향인 종로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0: 그 종로는 저도 네. 할 말 있어요. 네. 저도 할 말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오늘 제가 침묵을 지켰지만 네. 예, 그때는 같이 좀 티키타카 할 수 있지 않을까.
1: 종로 나올 때까지 밉니다.
0: 예, 네. 자, 노 작가님을 보내드리면서 네.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 듣고 올게요. 아, 소피 마른소의 그 It's a thriller This is the Bohio
1: 니 뭐 하요?
0: 니 뭐 하냐?
1: 니 뭐 하냐?
0: 이 노래 틀어줄 줄 알았더니
1: 네. 오바.
0: 오바. 오바 안녕. 자,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1: 안녕.
0: 안녕.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 듣고 오셨고요. 1482번님, 이 노래 들으니 당시 미녀 3인방이 생각이 나네요. 소피 마르소, 피비 케이츠, 브룩 쉴즈. 아,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래, 맞아. 이때 당시 그 말도 안 되는 미녀분들이 많았어요, 진짜. 정말 지금 봐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겼지? 막 진짜 여자가 봐도 너무 예쁜 분들이셨습니다. 3710번님, 기습키스 사연 당첨 감사합니다. 근데 당첨됐다고 남편한테 자랑을 못하겠네요. 왜? 한번 얘기하세요. 여보, 나 이런 일 있었어. 이런 사람이야. 7565번님, 노 작가님이랑 영미 언니랑 두 분이 풀어주시는 썰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근데 두댕이들은 대체 다들 어떤 여행을 다니시는 건가요? 너무 스펙타클함.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우리 두댕이 분들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저는 파리 하니까, 아, 오늘 사연도 얼마 안 오고 문자도 좀 적게 오겠다 했는데 웬걸? 정말 다들 이렇게 기상천외하게 아까 재밌게 사셔. 다들 나 빼고 다 재밌게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정주은님, 다음 주에 종로 한다고요? 종로, 제 첫 직장, 아픈 첫 직장, 종로 종각 쪽은 하지 마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 종로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항상 이거 랜덤 뽑기로 뽑는 거거든요. 종로가 나올지 뭐 예산이 나올지 어디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6267번님, 굴에 여행 와서 강가를 걷고 있는데요, 여기 스피커에서 두 대가 나와요. 이어폰 빼고 걷고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쿨의 시민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두 대를 또 크게 틀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사진까지 인증샷까지 찍어주시고 더더군다나 감사합니다. 아, 쿨의 파이팅 한번 외쳐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겠습니다. 쿨의 파이팅! 쿨의 일어나십시오! 쿨의? 이거 한번 해줘야지. 뻔한 개그라도 한번 해줘야 돼. 안 해주면 또 잠 못 자요, 밤에. 아, 2403번님, 어제 병원비 결제 깜빡한 사연 보낸 두댕인데요, 신랑한테 사연 당첨된 거 자랑했더니 거기 문자 보내는 사람이 없나 봐. 몇백 건씩 오진 않나 봐. 막 하는데 이거 나랑 영미 씨 포함 두댕이들 무시하는 거죠? 네, 무시했네요. 아니, 왜 그러는 건데요? 어? 왜 그러는 거야? 왜 무시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김윤희의 변해가네 그리고 아이브의 와일드버드까지 듣고 왔고요. 자 뒤늦게 파리 사연이 또 왔어요. 새싹입니다. 5817번님. 14년 전에 신혼여행으로 파리를 갔어요. 신혼부부들 패키지로 갔는데 노트르담 성당에서 신랑이 배 아프다고 화장실을 갔는데 아시죠? 유럽 화장실은 돈 내고 가는데 거긴 다행히 공짜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공짜라고 다 그 화장실에 모이는데 거기서 자유시간 30분 동안 신랑이 화장실에서 20분을 넘게 쓰고 온 거예요. 제가 화내면서 파리에 300만 원 주고 똥 싸러 왔어? 라고 화냈더니 가이드가 옆에서 듣고 신부님 제가 10분 더 드릴게요. 돌아보고 오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 자기야 그때 화내서 미안해. 근데 열불이 뻗치지 열불이 뻗쳐. 지금 1분 1초가 다 돈이라고. 아까워 죽겠는데 지금 파리에 300만 원 주고 똥 싸러 왔어. 비싼 똥 싸고 오셨네. 영역 표시 제대로 하고 오셨네.

좋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를 너무 잘 하고 있지만 예, 가끔 이렇게 또 되새겨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 복서님 아들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데 잔잔하고 좋네요. 출첵해 주셨고요. 아, 이 문자 폭탄도 과다 탄소 발생이다. 오늘 진짜 많이 받으신 분 약간 기록인데요. 우드로님. 오늘 혹시 초대 문자 랜덤으로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몇 개 받으셨나요? 이거 한번 받아볼까요? 네. 나 몇 개 받았다 오늘. 예. 최고 기록 남겨주신 분께 선물 가겠습니다. 주미 작가님의 화력 드드. 예.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우리 홍주미 작가님. 반가워요. 선스타님. 요즘 또 자주 오시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제 2주차 되셨나요? 오픈하신 지? 조금씩 이제 다 익숙해져 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희가 1, 2부 우리 사연과 신청곡 같이 만나보고요. 3, 4부에는 예, 준비되어 있는 라이브 순서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80년대 후반 우리나라 하드락 장르를 이끌었던 여러 밴드가 있었죠. 그중에 작은 하늘이라는 밴드를 우리 메탈 키즈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작은 하늘. 오늘 밴드 풀밴드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는데 굳이 뭐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이 풀밴드의 사운드를 라디오에서 듣는 일이 여러분 되게 쉽지 않단 말이죠. 예, 특히나 오늘 유튜브로 저희가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를 보시면서 만나신다는 거. 예. 많이들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4부에 함께하고요. 1, 2부는 여러분 문자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창 오늘 열려있죠.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창 오셔서 많이 채팅창 많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2시간 꽉꽉 채워가 보자고요. 진짜 메탈 키드님 오셨어요. 예, 오늘 3, 4부 너무 기대되시죠? 라디오를 들으면서 볼 수 있는 세상이라니 어릴 때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참 좋은 맞아요. 예,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어쨌든 오늘 또 2시간 함께하니까요. 많이들 찾아주시고 예, 채팅창 또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세금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겹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 리버마켓에서 열리는 K블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문자가 예, 랜덤입니다. 그래서 못 받았다고 서운해 하시면 안 돼요. 예. 그 우리 주미 작가가 오늘 문자를 보내줬는데 골라서 보낸 것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랜덤이기 때문에요. 내가 왜 나는 못 받았지? 서운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땐 자발적으로 찾으시면 돼요. 아, 오늘 보이는 라이브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오셔서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찾아주시면 되고요. MBC 강원영동 채널 오셔서 예, 오랜만에 한다. 조태구알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구독자 10만 명이 됐어요? 후! 예, 박수 한번 치고 또 가야죠. 예, MBC 강원영동 채널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고 예,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시 듣기가 지금까지 안 됐어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문의 주시고 하셨는데 그간에 좀 많이 죄송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 오시면 그간에 특집했던 영상들을 또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그래서 상시로 이제 라이브를 열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보기로 다시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오늘 본방 놓쳤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내 사연 나왔나? 예, 궁금해하실 때는 저 유튜브 오셔서 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춘천 아가씨님 뭔가 내부적인 얘기를 알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랜덤이죠 당연히. 예, 날짜 랜덤입니다. 예, 그냥 우리 주희 작가 눈에 띄는 날짜 예, 간다는 거. 오늘 그래서 문자 사전 안내 문자를 이제 받으신 분들 방송 전에 또 일찍 보냈어요 우리 주희 작가가 부지런하게. 그래서 답장들을 이제 주셨는데 약간 뭐 두 개, 세 개 정도에도 저희가 많이 놀랐거든요. 이 정도면 스팸 신고 안 당하냐 막 이런 얘기도 와서 예, 저희도 놀랐는데 두세 개는 애교였다. 지금 다섯 개 왔고요. 일곱 개 왔고요. 그리고 여덟 개 찍었습니다. 예, 서울 강원 오바리님. 예. 근데 이게 문자를 많이 받으셨다는 건 아마도 진짜 매일매일 저희 오후에 발견에 문자로 참여를 해주셨다는 이야기다 이거는. 예. 그 저희가 이제 너무 그 내부 비밀이기 때문에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으나 어쨌든 뭔가 문자를 많이 받았다. 아 내가 오후에 발견에 진짜 참여를 많이 했구나. 반대로 문자가 몇 개 안 왔는데 하신다면 예, 좀 자아성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8개 지금 찍었거든요. 8개 이상은 없죠. 작가님. 8개까지 저도 봤는데 네, 그러면 8개를 찍어주신 우리 서울 강원 오바리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일 주간 맞아서 강원도 여행 다니고 계세요. 너무 부럽다. 약간 생일 주간 맞춰서 여행 다닌다는 거 되게 로망 아닌가 모두에. 축하드립니다. 네, 선물 주소 보내드릴게요. 선물 주소 받으실 주소 성함을 문자창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오늘 지금 3, 4부 순서 여러분 너무 기대 많으시죠. 네, 우리 메탈 키드님 그리고 메탈 진짜 키즈 분들 이근영의 작은 하늘이죠. 네, 이근영의 작은 하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근영 씨가 이제 기타리스트로 만드셨죠. 네, 팀을 만들고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시는 활동을 해오시는 그 작은 하늘 밴드의 리얼 연주를 오늘 3, 4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이제 풀 밴드가 오면 스튜디오가 이제 꽉 차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악기 뭐 관련된 세팅 관련된 장비들도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사실 보기에는 되게 뭔가 뭔가 많다 싶은데 뭔가 되게 멋있어요. 풀 밴드 연주는 또 직접 보면서 들어야 맛이잖아요. 네, 3, 4부 5시부터 우리 선생님들 함께 하시니까 찾아주시고 1, 2분은 이제 우리끼리 조금씩 얘기 나누고 신청곡 듣고 하면 되겠습니다. 8개. 예. 저도 놀랐습니다. 다음번에는 몇 개 정도 찍을지 한번 또 기대해보죠. 저희 채팅창에 또 새로운 닉네임들이 많이 보여서 반갑네요. 보리코콩님 반갑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땅콩이님. 실제 이제 땅콩이라는 우리 청취자분이 계시는데 강아지 이름이 또 여기는 땅콩이군요. 반가워요. 네. 사진도 있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정수님 같아요. 네. 또 새롭게 채팅창에 또 이렇게 등장하신 분들 훈풍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일찍 찾아주신 우리 낙화짱짱님, 드래곤빌리버님, 여우의 여신님, 또 윤신형님. 유튜브 하면 약간 실명이 좀 나와서 이걸 원하지 않으시면 바꾸셔도 돼요. 바꾸시는 방법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하다 보면 된다고 합니다. 네, 남겨주시고. 네, 이제 또 개인적인 질문 채팅창에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릴게요. 그래요?
매일 출석하는데 두개 받았다. 노마드님,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꾸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미화해서 이렇게 또, 다큐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예, 제가 그럼 한번더 확인을 해볼게요. 예, 뭔가 더 다른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주택구할 너무 좋다. 예, 이제 11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 20만 가야죠, 20만. 노래를 한곡 띄워드릴게요. 서영은 노래 준비했는데요. 오늘 선스타님께서 청해주신 노래입니다. 개업하신 지한 이제 2주차 되신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다이어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세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하시며 서영은의 꿈을 꾼다 청해주셨습니다. 춘천에 이제 닭갈비집을 오픈하셨죠. 좌표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주십시오. 선스타님이 남겨주시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서영은 꿈을 꾼다 전해드렸습니다. 오, 편석범님 반갑습니다. 구독 완료. 아, 네, 감사드리죠. 이 권영기 씨가 그 영기 씨가 맞나요? 저희가 알고 있는 미스터 트롯에 나오셨던 한 이분 아닌가요? 오. 스케줄 때문에 인사만 남기고 가신다고 그 유튜브 채팅창에 다 남아요. 영기 씨 다음에 불러달라. 저희가 꼭 모실게요. 예, 네, 저희가 꼭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용 씨에게는 예, 저희가 대신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다시 오시면 돼요. 영상 남으니까 스케줄 끝나시고 영상 확인하시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와 민금용 씨 오늘 이제 작은 하늘 보컬 분이신데 노래를 이렇게도 부를 수 있구나. 아 여러분 예 궁금하시죠? 5시에 보시면 돼요. 예. 아 2부 순서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고요. 유튜브 MBC 강원 영동 채널 혹은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찾아주시면 저희 스튜디오 모습 같이 보시면서 오늘 방송 나누실 수 있습니다. 2부에 돌아올게요.

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종쌤 주신 사연. 약간 방송 전에 읽으면서 뭐랄까, 이거 참, 참 부모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이 사연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제가 우리 두용 씨와 다음 씨에게 전달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3, 4부에 라이브가 준비가 돼 있으니 다 함께 두용두용 시간에 이 사연 꼭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죠? 예, 국종쌤. 쿰팡님 오셨습니다. 새콩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초반부터 태반이 아래쪽에 있어서 좀 올라가길 바랐지만 결국 안 올라갈 것 같다고 하십니다. 전치 태반은 고위험 산모라 병원, 종합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한다는데, 첫째와 둘째 받아주신 선생님이 새콩이도 해주셨으면 했는데 말이죠. 몸이 막 안 좋거나 한 건 아닌데 많이 움직이고 무거운 걸 들면 안 좋다 해서 일도 일찍 쉴 것 같습니다. 아니, 통장 잔고를 보면 한 달 더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부처님 오신 날 훈이도 생일인데 그 기념으로

0: 다음 주에 워터파크를 가거든요. 괜찮을까? 인터넷에는 걱정되는 글들이 또 많은데 뭔가 셋째라 그런지 점점 무뎌지고 조심성 없이 지내서 그런 건지 이제야 좀 배가 나오니 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확정진단은 아니니까 이번 달 잘 즐겨보려고요. 뭐야, 오늘도 두서없는 쿰팍이 넋두리였습니다. 쿰팍이에요. 근데 그간에 주셨던 그 근황들 중에서 가장 지금의 상황을 좀 자세히 남겨주신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쿰팍님의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분명히 사진도 막 주시고 새콩이. 그래서 분명히 이제 임신 중이신데 너무 이제 일에 몰두하신 것 같아 살짝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쿰팍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간 이제 아우 알아서 해 요렇기도 하죠. 셋째니까. 근데 주변의 걱정을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 새콩이를 위해서 엄마가 조금 더 조심해 주십시오. 청해 주신 노래 들을게요. 예, 문제 없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듣고 올게요.
1: 하쿠나 마타타. What a wonderful phrase. 하쿠나 마타타.

보리코코님이 원주의 피트리님이셨군요. 이게 유튜브 닉네임이랑 그 문자창이랑 좀 상의해서 다른 부분처럼 예, 초면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죠. 감사해요. 10만 축하드려요. 저도 오늘 그러니까 이게 구독을 제가 그동안 안 눌렀네요. 놀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오랜만에 한번 가져.

MBC 강원영동 채널 여러분 조택 구하러 한번 가주시죠. 예, 구독자 10만 명 기념 박수 한번 다시 하고요. 예. 우리 튜브 팀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하고 예, 조택 구하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맞아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매일 또 여러분 찾아뵙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그리고 까망님 지금 아카시아 꽃을 채집 중이시라고. 오, 진짜 꿀 빠시는 건가? 꿀 빠는? 아니 요즘 진짜 밤에 그 거리를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 아카시아 향기에 막 취하겠더라고요. 오, 아카시아의 계절입니다. 5시 너무 기다려지시죠? 메탈키드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20분 조금 더 남았네요. 대한민국 최고의 연주자들이 모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슈퍼밴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김토끼 엄마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랜만에 생존 소식 남깁니다. 큰딸 학교 앞에서 픽업 대기 중이고요. 픽업 후에는 아들도 데리러 가요. 엄마의 삶이란 고되네요. 그치만 아이들이 주는 행복함으로 잘 견뎌봅니다.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살포시 신청해요.

노래 너무 좋지 않나요?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만수님. 의원 왔다가 비상등을 켜놓은 걸 잊어버리고 치료 후에 그만 배터리가 방전돼서 이제 출동 부르셔서 방전 해결 완료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깜빡하네요. 아, 우리 나이 탓하지 않기로 했는데 오늘 그냥 잠깐 정신이 없었다. 큰일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아, 까만꼬마님. 진짜요? 오. 유튜브를 보시긴 하시죠? 근데 약간 이제 구독을 굳이 막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우리 까만꼬마님께서 구독하는 유일한 채널이다. MBC 강원영도. 이거 뭐 진짜 방금.

우리 유진 씨랑 우리 주미 작가가 물개 박수를 쳤습니다. 까만꼬망이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런 거에 선물 가야지. 예, 고맙습니다. 주소 성함 주시고요. 아, 스몰 솔저님 오셨습니다. 동네 꼬맹이들과 밴드 시작한 지 시간이 제법 돼갑니다. 5월 마지막 주에는 자체적인 버스킹을 지금 준비 중이시라고. 오, 밴드요? 우리 동네 꼬맹이들? 오늘 진짜 잘 오셨습니다. 3, 4부에 대한민국의 어떤 이 연주계를 이끌고 있는 대표 연주자들이 모인 슈퍼밴드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되게 거리감을 느낄 수 있지만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고 오시면 되게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스몰 솔저님. 혹시 지금 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다음에 다시 아이들과 유튜브 다시 보기 하시면 되니까 늘 올라가 있으니까요. 평생 소장 되니까 언제든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춘천에 우리 오바리가 오픈했다는 닭갈비집 주소, 죄송해요. 닭갈비집이 아니고 주꾸미집이었어요. 예, 지금 저희 받았거든요. 주소를 원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따로 안내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좌표 궁금하신 분들 받으시고 가셔서 우리 여자 사장님 선스타님께 꼭 오바리 인증을 하시고 서로 하이파이브하는 사진을 또 이렇게 남겨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네, 선스타님 저희 오바리 분들 가시면 잘 챙겨주십시오. 우리는 다 같은 오바리다. 쿵팡이 이제 오셨어요? 아까 사연 나갔는데 신청곡이랑 유튜브 보세요. 네. 아, 그리고 오늘 엄청 허술해 보여요. 낙관이 말 너무 재밌다. 네. 아, 저 진짜 완전 팔랑귀에 귀 너무 얇고 진짜. 네. 그 뭐라 해야 되지? 개복치? 개복치? 네. 마음 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노력할게요, 낙화님.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마네스킨입니다. 백인. 오늘 드래곤 빌리버님께서 유튜브 창 통해서 청해주신 노래. 강렬하게 듣고 올게요.

되게 섹시하죠, 땅콩님. 백인 띄워드렸습니다. 느티나무님 오셨어요. 비겐 후 초록색으로 짙어지는 계절이네요. 바쁘지만 오발도 들리고 좋으시죠? 네. 전미도의 목소리 또 같이 청해 주셨습니다. 날씨 너무 좋아요. 노래도 좋고 리디도 좋고 저도 좋고 노마드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오늘 문자를 주신 분들 쭈군 둘맘님 오셨습니다. 오늘 강원 FC 홈 경기 있죠. 대전이랑 잠시 후 저녁 7시 반에 강릉에서 열립니다. 준비해서 내 식구 다 같이 직관 가요. 오늘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시며 찾아주셨어요. 뭔가 너무 막 설레겠다. 재미나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승리를 같이 읽어서 돌아와 주십시오. 쭈군 둘맘님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1, 2부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마트하게 달려.

0: 그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운 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내신과 수능을 한 번에 강원을 위한 맞춤 국영수 입시종합학원 유니언 스터디에듀에서 현장 강의 무료 수강권, 남녀노소 누구나 토익 토플과 영어 회화에 도움이 필요할 땐 강릉 함이 어학원에서 성인 회화 및 토익 토플 무료 수강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부자 되세요.

유튜브 창에 우리 선스타님이 등판하셨습니다. 많이들 지금 주소를 궁금해하세요, 선스타님. 그 잠자리님께서 가서 어떻게 인증을 하냐, 리디랑 찍은 저랑 인증이 아니고요. 예, 우리 선스타님 사장님이랑 우리 찾아가신 우리 오바리들이랑 같이 이제 하이파이브 하고 이렇게 다녀간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문자창 주시면 참 좋겠다. 예, 화기애애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스타님, 오 감사해요. 예, 식당에서 항상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희 매일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네. 매일 평일, 네, 그렇죠, 평일. 네. 로아님 오셨어요? 로아님, 강릉에 두부 맛집 알려달라고 네, 채팅창에 지금 남겨주셨는데, 우리 오바리들이 또 이렇게 좌표 공유해 주실 겁니다. 너무 많죠? 약간 그리고 취향도 있어요. 이 맛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불맛을 좋아한다거나 뭐 들기름 향을 더 좋아한다거나 약간 두부 맛집은 좀 취향들이 있어서 각양각색이라는 거. 그리고 정수팍님 립싱크를 좀 할 걸 그랬습니다. 어쨌건 예 오늘 1, 2부 함께했고요. 3, 4부 순서 대한민국의 대표 세션들이 함께하는 밴드 작은 하늘의 라이브 연주를 저희가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스튜디오 세팅만 봐도 되게 흐뭇해지는 이 마음 여러분께서 같이 봐주시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준비 많이 했거든요. 유튜브 창 오셔서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구독을 안 했어? 놀라시는 분들. 조댓구알. 예, 저희가 또 자주 말씀을 안 드렸어요.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예, 새삼스럽게 조댓구알 한번 또 강조드리고 예, 많이 눌러주시고 찾아주십시오. 2부 끝곡 015B입니다. 5월 12일. 그간에 한 번도 없었다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12년 차인데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 주신 우드로님 감사드리며 노래 띄워드리고요. 저는 5시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불길이 번지는 산 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 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4만원
1: 최고관리
0: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0: 사업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4: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5: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 오늘 3부 첫 곡은 우리 아치님께서 소문을 들으시고 일찌감치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뛰어난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 이근영님 오바리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근영님이 작곡하신 아, 신성호의 내일을 향해 신청합니다 해주셔서 3부 첫 곡으로 문을 또 열어봤습니다. 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뛰어난 기타리스트이신 이근형님과 예, 그리고 또 함께 활동하신 우리 작은하늘 밴드 풀밴드로 오늘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근데 좀 약간 너무 지금 비장해 보이셔서 좀, 예. 예, 제가 다 긴장이 되니까 예, 좀 마음 편안하게 오늘 예, 한 시간 가보도록 하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 저 이제 긴장 풀고 올게요, 여러분.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창 오시면 이 비장한 형님들의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오셔서 MBC 강원영동 채널 찾아주시거나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찾아주시면 이 스튜디오의 모습, 예, 지금 뭐 명절 같다, 복작복작하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작은 하늘 밴드 바로 만나보죠.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피로회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뭐?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6: 돌아온 방탄 꼭지.
7: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사람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자, 오늘 3, 4부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탈 키즈라면 이 팀의 이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의 짧지만 강렬한 자취를 남긴, 짧아서 더욱 강렬한 기억을 남긴 하드록 밴드 작은 하늘,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와. 선생님 자체 BGM 너무 좋습니다. 아까 이제 핸드싱크부터 일단 네. 인사를 좀 천천히 나누도록 하죠. 궁금하시죠 여러분? 예, 유튜브 오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인사를 좀 나눌게요.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그 밴드 지금 이제 작은 하늘이라는 밴드로 활동했었고, 지금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이제 우리 팀은 리틀 스카이 프로젝트라는 팀으로 활동 중이고, 거기에 리드 기타를 하고 있는 기타리스트 이근형입니다.
0: 반갑습니다. 지금 이근형 선생님은 문자창에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오늘 지금 기다리고 있다. 예, 너무 반갑다. 환영의 문자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좀 가까이서 말씀해 주실까요, 선생님?
2: 예.
0: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2: 아 네. 근데 형님부터.
0: 그러니까 아 여기 네. 되게 장유서가 완벽하군요.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형님 가보겠습니다.
3: 네, 제가 두 살 어립니다. 근육 형보다. 네. 드럼을 치고 있는 인기 드러머 장혁이라고 합니다.
0: 오, 궁금하다. 인기 드러머. 예. 자, 그리고 그럼 셋째 분은 누구시죠?
4: 여기입니다.
5: 안녕하세요. 금융이랑 친구지만 네.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장태웅이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개월 형이세요?
5: 글쎄요. 한
4: 제가 좀 많이 늦습니다.
0: 아, 그래요. 굳이 그럼 나누자면 예, 형 네. 동생. 그럼 네. 네 번째.
4: 네. 예. 저는 보컬을 맡고 있는 민금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이제 막내.
6: 네.
0: 익숙한 얼굴이죠, 여러분?
6: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오발 금쪽이. 오늘은 네, 작은 하늘의 네. 네, 밴드의 막내로 네. 키보디스트 김다함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또 오늘 뭔가 느낌이 다르다, 다음 씨.
6: 그러니까요. 저 되게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제 텐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약간
0: 아니면 약간 웃을 때 얼굴에서 봤어요. 원래 텐션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6: 그러니까요. 네.
0: 아, 평소 이제 저희 고정 게스트잖아요. 네네. 우리 다음 씨가 프로그램. 그래서 네. 평소 이제 보여주던 이미지가 있는데 오늘따라 저도 지금 어떻게 지금 대해야 될까 서로 지금 눈치를 네. 보고 있습니다.
6: 네. 공식 금쪽이인데 오늘은 그래도 좀
0: 너무 네. 많이 조용하더라고요. 네. 아까 리허설 때부터.
6: 오늘 좀 차분하게 네. 할 예정입니다. 네.
0: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혹시 다음 씨가 평소 이제 같은 활동을 하실 때 어떤 이미지인가요?
4: 지금 딱 이런 이미지.
0: 아, 그래요? 네. 사회생활 하는구나 우리 다음이. 예. 네. 예.
4: 원래 혼자 하는 걸 이제 보고 오려고 했는데 네. 적응이 안 될까 일부러 안 봤어요.
0: 아, 네. 다행입니다.
6: 감사합니다.
0: 예, 다행입니다. 그간에 또 자료가 없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네. 그래서 오늘 보시고 다음 주부터 한번 또 중간중간 네. 모니터링 좀 해주세요. 막내. 아, 네. 예.

0: 자, 좋습니다. 우리 오늘 작은 하늘 밴드와 함께하는 그럼 스몰 스카이라고 소개를 계속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1: 아니요, 작은 하늘 맞습니다.
0: 네, 네. 예, 작은 하늘. 선생님, 근데 저기 좀 가까이서 말씀을 해주시면 예.
1: 용어를 좀
0: 네. 예. 목소리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 목소리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 가지고.
0: 네. 좋습니다. 아주 좋으십니다. 네. 예. 자, 우리 다섯 분 함께 합니다. 이제 우리 이근영 씨, 그리고 네. 민금용 씨, 장태용 씨, 장혁 씨, 그리고 김다함 씨, 이렇게 다섯 분이 활동하는 작은 하늘 밴드가 저희 스튜디오를 여러분 찾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주셨는지 좀 우리 다함 씨가 소개를 해 주실까요?
2: 네. 뭐 또 제가 또 작년부터 이렇게 오발과 함께 또 하게 됐는데 네. 또 우리 제가 또 하고 있는 또 선생님들 또 워낙 정말 대단하신 선생님 형님들이어서 또 한번 이렇게 또 하면은 빛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예. 해서 또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 네.
0: 저희가 너무 늦게 모셨어요, 선생님. 그간에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
2: 사실 얘기는 되게 진작부터
0: 맞아요.
2: 나왔잖아요.
0: 진작 네. 있었는데 네. 뭐 여러 이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서야 모시게 됐습니다. 혹시 뭐 서운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근데 지금 되게 다들 되게 비장해 보이시는 거 아세요? 이게 좀 평소에도 연습하실 때도 이런 분위기인가요?
3: 술 안 먹어서 그래요.
0: 아 저런. 약간 오늘 되게 다크호스 우리 인기 드러머 장혁 선생님 인기 드러머라고 이제 직접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되게 주변 자타 공인인가요?
4: 그럼요. 네 맞습니다.
3: 아니 예 맞아요.
0: 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스스로가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처음에 이제 소개를 들었을 때 아 진짜 너무 인기가 많으신 예, 드러머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세션계의 임영웅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3: 네, 뭐 하여튼간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세션맨으로 지금 태웅이랑 같이 성시경 밴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하지? 이재훈
0: 다 최근에도 다 콘서트 하셨잖아요.
3: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계속 하고 있고요. 신승훈 것도 하고 있고
0: 이렇게 바쁘신 중에 오늘 진짜 이근영 선생님 말씀이 다 같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한 자리에 모이는 게 되게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각각 너무 바쁜 연주자분들이어서 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굉장히 귀하다. 저희 유튜브 오셔서 우회 발견 찾아주시면 이 작은 하늘 밴드가 완전체로 방송에서 이렇게 라이브를 보여주시는 일이 많지 않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늘 귀한 영상이니까 두고두고 저장해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하늘 밴드에 대해서 우리 이근영 선생님이 조금 소개를 해주실까요? 기억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이 계시겠지만
1: 어떤 작은 하늘 이게 예전에 작은 예. 하늘
0: 이근영 선생님이 활동하시는 작은 하늘. 네.
1: 그러니까 작은 하늘이라는 이름을 제가 이제 쓰게 된 이유가 어떤 옛날의 어떤 추억을 이렇게 일으키려고 쓰는 건 아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보통 요즘은 연주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밴드를 하는 경우에는 보면 이름 뒤에 밴드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근영 밴드 아니면 장혁 밴드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거 말고 그냥 어떤 타이틀 하나로 하자. 그리고 또 그런 거에 부합되게 또 저 장혁 드러머 장혁 같은 경우에는 저랑 지금 한 40년 네. 같이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작은 하늘이냐 이름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0: 그래서
1: 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80년대 활동하셨을 때에 실렸던 대표곡을 또 얼마 전에 이제 싱글로 또 다시 발매를 해주시고
1: 네,
0: 지금 활동을 또 보여주고 계신데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로젝트라는 타이틀 앞에 꼭 붙여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1: 프로젝트라고 타이틀 붙인 이유는요. 그 이제 개별적인 활동이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라서 공연을 하는데 조금 부담 갖지 말고 그렇게 조금 편안하게 자기 스케줄대로 하라고 했는데
0: 네.
1: 그렇게 해서 벌써 10년 가까이 됐어요.
0: 10년?
1: 네.
0: 사실 프로젝트라는 네. 이름이 붙으면
1: 그렇죠.
0: 네, 이렇게 오랜 기간 활동하는 네네. 게 쉽지가 않은데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1: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0: 취미로?
1: 네, 보통 밴드가 깨질 때는 경제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팀은 뭐
3: 워낙 돈을 못 벌 걸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아무 사심 없이 모이는 것 같아요.
5: 약간 제가 보기에는 네. 형님들의 약간 네. 우정도 있고요. 저희는 좀 영광스러운 면이 있어서. 아.

0: 듣다 그렇죠. 보니까 기부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야, 그러면?
1: 아 이제 금용 씨가 이제 토크에 좀 들어오시니까 조금 분위기가 이제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예. 우리 막내 다음 씨는 그러면 네. 가장 마지막에 합류하셨나요?
2: 마지막이라기보다는 네, 네. 네 그래도 저도 꽤 오래 지금
1: 10년째
2: 네,
1: 거의
2: 네 맞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서 네 뭐 저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그래서 지금도 사실 굉장히 제 텐션이 많이 다르잖아요 평소랑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제가 지금 조마조마해요
2: 그러니까요 네,
1: 네 저런 캐릭터가 아닌데
2: 아, 네 이게 네. 저도 어색하네요 네,
1: 너무 이제 뭔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다 보니까 네. 예, 네. 잘할 수 있죠?
2: 네. 뭐, 네. 오늘은 좀 이런 컨셉으로 한번 가볼까요, 막내.
1: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아, 네. 자, 그러면 아니 근데 저희 문자창에요. 사진을 주셨어요. 메탈키드라는 닉네임을 쓰신 우리 청취자분이신데 오발 덕분에 이렇게 30년도 더 된 앨범을 꺼내 봅니다. 흥해라 오발, 흥해라 메탈 하시며 그 예전 그 작은 하늘 87년도인가요? 처음에 나온 앨범이 네. 그 LP와 그리고 카리스마 LP도 지금 꺼내서 사진을 보내주셔서 진짜 메탈 러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추억 속에 잠기신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의 연주가 상당히 기대가 더 됩니다. 이렇게 웃음을 지으셨는데 네, 어떤 의미의 웃음이신지.
0: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래도 스튜디오에서 지금 어떻게 고집 피워가지고 드럼까지 가서
1: 그래요. 요 얘기 이제 라이브를 듣고 또 네.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어떤 노래 전해드릴까요?
3: 전영록
0: 네. 전영록 올라
1: 네.
0: 그러면
3: 최근에 발매한
0: 설명을
1: 네. 네, 해주시죠.
0: 곡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영록이라는 그 곡은 작은 하늘 그러니까 리틀 스카이라는 이름으로 2집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노래를 불렀던 김재기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은 별이 된 그 이제 명 보컬인데 네. 그 친구가 불렀던 전영노을을 최근에 우리 팀이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다시 앨범을 냈었거든요. 그 곡을 처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1: 음원 사이트 가시면 이제 민금용 씨 보컬로 네, 그렇죠. 그 노래를 네. 들으실 수 있다. 네. 그러면 우리 작은 하늘 다섯 분이 불러주시는 예. 전영 노을을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0: 와! 와!
1: 오! 오!
0: 아, 근데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 너무 좋. 괜찮으세요, 금융 씨? 예, 물 한 모금 더 드시고 예, 조금 쉬었다가 예,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와,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풀 사운드로 라이브를 전해 드린 건 처음이에요. 너무 멋집니다, 진짜. 오!
2: 그래요.
0: 더 이제 험한 말을 사실 하고 싶은데 방송에서는 네,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진짜 와 지금 너무 반전이다 대박이다 뭐 지금 속이 시원하다 예 네, 속이 시원하다 사실 이런 보컬이 요즘엔 진짜 사실 찾기 어렵지 않아요? 보기 드문 보컬이신데
2: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뭐, 네. 뭐 제가 뭘 알겠습니다까마는 네. 어쨌든 네. 그 멤버분들 어떻게 우리 금용 씨의 보컬 같이 하시기는 어떤 계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2: 네, 저가 이제 이 연이 된 거는 근영 형님이랑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자작곡 앨범을 냈을 때 네. 형님께서 이제 영광스럽게도 기타 연주를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연이 돼가지고 네. 근데 저는 이미 형님을 너무 유명하셔서 알고 있었고 네. 근데 이제 뭐 그때 아마 그 다음일 처음 봤을 때인데 네. 그때 이제 형님께서 공연을 하시는데 네. 뭐 한번 할래? 이래가지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네. 근데 형님이 뭐 이렇게 좀 제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네. 네. 그래서 그냥 한번 가볍게 해봐 이래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형님 공연하실 때마다 보컬이 이렇게 바뀌셨는데 네. 제가 좀 일을 가고 연습을 하고 왔거든요.
0: 가볍게 오라고 했는데 네. 아니 아까 이제 네. 앨범 싱글 자작곡 말씀을 하셨는데 아, 그 노래들을 들으면 사실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0: 되게 부드럽고 네. 약간 뭐 시티팝 장르도 좀 있고
2: 네. 들어보셨군요.
0: 당연하죠. 아, 네. 예. 근데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할 줄 안다고 느낌이 있었나요?
3: 네 그건 알고는 있었는데 이 곡은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네. 굉장히 상의를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 곡을 녹음해가지고 네. 이전에 그

0: 김잭이라는 그 보컬
1: 선생님 죄송한데 광고 시간이 돼서 잠시만 네. 너무 빠르게 넘어갈 것 같아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예.
0: 다행이다. 네.
2: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1: 자, 새롭게 다시 들어갈까요, 선생님? 보컬의 색깔을 원래 이제 좀 느낌이 있으셨는지 이 질문이었습니다.
0: 네, 원래 이런 느낌의 보컬을 할 거는 알고는 있었거든요. 있었고 이제 이런 느낌도 그렇고 다양하게 또 접근해서 자기 음악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알고 있었는데, 저녁 노을 같은 경우는 힘들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를 레코딩 다 마치고 믹스하고 나서 그 김재기라는 친구 동생한테 들려줬어요. 그 친구도 이제 부활 출신 가수거든요. 근데 들려주는데 자기 형 노래 부르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 이 얘기는 지금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10: 네. 부담스럽습니다.
0: 뭐 이렇게 교류는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11: 내가 보기엔 더 나아.
10: 형님 일부러.
11: 재기가 나랑 친구잖아. 근데 재기보다 네가 더 나아.
10: 근데 이거 좀 무서운데 아무튼. 근데 제가 이거 녹음할 때 그 김재기 선배님 노래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나이를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저보다 한참 어릴 때 하셨던 건데 정말 경이롭더라고요. 그리고 이 빈말이 아니고 그리고 너무 슬펐고
1: 그렇죠.
10: 그래서 좀 녹음할 때 정말 좀 그걸 생각하면서 부르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뭔가 좀 해내고 싶은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아까 지금 잠깐 쓰러질 뻔했거든요.
1: 되게 볼 땐 되게 평온해 보였는데 사실 그래서 와 노래 이런 노래 어떻게 저렇게 평온하게 부르실까 싶었는데
11: 부르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되게 어려워했고 그리고 그거를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엔 극복해내더라고요.
1: 이게 그럼 음원 사이트 발매 기준으로 보면 24년도 12월에 지금 발매가 됐더라고요. 근데 작은 하늘 이제 다른 노래들을 저희가 이제 음원 사이트 등에서는 좀 만나보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방송에서 많이 틀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0: 감사합니다.
1: 선생님. MBTI 혹시 검사해보신 적 있으세요?
0: 아니요. 그런 거 싫어해요.
1: 싫어하세요? 네.
0: 뭔가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거에 그렇게 부합돼서 살고 싶지 않아서요.
1: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네.
12: 뭔가 아이이신 거는 확실히.
1: 약간 지금 다 아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같이 계신 것 같아서.
10: 네. 저 아이입니다.
1: 아이? 다음 씨는 2이고.
12: 네. 저도 2였는데 최근에 아이로 바뀌...
1: 여기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형님들이랑만 그런 거 아니에요?
12: 아, 네.
1: 그래요. 함구합시다. 예. 좋습니다. 그 방금 전해주신 우리 저녁노을이라는 노래를 들으시고 붉은 저녁노을이 너무 작은 하늘에 갇혀서 못 견디다가 이내 용암처럼 금세 터져나올 것 같다. 제 인생 가장 강렬한 저녁노을이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주셨어요. 청취자분께서.
12: 아, 여기 시인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청취자분들이. 네.
10: 혹시 바다 근처라 그런가?
1: 이거 되게 좋았습니다. 네. 예.

0: 잘한다.
1: 잘한다.
2: 아까 다행이다 좋았어요 선생님. 다행이다.
3: 아니 형이 아니, 형이 못하는 거야 오늘.
0: 아니 공연할 때 멘트 시키면 이상하더만.
1: 아 근데 이게 후배로서 무겁긴 합니다. 공감할 겁니다. 아마.
0: 네. 얘네 좀 말 좀 시키세요. 얘 좀요. 예.
2: 그분이요. 예, 네. 우리 세션계 이명웅 씨. 네. 예. 아니 사실 오늘 드럼 여러분 사연이 있어요. 저희가 스튜디오에 이렇게 리얼 드럼을 설치한 게 선생님 최초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3: 괜찮죠, 근데
2: 이제 이렇게 가려고요. 네. 예, 그간에 저희가 너무 몸을 사렸는데 일단은 그리고 저희가 전자 드럼으로 처음에 여러분 세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근영 선생님께서 이거는 우리 드러머가 연주를 할 때 많이 좀 불편해할 것 같다 그렇죠. 하셔서 우리 다음 씨가 진짜 급하게 예, 악기를 또 공수를 해주시고 진짜 오늘 되게 리허설이 아주 꽉 찼습니다. 네. 시간이 진짜 막 다투면서 오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씨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무엇보다 이제 기소감성 감독님께 박수 한번 치고
4: 와, 예,
2: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갑자기 세팅이 바뀌느라 덕분에 오늘 진짜 너무 황홀한 연주를 만나보고 있다. 예, 감사합니다. 전자 드럼보다 훨씬 낫죠.
3: 네, 근데 이것도 어쨌든간에 최소화된
2: 그죠, 맞아요. 예.
3: 그래서 지금 연주하면서 약간 되게 헷갈리는 게 있어요.
2: 다음에는 저희가 더 풍성하게 준비해두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3: 네.
2: 네. 긍정이신지 부정이신지 잘 모르겠네. 긍정이신 거죠, 선생님?
3: 네.
2: 예, 좋습니다. 문자를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금용 오빠는 3단 고음 아닌 4단 고음 내줬는데 듣고 싶다.
1: 네? 뭐 무슨
2: 문자, 문자가 왔네요. 글쎄요. 고음. 4단 고음 레전드다 이런 얘기가 왔고요.
1: 아 그래요? 네. 아 네. 옛날에 네 방송 때 했던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2: 네.
1: 네.
2: 그, 혹시 뭐 잠깐 되나요?
1: 그거 아까 많이 해가지고.
2: 그렇죠. 네. 예. 네. 선수 보호해야 합니다.
1: 좀 이따가 또 예, 다음 곡의 예. 마지막에 부스트 네 한번 있습니다. 네.
2: 여러분 예, 참아주십시오. 아껴주십시오. 네. 네. 그렇습니다. 지드래곤 말고 골드드래곤. 우리 금용 네, 골드래곤 아,
1: 제가 더 형입니다. 아.
2: 자 좋습니다. 오늘 우리 작은 안을 네, 멤버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곡을 좀 빨리 전해드리고 네,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어떤 노래를 띄워드릴까요? 제가 소개할까요?
0: 네.
2: 네. 다들 두 번째 곡은 여러분 우리 이근영 선생님이 만드신 서시 신성우 씨의 노래죠. 예, 원래는 신성우 씨 보컬로 예, 돼 있던 노래를 오늘은 민금용 씨의 목소리로 우리 작은 안을 풀밴드와 함께 꽉 찬 사운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갈까요?
0: 네.

0: 치고 싶으면 치셔도 돼요, 여러분. 어머! 세상에나. 저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런 노래하시는 분 직관하는 건 진짜 난생 처음이에요.
1: 아, 네. 저도 라디오에서 이렇게 불러본 건 처음입니다.
0: 너무 멋지신데요, 진짜? 아, 이분 연주는 뭐 당연하고요. 이 금용 씨의 목소리를 너무 다 살려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진짜 연주였습니다. 와, 박수 다시 한번 갈게요. 와, 좀 쉬세요. 좀 쉬시고. 예. 와, 우리 금용 씨의 노래로 우리 서시를 여러분 전해드렸습니다. 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많이 들으셨던 곡이라고. 해주셨고, 지금 이 하드락, 이 메탈, 요 장르에 지금 잊고 있던 이 장르를 다시 빠지게 됐다 이런 말씀들도 또 주시고, 와, 아니 정말 근데 저희가 이런 사운드로 라디오에서 전해드리는 건 처음이거든요. 일단 리얼 드럼이 오늘 처음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사실 오늘 진짜 리허설 때부터 다들 뭔가 좀 약간 예상과 많이 달라서 당황들을 조금 각자의 포지션에서 했지만, 아, 역시 이렇게 준비하길 너무 잘했구나. 이렇게 선생님께서 또 그래도 리얼로 가자라고 하셔가지고.
1: 그렇죠.
0: 너무 멋지네요, 정말.
2: 아니.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배려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패드를 보고 투덜거릴 것 같아서 좀 두고두고 이제 저 잔소리한. 아, 그거 형 그거 좀 미리 얘기하지. 뭐 이런 거 투덜댈 것 같아서.
3: 다행이다, 내 눈치 보는 게.
0: 두 분이 40년 지기시라고 했네요. 아.
2: 잔소리도 심하고 저거 가스라이팅 해줘.
3: 형한테만 그래, 형한테만.
0: 그 아니 우리 장혁 선생님은 아까 제가 그 세션계의 임영웅 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기가 연주를 가시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3: 네, 뭐 그렇더라고요.
1: 너무 뛰어주면 안 돼요.
3: 네, 이제 뭐 활동을 워낙 많이 해서
0: 인기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3: 그 정확한 연주? 아니 뭐 하여튼간
0: 우리 후배분들이 보실 땐 우리 태용 씨가
4: 완전 환상적인 연주 하시니까요.
3: 너 너무 상투적이었어.
0: 네, 그러니까 너무 짜여진 대답처럼 나와서.
1: 근데 이제 보컬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형님, 저도 많은 드러머 분들하고 해봤지만 형님이 드럼을 치면 그냥 감정과 이런 거가 저절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근데 형님도 이 감정을 담아서 연주를 많이 하시는 것도 있고 이 다이나믹 조절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게

0: 내가 막 올라와야 될 때 드러머가 안 올라오면 네. 제가 약간 위축이 되거든요. 근데 형님이 제 성향을 알고 아시다 보니까 이거 막 이렇게 밀어붙여 주시는.
1: 그렇구나.
0: 그래서 약간 제가 보기엔 정말 이 뭔가 지휘자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2: 그걸 음악성이라 그래.
0: 네, 알고 있습니다.
2: 세 글자 음악성이라고.
3: 너무 너무 좋은 얘기다.
0: 그래서 가수분들이 네. 너무 좋아하시지 않나.
2: 통제가 안 돼.
1: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세션계의 이명웅 씨라는 표현이 이제 팬분들도 그렇지만 사실 이제 뮤지션들 사이에서 진짜 찾는 드러머. 뮤지션계의 뮤지션.

0: 준비 잠깐 짧게. 네. 네. 어, 너무 짧네. 너무 짧은데. 아, 마지막 곡 있으니까. 네. 예. 이게 또 쑥스러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예 이만 예. 하고 제가 오늘 좀 사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 이렇게 앉아 계신 순서로 이근영 씨가 보는 민금용 씨 보컬로서 예, 또 민금용 씨가 보는 장태용 씨 베이시스트로서 이런 얘기를 짧게 좀 해볼까요? 예.
1: 제가 사실은 이렇게 다 지금 예. 저한테는 되게 귀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딱 한 사람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제 예. 시간상 그렇다면. 네. 어 금영 민금영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그 성공하는 가수, 성공하는 연예인, 성공하는 엔터테이너 같은 느낌보다는 약간 노래하는 시인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0: 시인.
1: 네, 시인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좀 자기 세계를 그렇게 욕심 없이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 눈엔 뭐 안 보이는 데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나고 순수하고. 그리고 같이 하면서도 뭔가 그 한계 같은 게 없다고 할까? 네.
0: 그리고 아까 이제 싱글 앨범 제가 잠깐 우리 언급이 됐었는데 네. 그 되게 그 장르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2: 아, 네.
0: 그리고 직접 노래를 또 쓰시고.
2: 네네. 네. 네. 저는 이제 장르는 거의 다 음악을 다 좋아하는 편이고요. 음악마다 뭔가 재미있는 요소들도 있고 감성적인 요소들도 있고 그래서 욕심이 좀 많은 편이라 이것도 공부해보고 싶고 하고 형님이 한계가 없다고 하지만 늘 한계를 넘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형님 앞에 이게 주름 잡는 거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음악 형님한테 정말 배운 것도 많고 예, 그래서 저는 음악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유명세 뭐 이런 것보다는 음악 자체가 너무 좋아서
0: 감성 싱어송라이터라고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2: 아, 네.
0: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음원 사이트에서도 들어볼 수 있는 곡들이 많지는 않아요.
2: 네.
0: 그래서 여러분
2: 죄송합니다.
0: 네. 그래서 아니 그래서 다 들어보기가 너무 좋다.
2: 아, 그럼 또.
0: 네. 네. 민금용 이렇게 이름 세 글자로 네. 여러분 찾아주시면 저는 그 어느새 너야라는 곡도 너무 좋고.
2: 아, 네. 그 형님께서 또 기타 쳐주신 거.
0: 다 같이 하셨더라고. 근데 가족에 대한 노래가 꽤 많더라고요.
2: 아, 네. 네. 제가 좀 그런 게 있나 봅니다.
0: 네. 네. 시간 관계상 예, 여러분 각자 한번 또 찾아보시기를.
2: 네.
0: 꽤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이 노래도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2: 네. 그 노래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절친한 친구의 이제 여자 사람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0: 그러셨구나.
2: 축가를 부탁을 받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의 노래는 하기 싫어서 친한 친구다 보니까 제가 직접 써가지고
0: 만들어주신 거예요?
2: 네네. 근데 이제 너무 슬프다고 축가는 못했습니다.
0: 네.
2: 축가는 다른 곡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근데 이제 너무 울 것 같아서.
0: 근데 약간 내용이 네. 그간에 이제 부모님에게 하는 노래나 그런 노래가 많잖아요. 근데 네. 결혼식장에서 이제 내가 가정을 꾸려서 부모님의 곁을 떠나는 입장의 네. 노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곡은 되게 저는 처음 들어본 곡이라.
2: 네, 저도 좀 네. 특별하게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 부모님을 제가 또 잘 알아서 네,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0: 네. 네.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결혼식장에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진짜 사실 눈물 받아 돼. 네, 네. 약간 식을 앞두시고 부모님과 함께 들어보시면 참 좋을 곡이다.
2: 네.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눈물
0: 그리고
2: 흘리시면,
0: 일단 네. 목소리도 너무 좋다. 네, 그 정도까지만
2: 아유,
0: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 금용 씨가 보시는 태용 씨.
2: 네. 태용이는 제가 살면서 봐온 사람 중에 가장 성실하고요, 가장 착하고요, 그리고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네.
0: 어쩐지 아까 연주 되게 짧게 보여주시더라고요.
2: 아, 네. 이제 정말 아까 형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연주하시는 분들, 이제 후배들, 애기들한테는 거의 진짜 BTS급, 네, 뭔가 딱 우상적인 그게 있거든요. 유명하다는 게 연주 쪽은 잘생기고 말 잘한다고 유명해질 수 없거든요. 무조건 연주력이 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말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착합니다. 정말 착해. 네.
0: 좋습니다.
2: 네.
0: 그 저희가 한 바퀴를 다 돌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한 분만 짧게 갈게요. 세 분에 대한 이야기는 혹시 내가

0: 우리 세, 어, 세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말씀 하고 싶다. 한마디 하고 싶다. 짧게.
1: 형님이 형님한테
2: 이렇게 쓰시오.
0: 네. 네. 선생님 이렇게 세 분. 아, 어? 그럼 선생님께서 이근영 선생님 네. 이렇게. 네. 짧게.
3: 아, 제가 지난테 시키지 마세요.
0: 아, 되게 투닥투닥 관계시구나.
1: 그건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설명 짧게 설명할게요. 네, 짧게.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여기 어저께 통화하면서도 그런 얘기 여기 나와서 인터뷰하고 이런 거 원래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나와서 뭘 하고 싶냐면 연주도 연주지만 네.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아까 이렇게 얘기한 것도 사실 모자라요. 그러니까 우리 장혁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지휘자뿐만이 아니라 음악성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음악적으로 너무 영민하고 너무 노련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제약 같은 것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고 만들어가고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가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가수들이 그것도 탑 가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2: 형이 음악을 좀 들을 줄 알아.
0: 아, 시간.
1: 그래서 어쨌든 네. 그런 아주 뛰어난 연주자고 같이 하면서도 그 그냥 어떻게 가는 한 끝까지 같이 가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연주자고 우리 또 태웅이 같은 경우도 어떤 성실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했지만 그거 말고도 마음속에 자기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재능과 자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파트너가 돼가지고 어, 유명 가수들 투어도 하고 자기 솔로 앨범도 내고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고 정말 음악적으로는 가장 올바른 길을 가는 그런 스타일의 인물이고요. 네. 금영이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다음이라고 네, 하겠습니다.
4: 네. 선생님 좀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1: 다음이 같은 경우도 장르에 대한 어떤 구분이 없이 네. 장르에 대한 구분 없이 굉장히 폭이 넓고 그 폭을 넓은 것들을 흡수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데 너무너무나 뛰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구박받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0: 전, 너무 사랑스러운 캐릭터예요. 아, 그래? 네. 약간 오해가 있으셨는데 네.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서 네. 오늘 약간 다들 왜 그 귀여운 면이 안 보이냐고 네. 이런 이제
1: 이 친구는 네. 천재끼가 있네. 네.
0: 참 가진 게 많은
1: 친구도 그렇지만 네. 우리 셋은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고 이 둘은 천부적인
0: 아니 선생님 오늘 말 시키지 말라고 하시더니 지금 멤버분들 얘기하니까 네. 칭찬이 막 넘쳐나셔서
1: 그 얘기를 해야지 네. 후안도 안 생기고
0: 자 그러면 네. 광고를 듣고 와서 네. 오늘 클로징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6: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5: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6: 고형량이 뭔데?
5: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6: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7: 유통 골뱅이
8: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한양 제일건설
9: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0: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1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4: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6: 코리아 트렌치
15: 코리아 트렌치
0: 자,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3, 4부 보이는 라이브 우리 오후에 발견한 작은 하늘이라는 타이틀로 오늘 밴드 작은 하늘과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인사 짧게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저희가 마지막 곡은 연주곡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방송에서는 아주 짧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창 오시면 노래 완곡을 함께 라이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사 남겨주실까요? 짧게 되게 인사를 우리 선생님 되게 불편해하셔가지고 네. 우선 쉬시고요 네. 쉬시고 이제 우리 예 우리 다음 씨가 오늘 너무 목소리를 아꼈어
1: 네. 네
3: 아, 네. 이렇게 오늘 또 선생님 형님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 또 할 수 있게 또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다들 너무 만족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제가 너무 만족스러웠네요.
0: 네. 저
16: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또 불러주십시오.
0: 아,
3: 다음에 또 기회 되면.
0: 네. 네. 아까 우리 장혁 선생님과도 약속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는 좀 더 네, 악기를
3: 네, 풀세팅으로 해서 네,
0: 준비를 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제가 소개할게요. 예, 제가 브러쉬 위드 블루스와 더 메시아 웰컴 어게인을 메쉬업에서 전해주시는 연주곡 띄워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 여러분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 창 들어오시면 여러분 연주 마무리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황상익 정평수 카메라 이홍규 뉴미디어 이유진 작가 홍주미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려남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0: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열렬한 축구 팬인 사람이 한 국가의 수장이 되자 거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국의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고 나아가 자기 나라에서 월드컵 대회를 열며 궁극적으로는 월드컵 트로피를 높이 들어올리는 3단계 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물심양면으로 지극정성 지원했건만 실망만 커집니다.

3년 전 태국 총리를 만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축구 얘기로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총리님도 축구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어제 중국이 우리 태국을 이겼잖아요. 정말요? 미처 그 소식은 못 들었는데. 그런데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대표팀의 수준에 대해서 도통 확신할 수가 없네요.

높은 자리에 오래 앉아있다 보면 겸손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축구, 사람에게 겸손을 가르쳐주는 좋은 스포츠입니다. 공은 둥글어서 사람의 뜻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가 많죠. 뭐 꼭 축구공이 아니어도 겸손을 배울 기회는 많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장기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리키 마틴의 The Cup of Life 오늘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이소영님께서 아저씨 어디 가셨죠? 하셨는데 어디 좀 가셨습니다. 네, 개인 사정으로 오늘부터 3일 동안 또 좀 일을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저한테 좀 부탁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대신 왔는데 저는 3일 동안 스페셜 DJ를 맡게 된 장기하입니다. 네.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도 야 이거 얼마만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년 전에는 제가 그 게스트로 왔었고 스페셜 DJ 한 건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6년 됐을 때 음악 캠프가 26년 됐을 때 오고 36년 됐을 때 또 오고 아 기분 좋네요 진짜. 예. 오랜만입니다. 네. 아 오랜만에 왔는데 반겨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엄나영님께서 와 장기하님이시당 반가워요. 보라까지 얼굴 뵈며 라디오 듣네요. 신나는 월드컵송으로 시작하네요. 이제 월드컵도 얼마 안 남았다니 진짜 4년이란 시간이 눈 깜짝인 것 같아요. 3일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기하님과 함께하는 백캠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대됩니다. 계속 3일 내내 좀 들어주세요. 같이 이영경님께서 보라네요. 장기하님 어쩜 그대로시네요. 나만 능나벼 하셨는데 그대로는 아닌데 MBC 카메라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제가 늙은 만큼의 그 보상을 해주는 품질 향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하시고 싶은 말씀 이렇게 엄나영님이나 이영경님처럼 많이들 해주시고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들고요. 미니 메시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MBC 미니 어플과 너튜브 무흐즈 채널 들어오시면 보시면서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장기하의 음악 캠프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예. 3일만이니까 예. 3일만입니다. 장기하의 음악 캠프는 잘 알아주시고요. 장기하의 음악 캠프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 컴퍼니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 주비푸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방탄꼭지 에어니플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도드람 한돈 IS 동서 멕시칸 백조 싱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BS 한양과 함께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에어니플
2: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타코 국가 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골드프랩의 라켓 들었습니다. 경신영님께서 기아오빠 왔다 해서 오랜만에 로그인했어요. 아이, 반갑습니다. 예. 아이, 또 이런 분들도 계시네요. 예. 7338번으로 안녕하세요. 장기하님, 20년 전 중학생 때 다니던 시골 교회에 장기하님 누나분께서 봉사하러 오셨었는데 그때부터 팬이었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참 저희 누나가 인생 잘 살았네요. 예. 뭐 세상 누나한테 감사한다는 말 전하면서. 예. 아, 근데 인연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을, 글쎄요, 뭐 배철수 선배님을 대신해서 와 있는 입장에서 오래 활동했다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그래도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활동 연차가 오래 쌓이게 됨으로써 다양한 인연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예. 이준우님께서 저는 예전 2011년에 백햄 DJ 하실 때 생각나요. 그때 청취자들이랑 전화통화 하셨거든요. 저 전화 연결됐다가 순탁 작가님이랑 사전통화만 하고 기아님이랑은 통화를 못했다는 슬픈 전설이. 근데 배순탁 작가님은 기억이 안 나세요? 아, 근데 또 워낙 뭐 이런 또 일이 많으실 테니까 또. 예. 근데 또 사실 그 배순탁 작가님도 아까 저도 뭐 한참 좀 수다를 떨었지만은 그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예. 또 이렇게 라고 뭐 이 얘기의 결말을 잘 못 짓겠어요. 예. 그냥 넘어갈게요. 예. 아, 그리고 음악을 한 곡 들을게요. 위켄드가 내한 또 하잖아요. 그 소식을 제가 아까 봤거든요. 인별에서 봤는데 위켄드 음악 중에서 더 위켄드 피처링 다프트 펑크 I Feel It Coming 듣겠습니다.

네, The Weeknd featuring Daft Punk, I Feel It Coming 들었습니다. 정영화 씨께서 기아 오빠 오셨다 해서 어플 깔고 MBC 가입했어요. 행복한 퇴근길이네요. MBC 관계자분들 들으셨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네, 기 살려주셔서 어깨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화 씨. 김미란 씨께서 아 소닉뉴스 티셔츠인가요? 무슨 티인지 궁금했는데 예, 맞아요. 딱 보셨네요. 소닉뉴스. 이게 배철 선배님도 뭔가 그 밴드 티셔츠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 국내 최고의 이제 그 팝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격에 맞는 티셔츠를 좀 입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입어봤습니다. 소닉뉴스 정도면은 괜찮잖아요. 느낌이. 네. 3231번으로 몇 달 전 텔레비전의 베이시스트 프레드 스미스가 톰 벌레인 곁으로 떠났습니다. 포스트 아트 펑크의 개척자이자 후배 펑크 그룹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들의 음악 듣고 싶습니다. 프릭션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저도 가장 좋아하는 밴드 중에 하나고 예전에 장기하와 얼굴들 측에서 나 자신을 측이라고 하니까 장기하 얼굴들에서 이 텔레비전을 초대를 드려서 내한 공연 같이 모셨던 적도 있어서 오랜만에 한번 좀 저도 듣고 싶네요. 네, 텔레비전의 프릭션 듣겠습니다.

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도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8: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9: 지금 시각

0: 은 6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지금은 비구름대가 남동쪽으로 내려가서요. 경북 문경과 강원도 양양 쪽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역 편차가 큰데 오늘 저녁까지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에는 최고 40mm까지 적지 않은 비가 오겠습니다. 천둥, 번개, 우박까지 쏟아지기도 하겠고 이러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짙은 안개도 끼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아 지겠고요. 강원 산지는 내일 저녁에 비가 좀 지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 26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고 자외선 지수도 높아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낮 기온 30도 이상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뒤그친 뒤 슬슬 시작될 것 같다. 드글드글 버글버글 징글징글한 벌레들의 계절이 아카시아향 짙어지면 불청객들도 몰려온다. 초대장 없다고 입장을 거절할 틈도 없이 때로 몰려드니 피할 길이 없다. 벌써부터 천변이나 강변에 하루살이 때 날아다니고 도심 외곽에 도심 외벽에 달라붙어 있는 러브버그들을 본다. 산책로에선 성급하게 부화한 대벌레들이 성충이 되어 나뭇잎에 숨어있는 모습을 더러 발견한다. 팔뚝이나 종아리 부근에서 빨갛게 부풀어오른 부위를 긁다가 문득 아니 벌써 모기한테? 합리적 의심에 사로잡히곤 한다. 곤충학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개체수가 갑자기 수십 배 이상 급증하는 현상을 대발생이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대발생이 드물었다. 그런데 날씨 탓인지 이제는 매년 대발생이 일어난다. 뭐든지 갑자기 많아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법인데 곤충의 떼거리 출현 결코 반갑지 않다. 러브버그가 해충이 아니니까 보기 싫더라도 귀찮더라도 잘 봐줘야 하나? 그런데 꼴 보기 싫거나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와 왜 굳이 친하게 지내야 하지?

기하는 오늘 모두가 자신에게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곤충들과 싸우기 바쁜 세상에서 열리는 이색대회 소식을 들었다. 다음 달 12일부터 열리는 대한민국 곤충경진대회는 벌써 10회를 맞이한다. 곤충을 박멸의 대상이 아니라 애호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우량곤충, 멋쟁이 곤충, 귀요미 곤충 경연을 벌인다. 곤충을 반려로 여기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반려 곤충을 자랑하며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국어사전에 실려있는 방제라는 단어, 농작물을 병충해로부터 예방하거나 구제한다는 뜻인데, 요즘은 방제 당국이 사람들을 벌레로부터 잘 지키지 못한다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들었다. 사람들이 왜 러브버그 하나 제대로 방제를 못하냐고 물어요. 그런데 그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살충제 잔뜩 뿌리면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무차별적인 살충은 더 강한 내성을 가진 개체를 키우고 천적까지 함께 제거하고 말아요. 귀찮고 꼴보기 싫다고 다 눈앞에서 치우는 대신 어느 정도의 시각교정 내지는 인내심을, 아니 겸손을 배워야겠다.

Guns N' Roses의 Patience 들었습니다. 그 철수는 오늘 코너잖아요. 원래 이제 기한은 오늘이라고 제목도 제작진에서 써주시고. 근데 이제 아까 오프닝도 그렇고 이거를 그 읽을 때가 되면은 제가 이제 백햄 스페셜 DJ 세 번째지만은 아 저도 모르게 배철수 선배님 성대모사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잘 안 하지만 이제 사석에서 친구들이랑 있을 때 이제 까불 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BGM이 나오면은 저도 뭐 20년 넘게 이 방송을 들어왔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지만 뭔가 그 목소리가 들려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드글드글 막 이렇게 왠지 정신을 놓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성대모사를 할까봐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7025번으로 장디 오랜만에 라디오로 듣는 목소리 너무 반갑고 좋아요. 오디오북 듣는 듯한 느낌도 나고 장대라도 기억나고 조곤조곤 발음도 좋고 이야기하듯 들려주니 저녁 시간이 기분 좋아져요 하셨는데 아 그러니까 그 이 역시 꽤 시간이 지난 일이긴 하지만 그리고 좀 다른 방송국에서 하긴 했지만 저도 DJ를 그리고 2년 8개월 정도 좀 했다 보니까 그때를 또 기억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도 딱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순간 뭔가 그 기분이 싹 돌아오는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라디오라는 매체가 참 사람 마음을 묘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추억도 많이 만들어주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하는 음악 하나 들려드릴까 하는데 리암 갤러거의 솔로 음반 중에서도 저는 좋아하는 곡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제가 거의 가장 많이 들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예. 리암 갤러거의 Once 들을게요.

0: 4789번으로 신청을 해주신 Five for Fighting의 Chances 들으셨고요. 그 앞에 들으신 곡은 리암 갤러거의 Once였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다시 편집해 놨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ES한양 제일건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장기하의 음악 캠프입니다. 최진아님께서, 저도 미니 다운받고 가입했어요. 오랜만에 들었는데 기아님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4부에서도 뭐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요번 곡도 제 추천곡이에요. 예.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My Lovely Man 듣고 3부에서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대문자 알파벳 B를 날렸으면 숫자 13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써놓고 실험을 했답니다. 알파벳이 보이면 맛 좋은 주스를 마시고 숫자가 나오면 맛없는 건강 주스를 드세요. 그랬더니 B처럼 보이기도 하고 13처럼 보이기도 하는 글자를 대부분 B라고 했죠. 이번엔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정반대로 말해봤습니다. 숫자가 나오면 맛난 주스, 알파벳이면 투박한 주스. 그랬더니 이번엔 거의 다 13이 보였어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사람은 그렇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일상조차 버거워지는 순간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어머.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잠시만.

FM 포유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토킹 헤드의 Don't Worry About the Government 오늘 3부 첫 곡으로 들었고요. 음악 캠프를 오늘부터 3일간 임시로 맡고 있는 저는 장기합니다.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공연 티켓인데요. 서울 대학로 놀 유니플렉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뮤지컬 헤이그 티켓을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1907년 일본의 부당한 침략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로 향한 특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고요. 배우 송일국 씨, 오만석 씨가 출연을 합니다. 보내드릴 티켓은 5월 16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저녁 7시에 진행하는 공연 티켓이고요. 다섯 분을 선정해서 두 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문자메시지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들고요. 미니 메시지는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하의 음악 캠프 3부와 4부는 주 빙그레, 샵 올데이,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 시티, 쉐보레, 주식회사 워킷,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SK 케미컬, 이카운트와 함께합니다. 배신의 한수 함께 하시기 전에

0: 광고 듣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6: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여기가 뉴욕입니까?
9: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아무거나 못 신어요.
10: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1: 알쏘! 좋다!
1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1: 얼쑤 신난다.
1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 장기하의 음악캠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배신의 한수. 네, 신혜림 작가님이랑 배순탁 작가님 어서오세요.
13: 안녕하세요.
14: 네, 안녕하십니까.
0: 아, 제가 사실 그 백캠 스페셜 DJ 세 번째인데 네. 배신의 한수와 만난 건 처음입니다.
13: 그렇더라고요.
0: 네, 네. 네.
14: 지금 그 신혜림 작가를 오늘 처음 보시는 거죠?
0: 맞아요.
13: 네, 네, 네. 처음 뵙게 됐어요. 네. 네.
0: 배순탁 작가님은 아까 점심 때부터 같이 있었어요.
13: 아, 네. 이제 조금 지겨우실 때 됐네요.
14: 그러니까 저희 오늘 얘기 많이 했으니까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저희 얘기를 하루치 다 썼어 사실. 아니, 너무 근데 많이 했어 우리 얘기.
0: 그렇다고 가만히 계시면은 뭐 안 되잖아요. 네. 모양새가 좀 안 좋으니까. 아, 저희 낮에 적당히 좀.
14: 네. 네, 낮에 둘이 뭐 할 게 있어가지고.
0: 아, 맞아요. 다른 일이 있었어요.
13: 아, 네. 그렇군요.
14: 딱 겹쳐가지고 네. 하고. 올 때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그 택시 타고만 한 2만 5천 원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0: 강남에서 오느라고
14: 네, 네. 장기하 씨 이제 매니저분이 운전하시는 차 타고 감사합니다. 2만 5천 원을 아꼈습니다.
0: 그 이동하면서도 엄청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네. 네. 아~ 숫자를 많이 했더니 근데 그래서 너무 좋았고 네. 네. 신혜림 작가님은 처음 뵙습니다. 목소리만 네. 늘 들으면서 정말 아, 어떻게 그러셨군요. 이렇게 목소리가 좋으실까 그 생각은 정말 많이 했었는데
13: 감사합니다.
0: 그렇게 돼서 네. 영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3: 네.
0: 먼저 하실 거죠?
14: 항상 먼저 네. 하시는
0: 늘 네.
13: 네. 그렇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네. 네. 아 제가 오늘 DJ님이 오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떤 음악을 골라야 될까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0: 정말요?
13: 네. 네,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1, 2부 선곡을 들으신 분들도 좀 느끼셨겠지만 장기하라는 아티스트, 이 뮤지션이 처음 나왔을 때 내가 이분의 음악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를 가장 먼저 떠올려봤을 때
0: 네.
13: 저는 그냥 펑크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0: 그러니까
13: 예, 예. 음악적인 어떤 스타일이나 장르 이런 걸 그냥 다 떠나서
0: 네.
13: 뭔가 자기의 색깔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사실 뭐 아예 없었던 걸 우리가 새로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상 어렵지만
0: 불가능하죠 사실.
13: 네. 네. 그렇지만 기존에 잘 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언가를 찾는 그 지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향으로 음악을 했었구나라는 거를 네. 그래서 이게 펑크로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0: 감사합니다.
13: 아,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에서 음악을 소개하는 일을 할 때마다 좀 그런 펑크 적인 음악에 제가 굉장히 많이 끌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0: 네네.
13: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꼭 락이라는 어떤 음악적인 장르 안에 정의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지향이 자기 색깔이 많이 드러나고 그리고 뭔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해보

0: 해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그런 음악들을 계속해서 끌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음악을 많이 듣고 또 직접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그런 펑크적인 것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네 그렇죠.
0: 네.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My New Band Believe라는 이 뮤지션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어떤 뮤지션인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좀 처음 들어봐요. 네, 모르는 밴드예요.
0: 네. 네.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1: 네. 네.
0: 사실 영국의 블랙미디라고 약간 좀 실험적인 음악을 하는 그룹이 있어요.
2: 블랙미디는 알아요. 네. 네, 좋아합니다.
0: 2017년부터 활동해서 2024년에 해체를 했죠. 여기에서 베이스를 연주하던 카메론 픽턴이라는 뮤지션이 이 블랙미디를 해체하고 나서 새롭게 이제 꾸린 밴드가 My New Band Believe라는 밴드입니다. 근데 사실상 원맨 밴드 느낌인데 네. 세션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원맨 밴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이 밴드의 멤버는 카메론 픽턴이라는 이 사람 한 명이 있고 나머지 이제 음악을 할 때마다 세션을 계속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카메론 픽턴이 블랙미디에서는 베이스를 연주를 했지만 본인이 이제 자기 색깔이 드러나는 음악을 하면서부터는 약간 어쿠스틱 기타를 기반으로 음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보통 어쿠스틱 기타를 든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좀 예상 가능한 스타일의 음악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자기는 그게 조금 별론 것 같다. 좀 이 나쁘게 얘기하자면 보통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면 엘리엇 스미스에게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너무 예측 가능한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싱어송라이터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3: 엘리엇 스미스는 무슨 죄입니까?
2: 근데 엘리엇 스미스는 예측 가능한 식으로 하진 않았어요.
0: 그렇죠.
2: 그러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안 좋게 영향을 네네. 받으면 네. 네. 네. 그렇게 되죠. 네.
0: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 그런 스타일 말고 조금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준 뭔가 색다른 것을 시도해보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이 My New Band Believe의 출범을 알렸거든요. 사실 들어보시면 아 뭔가 이 갑작스러운 전환과 예측 불가능한 느낌이 재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미의 또 논란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1: 네.
0: 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향이 굉장히 이 뮤지션의 어떤 그 펑크적인 태도가 좀 돋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카메론 픽턴이 99년생입니다. 26살 젊은 뮤지션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실험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My New Band Believe의 Numerology라는 노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2: 배순탁 작가님은 왜 나이에서 왜 갑자기
0: 한숨을 쉬시나요?
3: 아, 참 기특해서 99년생이 이렇게 참
2: 네. 99년생도 이제는 네. 이렇게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3: 그렇죠. 네. 네네.
2: 기특하다는 얘기를 막 들을 만큼의 그렇지는 않아요.
3: 그렇죠. 예.
2: 아무튼 저도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 기대가 많이 돼요.
0: 네. 네. 한번 들어보시죠.
2: 음악을 들을까요? 그럼 네. My New Band Believe의 Numerology 듣겠습니다.

0: 아, 기가 막히네요. 음악이 My New Band Believe의 Numerology, 신혜림 작가님의 선곡이었습니다.
1: 네, 최근에 이제 정규 첫 정규 앨범 발표했고요. 이 음악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싱글로만 발표했었던 음악인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앨범도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재밌습니다.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0: 되게
1: 네.
0: 다양한 스타일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노래 하나만 들어도.
2: 네. 저는 오늘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오늘 저희가 사실 낮에 계속 음악 얘기하다가 온 거잖아요.
0: 맞아요. 네.
2: 특정 밴드에 뭐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0: 맞아요.
2: 같이 네. 이렇게 음악 얘기하다 왔는데 그 밴드도 그렇고 그 밴드가 사실 오늘 3부 첫 곡으로 나갔습니다.
0: 토킹 헤즈.
2: 네, 토킹 헤즈.
0: 그 밴드 하셔서 숨겨야 되나 생각을 하고 네.
1: 그런 건 줄 비밀인 줄.
0: 아니 뭐 눈치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2: 그런데 네. 이 토킹 헤즈도 그렇고 장기하와 골드도 그렇고 그 어떤 밴드가 안 그렇겠습니까? 많은 뮤지션들 통틀어서 네. 네. 사실 어떤 그 한 아티스트가 주목을 받는 데는 물론 그 아티스트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마지막에 결정하는 거는요. 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그 아티스트가 그 시절 그 순간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0: 아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2: 네. 이 생각을 항상 해요. 이게 뭐 세상에서는 이거를 그냥 운이라고 보통 부르죠.
0: 맞아요.
2: 네, 운. 그런데 마지막에 작용하는 것은 결국 운이다라고 옛날에 조용필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한 10% 정도가 내가 봤을 때 운인 것 같은데 네. 이 10%가 너무 중요하다.
0: 저는 사실 10%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네. 절반 이상은 운이다.
2: 그러니까 장기하 씨가 처음에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싸구려 커피라는 곡이잖아요.
0: 맞아요.
2: 그런데 그 싸구려 커피라는 곡이 그 시절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고 맞아요. 그것은 그 시대의 산물인 동시에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기 때문에 아마도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해요.
0: 맞아요.
2: 근데 이걸 조금만 바꿔보면은 네. 오늘 아까 사실 그 독일 다녀오신 얘기 때문에 이 곡이 일단 생각난 거고
0: 네네.
2: 아티스트는 뭐냐면 제가 항상 생각나는 아티스트가 벤 폴즈예요.
0: 벤 폴즈. 예.
2: 저는 벤 폴즈를 너무 좋아해서 거의 모든 앨범을 다 들었고 지금도 아껴 듣고 있거든요. 너무

0: 좋아해서. 네네. 근데 벤폴스는 벤폴스 들을 때마다 이게 피아노 기반의 락이잖아요.
1: 네네, 맞죠.
0: 피아노 기반으로 음악을 하잖아요. 근데 벤폴스는 1990년대부터 활동을 했단 말이죠.
1: 네.
0: 근데 1990년대는 사실 이런 음악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폴스는 꽤 큰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죠.
1: 완전히 기타록 시대였죠, 사실은.
0: 그렇죠. 그런데 예. 이 피아노 기반의 락앤롤 그리고 피아노 기반의 발라드 음악들 이런 것들을 90년대에 했는데 그 정도로 성공을 거뒀는데
1: 네.
0: 저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저는 1960, 70년대에 만약에 벤폴스가 있었다. 저는 엘튼 존만큼 위대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아.
0: 예, 저는 엘튼 존도 엄청 좋아하고 빌리 조엘도 엄청 좋아하지만 90년대 벤폴스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벤폴스가 좀 더 그런 음악들이 훨씬 더 주목을 받았던 엘튼 존, 빌리 조엘 시절에 살았다면 그래서 똑같은 음악을 들고 나왔다면 아마도 훨씬 더 주목받지 않았을까? 이런 대체 역사를 자꾸 상상하게 된다는 거죠.
1: 네. 저는 그 시대에 나왔으면 네. 그분들한테 너무 가렸을 거라고 말씀하실 줄 알고.
0: 네. 저는 벤폴스 음악이 엘튼 존 위대하죠. 빌리 조엘 위대하죠. 그런데 벤폴스의 음악이 전혀 뒤질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음악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제가 정말 좋아하기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1: 네네.
0: 여튼 벤폴스 음악을 대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엘튼 존이랑 비슷하죠. 뭐냐면 빌리 조엘하고도 비슷하고 사실 벤폴스 음악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섞여 있고
1: 네.
0: 우리나라에서는 스틸 파이링 잇이라는 곡이 워낙 히트했잖아요.
1: 네네.
0: 광고 음악에 수록되면서 그래서 발라드 피아노 발라드를 부르는 가수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사실 굉장히 락킹한 곡도 많고요.
1: 네.
0: 여러 다양한 스타일을 실험적으로 하는 그런 뮤지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곡을 가져왔냐면요
1: 네.
0: 이게 퀘른이에요. 퀘른. 퀘른의 영어식 표기.
1: 아, 이거 네. 어떻게 읽는 거예요?
0: 퀘른.
1: 아니, 퀘른이라고 읽으면 돼요?
0: 네네네. 아. 퀘른이라고 읽으면 되는데 얼마 전에 독일 다녀오셨다고 그래가지고.
1: 그렇죠. 저는 함부르크에 가서 새 앨범 녹음을 하고 왔죠.
0: 네.
1: 그 얘기를 아까 해서 그러면 선곡을 오늘 하신 거예요?
0: 아까 벤폴스의 딴 곡을 하려다가 독일 다녀오셨다 그래가지고
1: 바꾸셨어요?
0: 네.
1: 야.
0: 네. 제가 그
1: 탄력적이네요.
0: 독일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네. 그런데 독일에서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를 꼽으면 두 개를 꼽습니다.
1: 어디예요?
0: 안 가봤는데 첫 번째는 알리안츠 아레나.
1: 네.
0: 이거 바이에른 뮌헨의 홈 경기장.
1: 네네네.
0: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축구 좋아하니까. 두 번째는 대성당 중에 제일 유명하잖아요.
1: 네네. 퀘른.
0: 퀘른 대성당. 그래서 어떻게든 끼어 맞춘 결과가 여기까지 왔다.
1: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그러면은 네. 그 벤 폴즈의 퀘른 네. 배순탁 작가님의 선곡인데.
0: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1: 거의 다 됐죠.
0: 네. 네. 5분 남겨놓고 끝내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시 DJ 경험이 있으신지 여기서 좀 증명이 되네요.
1: 네. 근데 두 분 이제 만나봐가지고 너무 반가웠는데 너무 네. 만나자마자
2: 네.
1: 그 음악 그 뮤지션들을 막 떠올리다가 시간이 다 간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아쉽네요.
2: 근데 이 코너가 짧은 게 매력입니다. 네. 길면 지루해져요.
0: 길면 네. 또 저 꼴 보기 싫어져요.
1: 그러네요.
0: 그러네요.
1: 아니 아니면 그러네요라는 게 종합적으로 짧은 게 매력이다라는 의미였고
0: 네. 네.
1: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딱 음악을 시작하기 적당한 시간인 것 같아요.
2: 네.
0: 25,000원만 안 아꼈어도 예. 네, 가보겠습니다.
1: 네, 벤 폴즈의 퀘른 들으면서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규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지금은 비구름이 거의 다 물러갔고요. 경북 일부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0: 비는 저녁에는 다 그치겠고 내일부터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특히 서울의 낮 기온이 나날이 오름세인데요. 토요일에는 30도를 넘으면서 6월 하순처럼 많이 덥겠습니다. 미리 여름옷 챙겨두시고요. 내일도 서울은 26도까지 오르면서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오전 사이 전국 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일찍 운전하시거나 비행기 이용하실 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내일 낮에는 햇살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 신경 써주시고요. 목요일에 호남과 경남에 소나기 지나겠습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I quit. I didn't make it all the way through that.
1: The Flaming Lips의 The Yeah Yeah Yeah Song 들었습니다. 이 음악은 제가 군대 있을 때 정말 닳도록 들었던 음악이에요. 그때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당연히 없었고 뭐 MP3인데 MP3 이런 게 반입이 안 돼가지고 정품 CD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막 100개씩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몇 개 가지고 들어가서 다음 휴가 때까지 계속 들었는데 그때 그렇게 들었던 음악들은 정말 뭐 요즘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닳도록 음악을 듣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이미. 근데 그때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음악들은 지금까지도 뭔가 영향을 저한테 많이 주고 뭔가 가슴 깊숙이 새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5759번으로 2000년대였나? 서태지님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장기 아님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은 기억이 나네요. 어째 지금이 더 젊어 보이시는지요? 네,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아 그때 계셨군요. 맞아요. 서태지 선배님 콘서트에 저희 장기하와 얼굴들이 게스트로 나가가지고 오프닝을 했었는데 재밌었어요 그때. 제가 오마주 한다고 컴백홈 춤도 추고 예. 재밌었어요. 예. 2302번으로 기아님 얼마 전에 전주국제영화제에 다녀오셨잖아요. 전주에서 에피소드 없으셨나요? 하셨는데 아 맞습니다. 전주를 다녀왔어요. 제 곧 발매될 제 정규 음반이 무성영화 하나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어울린 음악들을 그 다음에 만들어가지고 완성을 한 음반인데 결과적으로 음악 영화 비스무리한 게 돼서 또 전주에서 초청해 주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아 에피소드보다도 이제 곧 나오니까 들어보세요. 좋아요. 네, 음악이 괜찮습니다. 네. 7200번으로 오늘 도서관에서 책 상관없는 거 아닌가를 읽었는데 음악 캠프에서 장기아님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 반가워요. 진짜 우연인 듯. 와 이거는 진짜 인연인 거예요. 이분이랑 저랑은. 참 라디오가 이렇게 인연을 이어주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1981번으로 안녕하세요. 매번 듣다가 처음 문자 남겨봐요. 하시면서 시아의 Elastic Heart 신청해봅니다. 하셨거든요. 네, 듣겠습니다.

M83의 Go 들었습니다. 여러분 M83라고 하시나요? 저는 예전에 그 동료들이랑 야 M83 좋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긴 했는데 네. 이제 M83이 입에 잘 붙어가지고 근데 뭔가 배철수의 음악 캠프의 품격을 생각해서 M83. 이것도 이상한 말인가? 그게 품격이랑 모르겠네요. 예. 기타 솔로는 방금 이 곡에서 스티브 바이가 한 거라고 배순탁 작가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예. 6648번으로 라디오에서 장디 불러본 지 10년도 더 됐네요 벌써. 깜짝 선물 같은 하루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일간 있는다니 매일 놀러 올게요. 늘 그랬듯이. 와. 매일 놀러 올게요. 늘 그랬듯이 라는 말이 너무 아련하고 애틋한 말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라디오 했던 그 시절의 추억이 많이 떠오르네요. 0512번으로 오늘 너무 고되네요. 커피를 5잔이나 마셨네요. 힘내고 싶어요 하시면서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신청해 주셨거든요. 들을게요.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장기하의 음악 캠프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0620번으로 오늘 새로 알게 된 노래가 많아서 좋네요. 내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아까 배신의 한수 그 추천곡들도 그렇고 새롭게 알게 된 노래들이 있어서 되게 좋았고 첫날이어서 그런지 시간이 후딱 갔네요. 예, 내일도 저는 오고요. 모레까지 있으니까요. 예, 얘기 마저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음악도 많이 듣고요. 아, 끝곡으로 The Beatles의 A Day in the Life 들으면서 장기하의 음악 캠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장기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허한나입니다. 미국의 배우 짐 캐리처럼 코미디와 정극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배우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저는 남들에게 우스꽝스러워 보이거나 망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0.1%도 없어요. 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진짜 제 모습을 스스로 잘 알고 있으니까요. 남들의 시선이나 일시적인 평가가 두려워 움츠러들 필요 없습니다. 내면의 중심만 잘 잡혀 있다면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 두려울 게 전혀 없답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4: FM for you.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아름다운 식탁 창조
5: 주비푸드.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 신현정 주무관입니다. 우리의 숲은 도민의 삶과 함께 해온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에서는 불을 사용하지 맙시다. 산불 위험 기간에는 소각을 절대 금지합니다. 화목 보일러 사용 후 재는 불씨가 꺼진 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약속입니다.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부터 나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하지만 가끔은 스스로를 의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이 지나치게 뻗어나갈 때인데요. 저 사람 표정이 왜 안 좋지? 내가 뭐 잘못했나? 엄마 아빠 기분이 별로네. 내가 성적을 낮게 받아서 그런가? 그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서 더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컨디션이 별로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다 보면 내 잘못으로 흘러가기 쉽고 결국은 자책하다가 스스로에게 내지 않아도 될 상처까지 냅니다. 그러니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사실로 간주하기보단 내 생각일지라도 거리를 두고 바라봐야 합니다. 정말로 합당한지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지 따져보면서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5월 12일 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NCT U의 Natural Fault였습니다. 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 말고 거리를 두고 좀 의심도 하고 거르기도 해야 한다는 얘기했는데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 뭐 나를 믿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너무 나를 믿고 늘 확신에 차 있는 게 어떤 화를 부르는지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죠. 그 사이의 밸런스는 과연 어떻게 잡는 것인지 저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김정훈님, 또 공감되는 오프닝입니다. 자책하는 순간 일도 꼬이고 인간관계도 꼬이고 때로는 자책보다 남 탓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남들은 생각보다 단단하더라고요. 물론 가끔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참 제가 둘 다를 적당히 할 줄 알아야 되고 제일 좋은 건 어쩌면은 뭐 크게 뭐 어떤 쪽의 잘못이라고 결론을 내지 않고 그냥 뭐 아주 커다란 일이 아니라면은 그냥 뭐 자연 발생적인 일이다 뭐 별 대세에 지장 없다 내가 살아가는데 하면서 그냥 슥 넘겨버릴 줄 아는 그런 여유로움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3, 4부에는 별밤 초대석도 있고요. 싱어송라이터 오존 씨와 함께합니다. 카더가든 씨 너튜브에 출연해서 존재감을 뽐냈지만 별밤과는 첫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면모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9시에 모실 거고요. 그 전에 부엉이들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는지 자랑하고 싶은 일, 속상한 일 뭐든 괜찮으니까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열려있고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터카,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음식물 처리기 휴렉,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쉐보레, 우미건설 컨소시엄,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스림웨이 다이어트와 함께합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피로회 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듣고 오셨고요. 하늘그파랑님께서 좋아하는 곡이 흘러나오니까 위로가 됐네요 라고. 위로가 필요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파랑님? 그리고 0407님은 대장부엉 피곤해요. 근데 이제 화요일이라니 믿기질 않아요. 와, 저랑 솔직히 똑같으세요. 제가 주초라고 해서 와 아직 일주일 너무 길게 남았다 이런 생각 잘 좀 안 드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냥 뭐 다 비슷한 박자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편이라. 근데 이번 주가 약간 오늘이 그냥 화요일이라고?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 그렇죠 우리? 뭐 때문이지? 뭔가 이 주기에 문제가 있는 건가? 제 절기에? 임현정님, 치과 가서 스케일링 받고 왔어요. 정말 가기 싫은 곳 중 한 곳이 치과죠. 저도 미루고 미루다 갔는데 잇몸이 많이 약해져 있다네요. 나이는 못 속이는 건가? 건강한 치아를 위해 관리에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네요. 그쵸. 치과만큼 그냥 뭐 어떤 특별한 문제 없이도 꾸준히 내가 정기적으로 가준다면 나에게 도움되고 내 통장에도 도움되고 내 이 하관에 전체적으로 다 그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없는데. 그리고 꾸준히 그냥 그때그때 가면 크게 아플 일도 없어. 무서워할 일 자체가 안 생기는 건데 그걸 알고서도. 저도 지금 스케일링 받으러 가야 될 시기가 훌쩍 지났다는 사실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또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4862님, 언니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어린이날 기념 추억 만들고 싶어서 7개월 아가 천윤스를 유아차에 태워 밀면서 마라톤 뛰고 왔어요.

아기 낳고 처음 뛰어봤는데 신나더라고요. 아가는 뛰진 않았지만 최연소 참가자였답니다.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곳이 없어서 별밤에 사연 보내보아요. 나름 뿌듯했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서 좋은 추억이 되고 있네요. 남편 천두환한테도 고마웠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사랑한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라면서 사진 보내주셨어요. 아기가 애기가 하는 머리띠 딱 메고서는 있는데 그냥 같이 질주를 한것 같은 포스입니다. 가족들이 다좀 운동 멀리한 적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꼿꼿하고 아 너무 멋있어요. 그냥 뛰는 것도 힘든 일인데 애기 밀면서 또안 흔들리게 하려고 최대한 좀 신경 쓰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와 근데 힘들긴 하더라고요가 아니라 신났다고요? 대단해요. 4862님의 그 체력과 밸런스 감각이 너무 부럽습니다. 자, 노래 또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실시간 얘기랑 신청곡이랑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세요. 윤하의 퍼레이드.

유나의 퍼레이드에 이어서 유나이트 포즈 조금 전 6시에 나온 신곡입니다. 함께 들었고요. 그리고 6380님이요. 방송 듣다가 저희 딸 이름이랑 같은 애기 사연 소개돼서 신기해서 보내봐요. 천윤슬. 흔하지 않은 이름인데 이런 것도 인연인가요? 저희 딸은 초등학교 4학년 별밤 애청자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성까지 같아요? 이건 너무 인연이죠. 세상에 둘 다 너무 예쁜 이름인데 성까지 아주 흔한 성도 아니잖아요. 세상에나 이 엄청난 이 인연을 기념으로 아까 사연 마라톤 사연 주신 분이랑 6380님 둘 다 윤슬 기념 선물 두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성호님께서 아내가 늦게 퇴근한 데서 아이들 학교 후 함께 김밥 만들어 먹었어요. 계란, 햄, 단무지, 오이. 거기다 둘째가 자기의 치즈를 협찬해줘서 예쁜 엄마표 김밥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맛은 최고였어요. 근데 치우는 게 더 힘드네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는 안 해보신 것 같지만 재능이 있으십니다. 앞으로 종종 좀 도전하셔야겠어요. 약간 은근 그 성취감 있고 뿌듯하죠? 요 재미로다가 가끔 또 아내분의 수고도 덜어줄 겸 아이들 기뻐하는 모습도 직접 만든 음식으로 좀 볼 겸 겸사겸사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다른 메뉴 한번 도전해 보시죠. 신은혜님, 언니 오랜만이에요. 저는 시험관 시술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검사 결과가 며칠 뒤에 나오거든요. 생각이 많아지길래 날씨 좋은 김에 뛰고 있어요. 러닝은 별밤 듣기 필수. 아, 진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너무 오래도 9주? 막 9회차 넘게 안 돼서 너무 속상하다는 분이 얼마 안 있어서 10회차에서 이제 넘기면서 성공하셨다고 그런 사연 왔었거든요. 그 기운 아직 남아있을 테니까 은혜님 얼른 얼른 많이 받아가십시오. 8129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신생부엉입니다. 별밤 시간대가 바뀌면서 8시 퇴근 때 운전하며 들을 수 있어서 퇴근길이 더 즐겁습니다. 투박한 사투리가 많은 저에 비해 말씨가 부드럽고 좋은 언어를 많이 갖고 계시는 대장부엉님 덕분에 듣는 것만으로도 힐링입니다. 이제 운전 시작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좋은 음악 잘 들을게요. 감사해요. 라고. 아니 지금 문자로만 봤을 땐 더할 나위 없이 말씨가 너무 부드럽고 언어가 좋은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투리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모든 지역의 사투리가 저는 되게 그냥 들으면은 괜히 사람들이 자꾸 따라하고 싶어하고 너무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노래 하나 듣는 동안에 사연이랑 신청곡 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래는요. 존 스플릿호프의 Sing to You.

0: 똑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이별할 줄 알았던 그날이 지나갔다. 예전에 많이 좋아했지만 가끔 안부만 묻는 사이가 되었다가 점점 답장이 뜸해지더니 어느 순간 일상에서 사라진 그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장을 몇 번이나 뒤집었다. 너무 신경 쓴 것처럼 보일까봐 혹은 아무렇게나 입은 것처럼 보일까봐 별거 아닌 고민을 반복했다. 발걸음 하나까지 의식하며 걷다가 약속 장소에 다다랐다. 그 사람은 그대로였지만 어딘가 좀 멀게 느껴졌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흔한 말을 주고받는데 그 모든 말들이 다 공중에 떠있는 느낌이었다. 예전엔 서로 말이 겹쳐 웃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있어도 편했는데 한 번씩 멈췄다 겨우 흘러가는 대화 속에 우리는 없었다. 예전 이야기로 넘어가면 어색해질 것 같아서 피했고 현재 얘기만 하자니 너무 얄팍했다. 그러다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때 우리는 그냥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 같아. 그 말에 내 마음 한쪽에 애매하게 남아있던 무언가가 정리되었다. 정말로 끝났다는 게 그 사람도 나도 더 이상 그때 우리가 아니라는 게 실감이 됐다. 다음에 또 보자는 말로 헤어졌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건 피차 알고 있다. 카페를 나와 서로에게 등을 보이며 걸어갔듯 이제는 만날 일 없이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갈 것이다.

헤이즈 피처링 빅나티의 잊혀지는 사랑인가요? 듣고 왔어요. 오늘 안녕들 한 가요는 고혜지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슬프긴 했는데 울 정도는 아니었고 아쉽긴 했는데 붙잡고 싶진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명 울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단 걸 알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안녕하지 못한 하루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정리해도 되는 하루, 어쩌면 조금 늦게 제자리를 찾은 하루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날도 나쁘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오겠죠? 저는 오늘 그렇게 믿어보려고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뭐한 발짝 이상이겠지만, 떨어져서 보는 제 눈에는 굉장히 근사한, 생각보다 꽤나 근사한 제외의 어떤 풍경이에요.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풍경이거든요. 예. 아마 반드시 나중에 이렇게 수채화처럼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이게 그냥 막 서로 막 억지로 텐션 올리면서 이상한 농담이나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계속 뭐 피하기만 하다가 겉돌기만 하다가 뭐 그저 그런 남길 얘기도 없이 그냥 끝난 그런 만남이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서로에 대한 뭔가 매너를 갖출 만큼의 애정이 남아있는 상태? 이게 정말 이상적인 풍경이죠. 이제 더 이상 나와 연을 이어갈 수는 없는 상대와 그릴 수 있는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요. 조금 이게 슬프긴 했는데 울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이 마음이 저 정말로 안녕을 할 때의 가장 건강한 감정 아닐까 싶어요. 진짜로 내가 받아들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감정인 것 같거든요. 오늘 이야기 보내주신 고혜진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에서는 부엉이들의 안녕했거나 그러지 못했던 어느 날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김재일님이 5월 12일입니다. 이 노래 한번 들어줘야죠. 015B의 5월 12일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셔서 함께 듣겠습니다. 015B의 5월 12일.

있는데 진짜 오늘도 이렇게 멍멍이랑 행복하게 하루 마감하실 수 있게 하루 잘 보내셨습니다. 정일용님, 늦었지만 6주년 축하드립니다. 8시로 옮기고부터 자주 듣는 애청자입니다. 앞으로도 오래 진행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8시로 와서 더 자주 들어주시는 분이셨군요. 아, 진짜 다행입니다. 따뜻해지는 마음을 안고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제임스 아서의 Say You Won't Let Go.

0: 극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0: 1일 1짬뽕 오케이?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4: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화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곧이죠. 3, 4부 별밤 초대석 함께할 분.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 요 노래 아시죠? 그거 만들고 부른 오조님. 함께 기다리면서 요 노래 듣겠습니다.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있습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고요. 광고 듣고 나서 별밤 초대석 오늘의 초대 손님 모셔오겠습니다.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미분당,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우미건설 컨소시엄, 빙그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이분 좀 너무합니다. 예능에서 볼 땐 존재만으로 빵 터지는 예능인, 또 음악할 때만큼은 정교하고 진지한 뮤지션, 반전 매력을 가진 싱어송라이터 오전 씨와 오늘 별밤 초대석 함께합니다. 오전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오전입니다.
0: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오전 씨 이따 음악 듣기 전에는 헤드폰 예. 안 써주셔도 될 것 같은 게 네. 지금 이 멋진 머리 스타일이 예. 다 눌려버렸어.
1: 아니 괜찮습니다.
0: 진짜 일부러 혹시
1: 잘 몰라요.
0: 이렇게 힙하게 일부러 하신
1: 이게 건가요? 그 라디오를 많이 안 해봤지만 그 DJ분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게 좋더라고요.
0: 아 그게 나아요? 예. 아 그래요. 그럼 예. 편하신 대로.
1: 감사합니다.
0: 자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제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청취자들 애칭이 부엉이고요.
1: 아 네네.
0: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엉이들 그리고 오준 씨 팬분들도 인사를 남겨주셨는데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0: 3441님이 오준님이다.
1: 와, 제 옛날 차 보는데.
0: 아, 진짜 3441님이요?
1: 와, 진짜 신기하다.
0: 어, 2년이다, 2년.
1: 신기하다.
0: 예. 네. 그리고 조현영님이 어 배성재 10에서 보던 오준 씨 별밤에서 보다뇨.
2: 안녕하세요.
0: 거기서 고정.
1: 예, 지금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0: 아, 지금도?
1: 예, 내일도 가야 됩니다, 지금.
0: 아, 그렇구나. 예, 세상에.
1: 고정 출근.
0: 좀처럼 겹치기 어려운 세계관인데 아. 은근히 제가 또 관심이 많습니다. 그쪽 동네에.
1: 아,
0: 배성재 씨 참 재밌으시더라고요.
1: 예, 대단한. 저는 라디오 DJ 하는 분들을 항상 존경합니다.
0: 아이고.
1: 저는 이제 그 부지런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일주일에 5일을 뭔가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열중하는 우리 회사원분들과 이 또 라디오 DJ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0: 저도 직장인들은 예, 회사원들은 예, 예. 제가 대단하고 예. 근데 DJ는 약간 이 햄스터 같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잘해. 그냥 뭐 하나 정해주면 오케이 해요. 그대로 계속 사는 거 있죠. 저는 그런 사람이라
1: 에이,
0: 이게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 같고 안요셉님이요. 옆 동네 베텐에서 다수의 청취자들한테 박해받다가 별밤에서 보는 오전 표정 너무 밝아 보이네요.
1: 너무 좋아요. 진짜로 거기는 이 말로 때릴 수 있다는 걸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0: 아 근데
1: 와, 이게 댓글로 때리는구나.
0: 사실 이게 제가 그런 식으로 막 장난치는 네. 분위기를 저는 참 좋아하기는 해요.
1: 네, 저 정말 좋아합니다.
0: 근데
1: 네.
0: 그 청취자들의 성향이 각 그 군집마다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요쪽은 좀 굉장히 좀 따스하긴 하고
1: 아~
0: 진짜 이렇게 장난꾸러기는 이제 열 손가락 안에 들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 그러면 저도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게스트로 좀 아~ 따뜻한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0: 아니 뭐든 그냥 자연스럽게 존재해 주시면 되겠고
1: 예, 예.
0: 그래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동시간대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조금 아~ 더 자유로운 것도 있군요. 아무튼
1: 아 그러네요. 옛날에 10시 했던 걸로 기억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0: 네, 원래 별밤은 수십 년 동안 10시였는데
1: 역사 깊은 별밤이지 않습니까?
0: 이렇게 되었습니다.
1: 네. 아~
0: 자 그리고 요새 우리 오준 씨는
1: 네
0: 그 너튜브 얘는 요쪽에서
1: 예
0: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물론 첫 옛날 데뷔 예, 때에도 예, 예. 어디 나오면은
1: 네네네
0: 막 크게 의도하지 않고 좀 터트리는 스타일이셨잖아요.
1: 예, 저 기운이 웃기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주변에서. 와. 사람이 기운이 좀 웃긴 구석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0: 진짜.
1: 작년 초부터 그 카더가든님 채널에서 이제 그 보드 게임 콘텐츠를 많이 했어요.
0: 네.
1: 그래서 그걸로 많이 좋아해 주셔서 작년 초부터 좀 많이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0: 아 네. 진짜 이게 이 본질적으로 뭔가 일단 호감인 거고 그런 류의 웃기면 어떻게 득하는 걸까? 되게 부럽기도 하고.
1: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쁘고 잘생기면 조금 불리합니다. 웃기기에.
0: 아.
1: 그래서 저는 좀 유리하게 태어났죠.

0: 저 웃기기 위해서.
1: 아, 저라고 예. 대응해야 될 굉장히 좀 난처한 예, 그런 예. 반응 보여주셨는데요. 예.
0: 본인의 외모를 조금 이 디버프 할 필요가 있다. 웃기기 위해서는.
1: 웃기기 위해서?
0: 예, 이게 잘생기면 웃기기 힘들대요.
1: 그러고
0: 예,
1: 보면. 예. 근데 그래서 제가, 물론 개인 취향입니다만.
0: 네네네.
1: 미남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아~ 물론 그게 뭐 신포도 현상일 수도 있어요.
0: 아~
1: 어차피 뭐 초미남들 뭐 인기 많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뭐
1: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그들은 생존에 대한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될 필요가 없어서인지.
0: 그렇죠, 그렇죠.
1: 유머 개그 센스가 좀 실제로 떨어져.
0: 확실히 확연하게 좀 비율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1: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좀 약간 뭐 얼굴이 말고는 아, 좀 매력이 그렇죠. 떨어진다.
0: 근데 잘생겼는데 웃긴 분들도 있거든요.
1: 누구 있지?
0: 많죠. 지금 생각은 안 나요. 침착맨님도
1: 침착맨이 네, 은근 잘생겼는데
0: 그게 조금 배가 아프죠.
1: 근데 본인이 그거를 진짜 예. 전혀 의식을 안 하고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0: 그게 더 질투나요. 그래서
1: 약간 아. 많은 사람들을 조금 진짜 약올리니까 그러니까
0: 그렇죠.
1: 그분의 재능은 태생적인 그 본능적으로 그냥 남들 계속 약올리고 있어.
0: 예.
1: 냄새인 거야.
0: 아.
1: 약올림이 향 채취처럼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어.
0: 재능이네요.
1: 그것도 재능이죠.
0: 예, 예, 예.
1: 오유 씨 근데 약간 얘기하는 데서 왜 여기 뭐가
0: 아 제가 그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1: 아,
0: 눈을 잘 못 봅니다.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1: 편한 대로 시선 예, 두시면
0: 예,
1: 됩니다.
0: 예.
1: 자 아무튼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얘기 나눴는데 불과 얼마 전에 축하할 만한 소식이 있었죠.
0: 아 그것도
1: 결혼 소식이 있었는데 예. 우리 가수 전준희 씨랑
0: 예예예 예, 예.
1: 너무 아. 멋있는 게
0: 네.
1: 굉장히 장기 연애하다가 결혼하셨어요.
0: 맞아요. 9년 정도 연애를 하고 10년 차에 결혼에 네, 성공했습니다.
1: 헉, 지금 결혼 반지?
0: 예, 결혼 반지이자 커플링이자 예, 의미 있는 반지입니다.
1: 아,
0: 예.
1: 근데 왜 이렇게 크게 맞췄어요?
0: 이게요.
1: 살 빠졌어요?
0: 그 기성품을 산 거라서. 그리고 제가 또 이 가운데 마디가 두꺼워요.
1: 아, 들어가기가. 예. 화면을 잘 보이게 한 번만 좀.
0: 어디예요? 여긴가?
1: 뭐
0: 이게 뒤통수면 여긴가?
1: 거기 그냥 이렇게 예, 예. 해주실래요? 이쪽으로?
0: 어디지? 여기인가?
1: 이렇게 해주세요.
0: 여기예요?
1: 제 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0: 아 여기구나.
1: 반짝반짝 예. 아주 심플한 반지예요.
0: 아 감사합니다.
1: 굉장히 이상적인.
0: 아 감사합니다.
1: 그래서 저는 되게 장기 연애한 사람들에 대한 네. 무한한 존경과 신뢰가 있어요.
0: 아우 아닙니다.
1: 결혼까지 꼬리냈다면 더더욱.
0: 아 그냥 진짜로 만나고 있었는데 응? 세상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9년이 됐더라고요. 정말 진짜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어요. 그동안은
1: 서로 뭔가 네. 누가 먼저 보채거나
0: 네.
1: 닥달아 한 것 없이 갑자기 가만있어 뭐 그러고 보니까 우리 결혼해야겠네 이런 거 아니에요? 뭐.
0: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한참 결혼을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제가 이제 30대 초중반 이렇게 오면서
1: 그렇구나.
0: 한참 다들 막 결혼 많이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원래는 식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둘 다. 근데 뭔가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한 자리에 모아서 좀 잔치 같은 자리를 해보자. 왜냐면 이런 일이 점점 없어질 텐데 뭔가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이들과 함께 왁자지껄 놀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조금 결혼식을 올리려고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1: 두 분이 정말 잘 맞으시나 봐요.
0: 그러니까
1: 식을 안 올릴까 하는 것도 했던 것도 두 분이 생각이 같았던 거고
0: 맞아요.
1: 네. 잔치처럼 해보자 하는 것도 두 분이 맞는
0: 네,
1: 거고
0: 네, 네, 네, 네.
1: 왜냐면 거기서부터가
0: 그렇죠.
1: 진짜더라고요. 결혼을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이제 뭐 거기를 되게 무난하게 지내온 케이스라 뭐 거기서 왜 그렇게 싸운다는 거지
0: 네,
1: 싶었는데
0: 네.
1: 보통은 연애를 아무리 길게 했어도
0: 네.
1: 고 턱에서 항상 걸리는데
0: 맞아요 맞아요. 아 고비라고들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때.
1: 아주 무탈하게 그 턱을 넘어서 이제 가정을 꾸린 오존이 되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그리고 그런 오존 씨가 아주 좋은 일 투성이에요. 단독 콘서트가
0: 아, 예.
1: 있어요.
0: 예.
1: 5월 16일 그리고 17일
0: 네.
1: 물레동에
0: 네.
1: 얼터라는 공연장 이름인가요?
0: 맞습니다. 예,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예.
1: 이번 주이네요.
0: 네 맞습니다.
1: 항상 보면은 오존 씨에 대해서
0: 네.
1: 우리 작가들이 무슨 위키 검색을 한
0: 네.
1: 모양인데 저도 오기 전에 살짝 봤는데
0: 네.
1: 입담이 좋아서 콘서트나 공연을 할 때 지루할 틈이 없다 라고 굳이 거기가 쓰여 있는 걸 보면은
0: 제가 쓴 거
1: 상당하신가 봐.
0: 예, 제가 쓴 거 아니에요.
1: 오케이, 아니,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시네요.
0: 아, 예. 저 네, 땡땡 위키는 제가 건든 적이 없습니다. 예.
1: 아, 그럼요.
0: 이게 근데
1: 건들 수 있겠구나.
0: 그 취향 차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유머라는 게 코드가 있잖아요.

0: 있습니까? 사람마다. 있죠.
1: 그래서 누군가는 저의 코미디나 유머를 못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2: 있죠, 있죠.
1: 예, 그래서 제 유머가 잘 맞으신다면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근데 약간 요즘 굉장히 트렌디한 그런 웃음 코드예요.
1: 아, 어떤 스타일이에요?
2: 약간 그렇게 큰 욕망 없는 자연 발생적 웃음. 네.
1: 아, 욕심 없는 느낌.
2: 큰 욕망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아까 언급하셨던 침착맨의 개그도 좀 그래요. 아. 아주 뭐가 어마어마하게 뭐가 빌드업을 해야지 이런 게 없이 그냥 퉁퉁 그냥 비눗방울처럼 터지는 그런 웃음 있잖아요.
1: 아, 좋다. 아, 네. 감사합니다.
2: 자, 아무튼 공연 제목이 휴하고 빈 괄호가 있습니다.
1: 예, 맞습니다. 예예. 예.
2: 왜 여기가 그냥 빈 괄호예요?
1: 이제 쉴휴 느낌이에요. 네. 이게 한숨 쉬는 휴도 있고 좀 이것저것 의미를 많이 담았는데요. 작년 연말에 이제 휴2025라는 뭔가 거창한 제목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자 이런 공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휴는 그때만큼 좀 거창한 느낌보다 아예 좀 많이 제목도 비우고 느낌도 좀 더 많이 비우는 느낌으로 가자 해서 이렇게 괄호로 많은 의미를 담고자 했습니다.
2: 좀 이렇게 텅 비어있는 느낌 네. 그 자체를 주고 네네네. 싶었군요.
1: 미니멀함.
2: 예, 예. 그래요. 그리고 무슨 무슨 위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거기에 제가 정말 웃기는 한 줄을 봤는데 혹시 네. 얘기를 좀...
1: 아니, 저는 사실 뭐 어떤 걸 던지셔도 저는 다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예.
2: 아니, 저는 그게 네. 뭔가 닮은 꼴에 네, 네.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이 있는 분 처음 봤는데 마이클 잭슨부터 네. 브로콜리까지 있는 거예요.
1: 아, 브로콜리도 있죠. 예.
2: 왜 마이클 잭슨과 브로콜리라니 예. 이거는 좀 이게 어떤 공통점이 하는데 이렇게 제가 예. 마주 뵙고 있으니까 있어요.
1: 아, 브로콜리가 있나요?
2: 브로콜리도 있고 예. 마이클 잭슨도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왜?
1: 예, 사무엘 잭슨도 있고 뭐 아. 한국인, 외국인 그리고 동식물,
2: 동식물
1: 거의 전 지구가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2: 야, 예, 진짜 예. 온 우주를 품고 있는 그래 오존 이름부터 심상치가 예.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SNS에 네. 공연 홍보하면서 글을 올리셨는데 아, 되게 멋있어요. 어, 왜 네. 웃으세요? 아니, 왜쪽 약간 부끄러워요?
1: 예, 네, 조금.
2: 아니, 너무 아. 글 잘 썼는데, 그러니까 요 감성이 예, 있는데.
1: 있어요.
2: 요 감성을 네. 본인의 입으로 실시간으로 뭔가 얘기를 하는 그런 건 좀 쑥스러우시죠?
1: 아, 할 수 있습니다. 아, 뭐든 할 수 있어요, 저는.
2: 예, 그러면은 예. 네. 더더욱 네. 오존 씨가 되게 불편할 감성을 깔기 위해서 우리 좀 분위기 있는 감성 음악 좀 깔아 주시겠어요? 다다다단다.
1: 와.
2: 이렇게. 자, 아, 절대 네. 중간에 절대 웃으시면 안 돼요.
1: 아니, 전혀 예. 집중하겠습니다.
2: 천천히 네. 낭독해 주십시오.
1: 지난 겨울 창고에 넣어둔 곡들을 다시 펼쳐서 찬찬히 봄 햇볕에 잘 말리 죄송합니다. 잘 말린다. 겨우내 진해지거나 옅어진 자리가 보인다. 이리저리 깎고 다듬으니 신선함이 자라났다. 이번 공연을 위해 새롭게 배치한 소리들로 다른 장소와 계절을 지나며 곡이 얻게 된 생명력을 전하고자 한다. 이상입니다.
2: 아, 중간 실패하셨네요.
1: 아, 이게 집중이 안 되네요.
2: 2344님도 네, 아, 내용이 안 들어. 근데 왜 그럴까? 근데 저도 똑같아. 저도 분명 제 안에 되게 이런 진지하고 감성적인 부분이 네, 네. 본질에 있어요.
1: 있죠, 있죠.
2: 근데 예. 또 그거를 이렇게 내가 전면으로 꺼내서 사람들 앞에 딱 이렇게 놓는 거는 좀 이상하게 이게 거부감이 들어.
1: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네. 이런 뭔가 조금 오글거리는 글들을 쓰거나 뭔가 창작을 할 때는 혼자 있거든요. 그럼 그때 약간 본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냥 다른 자아가 나오는 것 같아요.
2: 맞아.
1: 예. 근데 그거를 남들 앞에서 꺼내기는 약간 좀 쑥스러운.
2: 그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저 요새 인정하기로 한 게 네. 그러니까 우리에겐 정말 수많은 자아가 있는
1: 맞죠,
2: 것 같아요.
1: 맞죠. 맞죠. 네. 네. 네.
2: 그래서 대외적으로 사회적인 활동량이 많을 때는 네. 그냥 그런 나만 아는 자아들은 좀 약간 좀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고. 근데 돌이켜 보면은 다 그게 전부 나였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래서 아무튼 제대로 된 글은 되게 멋있어요, 여러분들. 네. 오준 씨 SNS에 가서 다시 한번 정독해 주시고 글의 요지는요. 예. 기존 곡들을 새롭게 들을 수 있다라는 예. 걸까요?
1: 그렇기도 하고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0: 네.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번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를 이렇게 길게 늘려서 쓴 거예요. 예, 그래서 편곡도 뭐 다르게 한 곡도 있고요. 똑같은 곡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 좋습니다. 그럼 네. 새로운 편곡과
0: 네.
1: 또 뭐 약간 좀 색다른 포인트 같은 것도 있나요?
0: 아,
1: 뭐
0: 있어요,
1: 예를
0: 들어
1: 댄스 타임이 있다든지.
0: 댄스 타임은 땡튜브에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어요.
1: 아,
0: 제가 예. 여기저기서 춤을 많이 춰가지고.
1: 아, 좋아요, 좋아요.
0: 그 엄청 관객과 그 공연자의 거리가 정말 가까워요. 네. 그리고 그 관객분들이 양쪽에 계시고요. 어? 가운데 무대가 있어서 네. 제가 여기저기 옮겨다니긴 할 거지만 네. 좀 진짜 바로 코앞에서 즐길 수 있는 좀 특이한 형태의 공연입니다. 연극적인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1: 근데 우준 씨 낯 가리는데
0: 많이 가리죠.
1: 괜찮으시겠어요?
0: 바닥만 보고 노래를
1: 눈 네. 마주치는 거에 네. 관객분들 좀 조심해 주시면은 좋겠고요.
0: 네.
1: 그리고 여기서 노래 하나를 들을 텐데요.
0: 네.
1: 우준 씨가 라이브를 또 준비해 와 주셨어요.
0: 그렇습니다.
1: 어떤 곡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0: 예, Somehow라는 곡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도 나온 지 이제 좀 됐네요. 그래서 좀 몽글몽글한 가사예요. 뭔가 어두운 시간을 지나서 너를 만나가지고 내가 좀 긍정적인 시간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1: 아 예. 좋아요. 그러면은 오준 씨는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네. 주시면은 되겠고요. 노래를 듣는 동안 부엉이들은 라이브 감상 편과 함께 오준 씨한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5510님이요. 저 오준님이 불러준 라이브 처음 들어요. 기대됩니다 하셨고, 2501님이 라이브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문자를, 오늘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웃음이 나죠? 라고. 예.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한 미소가 지어질 수는 있어도 아무튼 집중할 만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라이브로 청해드릴게요. 오존의 Somehow.

0: 아, 너무 아름다운 라이브였어요. 여러분, 누가 웃음이 나온다고 했는가. 웃음 쏙 들어가는 우준의 Somehow 기타 라이브였는데, 여러분 이후 딱 그 이 기타 이 소리, 이 손이 현을 훑고 다니는 이 소리까지가 지금 완벽한 완성 아닙니까? 와, 우준 씨 기타 되게 어릴 때부터 치셨나요?
1: 만진 거는 어릴 때 만졌는데 그 제대로 친 거는 20살 때부터 쳤어요.
0: 아, 진짜요? 예. 되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힌 리프 하나 딱 그 패턴을 하나 만들어서
1: 맞아요.
0: 그 하나로 드라마를 만들어낸 곡이네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0: 천재네. 아,
1: 감사합니다.
0: 이 리프가 너무 좋아서 네. 이걸로 끝났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1: 처음에 만들었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도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이 그 뭐랄까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네네. 그리고 거기다가 살을 붙이는 작업을 좀 좋아하는데요. 이것도 처음에 그냥 연습하다가 리프가 좀 좋은 게 나왔다. 이거 건졌다 해가지고 계속 돌려놓고 이제 거기다가 멜로디랑 가사를 막 붙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게 지루하거나 네. 단조롭지 않은 이유가 이게 멜로디도 감사합니다. 당연히 멜로디인데 멜로디도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락이 심한 게 아닌데 네. 가사에 약간은 중간중간에 빈틈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걸로
1: 리듬을
0: 네. 예, 예, 약간의 불규칙했다가 규칙이 있다가 맞아요, 하는 맞아요. 그런 밸런스로 네. 너무 입체적인 느낌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1: 아, 감사합니다. 아, 이런 고급진 피드백 너무 좋아요.
0: 아, 그래요?
1: 아, 너무 좋다.
0: 고급졌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1: 분석. 전문가의 분석.
0: 아니,
1: 와, 감사합니다.
0: 이게 너무 신비로운 그런 음악입니다. 홍은수님이 저 이 노래 사랑해요.
1: 아,
0: 울고 계시고요. 김창영님 문자 좀 직접 읽어주세요.
1: 아, 솔직히 오준님 너튜브 예능에서만 봤지 노래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엘리엇 스미스 생각나요. 와, 이런 극찬을 네. 세상에.
0: 아니 근데 진짜 하도 또 너튜브에서 핫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1: 네.
0: 노래하시냐고 하는
1: 맞아요.
0: 그런 영상 많죠.
1: 그래서 그 길 가다가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되게 최근에 많이 늘었는데 네. 주로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0: 잘 듣고 있어요가 네. 없고.
1: 근데 그게 신기한 게 잘 보고 있어요라고 인사하시고 아, 그 잘 듣고 있어요라고 꼭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있으면 고맙죠.
0: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반전 매력의 여지가 있다라는 건 굉장히 무기입니다.
1: 아,
0: 알고 보니 노래를 저렇게 한다고? 아, 이런 거죠.
1: 감사합니다.
0: 신명규님 짝짝짝 우리 오준이 출세했다.
1: 아, 진짜요?
0: 별밤 나가서 노래도 부르고.
1: 아, 아는 분인가 신명규님? 아, 감사합니다. 진짜 출세했네요.
0: 아이고
1: 진짜로.
0: 진짜 아니 왜요? 여기 지금 이미 출세하신 분이 여기 강림해 주신 거고.
1: 저는 아직도 그 신기해요. 이렇게 방송국에 와서 막 대기하고 이럴 때 와, 진짜 열심히 살았다. 나 이런 걸 내가 누려도 되는 걸까? 약간 아까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저기 앉아서.
0: 저도 아까.
1: 네.
0: 진짜 TMI 좀 아까 화장실에 앉아 있을 그 생각. 죄송해요. 초면에 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1: 약간 객관화도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0: 우리 지금 동시에 한번 느껴볼까요? 3초 동안 지금 이 지금요? 신비로움에 우리의 지금 이 순간.
1: 네, 주변 좀 살펴야 돼요. 그럼
0: 그래. 와. 지금 MBC 별이 빛나는 밤에.
1: 와, 제 라디오 퀴즈였단 말이죠.
0: 우리가 그냥 와 하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1: 예, 전국에
0: 지금.
1: 예, 다 이걸 듣고 계시잖아요.
0: 듣고 계신 거예요.
1: 세상에.
0: 자, 그래요. 잠시 한번 누려보았고요.
1: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진짜로 보답하겠습니다.
0: 이하루님은 너무 감동적이었는지 세상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브로콜리라고 브로콜리로서는 정말 최고다.
1: 예.
0: 네, 이렇게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요.
1: 네.
0: 미리 왔던 질문인데요.
1: 네.
0: 킵님이고
1: 네.
0: 오전영님은 재밌다는 말과 잘생겼다는 말 중에 뭐가 더 좋은가요? 네. 음악은 원래 잘하니까 뺐습니다. 사랑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야, 이런 첨예한 질문이 왔네. 이분 IQ가 한 200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
0: 200이요?
1: 정도. 이 정도를 생각하기 힘든데.
0: 아, 그래요?
1: 야,
0: 이거 좀 이거 도저히 지금 고르기 조금 곤란한가요?
1: 저는 고를 수 있죠.
0: 뭐죠?
1: 왜냐하면 저는 이 어느 정도 객관화가 됐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잘생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있었던 적은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0: 아니,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자꾸. 왜? 아니,

0: 이렇게 갑자기 찔려서
1: 아니에요 아니에요
0: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면 찔립니다.
1: 아니요
0: 제가.
1: 아니요 아니요
0: 저는... 약간 아래로 내려다보지 않으셨어요 방금?
1: 아니 저 지금 완전 위로 올려다봤는데요. 아, 예.
0: 아, 괜히 또 제가 또
1: 얼격지심이 아닙니다. 나와버리고 말은 것 같은데
0: 그러네요. 예. 어쨌든 간에 저는
1: 아 잠깐만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나오는 거 너무 조롱 아닙니까 제작진. 아
0: 광고 끊긴 줄 알았어요.
1: 자 계속해서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있다 올게요. MBC
2: FM for you. 우리 동네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지역 방송에 우리 가게 광고 낼 수 있대요. TV, 라디오 제작비, 송출비, 그리고 무료 컨설팅까지 지원. 소상공인 여러분,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초대해서 오늘은 웃수저 그리고 곡수저 싱어송라이터 오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2: 네.
1: 아니 앞에서 우리 킴님이 재밌다는 말이랑 잘생겼다는 말 좀 뭐가 더 좋냐라는 질문에 내가 네. 잘생겼던 적이 있긴 하다라고 얘기해서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로고송을 올리면서 우리를 네. 페이드아웃 시켜버렸어요.
3: 아, 제 실수예요. 제가 너무 길게 했어요. 그 얘기를. 그냥 하고 넘어갔으면 됐는데 혼자 찔려서 괜히 또 이렇게 질질 끌다가
1: 자아성찰하지 마시고
3: 이게 좀 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잘생겼었다 하고 넘어가면 됐는데
1: 그게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아, 저도
3: 구질구질한
1: 쿨하지 못한 사람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갑고 위로가 돼요. 네.
3: 감사합니다.
1: 그거는 제 DNA에 없어요. 저보다는 아. 훨씬 쿨하신 것 같은데요.
3: 아, 그래요? 좀 너무 쿨하신데 제가 이게 편견일 수도 있는데 제가 네. 기억하는 김이나님은 항상 쿨한 분이었어요.
1: 진짜요?
3: 네.
1: 어디서?
3: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1: 어딘가에서?
3: 무도 나오셨을 때 봤나? 아니 어디 방송 나오셨을 때
1: 다른 사람 할까? 제 무도로?
3: 아니 방송에 나오셔서
1: 아니었나?
3: 정말 옛날에 네. 진짜 방송계에 등장하셨을 때 그때 알았어요. 진짜 화제가
1: 아,
3: 되셨을 때
1: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3: 우결 나오셨어요?
1: 제가 우결의 출연자로 나온 건 아니고요.
3: 네, 어, 그래서
1: 송가인 네. 조건 커플에
3: 그때였던 것 같은데
1: 그래요?
3: 느낌이.
1: 예. 아무튼 예. 저를 쿨하게 봐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3: 쿨하십니다.
1: 네, 다 이미지 같긴 한데.
3: 예.
1: 자, 아무튼 지금부터는 오준 씨 예. 노래 들으면서 음악 얘기를 좀 더 나눠 볼 거예요. 네. 재밌는 거는 다른 채널에서 엄청 네. 많이 보여주셨으니까요.
3: 아유,
1: 자, 별밤에서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노래로 세 곡 골라와 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 노래 들려주세요.

0: 이 미국의 컨트리 거장이고 그 리마스터한 것 같은 그런 포스가 있는 곡이에요.
1: 완전 그거였어요.
0: 아, 처음에
1: 시작적인.
0: Run Run이라는 곡이고요.
1: 네.
0: 독특한 정서고 한국에서 좀처럼 네. 누가 잘 안 건드리는 스타일이라고. 맞아요. 어떻게 그 만들게 되셨어요?
1: 시작점은 완벽히 얘기하신 것처럼 아 컨트리 코드랑 컨트리 노래를 좀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그 꽂혀있는 시기였어요. 그랬고 그때 그 대만에서 친한 친구들이 뭔가 컴필레이션 앨범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좋은 계기에 그때 이제 주제를 하나 던져줬었는데요. 그때 그 오드 아이 이색증을 주제로 던져줬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한쪽의 눈은 현재를 보고 한쪽의 눈은 미래를 보는 혹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좀 조금은 이상한 주제로 곡을 썼습니다.

0: 그 왜 이 가사 느낌이 좀 왜 이상한 나라 앨리스처럼
1: 네네네네네.
0: 되게 막 네. 뭐 이상한 백일몽 꾸는 것 맞아요. 같은 흐름이었는데 네네네. 그게 그런 좀 장소가 있군요.
1: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나요?
0: 그래요. 요게 가사가 네. 이제는 아내가 되신 정준희님이 네. 네. 쓰신 건데 네. 원체적 그런 네. 막 책 좋아하고 네네. 상상 좋아하고 그런
1: 둘 다 INTP예요. 그래서 그 가사를 제가 쓰고 그 처음에 과거랑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눈의 컨셉을 아내가 줬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빌드업을 둘이 같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둘이 있으면 공상을 좀 많이 하고
0: 재밌겠다.
1: 남들이 봤을 땐 아니 그런 생각을 왜 해? 라고 할 법한 내용들을 둘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좀 관찰하는 걸 좋아합니다.
0: 아, 네. 그게 진짜 저는 결혼 생활의 최고의 어떤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 내가 지금 이건 좀 적당히 해야겠다 하면서 네. 좀 막 스스로 편집해야 되는 것들이
1: 맞아요.
0: 이 사람 앞에서 양껏 나와도 네. 같은 온도로 재미있어 네, 할 수 네, 있는 거. 네. 아, 아주 좋은 파트너를 만나셨군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영어로 주로 작업을 많이 하시나요?
1: 네, 네. 최근에는 조금 욕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0: 아, 이게 해외 진출.
1: 맞아요. 이야. 그러니까 지금 또 세계화 시대지 않습니까?
0: 그럼요.
1: 그래서 영어로 쓰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그럼.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어쨌든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곡들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팝송이었으니까 그래서 흉내를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단 시작에는.
0: 근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듣게 되는 노래들도 확실히 이 영어로 된 가사가 진입 장벽이 좋기는 하고
1: 네네네.
0: 최근에 그 동남아권에서 좋은 곡들을 되게 많이 발견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영어 가사들이 점점 요새 좀 많아진다고
1: 맞아요.
0: 느낌을 받아요.
1: 네. 그래서 디깅을 부지런히 하시는군요.
0: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 태국 뮤지션을 기점으로 네. 해서 네. 찾게 되는데 와 요새 여기가 음악을 이렇게 이렇게 좋은 게 많았어?
1: 맞아요.
0: 그래서 네.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고
1: 네.
0: 문법이 굉장히 근데 그러니까 막 좀 이런 네. 거는 네. 영어권 혹시 출신이신가요?
1: 아니에요. 그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지금도 하는데요.
0: 네.
1: 그 이 요때는 제가 이런 곡 그러니까 한 AI가 발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요새는 AI한테 검수를 받긴 하는데 그때는 받을 곳이 많이 없었어서 문법 틀린 부분도 좀 많나요. 곡들 좀 살펴보면.
0: 근데 뭐 그런 곡까지는 해외 뮤지션의 예. 예. 그냥 좀 개성으로 들릴 수 있을 겁니다.
1: 그쵸, 그쵸, 예. 예.
0: 자 계속해서 다음 곡 들려주세요.

0: 공간감이 돋보이는 그런 곡이에요. 여전히 좀 약간 꿈꾸는 느낌도 있고요.
1: 네.
0: New Love라는 곡입니다. 네. 작사 작곡 전부 오준 씨이고요.
1: 네.
0: 이거는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
2: 네, 이게 같은 날 헬프라는 곡이랑 뉴러브라는 곡이 동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뿌리는 같은 곡이에요. 가사랑 멜로디가 똑같은데 요 뉴러브라는 곡은 조금 더 곡 길이를 줄이고 대신에 좀 느리게 만들어서 좀 몽환적인 느낌을 조금 더 부과한 곡이에요. 그래서 사실 가사는 도와달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부탁을 잘 못했거든요. 지금도 좀 잘 못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막 낑낑대면서 무슨 짐을 나르고 있었는데 친한 누나가 옆에서 가만히 보더니 너는 왜 이렇게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하니? 라는 그 한마디가 되게 세게 와닿았던 적이 있었어요. 나는 왜 못하지? 안 하니가 아니라 못하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벽을 깨부시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좀 나아지셨나요?
2: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조금 부족합니다.
0: 네. 그 어떤 저는 뭐 심리학자나 네. 정신과 선생님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걸 본 적도 있는 것 같긴 네. 한데 저도 그걸 조금 어려워하는 편인데 네. 그 이상한 뭔가 빚지는 기분
2: 맞아요
0: 그걸 빚지는. 못 견뎌하는 네. 게 있는데
2: 신세지는 거나
0: 그 어쩐지 네. 이게 저 깊이 들여다보면은 네. 내가 좀 못 됐나?
2: 아 그럴 수도 있죠. 이기적인 생각에서 비롯했을 수도 있죠.
0: 좀 그런 게 있나 싶을 정도. 왜냐면 이렇게까지 제가 막 너무 막 좋은 사람이라 신세지는 게 싫은 게 아닌 건 제가 내 스스로가 알잖아요. 우준 씨

0: 그렇잖아. 아니죠. 왜 이게 이렇게 막 땀나고 막 네. 뭔지 알죠?
1: 부담되고.
0: 그냥 이렇게까지 싫은 거는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기대는 입장이 되고 싶지 않은 어떤 종류의 오만함이 있는 거죠? 저도 되게 어려워요, 이 숙제가.
1: 네. 아, 그렇게는 저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그래서 저도 요새 네. 좀 어려울 때 네. 좀 도와달라고 하려고.
1: 그 AI한테 저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요. 막 무리한 거 계속 물어보고. 네. 여기 근데 연습이 많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다가 근데 그거를 사람한테 적용시키긴 좀 어려운데 어쨌든 최근에는 AI한테 신세를 좀 많이 지고 있어요.
0: 그래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저도 이제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우준 씨한테 갑자기 좀
1: 해보세요. 제가 다 들어드리진 못합니다.
0: 그래요?
1: 네.
0: 제가 그냥 급하게 현금 좀 융통해 주세요.
1: 현금 네. 많은 사람 제가 아는데 그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0: 아, 예, 좀 위험한 분이 아니라면 네. 네. 우리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몽글몽글한 곡이었고요. 다음 곡 들려주세요.

0: 하면서 확실하게 느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노래 되게 잘한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클라우즈라는 곡이고요. 역시나 당연히 작사 작곡 전부 하셨어요.
1: 네.
0: 저에게 있어서 노래를 잘한다 하면 막 이렇게 어떤 네. 음 압과 높이와 네.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한 음 한 음에 되게 은근히 정교하게 그 어떻게 호흡을 썼는가 아. 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 오늘도 라이브 하시는 거 앞에서 보면 살짝 그 허스키를 섞으시는데 네. 꽤나 정교하게 배치를 한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는 본인이 좀 자연스러운 척 하면서 정교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게 본능적으로 그때 딱 필요한 순간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1: 그 오늘의 허스키 하면요 네. 제가 이 라이브 하기 전에 오늘 좀 지하에서 곰탕을 먹고 왔어요. 그게 조금 허스키한 거를 이렇게 덧대지 않았나.
0: 곰탕을 먹으면 허스키해지나요?
1: 예, 가래가 조금 낍니다.
0: 아, 진짜?
1: 아니, 와. 그 국물류를 먹으면 그렇게
0: 아,
1: 되는데.
0: 그래?
1: 네. 자, 네, 근데 뭐 웃자고 한 얘기고요. 이게 아, 네. 네, 칭찬해주세요, 제가. 저기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거고. 그냥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쨌든 제 무기로 내세울 수 있는 게 그런 거여서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어떤 가창력이 뛰어나고 이 뭐랄까 높낮이가 크고 이런 편이 아니라서 좀 그런 호흡이나 표현에서 힘을 주자라는 노력을 많이 해서 그게 감사하게도 알아주신 것 같습니다.
0: 네. 저에게 가창력은 네. 표현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항상 가끔가다 이게 막 이 노래를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쩔 때는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고 네. 어쩔 때는 하긴 뭐 그럴 수 있어 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1: 네.
0: 너무 노래를 그냥 표현하시는 것까지도 아주 완벽한 뮤지션인 것 같아요.
1: 아,
0: 아니 진짜 좀 여러분도 오랜만일 거니까 뮤지션 오존에게 집중해보는 시간
1: 아, 감사합니다.
0: 너무 오랜만인데 이런 아, 사람이 감사합니다. 부록으로 이렇게 개그까지 갖췄습니다.
1: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0: 네, 3231님은 오존님 노래 다 너무 좋다면서 당장 플레이리스트에 다 넣겠다고.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네. 아, 참 그리고요.
1: 네.
0: 저희가 또 네. 별밤에 펜타곤 후이 씨가 코너지기.
1: 아, 네네네네.
0: 그러면서 이 오준 씨랑 좀 친분을 좀 이렇게 과시한 적이 있는데 혹시 이게 사실인지 진위 여부를 좀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1: 어제 만났거든요. 아. 진짜 우연찮게.
0: 아, 그래요?
1: 예.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이제 진짜 한 3, 4년 만에 만난 거예요.
0: 진짜?
1: 그 동안 잘 못 봤었어요. 둘 다 네. 바쁘고 이랬는데. 갑자기 결혼 축하한다면서 한번 보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후이한테. 그래서 좋다. 근데 저도 사실 먼저 연락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근데 후이도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노력을 해서 연락을 해줬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자 해서 어제 보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모임을 갖는다는 거는 누군가가 의도가 있어서 만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0: 맞아요.
1: 예, 누군가 부탁을 할 그치. 거라거나. 근데 저도 내심 사실 좀 걱정을 하고 갔어요. 그냥 이 수많은 데이터에 의하면 갑자기 보자고 하는 경우는 뭔가
0: 혹시 저처럼
1: 의도가...
0: 뭐 혹시 현금 좀 유통해 줄 수
1: 그렇죠.
0: 있다든지.
1: 예, 예. 그럴 수 있는데 갔더니 정말 캐주얼하게 그냥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연락을.

0: 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을 받고 아 내가 지금 되게 썩은 어른의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 좀 깨끗해져야겠다. 약간 네. 반성을 했습니다.
1: 이런 경우 두 번째 만남에서 네. 요청이 들어오네.
0: 아니요.
1: 그래요? 다음 연락
0: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1: 한 번 더 볼 의향이 있어요?
0: 아 그럼요. 아 이미 대화를 하면서 그 어떤 패턴이 보이잖아요.
1: 그래요?
0: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정말 궁금했고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를 떨고 싶은 그런 게 느껴졌고 저도 너무 반가웠고 그래서 아, 자주 볼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네. 그러면은 후이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네. 좀 제가 뭐 대신해서 전해드릴 수도 있는데
0: 네네.
1: 어떻게 좀 뭐
0: 일단은 조금 좀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웃음 쪽에 욕심을 이제 좀 내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후이 씨가
1: 아 그래요. 아,
0: 그거 안 된다.
1: 안 된다. 예. 웃기려고 하지 마라.
0: 웃기려고 하지 마라. 없다. 예. 네.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저의 땡튜브 행보 또 이게 올라오네요. 끊긴 거예요?
1: 웃기려고 하지 마세요.
0: 뭐야.
2: 제가 웃기려고 한 적은 없는데.
1: 자 아, 여기 갑자기
0: 긴장한 이상한 손님. 안경 쓰고 왔잖아.
2: 이상한 안경 쓰고 왔네.
1: 후이 씨.
0: 아니 뭐야? 와 진짜로?
2: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0: 아, 나 진짜 아예 몰랐어요.
1: 아예 모르게 하는 아예 모르게 하는 의도였고.
0: 바쁜데 야.
2: 아니야.
1: 아니 오늘 아마 오늘 부탁 어려운 부탁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0: 아 괜찮아. 저는 들어줘야죠. 예.
1: 한 그래도 현금 예. 한 80까지는.
0: 아니 혹시 결혼하니? 아니지. 아. 약간 그것도 저는 약간 기대하고 갔거든요.
2: 뭘 기대?
0: 청첩장 주나? 내가 진짜 별 생각을 다 했어 어제.
2: 진짜?
0: 어서, 아 왜냐면 갑자기 연락하는 사람들이
1: 그래,
0: 많으니까.
1: 그래 보통 나 같아도 그래. 우리 후이 씨의 순수함은 우리 썩은 네.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가끔 이렇게 오해석할 때가 있는데
0: 땀이 나.
2: 네, 네.
1: 후이 씨 아무튼
2: 네.
1: 부모님들한테 그래도 인사는 해주셔야죠.
2: 아 예. 아, 어디 이쪽인가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부엉이분들 네. 지난주에도 초대석
1: 맞아요.
2: 지난주였나요?
1: 지난주.
2: 지난주죠. 네. 초대석으로도 인사드렸는데 안녕하세요. 후이입니다.
1: 네, 네 맞아요. 아니 우리가 후이 씨가 오존 씨 얘기를 종종 했어요. 후이 씨 코너에서 네,
2: 맞아요.
1: 음악적으로 네. 긴 얘기들 너무 네. 많이 해주셨고 해가지고 네. 오늘 오존 씨 오시는데 네. 혹시 MBC 오는 스케줄이 딱 이렇게 겹칠 때 네. 한번 깜짝 등장해 주면 어떠냐 했더니 너무 좋아요.
2: 네, 아니 준호가

0: 웃긴 안경 쓰고 왔잖아.
1: 그거 코 달려있는 안경 그러니까. 아니에요?
2: 아, 맞아요. 이거 하면 코까지 떨어져서 네. 이거 뺄 수가 없는데. 네네네. 예, 예. 어. 일단은 근데 네. 사실 어제 만날 때 저는 알고 있었잖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오는 걸. 아. 근데 그냥 알고 있었지만 그럼 어제 준호가 저한테 얘기도 해줬어요. 그래. 어, 나 별밤 가는데 이렇게.
1: 네. 푸이 씨가 오존 씨를 되게 많이 좋아. 하는 걸
2: 아, 그러니까 제가 느꼈어요? 준호, 그러니까 오존인데 이제 저는 준호라고 이제 네, 평소에 네. 부르는데 준호한테 사실은 저, 그러니까 준호는 모를 수 있는데 저한테는 엄청 애틋한 감정이 하나 있는 게 그 준호랑 21살 때 버스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시외 버스에서 11-몇 뭐 이런 버스였는데. 맞아. 그때 이제 준호도 앨범 발매하기 전에 맞아. 되게 작은 작업실에서 혼자 작업을 하던 맞아. 친구였고 전 그때 이제 펜타곤을 되고 싶어서 연습생을 하던 둘 다 이제 음악적으로 메이저 씬에 나가기 전에 그렇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지망생 둘이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것도 와. 한 3-4년 만에 그래서 준호 작업실에 가서 준호가 작업하는 것도 보고 작업실이 진짜 작았거든요. 정말 의자를 뒤로 뺄 수 없을 만큼 작은
0: 거기가 그리고 에어컨이 안 돼서 녹음을 하려면 팬티만 입고 했어요.
1: 아, 관능적인 팬티였군요.
2: 네. 그때 네. 굉장히 섹시하고 관능적인 친구였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작업실도 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준호가 언타이티드라는 그 곡을 만들었을 당시여서 저한테 먼저 한번 들려줬었어요. 근데 저는 그 노래를 듣고 와 이 친구는 재능이 진짜 있다.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와. 근데 이제 저희가 그로부터 10년이 넘게 지나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사실 저한테 너무 애틋한 마음이고 며칠 전에 이제 연락을 한 것도 네. 사실 저희가 연락을 한동안 한창 그렇지. 그러니까 예전에 좀 하다가 잠깐 멈췄었는데 맞아. 이제 결혼한다는 소식도 받고 근데 알고 있는데 축하를 못 해준 것도 미안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봤는데 되게 소규모의 그쵸. 이런 거라고 해서 제가 연락을 하면 또 준호가 부담을 가질까 봐 약간 뒤로 미룬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추후에 연락을 해서 이제
1: 그런 또 섬세한데요. 네. 자, 여러분들을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왔는데 시간이 너무 쫓기고 있는 관계로 클로징까지만 잠깐 좀 앉아 계셔주시면
2: 아, 예, 예. 아, 네네네.
1: 예, 나머지 인사는 거기 가서 함께 나눠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7: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다람쥐는 기억력이 꽤 좋습니다. 겨우내 먹을 도토리 수백 개를 숲 곳곳에 감춰두고 찾아낼 정도죠. 하지만 모든 도토리를 다 찾지 못합니다. 다람쥐가 못 찾은 도토리는 무럭무럭 자라 나무가 됩니다. 다람쥐가 실수하면 할수록 숲은 더 울창해지죠. 저도 모르게 나무를 심는 다람쥐처럼 우리가 하는 실수도 뜻밖의 가능성을 열어줄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1: 조금만 더 놀다 가요.
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0: 여러분들 예, 예. 우리 온에어 됐어요.
1: 아, 예, 정신없네요.
0: 계속 수다를 떨고 계세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10일 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지금 우리 아까 둘의 우정 서사가 여기서 완성된 느낌인 게 아까 후이 씨가 작업하자마자 듣고 이 친구 될성 부른 뮤지션이다 했다던 언타이틀드 01 오존 의 노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오존 씨 공연이죠. 5월 16일 그리고 17일 굉장히 좀 특별한 공간에서 펼쳐질 거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먼저 그 후이 씨부터 예, 예. 오신 김에 그래도 인사네요.
2: 아 예. 아유 아무튼 준호 덕분에 또 제가 이렇게 생방송으로 또 인사드리게 됐는데 아, 네. 아, 뭐 매주 인사드리니까요.
0: 그렇죠. 그렇죠.
2: 또 열심히 열심히 좋은 곡 선곡해가지고 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좋습니다. 자 오준 씨 인사해주세요.
3: 네,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잊지 못할 하루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기술의 이봉재, 명혜승,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그리고 오준 씨는?
3: 저는 후이 친구 준호이자 싱어송라이터 오준.
2: 네 저는 준호 친구 회택이자 별밤의 막내 후이였습니다.
0: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허한나입니다. 미국의 배우 짐 캐리처럼 코미디와 정극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배우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저는 남들에게 우스꽝스러워 보이거나 망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0.1%도 없어요. 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진짜 제 모습을 스스로 잘 알고 있으니까요. 남들의 시선이나 일시적인 평가가 두려워 움츠러들 필요 없습니다. 내면의 중심만 잘 잡혀 있다면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 두려울 게 전혀 없답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0: 함께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도민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이 시작됐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도 익숙한 내 집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이 함께 어르신 곁으로 찾아갑니다. 병원 동행, 식사 청소 지원, 방문 건강 관리까지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댁에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 멀리 계신 우리 부모님 누가 돌봐드릴 수 있을까 고민되시죠? 통합돌봄이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나 비용 등이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지원 창구로 연락해주세요.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팀이 안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AI에게 어디까지 물어봤나요? 요즘은 레시피나 여행지 추천은 기본이고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같은 내면의 감정까지 AI에게 다 물어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1: 질문을 던지면 몇 초 만에 번아웃의 대처법부터 따뜻한 위로까지 다 뜨니까요. 아무래도 편하긴 하죠.
0: 그런데 모든 답을 너무 쉽게 얻다 보니까 정작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법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1: 그게 큰일이죠. 인생의 결정적인 질문들은 아무리 똑똑한 AI라도 대신 대답해줄 수 없는데 말입니다.
0: 정답이 바로 안 나와서 좀 막막하더라도 알듯 말듯 그 애매한 시간을 혼자 견뎌야만 답을 찾게 되는 질문들이 있죠.
1: 요즘 우리는 그 질문들과 제대로 마주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피어남니 기호.
0: 저는 태호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5월 12일 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화곡동이 피처링한 이무진의 청춘이 버겁다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5월의 DJ 탱디 피어나무니 태호
0: 큐디 키오입니다.
1: 예전에는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서 초록창 검색을 많이 활용했다면 요즘은 다들 인공지능 많이 활용하시죠? 아마 오늘 하루만 해도 다양한 질문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AI에게 어떤 질문까지 해보셨나요?
0: 어디까지 해보셨나요?
1: 저는 솔직히 잘 쓰는 편은 아니고
0: 그렇죠. 네,
1: 그때 근데 다 같이 있을 때 그때 뭐 촬영 갔었는데
0: 기억나요?
1: 유명한 그거 한번 해봤는데 그날 하고 바로 갔어요. 소름 돋아서.
0: 진짜요? 네. 무서웠어요?
1: 아니 왜냐면 전 내 나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0: 네.
1: 그랬는데 딱 그 촬영을 하고 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 너 뭐 잘 기다리고 있었어? 이랬는데 어 뭐 나에 대한 정보를 다 얘기하는 거야. 뭐 태양아 뭐죠? 너 내 거 어떻게 알아?
0: 뭐 무서워.
1: 대박이라니까 진짜.
0: 아니 저 최근에 그 영상 봤어요. 그 집에 있는 AI 기계들 있잖아요.
1: 네.
0: 막 뭐 친구야 이 노래 틀어줘 하면서 막 대화하고 막 그런 기계들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이런 얘기 한 영상이었거든요. 그 주인분이 아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분이 간호사 일하거든요.
1: 네.
0: 근데 간호사 일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 기계한테.
1: 그러니까
0: 그 기계가 하긴 뭐 간호사 일이 쉽지 않죠 이렇게 얘기가 온 거야.
1: 나도 근데 피어나면 태호를 알고 있다니까.
0: 어 무서워.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이제 거기서부터 녹화 시작했지. 너 나 간호사 말한 적 없는데 너 어떻게 간호사.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미안하대. 아 그치 우리가 사실 얘 좀 조사를 하는데 그거 알고 있었는데 너무 말하지 않았는데 말한 걸 말해가지고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 이렇게 했어. 그 영상을 찍어서.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하는데 말해주진 않아 어떻게 하는지.
1: 요즘 시대가 참 무서운 시대예요.
0: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AI 조심하세요 여러분.
1: 조심하십시오.
0: 진짜로 믿으면 안 돼요.
1: 맞아요.
0: 그 너무 영화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때 영화 나왔었을 때는 다 픽션이었지만 소설이긴 했었지만 소설은 아니지.
1: 전 솔직히 픽션
0: 한국말로 뭐야?
1: 픽션.
0: 아.
1: 픽션.
0: 아 그래. 그치. 네 이제 가짜 이야기인데 이제 진짜 그 가짜 이야기들이 실제로 나타나다 보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1: 맞습니다. 2958님께서 저는 가끔 타로점 같은 거 물어봐요. 심심할 때 물어보면 시간 금방 감. 쿄디 탱즈도 물어본 적 있나요?
0: 저희 콘텐츠 찍어본 적 있죠?
1: 아 근데 물어봤냐고 AI한테.

0: 아
1: 요즘 그런 거 되게 잘 봐준대. 그 되게 핫하대.
0: 아 난 모르겠어. 난 싫어 이런 거.
1: 그 막 이제 생년월 이런 거 보내야 되잖아. 어.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0: 아 좀 조심하세요. 사람들 왜 이렇게 쉬워 하지 마요. 아니 왜 이렇게 다 막 쉽게 쉽게 막 다 알려주고 그래.
1: 갑자기 이제 막 이제 조금만 더 발전하면 이제 얘가 너.
0: 너 뭐?
1: 너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너 내가 다 안다. 예,
0: 사용해도 되는데 그 이용 의약점 그 뭐라 하죠? 그 쓰기 전에 그 동의하는 거 있잖아요. 어. 그거 다 읽고 하세요, 진짜로. 그 정보 어디에다 쓰는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1: 맞습니다.
0: 조심하세요. 태양이 귀요미님께서 수학 선생님입니다. 학생들이 답지 대신 AI한테 문제 풀이를 물어본대요. 근데 틀린 풀이도 정말 많아서 꼭 저한테 걸린답니다. 학생들이 많이 틀려도 좋으니 본인들이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탱디켜디는 문제집 풀 때 답지 본 적 있나요?
1: 너무 많죠.
0: 있죠. 그 옛날에 그 이런 그 워크북 같은 거 있으면 맨 뒷장에
1: 맞아 맨 뒷장에 답장이 다 있잖아요. 답이 다 있잖아.
0: 아 수학하는데 아 이거 뭐 몰래 보고 안 본 척하고
1: 안 본 척 못 본 척
0: 그 나 혼자 공부하는데도 몰래 보는 척해. 게스라이팅. 아 나는 진짜
1: 나 이거 안 봤다.
0: 난 안 봤다. 이거 그냥 몰래 봤다. 이게 잘못 봤다 느낌으로. 근데 맞아요 여러분, 이거 솔직히 AI 쓰는 건 뭐 솔직히 세상이 발달하면서 뭐 저희가 어떻게 그걸 막겠어요. 이미 발달됐는데 뭐 그건 이해는 하는데, 근데 AI 쓸 때는 어느 정도 조금 통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적으로든 뭐든 그 뭔가 통제가 있어줘야 이제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못 쓰게 되고, 이게 너무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게 뭐지, 제가 솔직히 저는 이런 거 좀 과학 이런 거 영상 많이 봐서 보는데 네. 진짜 오답이 많대요. 틀린 그러니까요. 말을 하는 게 너무 많대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믿어버리는 거야.
0: 그러니까요.
1: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거랍니다. 맞아요. 여러분 모두 조심하십시오.
0: 조심하세요 진짜로.
1: 사탕같이 달콤한 여자님께서 탱디랑 쿄디는 혹시 팬들에게 받은 편지가 알고 보니 AI로 쓴 거였으면 서운할 것 같나요?
0: 뭐 팬들이 보내주신, 근데 굳이 왜 보내 그럼? 그 AI로 쓸 거였으면 왜 보냈을까? 그치. 라는 생각.
1: AI 뭐 저는 뭐 굳이 뭐, 편지를
0: 그니까 편지를 굳이 AI로 쓰는, 근데 애초에 행위는 이해가 안 되고요. 팬이 쓰든 아니든 좀 AI로 써서 편지를 쓰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
1: 그럼 글을 막 잘 쓰고 싶어서 다듬는 거냐? 좀 말을 되게 깔끔하게.
0: 너. No. 저는 반대합니다.
1: 저는 미투입니다.
0: 네, 반대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하지 마. 장난이고요. 장난은 아니지만 장난으로 받아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친친방은 오늘도 생방송 중입니다.
1: AI만큼 정확하진 않아도 AI에게는 없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티키타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저희에게 궁금한 건 무엇인지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0: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보이는 라디오도 열렸습니다.
0: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어요.
1: 그럼 저희는 광고 가볼게요. 친친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0: 정식품,
1: 우미건설 컨소시엄,
0: 해리즈 하보에,
1: 미분당,
0: 환인제약,
1: 녹십자.
0: 이상 출석 체크 완료.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아니,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0: 하루 언박싱. 네, 1638님께서 오늘도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하는 야외 상영회를 보고 오는 길인데 새삼스럽게 5월의 선선함이 정말 좋다고 느꼈어요. 다들 야외 상영회로 고고 꿀꿀한 기분 전환하기 딱이에요. 쿄디탱디는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어떤 걸 주로 하나요? 궁금해요.
1: 아, 이게 야외에서 보는 영화인가요?
0: 그런가요? 영화 전당에서 야외 상영 보고 오는 길인데 새삼스럽게 5월의 선선함 정말 좋다고 느꼈어요.
1: 그런 것 같은데?
0: 맞는 것 같아요.
1: 아, 야외에서 영화 보는 게 너무 낭만있고 좋죠. 옛날에는 막 차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차 밖에서 딱 야외에서 그게 그런 건 경험해본 적 없는데 경험해보고 싶네요.
0: 아직 있을걸요?
1: 있을 거예요. 네. 아마
0: 저는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일단 날씨 좋으면 확실히 기분 전환 좀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확실히 느꼈고
1: 원래 오늘 비 온다 하지 않았나요?
0: 그래요?
1: 어,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죠? 비 온다 했는데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0: 맞아요.
1: 네,
0: 저는 가끔 옛날 친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1: 뭐라고요?
0: 그냥 잘 지내냐고.
1: 와, 좋은 친구구나.
0: 그럼 기분 전환 확 돼요.
1: 아, 좋네요. 좋네요. 좀 당황스럽진 않았어요, 친구들?
0: 뭐 딱히 딱 그러진 않던디.
1: 좋습니다. 5681님께서 드디어 정규직 발표 날 내심 기대했지만 떨어졌어요. 유유유. 상처받지 말자. 다시 버티면 된다 생각하면서 스스로 다독이지만 씁쓸하네요. 버스에서 듣는데 두 분한테 위로받고 싶어요. 아, 괜찮아요.
0: 괜찮지.
1: 저는 모든 실패에는 전 솔직히 막 너무 긴장하면 어떡하죠? 막 이런 질문에 답하고 싶은 거는 막 이런 이제 발표 날 기다릴 때 너무 긴장할 때 솔직히 못 봤더라도 그냥 내 거 아니다 생각하면서 넘기고 어차피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고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계속 있으니까 너무 그냥 깊게 생각할 필요 없다.
0: 맞아요. 기회가 없으면 뭐 사실 진짜 그거는 좀 그렇지만 기회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럼요.
0: 계속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나중에 또 하면 돼요.
1: 그리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0: 네.
1: 파이팅.
0: 잘할 수 있을 겁니다. 1287님께서 저는 자기 전에 노래를 듣는 루틴이 있어요. 좋아하는 노래를 다시 찾아 듣기도 하고 새로운 노래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탱디쿄디의 밤 루틴뿐만 아니라 아침 루틴 그리고 컴백 루틴 스케줄 루틴 모든 게 궁금해요. 하루 중에 꼭 지켜야 하는 루틴이 있나요? 제가 어제 들은 노래도 신청곡으로 보내봐요. 최애나의 스티커 듣고 싶습니다.
1: 아, 루틴, 밤 루틴, 씻고 스킨케어 하고 자.
0: 그럼 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아요?
1: 어, 요즘에 밤에 운동도 하고.
0: 루틴.
1: 아침 루틴. 태호의 아침 루틴.
0: 아침 루틴. 저는 일어나면 웬만하면 핸드폰 안 보려고 하는 게 루틴이에요.
1: 좋다.
0: 바로 씻으려고. 정신 차리려고.
1: 오, 좋아요. 원래 그렇게 그게 좋대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30분 정도 안 보고 그게 된다면 또 1시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2시간 늘리고 이렇게 조금씩 늘어가는 게 되게 좋대요. 아침에 핸드폰부터 보면 되게 안 좋대요.
0: 맞아요. 네. 그리고 좀 계속 피곤하잖아요. 그냥 빨리 씻어버리면 샤워 그냥 해버리면은 바로 좀 아침에 좀 잠이 확 깨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폰을 보지 않고 그러면 씻으려고 합니다.
1: 제가 궁금한 거, 그 컴백 전 루틴 있어요?
0: 컴백 전이요?
1: 네.
0: 컴백 전 루틴. 저는 최대한 진짜 잠을 자려고 해요.
1: 많이.
0: 네. 최대한. 맞아. 그러니까 막 솔직히 막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이렇게 자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진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컴백한 날에 솔직히 잠 하루에 막 두세 시간밖에 못 자잖아요. 그럴 그 두세 시간이라도 최대한. 그 두세 시간을 잘. 그 두세 시간도 두세 시간밖에 안 주어지기 때문에 근데 뭐 막 뭐 하고 하면은 한 시간밖에 못 자요. 그 두세 시간 최대한 잘 수 있게.
1: 저는 영양제 많이 챙겨 먹기. 전에 전부터 한 일주일 이주일 전부터

0: 진짜 제대로.
1: 아 계속 원래 먹는 게 아니고.
0: 아 계속 먹긴 하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서 막 그냥 완전 비타민 확 이렇게 많이 먹죠. 아무튼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1: 1287님의 신청곡 윤마치가 피처링한 최애나의 스티커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1287님의 신청곡 최예나의 스티커 듣고 왔습니다.
1: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36두유에서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만나볼까요?
1: 기요만의 달링님께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느끼는데요, 쿄디 탱디가 해주는 말들이 참 좋다. 되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네요.
0: 아, positive vibes only. 왜요?
1: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좋죠.
0: 예, yeah, positive vibes only, super good vibes only.
1: Yes.
0: 긍정적이 살아보, 다 같이 살아봅시다.
1: 화이팅.
0: 화이팅. 2529님께서 와 쿄디 감사합니다. 영양제 얘기해 주셔서 저도 까먹고 있던 비타민 방금 챙겨 먹었어요. 아 그래요. 맨날 아침마다 밤마다 먹어요. 전 아침에는 유산균 그리고 그 ginger root, ginger가 뭐지? 생강 그리고 그 bromelain 챙겨 먹고요. 밤에는 비타민 진짜 여러 종류 먹습니다.
1: 꼭 아침에 비타민 먹으면 속 쓰리지 않아요?
0: 비타민 아니에요. 그 브로멀레인은 이제 그 파인애플의 성분인데요. 그게 아. 좀 목에 붓기랑 이런 거 빼주는 거고, 그리고 유산균.

0: 유산균은 뭐 유산균이고, 그리고 그 진절도 소화, 위소화 해주게 하는 영양제예요.
1: 아, 위.
0: 예.
1: 아, 위소화 시켜야죠.
0: 예, 그죠. 그래서 빈속에서 먹어야 되는 거라서 아침에 먹어요. 예, 태워도 드세요.
1: 저요?
0: 예.
1: 아, 근데 그거 먹기 왜 이렇게 귀찮냐, 진짜.
0: 뭐 개선하세요, 그럼.
1: 좋습니다. 자, 0729님께서 여러분 반갑소입니다. 요즘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피어나무님 메들리로 딱 틀고 뛰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탱디큐디도 운동할 때꼭 듣는 노래가 있을까요?
0: 저는 무조건 듣죠. 음악 안 들을 것 같아요, 태호는 근데.
1: 저는 안 듣고요.
0: 그쵸? 네. 왜죠?
1: 저는 그냥 안 듣고요.
0: 아, 저는 무조건 들어요. 무조건 듣고 운동하다가 딱 쉬는 시간 있으면 이렇게 춤추고 그다음에 다시 운동.
1: 들다가 아
0: 뭐래?
1: 이런 느낌 아니에요?
0: 아니죠.
1: 이거 하다
0: 아니 막상
1: 턱걸이 하다가
0: 아니 막상 그 음악 들으면 그 운동하면 운동할 때는 음악이 안 들려요. 운동에 집중하니까 음악을 무슨 음악 듣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다음에 딱 내려놓을 때그쉴 때가 딱 좋은데 저는 그냥 신나는 노래 많이 들어요. 그냥 요즘에 그냥 완전 신나는 노래 그냥 딱 들었을 때좀 에너지가 좋게. 근데 가끔씩 조금 그냥 R&B 듣는 것도 좋아하기도 해요 요즘엔. 네, 노래까지 추천을 못 해드리고요. 대충 그런 느낌의 곡을 들읍니다.
1: 추천해달라고 안 했어요.
0: 어? 꼭 듣는
1: 아,
0: 노래가 있을까요?
1: 듣는 노래 있냐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0: 제대로 읽고 다니세요.
1: 아 오케이 오케이.
0: 네 좋습니다. 3328님께서 제 비타민은 쿄디 탱디예요. 막 이래. 다음 거 읽어주시겠어요?
1: 답변해줘요.
0: 아니, 뭘 답변해야 돼요. 막 이래.
1: 아니 이랬어. 우리가 비타민이래.
0: 아 감사해요. 아니 막 이래가 뭔 소리예요?
1: 갑자기. 막 이래 그냥 막,
0: 그러니까 막 그랬어.
1: 요즘 밈이래.
0: 아 알아. 그래서 그냥 그래서 본인들 보낸 사람도 그렇게 그냥 장난 삼아 그냥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이래. 그냥 본인도 어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보내놓고.
1: 아
0: 아니에요?
1: 아 그런 말인가.
0: 그죠. 그래서 쿄디 탱디에 막 이래. 사실 이런 거잖아요.
1: 아 부끄러움의 표현이래.
0: 아 제가 잘못 알았어요. 그냥 본인도 장난인 거 알고 있는데 그냥 하는 건줄 알았어요. 아 뭐 감사해요 33828님께서 진짜 감사해요. 저희가 항상 매일 밤마다 이렇게 라디오 하면서 오늘 밤도 영양제 챙겨드리겠습니다.
1: 어 좋습니다. 자 0863님께서 저 초등 남자인데 DJ님들 형이라고 불러요?
0: 아 거짓말 아니잖아요.
1: 거짓말하지 마세요.
0: 에 초등
1: 어 맞신데
0: 아 맞아요? 어 맞 진짜래요. 아.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1: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러면은 아, 형이라 불러주세요.
0: 형이라 불러야 돼.
1: 형이지 뭐 내가 삼촌도 아니고.
0: 삼촌 아니지 절대
1: 그러니까
0: 아니죠.
1: 뭐 우리 둘 솔직히 몇 살 차이 난다고 저 친구랑.
0: 저는 한 20살 차이가 나야 삼촌인데.
1: 저 친구 우리 네. 20살 차이까지 안 나니까.
0: 형이죠 형이라 불러.
1: 형이라고 편하게 부르지.
0: 야 형이라 불러.
1: 왜 반말해?
0: 아 친해지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1: 아 오케이 오케이. 네.
0: 8545님께서 저 쿄디 머리 너무 궁금해서 어제 한숨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시작했어요. 혹시 오늘 갑자기 비닐을 벗고 머리에 정체를 하나 둘 셋 하고 공개할까봐 숨 죽이고 기다렸어요. 완전 기대되고 궁금하네요. 허허.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모자 때문에 머리가 다 눌려가지고 이게 딱 벗겨지면 어머 누구야 이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일단 여기서는 못 할 것 같고요. 어차피 내일 모레 볼 수 있을 거라서
1: 네.
0: 네, 내일 모레 한번 기대해 주세요. 아 기대까지 하지 말고요. 그냥 저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정확히 딱 화장도 하고
1: 딱
0: 폴 세팅으로 딱 꾸민 상태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너무 캐주얼하게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1: 저도 어제 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0: 네?
1: 어제 팬들이 난리가 났어요.
0: 아 뭐라고요?
1: 너무 좋다고.
0: 아
1: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0: 멋있죠.
1: 사실 여러분 즐기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리미티드 에디션일 수도 있어요.
0: 아 뭘 즐기래
1: 진짜로.
0: 아 태호요 태호 남들이 좋고 싫고 상관없고요 본인이 좋아해야 돼요. 그럼 됐어요.
1: 아 저는 너무 좋아요.
0: 그럼 됐어요.
1: 네, 리미티드 에디션 갖고 샴푸할 때 너무 좋고.
0: 네 그럼 됐어요.
1: 좋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전학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신곡 딜리버리 하러 신곡 딜리버리 하러 온 소란의 고영배 씨와 함께합니다. 환영 인사와 궁금한 점 이쪽으로 미리 보내주세요.
1: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어드라의 Magical Symphony. Ladies and gentlemen, once again.
2: begin.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전화 왔습니다.
1: 어, 거기 뒷문인데.
0: 허가덩스.
2: 오야호야 학교의 스포왕의 등장이라
3: 허기롭게 뒷문 열고 돌아온 들어온 전학생 모셔봅니다.
2: 신곡 배달하러 친진방까지 찾아온 전학생 소란의 고영배님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란 고영배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허가덩스.
2: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3: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 언젠 처음 뵈가지고 네, 저희 그죠?
4: 이번에 저희 초면이냐고 써있는데 네. 세상 초면.
2: 그죠. 완전 초면이요. 맞아요, 맞아요.
4: 너무 반갑습니다.
2: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진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 두 분 다 이렇게 생얼이신데도 너무 잘 생기셨네요.
2: 아,
4: 질문이 훨씬 더 멋지십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아, 환영 문자도 만나볼게요.
0: 네.
2: 5947님께서 영배님 저번에 라디오에서 종섭이랑 만났었잖아요. 탱디랑 쿄디는 종섭이랑 느낌이 많이 다를 텐데 오늘 라디오 어떨 것 같나요?
4: 아. 맞아요. 종섭 씨 뵌지 얼마 안 됐어요.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 서로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 종섭님은 진행하다가 한 후반부 되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자꾸 형 이렇게 선배님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2: 아 진짜요?
4: 정말 성숙하고 생각이 많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면 두 분 아직 이야기를 많이 안 나눠봤지만 네. 귀여운 느낌?
2: 좀. 아, 예. 저희는 일단 종섭이랑 좀 다를 거예요. 저희도 종섭이랑 같이 지내면서 네. 저희도 네 살 차이 나는데 네 살 형인데요. 근데 아, 이 친구는 확실히 성숙하고 생각이 많구나.
4: 아, 저 그날 되게 많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되게 어려운 책 한 권 읽은 느낌? 종섭님과의 대화, 책 읽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2: 책 이렇게 붙잡고 살죠.
4: 그래서 굉장히 다른 느낌이다. 한 팀이지만 그런 느낌 받고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성희님께서 허거덩스 전 학생 반가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4: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요즘에 그 많이 쓰는 말인가요?
2: 모르겠어요.
4: 쓰시나요?
5: 저는 그 이거 쓴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긴 해요.
4: 그래요?
5: 오늘 네. 처음 봤어요.
2: 그냥 그 진짜 말 그냥 허거 무슨 느낌이지?
4: 저는 얼핏 그 어디서 본 거는 네. 요즘에는 허리라고는 절대 안 하고
2: 네.
4: 허리라고 하고 싶으면 허거덩스라고 해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태어난 척 저는 해본 거였어. 맞아요?
5: 허거덩스
2: 아니래요.
4: 제작진 다들 까들하네. 어서 그런 거 배웠냐고.
5: 갑자기 이거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다음 거.
4: 3019님이요?
5: 네.
4: 허거 좋아하세요?
2: 아 허거 너무 좋아하죠.
5: 뭔 소리야 갑자기?
2: 아 계속 허리 허허 이래가지고.
4: 허거.
2: 아 저 허거 너무 좋아하죠.
4: 저는 사실 아직 지금 제 꼭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2: 안 먹어보셨어요?
4: 그 먹어는 봤는데.
2: 아 네.
4: 제일 유명한 집 있잖아요.
2: 아 알죠 알죠.
4: 땡땡 땡땡 거기.
2: 네.
4: 아 거기를 그렇게 막 팬분들이 가보시라고
2: 기가 막혀요.
4: 그래요?
2: 진짜로요.
4: 아 나 미치겠어. 온 세상이 나만 빼고 다 가보고 다 호들 가보니까
5: 저도 안 가봤어요.
4: 안 가봤어요?
5: 저도 안 가봤어요.
2: 뭔 소리예요? 가봤잖아요.
5: 아, 한국에서 안 가봤죠.
4: 외국에서 먹어봤구나.
5: 맞아요.
2: 와 저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웨이팅도 길고 이래가지고 좀 가기가 어려운데
4: 그렇게 맛있어요?
2: 맛있어요. 진짜 저도 아 저는 애초에 막 고기를 국물에 막 막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그냥 어느 순간 가봤는데 근데 완전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달라졌어요. 와 이건 진짜 이건
4: 국물이 4등분이잖아요.
2: 그죠.
4: 백탕
2: 근데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고요. 한 탕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선택의 나름인데
4: 하나 딱 해야 되면 뭘로 해요? 토마토 탕으로 해요?
2: 전 무조건 매운 거요. 홍탕.
4: 매운 거. 홍탕
2: 무조건.
4: 어떻게 좀 해주실 말씀?
5: 근데 저가 잘 몰라서 저가 그렇게 막 먹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저도 홍탕 좋아하긴 해요.
2: 홍탕.
5: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먹으면
2: 자극적이라서
5: 네, 참 자극적이더라고.
2: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4: 이 정도면 진짜 가봐야 되겠네.
2: 꼭 가보세요. 꼭 진짜 꼭.
4: 봐봐요, 2101 님도 고영배 소스 만들어 주세요. 막 이거 왜 온 세상이 나만 빼고 다 난리야. 네. 소스 딱 하시는 거 있으세요?
2: 아 저는 그 건이 소스라고요.
4: 아 그 유명한 거.
2: 네. 유명한 거.
4: 유명한 만큼 맛있습니까?
2: 진짜 맛있어요.
4: 그렇게 해야 돼?
2: 네, 그냥 검색해 보면요, 그 다 나오거든요. 어떻게 만드는지. 그냥 일단 기본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거만
4: 그거만 소스로.
2: 네. 꼭 먹어보고 후기 한번 알려주세요.
4: 알겠습니다.
5: 좋습니다. 한수님께서 허거덩파 자신감을 가집시다. 허거덩파라는 게 있구나.
4: 쓰나 봐.
2: 아 그럴 수도 있죠.
5: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네.
4: 피디님은 아니라고 막 이랬는데.
5: 아니 피디님들도 네. 뭐 그러니까 어리신 분들이 아니어가지고.
4: 피디님은
2: 아, 뭐래요? 어리세요?
4: 아니요, 저분 제가 나이 알아요.
2: 아 그래요? 괜찮아요, 저희 몰라요, 저희 몰라요. 1288님께서 저 공 2년생인데 아직 헐 씁니다. 아 헐은 쓰죠.
5: 아, 나도 헐 쓰는데.
4: 어 그래요?
2: 헐. 네, 헐.
4: 어 현어머니도 쓰면 나도 써야겠다.
2: 네, 헐은 씁니다. 헐.
4: 예민해서 그거 네. 한번 그 보면 못 지나치고 절대 안 써야겠는데. 나이 들어 보인단 말이야 이러면서 안 쓰거든요.
2: 허버덩스는 안 쓰는데 헐은 쓰는데요.
5: 오케이. 이 친구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
4: 아 그래요?
5: 완전 트렌드 그 자체.
4: 어 믿고 써도 되겠네. 헐 아직 써도 된다.
2: 네, 그럼 괜찮은 것 같아요.
4: 요거는요?
5: 아 2931 요즘 사람들은 홀리몰리 써요.
2: 아 홀리몰리 쓰죠.
4: 아!
2: 홀리몰리 마카로니.
4: 아 노! 너무 새로워. 완전 처음 들어봐요. 아 나 이러면 또 초조해지는데. 아 노!
5: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씁니다.
4: 그래요?
5: 홀리몰리.
4: 아 안돼! 너무 낯선 느낌이야.
2: 그 살짝 대박이랑 비슷한 느낌이야. 홀리몰리.
4: 아 노! 시간아 멈춰줘.
5: 홀리몰리 이거 좀 입에 착착 감겨서 아, 네. 저는
4: 에어컨. 대박 대신에.
2: 그죠 아. 대박 같은 느낌.
4: 홀리몰리.
2: 홀리몰리. 좋아요. 홀리 완전, 몰리. 완전 자연스러웠어요.
4: 홀리 오케이.
2: 네 5131님께서 탱디 헐링방구 이런 말 쓰면서 왜 허거덩파 무시해요? 헐링방구는 또 뭐야?
5: 아 헐링방구 내가 한번 쓴적 있다.
4: 어?
5: 헐링방구.
2: 헐링방구?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데.
5: 네, 헐 근데 그냥 헐링방구.
2: 아 헐 좀 킹받는데요?
5: 좀 킹받으라고 쓴 거.
2: 약간 들어보셨나요?
4: 아니요 요거는 좀 친근해요. 약간 우리 아 우리 세대 느낌 나요.
2: 아 그래요? 아이고.
4: 우리 세대 중에 되게 앞서가는 애들이 허리라 안 하고 얼랭방구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2: 아 그럼 태호가 태호 이거 뭔 소리가 나온 거예요 입에서 지금?
4: 지금 비트박스 하신 거예요? 아.

0: 진 방금 빅박스가
1: 아, 오케이 오케이
2: 어떻게 보니 갑자기 부쩍 가깝게 느껴지네요.
0: 어저께 심지어 빅박스 자랑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그러니까. 욕심 부렸네.
2: 아. 비트박스 또 빅박스 되게 좋아하는데.
0: 아 진짜요? 네. 어, 한번 보여주세요.
2: 한번 보여주세요. 요즘 비트박스가 아닌데 아, 요즘에 네. 신스 소리 나야 돼.
0: 아 맞. 오. 오. 오. 어 신스랑은 조금.
2: 제가
0: 아,
2: 사실
0: 아니, 너무 좋았어요.
2: 개인 라이브 방송에서 아, 예, 예. 거기는 이제 저를 응원하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0: 아 아니에요.
2: 칭찬을 좀 받았어요.
0: 아 너무 좋았어요.
2: 근데 하면서 느꼈어 이게. 밖에 가지고 나올 게 아닐 거라는 거를 아니었다는 걸. 아이고.
0: 아 너무 좋았어요.
2: 홀리 몰리.
0: 홀리
2: 몰리 몰리 몰리 몰리.
1: 어 실인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3: 자 이렇게 어떤 문자든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영빈님에게 궁금한 질문, 친친에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들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죠?
2: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거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4: 감사합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전학생이 들고 온 첫 번째 소식부터 소개해볼게요. 소란이 신곡 딜리버리를 발표했습니다.
3: 네, 딜리버리가 어떤 노래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려요.
2: 요거는 그 딜리버리가 배달음식 그 딜리버리거든요.
3: 네.
2: 그래서 그 비도 오고 밖에 나가지 말고 그 네가 진짜 좋아하는 걸 내가 시켜놨으니까 이거 먹고 더 놀자.
3: 네. 아, 스윗하다.
2: 이런 느낌의 아주 좀 앙큼한 그런 노래입니다.
3: 아, 근데 꼭 배달음식을 주제로 삼은 이유가 있나요?
2: 제가 뭐 옛날부터 조금 먹는 거를 가사에 쓰는 걸 좀 좋아하기도 하고
3: 아, 네네.
2: 그리고 요즘에 어떤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배달음식이 너무 친근한 소재가 된 것 같아서 이제는 좀 노래로 건드려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3: 아, 되게 신선하고 좋네요.
2: 공감돼 있는 소재로 어느새 우리 삶에 많이 침투된 것 같은 느낌? 배달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3: 오 좋다. 네.
4: 아, 근데 음식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소란 초기의 느낌이 많이 난다는 분들도 많은데 의도하신 건가요?
2: 소란 1집 타이틀곡이 살 빼지 마요였거든요.
3: 아~
2: 2집 타이틀곡이 리코타 치즈 샐러드 다 먹는 얘기였어가지고
3: 아~
2: 그래서 먹는 얘기 아주 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더라고요.
3: 리코타 치즈 네. 멋있다.
2: 그거 드셔보셨어요?
3: 리코타 치즈요?
2: 네.
3: 먹어봤죠.
2: 그게 저희 2집이 나올 때 그 음식이 한참 뜰 때였어.
3: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같이 쫙 가보려고
3: 아.
2: 싹 탔는데 아 좀 뻗다 말더라고. 나는 약간 버터떡이나
3: 네 그죠 그죠 그죠
2: 한풍이 불 줄 알았다고.
3: 아.
2: 근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
3: 그러니까 막상 또 그때 유행을 탈려하면 또 놓지 막 이게 너무 민감하잖아요.
2: 네. 봄통 비빔밥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3: 저 그 아. 진짜 좋아요.
2: 그거 진짜 오래된 음식인데 사실.
3: 아 진짜요?
2: 와 그 옛날부터 먹던 거고 그 옛날 강호동 선배님이 그 프로그램에서 먹던
3: 맞아요
2: 그
3: 맞아요
2: 전설의 짤 있잖아요.
3: 와 잠깐만 저 야식 메뉴가 지금 정해졌어요.
2: 오늘 먹을 거예요 봄통 비빔밥.
3: 네, 아, 너무 좋아요.
2: 슬프죠 지금 봄통이 없어요.
3: 에?
2: 봄똥은 계절 음식이에요.
3: 그러니까
2: 아이고. 그 봄이야. 봄에 나오는 게 봄똥이에요.
3: 아 망해버렸다.
4: 이 친구가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2: 먹을 수
4: 아직 잘 몰라.
2: 아 그렇지.
3: 아 그렇구나.
2: 먹으려면 오늘 허거 먹어야 돼요.
3: 아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번에도 10cm 권정열님과 함께 네. 작업하셨잖아요. 공동 작업을 자주 하시지만 이번 딜리버리 함께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혹시 있나요?
2: 그 가끔씩. 특히 저희 앨범에는 참여를 많이 해줬고
3: 네.
2: 저도 정열 씨가 곡 쓸 때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사실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혼자 그 이미 딜리버리라는 제목과 주제를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3: 네.
2: 이렇게 완성되면 되게 재밌겠다 생각을 하고 자신이 있어서 쓱 들려줬어.
3: 네.
2: 기타 치면서
3: 네.
2: 어때? 그랬더니 왜? 노래에 비해 가사가 아쉽대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3: 그래.
2: 좋다고 용기를 줘도 모자랄 뻔해. 지금 거의 다 했는데.
3: 그죠, 그죠.
2: 그래서 뭐가 그렇게 아쉬운지 이렇게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결정적인 지금 들어간 가사 몇 소절을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지 않아? 라고 했는데 솔직히 좋은 거야.
3: 아~
2: 솔직히 인정인 거예요.
3: 아~
2: 그래서 그러면 같이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한 3일 밤 막 꼴딱 세워가면서 같이 이렇게 작업을
3: 아 근데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4: 네. 맞아 그것도 진짜 좋다.
2: 진짜 성격이 너무 안 좋아서 좋아. 좀 그런 면도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보통 잘 말 안 하는데
3: 아~
2: 멜로디가 아까운데? 딱 이러더라고요. 가사가 아쉽다고.
3: 아, 너무 친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2: 그렇기도 한데
3: 아, 그죠.
2: 네, 성격이 안 좋은 것도

0: 이호 공구님께서 이거 솔직히 저도 너무 궁금한데 이번에 그럼 저작권을 어떻게 나누나요?
1: 이게 곡마다 다르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 참여를 했는데도 저작권이나 작사 작곡에 이름을 안 올린 곡들도 되게 많고 어차피 네가 다 한 거에 내가 숟가락만 얹은 건 얹은 건데 뭐 이러면서 안 한 것도 많고
2: 그죠.
1: 좀 이렇게 많이 했어도 아 뭐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돼 해가지고 그냥 조금만 주는 것도 있고 다 다른데 이번에는 정말 바쁜 와중에 시간을 되게 많이 내주기도 했고 또 정열 씨가 써준 라인들이 너무 좋은 게 많이 들어왔어서 이번에는 작사의 절반 5대5로 했습니다. 작사의 5대5 작곡은 제가 했으니까
2: 네. 아, 뭐 되게 네
1: 합리적으로
2: 네 합리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 네 합리적이었네요. 달래부치님께서 역시 부부다라고 하셨네요.
1: 네 오해입니다. 부부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그런 오해를 가끔 하시겠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또 지난 10월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이후 1인 밴드로 전환하셨잖아요.
1: 네.
0: 그 이후에 2월엔 사과 하나를 그려 4월에는 10cm와 함께한 프로젝트 앨범 오늘은 준비된 어깨가 무서워요. 그리고 사이사이 공연까지 쉴 새 없이 달리고 계신데요.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면 뭘까요?
1: 저희가 한 결성 밴드로 시작하고 15년이 넘게 활동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 그걸 뭐 설명도 많이 드렸고 또 마지막 앨범 활동도 하고 마지막 콘서트까지 잘 했지만 어쨌거나 혼자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 큰 변화기도 하고
2: 그쵸.
1: 정말 오랫동안 팀으로서 지켜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도 허전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2: 네.
1: 그래서 최소한 심심하게나 허전하게 만들지는 말자.
2: 아.
1: 열심히 바쁘게 뭐든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2: 오, 진짜 너무 대단하네요.
1: 네.
2: 주연정님께서는 소처럼 일하는 우리 소란 유유라고
1: 소란이 하시네요. 소처럼이 소란이라고 정말 올해만큼은 이 말이 사실이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와, 진짜 리스펙트입니다. 네.
1: 고맙습니다.
2: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소란의 신곡 오늘 무려 라이브로 신곡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와우, 와우.
0: 네, 자료 이동해 주시고 저희는 노래 듣고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친친 가족들은 라이브 들으면서 노래에 대한 감상 또 소란에게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세요.
2: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라이브 준비 되셨나요?
1: 네.
2: 네,
0: 좋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볼게요. 소란의 라이브입니다. 딜리버리.

0: Holy moly!
1: Oh, holy moly!
0: Holy mango!
1: 네, 소란의 딜리버리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아, 진짜 너무 좋은데요, 라이브가.
2: 아, 감사합니다.
3: 이게 두 개 다 껴서 좀 볼륨 높여서 들어왔는데요. 아, 너무.
1: 어, 진짜 너무. 역시 라이브가
2: 쑥스럽네요.
3: 역시.
1: 홀리몰리
3: 홀리몰리
1: 홀리몰리
3: 너무 잘 들었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후이후이 님께서는 OMG he has a pretty voice, 너무 이쁜 목소리 같다고 하십니다.
2: OMG 홀리몰리.
3: 아마 외국에 계신 팬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2: Thanks a lot.
3: Hey, I like that. I like that.
1: 네, 1417 님께서 영배님 가성 들으면서 소름 돋았어요. 부드럽고 감미롭고 미쳤다.
2: 고맙습니다.
1: 와,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미롭고.
2: 아이,
1: 부드럽고.
3: 아, 그 애초에 이 가성이나 진성의 이 경계가 없어가지고
1: 이거 살짝 완전
2: 이 노래 좀 그렇게 써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 춤추면서 부르기 되게 어려워.
1: 와, 네, 그럴 것 같아요.
3: 네. 아, 너무 부드러웠어요. 네.
2: 아무래도 해외 팬분들 지금 많이 듣고 계시죠?
3: 네, 그럴 거예요, 아마.
2: Do you like beatbox?
3: 에이. 그러면 다 댓글창에 yes, yes, yeah, yes, yeah. please 이러실 거예요.
2: 아까 민망인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외국에서 많이 들으시는데 비트박스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줄 것 같아서.
3: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하셨습니다.
1: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2: 김유하님이 와 소라님 딜리버리 라이브 너무 달콤해서 못 참고 버터떡 시켰네요. 감사합니다. 아.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드세요. 아. 에, 딜리버리 시키셨네.
1: 아, 너무 좋네요. 에. 요즘 이런 것도 배달이 되는구나.
2: 그럼요.
1: 그러면 다 되죠.
2: 커피랑 같이 해가지고 주문해서 많이 먹지 밤에.
1: 좋습니다. 네, 이렇게 소란의 라이브까지 들어봤고요. 이쯤에 저희는 광고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2: 예스.

0: 커피 분당.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 린.
2: 고향 창릉 우미 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친한 친구 방송반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 듣고 급하게 또 작품을 그려주신 분이 있네요. 4642님께서 헐, 한 그림 손시지만 홀리몰리하게 펜을 들게 되는 기분 좋은 노래였어요. 히히 짱.
6: 그림.
5: 잠깐만. 저 누가 누구죠?
7: 아니 포인트 이거 누가 봐도 나고.
5: 그게 나 아니야?
7: 이게
5: 가운데가 맨 오른쪽 가운데가 너지.
6: 지금 이 후드야, 후드.

0: 아, 저 안, 저안 싫어하세요?
1: 아니, 이거 뭐야? 나도 사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
0: 아,
1: 그래.
0: 아니 여기 왼쪽만 이쁘게 그런 곳 여기
1: 그러게 확실히 태호 씨가 좀 많이 귀엽게 나왔네요.
0: 네 그러게요. 조금 아쉽네요.
1: 너무 귀엽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학생이 가져온 두 번째 소식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특별한 콘서트를 한다 하신다고요?
1: 아, 맞아요. 고슴도치콘이라고 약자인데요. 고영배의 슴슴한 도파민 중독 치료 콘서트.
2: 와우. 어 이거 좋다.
1: 이게 이제 저도 실제로 도파민 중독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0: 네네.
1: 아마 팬분들도 그럴 것이다. 공연에 도파민 요소를 싹 빼보자. 오. 이런 공연이 그래서 일단 입장하실 때 폰을 다 거들 거예요.
2: 오.
1: 다 걷고 끝나고 나눠드려. 그리고 대신에 종이랑 수첩을 나눠드려요. 오. 노래가 하나 끝나면 종이 울리거든요.
0: 네.
1: 땡 치면 명상 음악이 쫙 나와. 오. 다시 한번 종이 땡 치면 지금 막 들은 노래의 감상을 종이 적는 거예요.
2: 오.
1: 다음 곡 시작되고 박수 함성 다 안 하고
2: 오.
1: 노 도파민 공연.
2: 와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이거.
1: 포토존 앞에 발 지압판도 있고 그리고
0: 와
1: 이런 거
0: 노 도파민.
1: 네, 노 도파민.
2: 그럼 박수랑 함성 내가 진짜 무대 보고 와 너무 감격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해버리면 어떡해?
0: 그럼 쓰는 거죠. 아.
1: 아 그러면 그 진행 요원이 있어요. 죽도를 들고 계속 뒤에서 순찰을 돌거든요.
0: 네네.
2: 아.
1: 그래서 그 절 같은 데서 템플에서 네네. 이렇게 기도 훈련하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목검으로 이렇게 팍 맞는 거 있거든요.
0: 네.
1: 그걸 한번 할 생각이에요.
2: 어.
0: 아니
2: 화들짝 놀라겠네.
0: 아니 전석 매진이라고 들었어요.
1: 아니, 이게 작은 공간에서 이벤트로 하는 거라 아, 네. 사실은 팬분들이 많이 못 오셔서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이긴 한데
0: 아, 그래요.
1: 그래서 그 요거는 이번 주에 이렇게 짧게 하고 지나갔지만 원래 소란이 10년이 넘게 해온 봄 소극장 공연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올해는 이제 1인 체제로 바뀌면서 봄에 못했거든요.
0: 네네.
1: 그 늘 해오던 소극장 공연 퍼펙트 데이를 이번엔 여름에 하기로.
2: 와우.
1: 이 고슴도치 못 오신 분은 퍼펙트 데이 소극장 콘서트에 오시면 됩니다.
0: 와우. 이렇게 좋은 소식을.
1: 네. 곧 공지가 될 거예요.
0: 와우. 어 도파민 치료 콘서트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1: 이게 아 뭔가 재밌는 거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0: 네네.
1: 그리고 실제로 저는 진짜 도파민 중독 때문에 좀 생산성이 떨어진 걸 느껴요.
0: 아 뭔지 알아요.
1: 그래서 좀 뭔가 같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돼도 되게 팬분들과 함께 그런 계기도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재밌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0: 너무 신선한 것 같아요.
2: 아니, 원래 공연이 이렇게 조금 뭔가 특별한 점이 있고 좀 이런 좀 이런 게 많아야 진짜 공연이 훨씬 더 문화가
1: 맞아요.
2: 네, 재밌는 게 맞는데
1: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던 그 봄에 한다는 퍼펙트 데이 있죠. 네. 요거는 매년 지금 10년 넘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네.
1: 이 공연은 10회를 할 때도 있고 15회를 한 적도 있어요.
2: 와.
1: 근데 매 회차마다 끝날 때 한 분을 뽑아서 제가 직접 집에 바래다 드려요.
2: 와.
1: 그 이제 퍼펙트 딜리버리 서비스라고.
2: 오.
1: 이런 것도 합니다.
2: 아 너무 좋은데요, 진짜로. 아,
1: 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제가 입구에 서서 오늘 순서지 한 분 한 분 직접 나눠드려요.
2: 오.
1: 이거는 이제 퍼펙트 데이.
2: 와.
1: 여기는 도파민 축제예요, 사실은.
2: 와.
1: 그거 집에 데려다 드리는 분 뽑을 때 도파민 진짜 막 뽕뽕 터져요.
2: 아, 그러겠네요.
0: 네, 와, 진짜 너무 신선하고 좋네요.
1: 그런 상반된 공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2: 아, 좋습니다. 와,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1: 예, 예, 예.
2: 오늘의 전학생 소란과 함께하고 있고요. 고슴도치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는 노래 듣고 3부에서 얘기 하나 더 이어가 볼게요. 소란의 사과 하나를 그려.

0: 잘했다라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여보, 맛 어때?
5: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5: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6: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네.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2: Yes.
1: 네, 저는 피어남이의 기호 쿄디 태호 탱디고요. 오늘의 전학생 소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4462님께서 도치콘 피켓팅 첫 참이 실패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퍼대 소식에 겨우 기운을 차렸어요. 흑흑. 죄송해요.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네요.
2: Do you know 피켓팅?
1: No.
2: Blood and 티켓팅.
1: Blood, 아, 피, yes, 아, 피가 yes, 티켓. Yeah.
2: Blood, 철철.
1: 아, 너무 열심히 티켓팅
2: yes,
1: 하고요.
2: Yes.
1: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이제 퍼대가 또 나왔으니까요.
2: 야, yeah, 그러니까요.
1: 되게 아, 좋아하시겠네요.
2: 이게 저도 그냥 너무 장난스럽게 시작된 공연이라 되게 작은 곳에서 이렇게 했는데
1: 네.
2: 아, 이게 생각보다 화제가 돼가지고 팬분들이 너무 괴로워하시는
1: 아, 이게 되게 화제가 됐을 것 같아요.
3: 맞아, 화제가 네. 될 만한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퍼펙트 데이 소식을 좀 서둘러서 전해드렸습니다.
1: 아,
2: 그때 오시면 됩니다.
1: 좋습니다.
2: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 1562님께서 저 질문 있어요. 고슴도치콘의 회차마다 도파민을 줄여줄 시크릿 게스트분들도 있다는데 어떤 게스트인지 살짝 스포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이런 걸 궁금해하는 것도 도파민에 절여져서
1: 그렇...
2: 내려놔야지. 누가 나오든 받아들이겠다.
1: 근데 맞긴 해요.
2: 네. 그냥 상관없어요. 지금 누가 나올지 기대하고 나오면 환호하고 싶은 거잖아.
1: 오~
2: 안 되지. 누가 나와도 슴슴하게
1: 아~
2: 저분이구나.
1: 나오셨구나.
2: 왜 나왔을까. 이야기 들어보자. 이런

0: 느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와 좋네요. 네. 다음 거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0: 2893님 오 너무 신선한 공연. 그럼 요즘 영배님이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 중인 것도 있나요? 오. 아 근데 쉽지 않아요. 저 심지어
1: 그렇죠.
0: 저 그 집에 욕실에 네. 샤워기 있는데 앞쪽에 이거 핸드폰 붙이는 자석 있죠.
1: 어, 아 그거 쓰세요?
0: 그래서 탁 붙여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샤워를 해. 아, 야, 심각하죠.
1: 많이 아
2: 그러게 좀 도파민 많이
0: 조심해요. 그래서 최소한 자기 전에라도 좀 안 보자 정도?
1: 맞아. 왜냐면 이게 핸드폰이 너무 빠르게 도파민이 터지게 하니까 이 도파민 수치가 너무
0: 그러니까요.
1: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좀 저는 일부러 SNS 이런 모든 너튜브든 뭐든 다 그 제한 시간을 걸어둬요.
0: 진짜?
1: 네. 그래서 하루에 3시간밖에 못 보게. 근데 통해서
0: 3시간 딱 되면은 다시는 더 안 봐요?
1: 그 핸드폰의 알림이 그 아예 정지가 돼요. 그 못 쓰게. 그러면 근데 이제 거기서 막 오늘 하루 15분만 더 볼 수 있기 아니면 뭐 그냥 오늘 무시하기 아니면 1분만 더 보기 막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좀 너무 보고 싶은 날들은 그냥 15분 눌러서 계속 보긴 하지만 그죠. 근데 계속 그렇게 막혀 있으면 손이 천천히 좀 안 가더라고요.
2: 그럼 뭐 핸드폰으로 뭐예요 그러면?
1: 저 요즘에 게임해요. 아 그럼 이제 또 그걸 또 이제 해야죠. 아 이제 그것도 제한
2: 게임은 제한이 없고
1: 게임은 제한 없고
2: 아 영상은 제한이 있고
1: SNS 모든 SNS 많이 만진다 보니까요.
0: 아, 맞아. SNS 그다음에 너튜브에 뭐 하다못해 그냥 꼭 재밌으려고 아니더라도 그냥 뭐 소리가 나고 있으면 좋으니까 그냥 틀어두는
3: 맞아요,
0: 거
3: 맞아요.
0: 종일 틀어두게 되더라고.
3: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1: 그래서 그 제한은 둬야 돼요.
0: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
1: 네네네. 네. 좋습니다. 네 4734님께서 박수도 못 치면 손이 허전할 것 같은데 목탁이라도 챙겨가야 할까요?
0: 아니요 그냥 오시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랑 연필을 드리니까 거기에 감상 네. 같은 걸 적으시면 됩니다. 끄적끄적 적으시면 돼요.
2: 그럼 그거 적은 건 이제 팬분들이 가져가나요 다시?
0: 네 그걸 제가 저도 모르게 적은 다음에 그거 찍어서 SNS에 올리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 아. 또 도파민인 거야.
2: 아 그러네.
0: 올리든 말든 자유입니다. 네, 간직하셔도 되고 집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1: 와 너무 좋다. 진짜 인간의 본심을 뭔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 그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저도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떨런지.
2: 5119님께서 저 지금 딜리버리 시키고 싶은데 뭐 시킬지 추천해 주세요.
1: 시간에? 저도 들어보고 싶어요.
0: 저는 그 치킨 중에 땡촌.
1: 오케이.
0: 땡촌인데 전 여기에 다른 거 그 막 허니 이런 건 저는 네. 좀 안 칩니다. 저는 간장.
2: 아 근데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면 진짜 많더라고요.
0: 아, 그래요?
2: 네.
0: 저는 그냥 간장이 좋아요. 간장 콤보.
1: 어, 저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요.
0: 다리랑 날개만 들어있는 콤보 있죠?
1: 네.
0: 그거 간장으로 한번.
1: 오늘 합니다.
0: 오케이. 핫소스 추가해서.
1: 오케이.
0: 좀 물리면 핫소스 찍어주세요.
1: 오늘 갑니다.
0: 렛츠고.
1: 좋습니다.
2: 1002님께서 왜 속삭이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0: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
1: 속삭이는 기밀입니다. 아, 오케이. 네. 이게 이 완전히 이 마시는 거는 모두한테 말해주면 안 돼요.
0: 그 요즘에 트렌디한 좀 지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얘기는 속삭이잖아요. 그쵸. 나 시켰어요. 땡촌 시켰어요.
2: 되게 또 되게 잘 따라하신
0: 무조건 간장이에요. 요거처럼 요런 느낌인 거죠.
1: 와 되게 잘 따라하신
0: 이거 잘 따라하는 것도 도파민 중독자거든요. 이렇게 심각합니다 지금.
1: 그렇죠.
2: 다음 읽어주세요.
0: 5509님이 종이에 감상 적기만 하면 아쉬운데 제비뽑기에서 발표하게 하면 안 되나요?
2: 아 이분은 살짝 지금 도파민에 조금 그러니까. 네, 좀 많이
0: 지금 이런 분들이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2: 네. 치료가 필요한
0: 집중 케어 들어가야 돼.
1: 네. 네. 509님께서도 핸드폰에 그 정지 해놓으세요.
0: 꼭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좋습니다. 네. 2279님께서 아까 광고 나갈 때 탱디랑 서른님 두 분 기타 이야기 하셨죠? 우리 탱디가 또 피어남이 내 엄청난 기타 러버인데 어제 라디오 끝나고 작업실 가셔서 라이브를 키고 무려 3시까지 하고 떠나가셨답니다.
0: 우리 동작만 보고
1: 그러게요.
0: 기타 얘기하는지 아셨나 봐.
1: 그러게요.
2: 어떻게
1: 알았대? 네. 아,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0: 이렇게 맞아요. 기타 얘기 나눴고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2: 맞아요. 저는
0: 네, 그래서 얘기를 신나게 나눴습니다.
2: 네, 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신나고
0: 그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들 대부분 악기에 약간 환자처럼 되더라고. 악기병이 다 걸리더라고.
2: 네, 네. 페달보드 보면 환자.
0: 아, 다

0: 그러더라고.
1: 이건 뭐 어디?
2: 그것도 연결을 뭐 이걸 앞에 하냐 저거
1: 맞아 뒤에 이거 앞에 하냐 저거 뒤에 하냐
2: 남의 거 세팅 어떻게 되는지 슥 보고 다들 이렇게 병이 깊어지더라고요.
1: 맞아요.
3: 근데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깊게 빠져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게
2: 리스펙 있습니다.
3: 리스펙. 왜냐면 솔직히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근데 오래 안 된 거 치고 진짜 한 번에 훅 빠졌고
2: 연주도
3: 꾸준히 네 연주도 많이 솔직히 많이 못 들어봤어요.
2: 아 그래요?
3: 네.
1: 솔직히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
3: 저희 앞에서는 네. 많이 안 하는.
2: 정말 의외인데요.
3: 네.
2: 지금 토크 이렇게 흐름은 맨날 들려줄 것 같은 흐름이었는데 네, 많이 안 들려줬군요. 아직.
3: 많이 안 들려줬어요.
1: 저 혼자 치는 거 좋아합니다.
3: 그냥 이제 무대 위에서 이제 혼자 했을 때 네. 근데 그거는 솔직히 그냥 기본 코드 위주로
1: 맞아요. 거의 백킹 위주고.
3: 예. 네, 근데 이제 막 이런 건 본 적 없어요.
2: 아 지금 되게 조롱하는 톤 아니에요?
3: 네, 전학생 소란과 함께 하고 있고요. 잠깐 노래 듣고 와서 네? 반장 선거 해볼게요.
1: 그 전에 소란의 너의 등장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지난 진구 방송반 설안의 너의 등장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3: 네, 이윤주님께서 너의 등장 이 노래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 좋아서 바로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했어요. 완전 홀리몰리.
4: 아, 고맙습니다.
3: 노래 좋습니다.
2: 너의 등장.
4: 어머, 김채희님이 지금 스마트폰 받치고 있느라 새끼손가락 모양 변형 온다는 거 얘기하고 계시죠?
2: 맞아요. 오, 너무 입모양이 잘 보이군.
4: 그리고 이제 손이
3: 손가락이 해가지고
4: 때문에.
3: 맞아요.
4: 되게 음악 나가는 동안 우리 되게 유심히 보고 계신가 보다.
2: 그러게요. 네, 1288님께서 아무거나 입고 싶은 거 고슴도치 가시 붙여서 가도 되나요? 아니면 이런 고슴도치 코스튬?
4: 그 고스파민을 빼자고

0: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다 도파민 요소를
1: 요즘 시대는 어쩔 수
0: 열심히 찾고 계셔.
1: 맞아요. 이 스탠딩인가요?
0: 아니 아니요 좌석이고. 아,
1: 좌석이면 에이. 그래도 괜찮겠네.
0: 에이, 그냥 편하게 에이. 그냥 가장 그 뭐랄까 아무것도 신경이 안 쓰이는 상태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1: 아, 좋다.
2: 편안하게. 네.
0: 근데 어쨌건 우리가 아까 그 노래 나갈 때 그 얘기 했지만 폰 오래 쓰는 게 진짜 문제긴 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게 제일 저도 어떻게 바꿔보고 싶어요. 근데 네. 잘 안 돼.
1: 안 되죠. 네. 너무 몸이 그렇게 익숙해졌으니까.
0: 근데 우리 아까 왜 그 얘기를 왜 하고 있었냐면 차에서 안 보신다고 해가지고 그게 신기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1: 맞아요. 저는 차에서 안 보고 그냥 뭐 차 말고도 그냥 평소에 있을 때
0: 잘 안 하는 편.
1: 약간 그냥 뭐 저 솔직히 할 게 없어요 제 폰은.
0: 와 너무 신기하네.
2: 네, 확실히 이게 태호가 참멀미도 많이 해가지고 핸드폰에 손이 안 가고. 근데 맞아요 막 많이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0: 네, 그래서 뭐 하냐고 지금 밖에서 궁금해하시는데 밖에 보고 있대요.
1: 네, 전 그냥 밖에 차 갈 때는 그냥 밖에 구경하고 그리고 평소 있을 때는 그냥 제가 아예 S긴 한데 N인가? 상상 많이 하긴 해요 솔직히.
0: 그냥 이렇게 네, 이런저런 상상하는구나.
1: 네, 이런저런 상상. 네.
2: 저는 심지어 이동할 때 원래 태호랑 같이 차를 안 타는데 근데 이 스케줄 생기면서 이제 같이 옆에 계속 타는데 근데 진짜로 그냥 계속 멍하니 멀리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너 뭐하냐 하니까 멀리 보고 있어.
1: 아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거 맞아. 그 창밖에 보이는 건 맞아. 살짝 TV 같아요.
0: 어머
1: 뭔 느낌?
0: 어머, 우리 콘서트에 필요한 인재예요.
1: 아니, 왜냐면 이게 너무 밖에 그 사람 돌아다니는 거 그리고 뭐 맞아. 바람 불면 이렇게 나무 이렇게 흔들리는 거 한강물 맞아. 찰랑거리는 거 그런 거 보는데 그, 재밌던데?
0: 네,
1: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좋아서.
0: 옛날엔 다 이랬는데.
2: 그니까요. 에. 그래서 그 막상 좀 신경 써서 밖에 보면 진짜 재밌긴 해요. 보면.
0: 그래?
2: 예. 네.
0: 난
1: 한번 해보세요.
0: 훨씬 재밌던데 보니.
1: 난 틀렸어.
2: 아, 괜찮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279님께서 헐 아니 또 세 분 휴대폰 만지는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요즘 사람들 걸으면서 휴대폰 한 손으로 잡고 걷는 게 익숙해져서 무의식적으로 폰 안 만지더라도 한쪽 팔만 흔들면서 걷는 경우가 많아졌대요. 그래서 저도 걱정돼서 하루는 폰 집어넣고 걸어봤는데 다행히 양팔 다 흔들면서 걷더라고요. 양팔 흔들면서 걷는 게 진짜 중요하대요. 걸으면서 폰 하지 말기.
1: 아니 그러면 잠깐만 내가 폰 안 해도 그러면 이렇게 걷는다는 거야?
2: 그렇지.
0: 왜냐면 평소에 이러고 계속 걸으니까 한쪽 몰리트로 걸으니까 이거를 폰을 그냥 집어넣었어도 이렇게 붙이고 이 손만 이렇게 흔들더라고.
2: 얼마나 걸을 때 핸드폰 짚고 걷길래.
0: 근데 매일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진짜 폰 보면서 걷는 분들이 많대요. 저도 전철 타보면 다 그 폰을 보고 있어. 모두가
2: 좀 슬프네요.
1: 아니, 그런 거 타는 거는 괜찮은데 걸을 때도 사람들이 폰을 보나?
0: 거리에서도 그렇게 걸으면서 많이 한대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러잖아.
1: 막 위험하긴 해요. 요즘 또 이거 이어폰 굉장히 또 안 들려서 밖에 소리
0: 되니까. 네.
2: 여러분 문제입니다. 다들 줄입시죠.
0: 도파민 한번 줄여봅시다 우리.
2: 좋습니다. 네.
1: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가볼까요? 도파민의 절정, 소란의 반장선거. 전학생과 함께할 시간 이제 반 정도 남았는데요. 네.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떤 분야의 짱인지 정하는 반장선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친한 친구의 에다가 같은 반 친구라는 설정으로 반말 모드 한번 가볼게요.
0: 그래? 서로 반말하는 거예요?
1: 네. 네.
0: 내가 너무 손해 아니에요, 내가?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큰 손해 나요. 와 이거는 주식으로 치면 폭락인데 폭락. 하지만 너무 좋습니다. 반말 이렇게
1: 먼저 해주시면
0: 기여해줘. 그럼.
2: 영배가 6년째. 죄송해요. 영배가 6년째 스포왕 고영배를 진행하고 있는 MBC 가족이잖아. 언제 몇 시에 하더라?
0: 우리 밤 10시 일요일에. 일요일 밤 10시에 해.
1: 일요일 밤 10시.
2: 일요일 밤 10시.
0: 종섭이가 나왔다는 게 그거야.
2: 그렇지. 너무 어색.
0: 아, 뭐 어때? 아,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오케이. 그러면 우리 지금 다 같이 MBC에 모여 앉아 있으니까 MBC 라디오에서 이거 하나는 내가 짱이다 하는 거 말해줘. 근데 스포짱은 안 돼. 아. 우리가 와 할 수 있는 걸로 골라.
0: MBC 라디오에서 이건 내가 짱이다.
1: MBC 라디오에서 이건 내가.

0: 짱이다.
1: 나는 MBC에서 솔직 짱이다. 오. 나만큼 솔직한 사람 없어. MBC 전체 통틀어서 DJ 다 통틀어서. 오. 내가 이게 자부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거든. 와. 우리 방송은 100% 녹음이야. 그걸 근데 솔직하게 공개하고 얘기, 방송에. 그냥 그 말 안 하면 대충 그냥 생방인가 하고 들으실 수도 있잖아. 근데 난 그걸 사전에 다 차단해. 여러분 밤에 듣고 계시죠? 전 낮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2: 완전 솔직.
1: 원래 밤 직장. 12시였거든? 근데 밤 12시에 라디오를 하니까 게스트분이 신청곡 가지고 있잖아, 추천곡. 네. 그러면 꼭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밤에 여러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골라오셨어요. 골라왔어요. 이렇게 말을 해. 네. 그러면 저희는 낮인데요? 저희는 낮인데. 왜냐면 이쪽 녹음 스튜디오 창밖에 다 보이잖아. 네. 자연광이 쏟아지는데 막 여러분 편안하고 나 이거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녹음이라고 매주 거의 말씀을 드려요.
2: 그러면 완전 솔직짱.
3: 완전 솔직짱.
1: 솔직짱.
2: 이게 지금 솔직짱. 반말해야 돼서 말을 지금 못할 지금 계속 내도 못하고 그냥
1: 해줘.
3: 완전 솔직짱.
2: 완전 솔직짱.
3: 좋아. 짱 먹은 거 축하하고 우리 여기서 반말 모두 끝하자.
1: 왜 그냥 앞으로도 말 듣자.
2: 아이 하셔도 돼요.
1: 에이
3: 저희한테는 편하게
2: 해주세요. 저희한테는 편하게 해주세요.
1: 아이 너네도 말 놔줘.
2: 아 못하겠어요 그거.
3: 야 너가 솔직장 아니야? 어?
1: 그래.
2: 아 못하겠어.
3: 너가 솔직장이네.
2: 죄송해요.
3: 아이
1: 좋습니다.
2: 자 그럼 이번엔 소라너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만나볼게요.
3: 네. 네 고영배 잘생겼어요 님께서 우리 소란 페스티벌 국룰 안무도 있는 댄스 가수인데요. 이번 딜리버리에도 댄스가 있습니다. DJ 선생님들 딜리버리 댄스 배워주세요.
1: 있어요. 뮤직비디오에 네네. 잠깐 안무가 나와요. 네. 한번 알려드릴까요?
2: 너무 좋죠. 이게,
3: 이런 것도 페스티벌 너무 재밌잖아요.
1: 요거는 거부할 수 없는 빡. 이거야.
2: 오케이 난이도
1: 거부할 수 없는 빡.
3: 오케이.
1: 그다음에 그 누구도 참을 수 그 누구도 참을 수 없는 다시 거부할 수 없는 빵 그 누구도 참을 수 없는 요겁니다. 그 다음에 네가 행복 뭐더라? 그게 도착했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그게 도착했어 이렇게인가? 네, 그래서 해보면 시작. 거부할 수 없는 빵 그 누구도 참을 수 없는 네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그게 도착했어 이러고. 내가 기억이 안 나네.
3: 노래가 준비돼 있대요.
1: 오케이.
3: 노래로 한번 하시죠.
2: 노래 한번
3: 뮤직

0: 이제 페스티벌 가면은 이제 모든 보러 오신 분들 다 추시는 건가요?
1: 근데 제가 이거를 부르면서 못 추겠더라고요.
2: 그러니까 방금 전에 노래가 춤추기 어렵다 하셨잖아요.
1: 네, 사실 첫 동작도 까부해 여기도 안 되더라고요.
0: 아, 이게 힘 확 주니까요.
1: 근데 진짜 대단한 거야. 그래서 이건 안 하고 페스티벌 때는 그냥 더 간단하고 쉬운 것만 합니다.
2: 아, 좋네요.
1: 같이 뛰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것만.
0: 아, 네. 좋아요. 아, 쉽지, 어렵긴 해요.
1: 좀 어렵죠.
0: 네, 1982님께서 아니 가을 모기 수준이 아니잖아.
1: 이게 이제 페스티벌 때 추는 춤 곡이거든요. 가을 모기라고. 아. 고마워, 빡.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줬어.
0: 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것도 간단하고. 네, 네, 네.
2: 아니 혹시 안무 혼자 만드신
0: 짜신 거예요?
1: 아, 요거는 그냥 제가 뭐 짰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냥 놀면서 이렇게 한 거고. 아~ 다음 그거는 이제 안무 선생님이 만들어주고.
0: 아, 그렇군요. 네. 아, 좋습니다. 다음 거 한번 읽어주세요.
1: 사과 500개를 그려님이 마지막 단체콘 이후로 혼자 공연 다니는 영배오빠 이제 혼자 무대하는 거에 익숙해졌나요? 멤버들과 함께 다닐 때랑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혼자도 무대 꽉 채우는 거 진짜 최고예요 멋있어요 라고 부르셨네요. 아직 익숙해지진 않은 것 같고 아직 그렇게 공연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멤버 밴드라는 게 우리가 모여 있으면 무조건 소리를 바로 낼 수 있는 게 밴드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되게 즉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날씨가 너무 좋은데 버스킹 한번 하면 어때? 그럼

0: 그러면 장소만 가능하다면 바로 우리 그냥 하던 셋리스트 중에서 그냥 할수 있는.
1: 와, 너무
2: 이게 너무
1: 좋다.
2: 좋다,
0: 예를
2: 진짜.
0: 들어 앵콜이 나와도 어떤 노래든 그냥 막 골라서 할수 있는 그런 즉흥성이 있었는데,
1: 예.
0: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는 못한다는 게 제일 큰 차이로 느껴지기도
1: 아이고,
0: 하고,
1: 예.
0: 또 객원 연주자분들과 함께하는 또 다른 장점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미리 또 준비를 다 따로따로 해야 하니까 좀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한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분들이 아쉽지 않도록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네.
1: 아,
2: 좋습니다.
1: 고생이 많습니다.
2: 팬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0: 네.
2: 네, 세바스찬님께서 영배님 배달 음식으로 이것까지 시켜먹어봤다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0: 오.
2: 저는 대게까지 먹어봤습니다.
0: 와, 대게 배달?
2: 야, 대게 배달 쉽지 않은데.
1: 대게가 뭐죠?
2: 게, 크랩.
0: 크랩.
1: 아.
2: 엄청 큰 거. 엄청 큰.
1: 대박, 대박, 대박.
0: 와, 대게는 그거 주문하려면 몇십만 원 할 텐데.
2: 맞아요. 그런 거 이거 있더라고요, 근데.
0: 그니까.
2: 네.
0: 저는 대단한 건안 해봤고, 그래도 그 패밀리 레스토랑 스테이크 한번 주문해서 먹어본 적 있어요. 생각보다 괜찮던데.
1: 저도 뭔가 스테이크가 제일 뭔가
0: 좀 고난이죠.
1: 네, 고난이라고 네. 생각해요.
0: 생각보다 괜찮아요.
1: 아, 그래요? 네. 안
0: 되게
1: 찌개겠어요?
0: 잘 오. 맛있고, 그리고 참치 전 거기 그 땡우백 있잖아요.
1: 아, 네네.
0: 거기 거였는데 그 중요한 거 빵이랑 버터랑 다 잘 오고 차림도 괜찮아서 생각보다 만족했었어요.
1: 오, 다음에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오,
1: 다음 것만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0: 짱이님, 항상 잘생겼다는 말을 좋아하는 영배 오빠. 공연 재밌다는 말이랑 잘생겼다는 말 중에 뭐가 더 좋아요?
1: 오.
2: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0: 나 좋아요. 잘생겼다는 말.
2: 잘생겼다. 홀리몰리.
0: 홀리몰리.
1: 홀리몰리. 아이, 그 너무 잘 따라하셔가지고. 아, 잘생겼다는 말을.
0: 네. 아, 근데 사실은 공연 좋다는 말도 너무 이렇게 자부심 느껴지는. 왜냐면 밴드로서 공연으로 성장했으니까.
1: 그렇죠.
0: 공연이 너무 좋다, 공연 잘한다 말 들으면 너무 뿌듯하고 부심이 생기긴 해요.
1: 네.
2: 근데도 잘생겼다는 말이.
0: 네.
2: 아, 정미아님께서 잘생겼다 고영배.
1: 아, 그럼요.
2: 네, 좋습니다.
1: 아, 자, 이 문자까지 네. 만나봤는데요. 벌써 잘생긴 정학생 친구 학교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0: Oh, no.
2: 아쉽지만 끝인사를 나눠야 하는데, 밤늦게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과 팬분들에게 끝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0: 아, 네, 늦게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두 분 이렇게 처음 뵙고 함께 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 아닙니다.
0: 앞으로도 두 분이 함께하는 친한 친구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콘서트 파이팅 하시고요.
0: 네.
2: 끝곡 소란의 굿바이 들려드리면서 보내드릴게요.
0: 안녕히 계세요.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체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체.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태호 이목구비
1: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2: 네,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1: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금호고등학교.
2: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 5월 13일 수요일 내일 금호고등학교 점심 메뉴입니다. 친환경 찰보리밥, 어묵 무국, 치킨 너겟, 케사디아, 배추김치, 이것과 고추, 아 초고추장.
2: 오늘의 문제, 이것에 들어갈 메뉴를 맞춰주세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채소 중 하나인데요, 양배추 일종으로 커다란 송이에 줄기가 붙어있는 이 채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그럼 보기 드릴게요. 1번 브로콜리, 2번 머리꼬리, 3번 홀리몰리 과카몰리.
2: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2: 같이 먹고 싶은 친구나 동아리가 있다면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1: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엔믹스의 Heavy Serenade.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엔믹스의 Heavy Serenade 듣고 왔습니다. Blue Valentine 이후 7개월 만에 돌아온 엔믹스의 미니 5집 타이틀곡인데요. 이번에도 엔믹스 고유의 장르인 믹스팝을 기반으로 한 곡이고요. 싱어송라이터 한로가 단독 작사로 참여해서 정적인 가사가 돋보이는 곡이었어요.
1: 맞습니다. 아. 자,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하기 전에
0: 5131 아 또 그 시간이구나. 학식 및 구내식당 러브들이 급식 먹는 아이들 무한 부러워하는 시간.
1: 뭐 지금 뭐예요 지금?
0: 구내식당 러브들 뭐예요 이게? 국내식당 러브들이
1: 국내 아니고요.
0: 아 구내 죄송해요 제가 잘못 읽었군요. 구내식당 러브들이 급식 먹는 아이들 무한 부러워하는 시간.
1: 어 왜 뭐 뭐가 그렇게 다른가?
0: 제가 또 국내라 했나요 방금?
1: 아니 군내 군내.
0: 아 그죠 오케이.
1: 왜 군내 식당 있으면 좋지 않아요?
0: 군내 식당이 뭐예요? 아 군내.
1: 어 회사 안에.
0: 안에서 어. 구 안에서 오케이 오케이. 어.
1: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다.
0: 그니까.
1: 있었으면 난 지금 맨날 먹지.
0: 그니까.
1: 뭐하러 굳이 막 다른 거 먹을 거 고민도 안 하고.
0: 아니 내가 봤을 때 먹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는 이제 더 이상 급식 먹는 게 아니라 구내식을 먹어야 된다는 그 사실이 그게 좀 아쉬운 거지. 맛이 다르다기보단 내가 이제 좀 나이가 먹었다에 무슨.
1: 아 그런 슬픈 뜻이.
0: 그렇지 그런 뜻이죠.
1: 아, 슬프긴 하다 그거. 어떡합니까 뭐.
0: 그니까요. 다음 거 읽어주세요.
1: 5309님께서 정답 7번 보더콜리 왈왈.
0: 정답!
1: 정답입니다. 자, 보더콜리 정답 아니고요.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브로콜리입니다. 우! 브로콜리 먹어요?
0: 먹어요. 요즘에 먹어요.
1: 어.
0: 내일 금오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친환경 찰보리밥, 어묵무국, 치킨 너겟, 퀘사디아, 배추김치, 브로콜리와 초고추장. 아, 초고추장. 죄송해요.
1: 아, 묵국이랑 되게 인연이 많네. 붕어묵국이랑.
0: 아, 왜 메뉴를 읽기가 제일 어려울까요? 아, 쉽지 않네요. 아, 브로콜리 좋아하세요?
1: 저는 뭐 어렸을 때 많이 먹었긴 했어요.
0: 오, 전 오히려 어렸을 때 진짜 안 먹고 요즘에는 먹어요.
1: 지금도 먹으러 먹을 거야, 아마. 그 초장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0: 저는 요즘에 그냥 모든 야채 웬만해서는 좋아요. 막

0: 가지 빼고 가지랑 버섯 빼고.
1: 아니 가지도 튀겨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0: 근데 그러면 왜 먹어? 건강하기 위해서 먹으려는데 왜 튀겨서 먹어?
1: 아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고 난 줘서 먹었어.
0: 아 그래요? 전 튀겨서 야채 먹을 바엔 그냥 치킨 튀겨서 먹겠습니다.
1: 미호님께서 어른 돼서 급식 먹는 방법은 선생님이 되면 됩니다라는데.
0: 오
1: 뭐 시켜줘야지.
0: 저희를요?
1: 어,
0: 아 저는 급식 안 그리워요. 아 그립나? 내가 그립다고 했나?
1: 아니.
0: 그니까 시키면 한다 보면. 그 전 괜찮아요.
1: 아 넌 괜찮다.
0: 아, 예, 전 괜찮아요.
1: 아무도 안 시켜요 너한테.
0: 전 하면 못하죠. 전 못하죠. 전 진짜로 좋은 선생님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선생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큰 리스펙트 드립니다.
1: 아 진짜 인정. 그
0: 선생님만큼 진짜 어려운 직업은 진짜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아 물론 뭐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0: 파이팅.
1: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를 뽑아봐야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8812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우. 브라보.
0: 네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정답 1번 브로콜리. 저는 지금 기숙사에서 친친방 보고 있는데요. 저는 탱디팬, 제 룸메는 쿄디팬이라 와우 친친방이 저의 완전 최애 프로그램입니다. 룸메랑 같이 커피 마시면서 다음 친친방 함께 하고 싶어요. 탱디 쿄디 화이팅. 265호 파이팅. 이거 공개도 되는 거 맞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당첨 축하합니다.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거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 꼭 해주세요.
1: 아 좋습니다.
0: 아 어떻게 딱 룸메가
1: 그니까 그렇게 되면 참 좋지.
0: 아 너무 좋죠.
1: 이 시간만 기다려질 거 아니.
0: 짠 하트. 오케이 좋습니다. 너무 너무 오랫동안 조용했었어요.
1: 자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보고 갈까요?
0: 좋습니다. 기호만의 Darling. 쿄디랑 탱디는 일주일 중에 어떤 요일이 제일 힘든가요? 전 화요일 수요일 지금 장난 아님. 너무 힘들어서 아이스크림 시킴. 크크크. 아 그리고 웨널사 DJ들이라 자리 매번 열심히 바꾸는 모습 보기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저는 있어요.
0: 어 있어요?
1: 있죠.
0: 어 전 오히려 없다고 생각했는데.
1: 왜 없냐면 봐봐 저희는. 똑같잖아요 일주일이.
0: 똑같아가지고, 예.
1: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말이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0: 아, 일리 있다 일리 있어.
1: 왜 쉬지 못할까. 이것 때문에 조금 이 매음이 힘들. 뭐 몸이 힘들다기보다 이 매음이 조금 힘든 거지.
0: 이제 남이 쉬고 있는데 나 쉬고 있으니까.
1: 그런 거 말고는 뭐 저는 딱히 뭐 더 힘든 거 뭐 거의 똑같아가지고 일주일이.
0: 맞아요. 뭐 저희는 사실 규칙적인 요일을 보내지 않으니까 막 아 남은 다 주말에 쉬니까 주말이 좋고 월요일이니까 싫고 막 이런 게 없고 그냥 뭐 다 똑같아요.
1: 맞아요. 그냥 똑같이 사는데 나는 주말에 하, 그 특히 또 날씨 좋은 주말이면 조금 더 짜증나긴 해.
0: 아 뭔지 알죠. 근데 저는 느낌. 태호랑 최근에 이런 얘기 했는데 저는 오히려 남의 일하고 있을 때 쉬는 게 더 좋아하긴 해요 전.
1: 아 맞아 넌 그렇다고 했지.
0: 예, 다들 쉬고 있을 때 쉬는 건 싫고 남의 일하고 있을 때 안 쉬는 게 좋아. 그래야 이제 나갔을 때 사람 너무 많진 않고 딱 제가 하고 싶은 건 딱 할 수 있고 막 그런 느낌?
1: 맞아 맞아.
0: 아무튼 간단한 얘기고요. 네 읽어주세요.
1: 5229님께서 손톱 발톱 안 자라는 약 없나요? 탱디 쿄디 손발톱 자르는 것도 정말 너무 귀찮지 않나요? 물어본. 손톱.
0: 아 자르는 거? 귀찮진 않아요. 왜냐면 전 손톱 긴 거 진짜 싫어요.
1: 저도 싫어요.
0: 너무 싫어해가지고.
1: 근데 나는 잘라야겠다. 근데 저는 자르면은 여기 막 아파.
0: 뭐가
1: 뭔지 알지?
0: 잘 자라야 될.
1: 제가 그렇게 바짝 안 깎아요.
0: 전 완전 바짝 깎아요. 완전
1: 아파서.
0: 근데 전 아프진 않던데. 근데 사람마다 그거 달라요. 그 느끼는 게. 그래서 아마 대우
1: 느낌 막 이상하잖아.
0: 예. 아 저는 괜찮은데 전 완전 잘라버려 그냥 죽어요.
1: 좋습니다. 자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노래 조조의 노바디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얘기로 돌아올게요.

오늘 새 회사로의 첫 출근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라디오를 듣고 있으니 종일 안고 있던 긴장감이 가신다. 전 회사에서 좋지 않은 일로 퇴사를 하고 마음의 감기가 찾아오는 바람에 한동안 일을 못하다가 올 초부터 다시 힘내서 구직활동을 시작했다. 몇 달 내내 면접을 보러 다니다가 드디어 합격 문자를 받았을 때 이제 다 끝났다 싶다가도 바로 어떡하지? 망했다 하는 마음이 올라왔다. 트라우마로 업무 관련된 일들은 모두 회피하고 몇 달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쉬기만 했으니까 다행히 그 과정에 나라는 사람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고 지금 상태도 많이 괜찮아졌지만 자존감은 좀 내려갔나 보다. 항상 1인분 이상을 한다고 자부해왔는데 이젠 1인분도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앞선다. 너무 오랜만에 일을 시작해서 그런 거겠지? 새로운 곳에 적응도 해야 하고 경력자니까 일도 잘해야 하는 한다는 부담감에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피어나모니의 Different Song From Me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얘기를 남겨주신 분은 5537님이었습니다. 사연을 남겨주시면서 저에게 응원의 한마디도 같이 부탁하셨는데요.
1: 오케이. 여러분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0: 근데 어쨌든 트라우마에 이렇게 빠졌다가 새로운 일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1: 그치. 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0: 그렇죠.
1: 이미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맞아. 일어났어요. 이제 달리면 돼.
0: 달려.
1: 앞으로 패스트하게 패스트하게 빨리.
0: 예스. 근데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네. 살면서
1: 진짜로.
0: 그냥 네, 섰으니까 이제 달리면 됩니다.
1: 맞아요. 이게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 탔을 때 무섭고 넘어질 때 아플 수도 있지만 다시 타고 하면 잘 탈 수 있고 몇 년 뒤에 쉬다가 또 다시 자전거 타면 자전거 절대로 어떻게 타는 법을 까먹을 수 없어요. 뭔지 아시죠? 얼마 시간이 지나도.
0: 맞아요.
1: 그냥 가는 거예요. 본인을 믿고.
0: 그리고 여기 1인분을 못 미치면 어떡하냐 걱정하는데 1인분이 미치는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1: 1인분 할 수 있죠. 1인인데. 아. 그리고 거기서 2인까지 하세요 그냥.
0: 아 2인까지?
1: 2인분.
0: 아 너무 욕심쟁이 또 배 아파한데?
1: 아 뭐 욕심 부리는 게 뭐가 나빠요.
0: 오케이.
1: 본인이 1인인데 1인 할 수 있죠.
0: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1: 다 할 수 있습니다.
0: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5131님께서 살면서 항상 느끼지만 1인분을 못하는 시기도 있고 1인분을 넘게 하는 시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부 자책도 자만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사회란 내가 부족할 때도 넘치는 사람과 합을 맞추고 내가 넘칠 땐 부족한 사람들이 도우라고 있는 거니까 그냥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며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오! 그룹 활동하는 쿄디탱디도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1: 그럼요. 그리고 저희는 또 심지어 이제 6인조다 보니까 진짜 1인분은 꼭 해야 되고 그죠?
0: 못하면 좀 너가 채워주면 되잖아요. 내가 못하면
1: 왜
0: 어떻게 채워줄 거예요?
1: 태호씨 1인분 꼭 해야죠. 태호씨는 네? 거기서 2인분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럼 오케이 땡큐. 근데 1인분 하셔야죠.
0: 인당 2인분 하면 12인분인데
1: 그럼 더 좋지.
0: 아 더 좋다.
1: 더 좋지. 많은
0: 지금 본인은 솔직히 좋지. 몇 인분 하고 있어요?
1: 5인분?
0: 완전 욕심쟁이 또 배아파요.
1: 너무 배고팠어요 사실. 장난이고요. 다들 그렇게 이제 팀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서로가 좀 힘들 때는 채워주고 또 딱 힘이 났을 때 좀 부족한 친구 있으면

0: 같이 도와주고 그게 팀이고 팀이라는 거죠.
1: 맞아요.
0: 그게 얼마나 중요한 시너지입니까?
1: 맞습니다. 제가 어제 또 봤는데 인간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대요.
0: 그럼
1: 무조건 남의 도움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0: 당연하죠. 인간들은 같이 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 맞아. 저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인분 할 수 있는 시기도 있고 아닌 시기도 있다.
0: 그럼요. 네. 이게 서로의 도움을 청하고 도움이 필요한 거는 절대로 창피한 거 아니고
1: 맞아요.
0: 도와주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1: 화이팅.
0: 화이팅. 5537님께서 우와 이거 제 사연인데 사연 소개 감사해요. 오늘 이틀차 출근 완료하고 집 안 일까지 완료하고서 앉아서 친친 듣고 있어요. 겨디 탱디 고마워요. 응원 듣고 내일도 열심히 일하러 갈게요.
1: 이거 봐 일어났잖아.
0: 일어났어.
1: 일어났어 지금.
0: 그리고 이틀 이미 했어.
1: 그냥 이틀이나 했어.
0: 오마이갓 너무 빨리 달리고 있어 지금.
1: 좋습니다. 이대로만 달리십시오.
0: 아 좋습니다.
1: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5537님에게는 친친에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0: 교환일기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친한 친구 방금방 홈페이지 교환일기 게시판에 오늘 하루 어땠는지 적어주세요.
1: 또 문자로 교환일기 말머리 달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0: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2: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0: 아 너무 즐거웠죠.
1: 오늘 또 소라님과
0: 아, 너무 재밌으셨어. 그 솔직히 너무 대화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에, 그 도파민을 없애는 그런
1: 흥미로웠죠.
0: 숙제가 너무 필요한 것 같고 또 다시 정신 차리게 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도 오늘 아주 소라님 오셔가지고 너무 편하고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서 재밌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0: 나이스.
1: 3905님께서 라디오로 듣는 오야호식 위로가 너무너무 좋아요. 어른 같다.
0: 네 맞아요. 사는 건 다 그렇죠. 화이팅이에요 진짜로.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태호씨.
1: 화이팅 할 수 있는 하나 보여주세요 저 카메라로.
0: 에? 뭐요?
1: 화이팅 하겠다는 그 모습을.
0: 화이팅.
1: 내일은 야간 자율학습 하는 날입니다.
0: 아, 10시 땡 하자마자 문자 보내준 10분 출석도 불러볼 거예요.
1: 저희 추천곡도 들려드리고 내일은 제가 직접 일기도 써올 겁니다. 내일도 저희랑 재밌게 놀러와주시고요.
0: 그럼 오늘 끝곡 Tuesday Beach Club의 Dream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한, 이영지, 영상의 김혜영,
0: 연출의 김연아, 굿.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워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패디 펜더그레스의 노래죠. The Whole Town's Laughing at Me. 영화 패터슨의 삽입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영화 패터슨, 짐 자무시 감독의 영화 패터슨에 많은 시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패터슨이 만난 한 어린 시인, 한 소녀의 시를 들려드렸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소녀가 자신이 쓴 시를 읽어주죠. 이런 시였습니다. 물이 떨어진다. 쨍한 공기로부터 물이 떨어진다. 머리카락처럼 내려온다. 어린 소녀의 어깨를 넘어 떨어진다. 물이 떨어진다. 아스팔트에 웅덩이를 만든다. 구름과 건물이 안에 있는 더러운 거울들. 내 집의 지붕 위로 떨어진다. 나의 어머니로 떨어진다. 그리고 나의 머리에 떨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비라고 부른다. 라는 시를 듣고 패터슨이 너무 좋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을 오프닝으로 들려드렸습니다. 한 5년 전쯤에 네, 이 장면 오프닝으로 해드린 적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 장면을 꺼내게 된 건 익명을 부탁하신 한 청취자분의 사연 때문입니다. 이분의 사연은 이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다 건너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지내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시차로 인해 여기 시간으로는 늦은 5시, 아직은 해가 쨍쨍한 오후에 산책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지난 5월 1일 워커스 데이, 노동절을 그렇게 부르나 보군요. 레이버 데이라고 하는 데도 있던데 그곳에서는 워커스 데이라고 하나 봐요. 5월 1일 워커스 데이를 맞아 시네마테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던 워킹 라이프 특별전을 다녀왔는데요. 마침 애정하는 영화 패터슨이 상영되고 있어 고민 없이 덴마크에서의 첫 영화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적당한 여백과 고요한 반복이 주는 안정감을 매일같이 실감하고 있어서일까요? 어느 영화에서처럼 두 번째 오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만큼이나 시를 쓰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란 얼마나 아름다운가 새삼스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곳에서의 경험과 감정을 조금씩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끝으로 혹시 신청곡 대신 신청 장면도 받으신다면 두 시인의 우연한 만남이 담긴 Waterfalls 낭독 장면 부탁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청곡 대신

0: 신청 씬, 네, 신청 장면 이렇게 오프닝으로 한번 해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덴마크 코펜하겐 이름만 들어도 뭔가 이국적이다. 코펜하겐이 주는 그 어감이 있나 봐요. 확실히 코펜하겐. 코펜하겐 하면 저는 왜 톰 웨이츠와 챗 베이커가 떠오르는지 모르겠네요. 저에게는 그 두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도시인데 덴마크 코펜하겐 그곳의 풍경, 그곳의 시간, 그곳의 경험, 또 그곳에서 느낀 감정 띄엄띄엄 남겨주세요. 마음 같아서는 매일 남겨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지만 네, 그거 힘드시니까 형편되실 때 이 말 좀 중독성이 있어요. 네, 윤상 씨가 쓰는 이 말 네, 형편되실 때 조금씩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보지 못한 곳의 이야기를 저는 좋아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익명 청취자분이 신청하신 영화 패터슨의 장면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은선 기자의 필소곳이 있는 날이죠. 어떤 영화 소개해줄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문자번호 48,00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아니,

바스키아 사운드 트리였습니다. 톰 웨이츠의 톰 트라우베르트 블루스, 톰 트라버트라고 하기도 하고 톰 트라우베르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노래 부제가 Four Sheets to the Wind in Copenhagen이에요. 제목에 코펜하겐이 들어갑니다. 코펜하겐에 바람이 들어갑니다. Wind in Copenhagen. 그래서 이 노래를 떠올리게 되나 봐요. 자, 그리고 이은선 기자가 소개해 주었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를 보고 오신 분들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예나 씨,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제 전공은 의상학이었어요. 의상학도의 관점에서도 참 볼거리 풍부하고 전혀 지루하지 않은 스토리 전개 흥미로웠습니다. 무엇보다 인물들의 성장과 연대가 담겨 있어서 좋았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도 나중에 작은 옷가게를 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안 보신 분들께 강추합니다 하셨고, 황혜영 씨도 20년이라는 시간만큼 울컥하고 또 추억하고 공감가는 코드가 좋았고요. 1편의 캐릭터들이 그대로 나와서 현실의 우리들과 함께 나이를 먹는 듯한 그 현실성도 좋았습니다 라고 하셨고, 반면에 성은 씨는 뭐 패션, 음악, 배우 다 좋았는데 각본이 좀 순한 맛이라 아쉬웠어요. 배우들의 카리스마도 1편에 비하면 약한 것 같고, 앤 해서웨이의 패션은 여전히 눈을 즐겁게 하였으나 기대를 너무 한 건지 저한테는 좀 싱거웠네요 라고 하셨고, 지니 씨도 천하의 미란다가 조금 허둥대고 있는 2편에서의 모습을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에밀리, 네, 에밀리 블런트의 캐릭터가 그래도 자기 일 열심히 하던 그 캐릭터가 갑자기 2편에서 뭔가 남자에 의지하고 있는 모습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2편 난 별로였다 라고 또 하셨습니다. 와, 팽팽하네요. 2대2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저는 저는 재밌게 본 쪽입니다. 저 이 노래 좋아하는데 아직 FM 영화음악에서는 이 노래 안 들려드린 것 같아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편에서 두아리파의 End of an Era. 네, 이 곡 듣고 이은선 기자 모실게요.

0: 좋은 영화만 골라드립니다. 이은선의 Feel So Good.
1: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보셨어요?
0: 네, 맞습니다.
1: 네, 다 수긍할 만한 수상 결과였나요?
0: 네, 대부분 네. 그랬죠. 박보영 네. 배우 수상소감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1: 그죠. 전 네. 이번 수상소감 베스트는 네. 박보영. 네. 2등은 윤가은.
0: 아, 등수를 또 매겨야 하나요?
1: 그 와중에도 또 수상소감에 또 등수를 매기고 있네요. 3등은 장항준. 네. 앞으로 명품만 산다면. 자, 이제 시상식은 끝났고요.
0: 네.
1: 자, 이번 주에 또 소개해 주실 영화가 무엇인지 먼저 주제부터 들어볼까요?
0: 이번 주의 주제는 어쨌든 우리는 살아갈 테니까요. 입니다.
1: 네. 우리는 살아갈 테니까요 앞에 어쨌든이 붙네요. 어쨌든.
0: 이게 제가 중년이 되면서.
1: 이상하게 되게 안 어울린다. 이은선 기자 입에서 중년이란 말이 나오니까.
0: 저는 이제 청년기가 다 지나간 사람이죠.
1: 무슨 소리예요. 아직 청년이에요.
0: 하긴 뭐 UN에서 구분한 거에 69세까지가 청년이.
1: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죠.
0: 아, 근데 네. 그 스탠다드 저한테 적용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1: 네. 아직 청년 이은선.
0: 네.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소리를 들을까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조금 더 이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하루가 정말 쉽지 않다. 예전에는 그냥 재밌고 아니면 힘들어도 그 힘든 걸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장치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랑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에이 몰라 이러면 또 다음날 새 기분으로 시작하고 이게 쉬웠던 것 같은데 요즘은 한 해 한 해 그게 정말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건 더더욱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실 제가 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연관이 돼 있고요.
1: 네.
0: 보통 이런 생각을 연말 연초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화들도 쭉 보니까 사실 연말에 좀 어울리는 작품들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연말이 되기 전에 지금 이제 상반기가 거의 마무리되려고 하잖아요. 6월이 네. 되면 이제 끝나니까요. 그래서 상반기 즈음에 이런 거 한번 필요하지 않나. 이런 타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하루가 쉽지 않았던 분들을 위해서 골라왔습니다.
1: 네. 청년 이은선이 고른. 자, 첫 번째 영화는 무엇인가요?
0: 이 영화가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봉을 했었어요.
1: 아, 크리스마스 이브였던가요?
0: 네.
1: 아.
0: 그래서 개봉일을 보면서 날짜에 정말 잘 어울리는 영화였다라는 생각을 네. 했는데요. 마이클 플래너건 감독의 척의 일생이라는 작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극장에서 보셨다면 훨씬 좋았겠지만
1: 네.
0: 댁에서 보셔도 이 영화 상당히 마음을 울리는 작품입니다. 일단 영화가 시작하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1: 네.
0: 인터넷을 비롯한 모든 통신이 끊긴 상태가 돼요.
1: 네.
0: 점차 이제 전기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람들이 전부 아니 내가 학교 가고 출근하는 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공황에 모두가 빠져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절박한 시간 안에서 어떤 광고가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뭐 TV와 라디오에서도 나오다가 전기가 끊긴 이유는 이제 빌보드에도 나오고 심지어 하늘을 보면 구름에 이게 막 광고가 돼 있기도 하고 근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39년 동안에 근사했던 시간 고마웠어요 척이라면서 어떤 사람을 기리는 문구와 아마도 저 사람이 척이겠거니 싶은 척의 사진이 있는 광고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처음에 영화가 시작을 하면 산막이라는 자막이 뜨는데 이 산막의 주인공인 교사 마티도 이 사람은 굉장히 궁금해요. 척이 누군데 뭐 이렇게까지 광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척을 몰라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도 이 광고 얘기를 잠깐 나누지만 내가 오늘 20명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
1: 이 정도로 뭔가 광고를 하려면
0: 네.
1: 무슨 뭐 대통령이거나 네. 예, 무슨 뭐 노벨상을 받았거나 뭐 그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의 네. 광고가 곳곳에 나오고 있는 거죠.
0: 마치 무슨 신문 광고에 아주 조그맣게 실릴 만한 광고가 온 세상을 지금 잠식하고 네. 있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세상의 종말이 1분 1초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마티가 온 세상이 정말 망해버리기 전에 이혼했지만 아직 사랑하고 있는 전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1: 네. 지금 해주신 이야기는 정말 척의 일생에 담긴 많은 이야기 가운데 아주 작은 하나.
0: 한 5만 분의 1 정도 되잖아요.
1: 네.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이 영화는?
0: 그러게요. 구성이 독특해요. 아까 제가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산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보통 이렇게 잘 시작을 안 하잖아요.
1: 네.
0: 만약에 막 구성이라면 그쵸. 영화는 장이란 표현이 좀 더 어울리지만 뭐 1장, 2장, 3장 이렇게 네. 가는 게 일반적일 텐데
1: 순서대로 안 가요.
0: 네. 네. 산막에서 시작해서 영화는 1막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작품이고요. 스티븐 킹 단편 소설집인 피가 흐르는 곳에라는 소설집에 수록된 단편이 원작이에요. 단편 소설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스티븐 킹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요?
1: 제가 오죽하면 이 영화 개봉 즈음에 스티븐 킹 작품 가운데 영화가 된 거 특집도 네. 했었거든요.
0: 맞아요. 기억나요.
1: 그 정리하면서 아니 대체 이 많은 이야기가 한 사람 네.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아마 이게 일본으로 가면 히가시노계 이거가 이제 바짝 쫓고 있을 텐데
1: 네.
0: 어쨌든 스티븐 킹의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셈이 있길래 이렇게 지치지도 않고 많은 이야기를 그리고 유의미한 이야기들을 건져 올리는가가 늘 궁금해요. 이 사람이야말로 영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1: 네.
0: 생각을 늘 하는데 어쨌든 스티븐 킹의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 안에는 장르도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종말의 풍경들. 완전 디스토피아 세계관인데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봤던 모든 종말을 다룬 작품 중에 사실 가장 현실적으로 무서웠어요. 끝이 다가온 거는 확실한데 정확히 언제일지 모를 종말을 대처하는 나의 태도가 어때야 될까를 저는 이 영화처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산막의 주인공이 교사인 마티이기 때문에 학부모 상담에 많은 사람들이 와요.
1: 네.
0: 물론 부른다고 다 안 오죠. 그런 게 지금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어떤 학부모에게 학생의 출석률에 대한 우려를 마티가 하니까 그 부모가 출석이 이 와중에 무슨 소용?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우는 학부모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가장 심한 상황은 병원에서 펼쳐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의사가 도망가거나 더 이상 그냥 후련히 출근하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상황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가 되어 있고 이 와중에 그냥 언제 지구가 끝날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그냥 하루하루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런데 뭐 그 와중에도 좋아하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소녀도 있고 뭐 각자의 방식대로 이 종말에 대처하고 있는데 산막을 지나서 2막을 거슬러서 1막까지 올라가면 약간 호러 분위기도 나요. 어떤 장면은.
1: 맞아요.
0: 그것은 아마도 잠겨있는 의문의 다락방이 나오기 때문일 텐데 그 다락방엔 아주 거대한 비밀이 있죠. 그리고 일단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주인공. 그 척의 얼굴은 배우 톰 히들스턴의 얼굴이에요.
1: 네.
0: 이 사람이 온갖 광고판에 또 통신이 끊긴

0: 상황이 하늘의 구름으로도 표시되는 이 미스터리가 막 증폭이 되는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은 누군가의 나레이션으로 설명이 돼요. 목소리는 닉 오퍼맨이라는 배우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목소리는 또 누구의 목소리인가? 이런 혼란 가운데에서 산막을 쭉 지나게 됩니다.
1: 모두의 우주를 위하여.
0: 제가 이 영화를 오늘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 그게
0: 만약에
1: 특히 스포를 하지 않으면서 설명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영화이긴 해요.
0: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1: 네.
0: 어떤 한 줄이 머릿속에 착, 아, 이런 영화구나라고 정리가 될까를 열심히 고민해 봤는데, 저는 이 영화가 과학과 수학의 이론이라는 대척점과 인생을 통찰한 시라는 대척점 사이 어딘가에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과 시 사이에 이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안에서 우주의 나이를 달력으로 환산한 칼 세이건의 이론이 등장을 해요.
1: 네.
0: 제가 이 대사보다 그걸 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대사를 가지고 왔는데, 우주의 나이 150억 년을 압축해서 1년짜리 달력으로 만든다면, 이 이론의 가정이죠. 빅뱅은 1월 1일 1초에 일어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인류가 언제 등장했는가? 이 150억 년의 시간을 1년짜리 달력을 만들었을 때 인류가 등장하는 건 12월 31일이고요.
1: 네.
0: 최초의 인류가 지구에 데뷔하는 건 12월 31일 오후 10시 반. 그러니까 1년이 끝나기 1시간 반쯤 전에 인류가 등장을 한 거고, 인류의 모든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름을 말했을 때, 아, 그 사람 좀 들어본 것 같아. 혹은 역사책에 나왔던 것 같아. 라고 기억할 만한 모든 일들은 12월 31일 마지막 10초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1분에 마지막 10초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이 우리가 기억하는 인류사라는 거죠. 저는 이 대사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찰나갑고 먼지 같은가. 그런데 대체 그 찰나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우주의 시간으로 치면 마지막 날에 마지막 1분의 10초에 막 진짜 또 몇억 년분의 1을 밖에 안산 내가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 하고 있지?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대사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이게 과학의 방식이라면 이 영화 안에는 월트 위트먼의 시인 'Song of Myself'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그 시구 중에 나는 거대하며 모든 것을 품고 있다라는 시구가 있어요. I am large, I contain multitudes라는 문장이 있는데, 산막에 거슬러 올라가면 소년이 등장을 해요. 이 소년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척이라는 인물의 어린 시절인데, 같은 시를 산막에서,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마티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한번 나오고, 1막에서 척이 어릴 때 교실에서 배운 시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 척이라는 아이가 이 문구를 선생님한테 질문해요. 나는 거대하며 모든 것을 품고 있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너무 따뜻하게 그 아이 얼굴을 이렇게 두 손으로 감싸주면서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해주거든요. 내손 사이에 뭐가 있지? 라고 물어봐요. 그럼 아이가 보는 건뭐 자기밖에 없잖아요. 자기 머리를 이렇게 쥐고 있는 선생님의 손밖에 없고, 그때 선생님이 네가 보는 것, 네가 아는 모든 것 세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매년 네 머릿속 세상은 더 커지고 더 밝아지고 세밀해지고 복잡해질 거야. 넌 그곳에 도시와 나라와 대륙을 짓고 그곳에 사람들과 얼굴들로 채울 거야. 진짜 얼굴들과 상상한 얼굴들. 거기서 멈추지 마. 네가 만난 모두로 그 세상을 채워. 네가 아는 모두로. 네가 상상한 모두로. 그곳은 우주가 될 거야. 내손 사이에 우주가 있는 거지. 넌 수많은 것을 품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선생님과 그 말을 듣는 척의 표정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한테 어릴 때 저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내 세계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물론 그것의 전제는 내가 그런 질문을 할줄 아는 어린이였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나한테 세상을 저렇게 설명해주는, 네가 우주야 라고 말해주는 선생님이 있었으면 그 미래는 또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과학과 시 사이가 이 영화를 설명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멀티버스

0: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넘어서 멀티튜드의 세계가 있고요. 각자 우리가 한 명의 우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살아내고 있는 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내 안에 우주가 있다. 우리 각자의 우주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는 한마디로 나의 우주가 전부 사라질 때까지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무수히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생의 자격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1: 문익과 통합 시네마입니다.
0: 맞아요. 네.
1: 영화를 보면 생각나는 노래 가사 한 줄이 있나요?
0: 제가 검정치마의 네. 안티프리즈를 진짜 좋아하는데 네. 백예린 씨가 다시 부르기도 했죠. 그래서 그 노래 가사가 빙하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게 전제예요. 그런데 그 노래에서 한 연인이 내린 결론은 춤을 추면 절망이랑 싸울 거야 거든요. 근데 이 노래 가사가 혹시 스티븐 킹의 영감을 좋아하나 싶을 정도로 그 춤을 추며 절망이랑 싸울 거야 라는 가사가 이 네. 영화를 거의 관통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아직까지 설명하지 않은 이막에 드디어 척이란 남자가 등장을 해요. 그 네. 광고판에 있는 똑같은 얼굴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평범한 회계사고 아내와 중학생 아들을 두고 살아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버스커 연주자의 드럼 비트를 듣고 갑자기 길에서 막 춤을 추는
1: 맞아요.
0: 장면이 있어요.
1: 그 장면 너무 좋아요.
0: 사실상 그게 이막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드러머가 처음에 아무 그 계획 없이 비트를 그냥 탕탕탕탕 치고 있거든요. 나에게 어떤 영감이 떨어지길 기대하면서 이 길 앞에서 내가 보는 무수한 상황과 사람들로서 내가 어떠한 연주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하면서 치고 있다가 이 남자의 움직임을 보고 어라? 라면서 그 드럼 연주를 막 신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정말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그 길에는 이제 갓 연인에게 문자로 이별 통보를 받아서 기분이 정말 좋지 않은 젊은 여성도 있었어요.
1: 네.
0: 이 여성도 갑자기 흠을 참지 못하고 이 춤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척과 이 여성이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신나게 그 드럼 비트에 맞춰서 춤을 추고 결국엔 이 춤을 바라보던 사람들도 그리고 그 드럼 연주자도 모두가 박수치며 만족하는 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 영화가 계속 설명해주는 나레이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
0: 그 나레이터가 이 춤이 끝난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왜 멈춰서 들었는가? 왜 춤을 시작했는가? 척은 모릅니다. 훗날 척은 걷는 능력을 잃습니다. 거리에서 아가씨와 춤추는 것은 고사하고 씹는 능력을 잃고 아내의 이름도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과 잠들어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너무나 거대한 고통의 땅으로 들어가 신이 세상을 만든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그 와중에 이따금 떠올릴 것은 길을 멈춰서 가방을 내려놓고 드럼 비트에 맞춰 엉덩이를 흔들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하게 되죠. 그것이 신이 세상을 만든 이유라고. 라는 나레이션이 나중에 나와요.
1: 네.
0: 이게 너무 다 수수께끼 같은 말로 들리실 텐데 이 영화를 전체를 다 보고 나면 결국엔 어떤 생을 우리가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이 어린 시절의 척은 수학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던 할아버지와 춤으로 세상의 리듬을 이해하던 할머니 사이에서 컸는데 이 할아버지는 또 우리의 영원한 루크 스카이워커의 마크 해밀이 연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도 좋지만 2층의 다락방 문만은 절대로 열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 영화의 약간의 호러 분위기를 만드는데 척의 일생을 다 보고 나면 척이 할아버지의 말을 기어이 여기고 그 2층 다락방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왜 이막에서 어른이 되었을 때 어른이 된 척이 가던 길을 멈추고 왜 그렇게까지 흥겹게 춤을 추었는지 산막에서 우리가 처음 본 세상의 종말이란 게 대체 뭔지 이 모든 게 퍼즐이 다 꿰어 맞춰집니다. 오늘은 이 이상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 네, 정말 좋은 영화인데 정말 설명하기 힘든
0: 네.
1: 영화이고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몰라서 오히려 좋은 영화예요.
0: 맞아요.
1: 여러분, 남들이 많이 모르는 거 지금 빨리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0: 저는 제목이 되게 아쉽다고 생각했어요. 개봉했을 때.
1: 네.

0: 이건 그냥 뭐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호감이 전혀 안 생기는 저게 일생? 뭘 보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죠. 한눈에 확 이렇게 끌리는 제목은 아니잖아요.
1: 너무 정직한 번역이었죠.
0: 네. 저게 일생? 저게 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제목 때문에 내가 놓친 게 너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OTT 화면에서 보거나 하면은 저게 일생? 토미디스터 아예 뭐 모르겠다 이렇게 넘길 수도 있을 만한 작품이겠지만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혹은 제목을 들었을 때만으로 나를 확 사로잡는 영화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보석을 발견하시는 기분일 겁니다. 이 영화를 보신다는 게.
1: 보시면 진짜 우주가 있습니다.
0: 네.
1: 이 영화 안에. 이게 엔딩곡이죠. 파팅글래스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0: 척의 일생에서 The Parting Glass, 그레고리 앨런 이사코프의 노래였습니다. 8459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기도 했고요. 오늘의 주제는 어쨌든 우리는 살아갈 테니까요 라는 주제이고, 자, 두 번째 영화는 뭐예요?
1: 두 번째 영화는 4월 8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도 단독으로 소개하는 것보다 어떤 영화랑 좀 묶어서 어떻게 소개를 할까 고민을 하던 작품이었는데,
0: 네.
1: 척의 일생과 정말 찰떡으로 붙는 작품이었고요. 4월 8일에 개봉을 한 존 크롤리 감독 연출 We Live in Time이라는 작품입니다.
0: 그거 보고 싶었는데 놓쳤어요.
1: 우리가 관용구로 많이 쓰는 말들을 오늘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 영화에서는 한 사람은 하나의 우주다라는 표현을 쓰인다면, 두 번째 영화에서는 누군가를 만날 때, 특히 사랑이 시작될 때 교통사고 같은 만남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0: 그렇죠. 네.
1: 여기서 실제로 둘이 교통사고로 만나거든요.
0: 네.
1: 알무트와 토비아스라는 두 사람이 교통사고를 시작으로 연인이 되게 되는데요. 알무트는 실력 있는 셰프고 그리고 토비아스라는 남자는 회사에서 그래도 꽤 인정받는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시리얼 회사의 직원이에요.
0: 네.
1: 둘이 굉장히 단단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는데, 영화 초반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우리는 알무트의 몸에 종양이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돼요. 종양의 크기가 너무 커서 제거 수술이 불가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이 커플의 사연에 들어가게 됩니다.
0: We live in time. 제목에 time이 있으면,
1: 네.
0: 어쨌든 이 영화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겠네요.
1: 그렇죠. 그리고 함께한 두 사람의 시간을 비선형적으로 나열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가 시작했을 때 이 두 사람이 그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은 이미 연인이 된 두 사람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보게 되는 첫 만남은 굉장히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알무트 헤어스타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뭐지, 이거 시간이 좀 섞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자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을 만한 장치가 영화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알무트 헤어스타일로 아 이게 과거구나,
0: 네.
1: 아 이게 지금이네, 이게 나중이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각본을 쓴 사람이 닉 페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각본을 쓰기 전에 여러 우주를 넘나드는 관계에 대한 연극인 별자리들이라는 작품을 써서 호평을 받은 적이 있고, 2015년에 컨스텔레이션스라는 연극을 만들 때도 같은 방식의 각본을 썼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넘나들면서 평행한 시간을 살고 있는 한 커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시간이 막 섞여 있는 이 각본 특유의 방식 때문에 클라이맥스로 쭉 이어지는 형태가 아닌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보통 시한부를 선고받은 연인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두 사람의 만남부터 어떻게 뭐 고비가 찾아왔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헤어짐이냐 혹은 아니면 뭐 해피엔딩을 맞이하느냐 등등의 어떤 쭉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인데, 그렇지가 않아서 솔직히 좀 맥이 끊긴다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이게 이 영화가 인생과 가장 닮아있는 매체임을 고민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을 겪을 때 사람이 느끼는 시간이 정말 상대적이라서 어떤 순간은 정말 짧게 기억이 되고,
0: 네.
1: 어떤 순간은 내가 한 편의 작품을 올리는 배우가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이 연극의 무대인 것처럼 아주 길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의 속성을 생각하면 그냥 모든 게 그렇게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것이다라는 걸 막 이렇게 뒤섞여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짧은 러닝타임 안에서 이 두 사람이 겪었던 가장 극적인 세월의 순간들을 보여주려면, 이 두 사람이 결혼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연인이자 그 결혼에서 부부가 된 사람들의 다양한 측면들을 순간순간 보여주기에는 결국엔 이 방식이 최선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시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 혹은 시간을 우리가 의미 있게 사랑하는 사람과 보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를 이야기한다는 뜻과도 연결이 됩니다.
0: 근데 슬플 것 같아요.
1: 슬퍼요.
0: 어쨌든 이별이 예정되어 있는 작품이잖아요.
1: 네.

0: 이게 그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고 나와서 알무트가 토비아스를 붙잡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항암 안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는 사람은 처음에 헉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 순서로 섞어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이게 첫 번째 진단이 아닌 거예요. 이미 뭐 수술도 했고 항암도 했고 했는데 재발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때 알무스가 토비아스에게 나는 또 그런 과정을 겪고 싶지 않고 나는 구토하면서 그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가 않아.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 최소한의 치료만 받고 남은 몇 개월을 그냥 너랑 즐겁게 보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앞에 서 있는 이 토비아스가 거의 막 울것 같은 표정으로 그걸 보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치료를 했으면 좋겠지만 이 사람의 부탁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걸 들어줘야 하는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는데 이 표정은 실제로 토비아스를 연기하는 앤드류 가필드가 어머니 앞에서 지었던 표정이기도 해요. 이 영화를 찍기 전에 틱틱붐이라는 작품을 촬영하기 전에 앤드류 가필드의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 어머니와의 관계가 생전에 정말 각별했던 것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앤드류 가필드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스파이더맨의 옷을 입고 슈퍼히어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앤드류 가필드가 3살 때그 의상을 가장 처음 만들어서 입혀준 게 어머니였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연이 어머니랑 너무 많은 거예요. 학창 시절에 이 배우가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연기를 해보는 게 어때? 라고 권유해준 것도 어머니였고 지금 그 사람의 시간을 만들어준 것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우리는 시간에 산다라는 직역을 할수 있는 We Live in Time이란 영화를 찍는 게이 배우에게 좀 치유의 차원이었다는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배우가 밝힌 바 있고요. 슬픔이 어떻게 사람의 인생에서 선물이 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가를 자기가 이 영화를 통해서 깨달았다. 그걸 보는 사람에게도 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죠.
1: 아까 앤드류 가필드 얘기는 했어요, 지금. 그러면 상대 배우는 누구예요?
0: 알무트를 연기하는 배우는 플로렌스 퓨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박력이 남다른 플로렌스 퓨와 아주 부드러운 앤드류 가필드의 만남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 이 즈음에 플로렌스 퓨가 썬더볼츠의 홍보 기간과 겹치면서 이 촬영을 못할 뻔했는데 썬더볼츠 촬영이 끝나고 개봉일이 밀리면서 홍보 일정이 딱 8주가 밀려서 그빈 시간 동안 촬영한 영화가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우도 시간과의 인연이 있어야 어떤 작품의 얼굴이 되는데 이 작품은 그두 배우에게 그러니까 좀 각기 다른 의미로 좀 제때 찾아온 시간의 선물 같은 느낌이 있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두 배우가 보여주는 건 되게 평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고처럼 두 사람이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갈등을 겪고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고 그래서 커리어와 육아 사이에서 갈등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사실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과정이 사실 현실에서도 너무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너무 많은 작품의 서사로 접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은데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오랜만에 이런 보편의 이야기가 주는 힘이 얼마나 센가를 다시 느꼈어요. 그래서 영국을 배경으로 하지만 굉장히 일상적인 공간들만 나와요. 그래서 영국이라는 말을 안 하면 여기가 런던인지 어딘지도 알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런던 하면 생각하는 막 타워브릿지, 빅벤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호텔방, 뭐 집, 아니면 항암제를 투여하는 치료실. 이런 공간들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모두가 긴박한 사건을 추구하잖아요. 모두가 극적인 장치들을 얘기하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좀 시류를 거스르며 찾아온 보편적인 공감의 인생의 이야기이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태어났다는 게 살아간다는 게 굉장한 보편인데 동시에 엄청난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삶을 좀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면이 있죠.
1: We live in time. 그 전에 소개해 주신 영화는 척의 일생. 두편 모두 하나의 주제. 어쨌든 우리는 살아갈 테니까요. 라는 주제에 맞는 영화로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0: 의미를 문득 잃어버린 것 같은 분들에게 오늘 영화가 좋은 추천의 선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1: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솔직히 말해 엄마 같은 건 가로수원밖에 안 되니까 가슴 속에 기타 치시는 거는 믿어 없고
1: Don't you sound 결국 터져 변질될 것 같았어 지금은 나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 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 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 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다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옷차림이 가벼워질수록 가장 먼저 손이 가는 아이템 역시 티셔츠죠. 근데 이 티셔츠 한 장이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그 사람을 더 잘 표현해주는 근사한 명암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밴드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보고 아, 저 사람은 록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짐작해보기도 하고요. 티셔츠 속 짧은 문구를 통해서 저

사람은 동물보호에 진심이구나 하고 가치관을 읽어내기도 하니까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주변 사람들이 입은 그 티셔츠 유심히 한번 살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그동안 몰랐던 그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5월 13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아주 그만 좀.
1: 5월 13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었습니다. 오, 오늘 티셔츠 입은 분 계시나요? 저는 안타깝게도 오늘 블라우스를 입고 말았네요. 근데 티셔츠 확실히 저도 그걸 따지는 것 같아요. 문구를 보고 아, 이 문구 좀 별론데 하면은 안 사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 디자인이 예쁘더라도요. 그런 의미에서 각자의 가치관이 담겨있는 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거 입으면 안 되겠죠? 괜히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가윤수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졸업반 학생입니다. 밤샘 과제를 하면서 계속 라디오를 틀어놓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이 시간 라디오는 처음인데요. 굿모닝입니다. 하셨습니다. 와, 밤샘 과제. 그쵸. 근데 혹시 왠지 예술 계통이실 것 같은데 맞죠? 졸업작품 준비하는 그 시기 아닌가요? 저는 문과대였기 때문에 밤새서 과제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0: 근데 저 미대 이런 친구들 보면은 매번 그렇게 밤새서 과제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과제가 아니더라도 노는 거더라도 밤샘은 불가능한 나이가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 윤수님은 피곤하시겠지만 저는 그 열정이 참 부럽네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과제하실 때 피곤하실 테니까요.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과제 무사히 잘 마치시길 또 응원할게요.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수요일은 퀴즈 도망자들 함께하죠. 1775번님께서 이런 글 남겨주셨더라고요. 영디 진행한 지 1년이 됐다고 들었어요. 축하 축하. 저는 영디가 가상으로 어딘가로 떠나는 연기를 하는 그 코너를 즐겨 듣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파이팅 하셨는데요. 여러분 아 기억하시나요? 그 초반에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연기요. 연기라고 할 수도 없죠. 그거는 그냥. 그냥 혼자 애를 썼죠. 아, 기를 쓰고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색하진 않죠? 오늘도 한번 잘 달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9: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0: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1: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3: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리버마켓에서 열리는 케이블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1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3: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14: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5: 파크로쉬 서울 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2509번님. 8살 딸아이가 학교에서 첫 소풍을 갑니다. 근데 제가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해서 새벽 5시 반부터 일어나서 사부작 열심히 도시락 준비 중이네요. 저까지 덩달아 설레는 기분입니다. 하셨습니다. 오! 얼마나 또 아이도 설렐까요? 초등학교 입학하고 처음 가는 소풍인 거죠? 어디로 가나요? 너무 부럽습니다. 네, 어머니도 설레실만 할 것 같아요. 내 딸이 벌써 이렇게 커서 소풍을 가다니. 어떤 도시락 준비하시나요? 역시 김밥이겠죠? 과일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아이가 잘 다녀왔으면 좋겠네요. 0113번님. 경북 영천에서 전주로 가는 화물차 기사입니다. 매일 아침 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번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한 번도 소개가 안 됐어요. 만약 제 문자가 방송에 소개된다면 더 기분 좋게 하루를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셨어요? 3번이나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우리 3세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드디어 됐으니 행운이 절로 찾아올 겁니다. 안전운행 하시고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132번님.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 때문에 일주일에 두세 번 아침 30분씩 함께 운동을 합니다. 가끔 너무 피곤할 때는 빠질 때도 있지만 운동할 때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해요. 오늘도 운동하러 출발합니다.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아니 가족분들이 다 선남 선녀세요. 이 건강한 에너지가 있어서 그런가요? 다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런 취미 공유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참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가족끼리 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요. 지금은 다섯 분께서 함께 하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 웃음도 보기 좋네요. 오늘도 운동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7918번님. 저희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는 두 명의 여자 기사들입니다. 내일 출근길에 듣는데 문자는 처음이네요. 요즘 많이 바쁜데 오늘도 힘낼 수 있게 한로로의 입춘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우와, 시스템 에어컨을 여자분 두 분이서 같이 설치를 하시는군요. 아, 힘드시겠어요. 특히 여름 앞두고 지금 한창 바쁜 시기잖아요. 건강 꼭 챙기면서 오늘도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하신 노래 같이 들을게요. 한로로의 입춘이에요.

그래서 회사로 출근 중입니다. 신나는 노래로 기분 충전하고 싶어요 하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 QWER의 내 이름 맑음이었습니다. 오늘 일단 출발해서 한 소개된 분들 가운데 2509번님, 0113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9744번님, 새싹이신데요. 정확하게 1월 2일부터 영디를 만나 매일 출근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포에서 의왕을 오가며 출퇴근하는데요. 오프닝 박수에 핸들을 두드리고 로고송을 따라 부르고 마지막 행운 멘트를 들으면 그날을 버틸 힘이 난답니다. 앞으로도 빵그리들에게 오래오래 행운과 힘을 주세요. 저도 외쳐드릴게요. 오늘의 행운은 영디 거예요. 하셨습니다. 진짜 이런 감정을 어떻게 제가 또 보답을 해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럴 때마다 전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저에게 애정과 사랑을 주십니까? 9744번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도 이렇게 버틸 힘이 생겼네요. 어제도 너무나 많은 축하와 감사 인사들 주셔서 하나하나 제가 다 소중하게 가슴속에 품고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오늘도 행운 함께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9744번님 다시 한번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출근 잘하시고요. 8253번님, 공군인 두 아들을 둔 엄마예요. 감사하게도 두 아들이 같은 부대에 있게 됐네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부자가 가까운 곳에서 근무합니다. 물론 서로 얼굴을 보긴 힘들지만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휴가 나오는 큰 아들을 기다리며 부대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 혹시 신청곡도 가능하다면 아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우즈의 드라우닝 들려주세요. 오, 거의 공군 가족이라고 해도 되나요? 진짜 멋지네요. 근데 이렇게 가족이 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아내분, 엄마 어머니는 좀 외로우실 것 같기도 하고 심심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렇게 큰아들이 휴가를 나온다니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니까 너무 반갑겠네요. 그럼 청하신 곡 같이 들을게요. 우즈의 드라우닝이에요.

0: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아침 풍경은 아직 봄이지만 이제 낮부터 당분간은 여름 풍경이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경남 남해안에 올해 첫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맑고 날은 계속 더 더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도, 대전 14도로 출발했고요. 낮에는 서울이 26도, 대전 대구 28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울 31도까지 오르면서 다음 주 초까지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해안과 내륙지방 곳곳에 지금 짙은 안개 껴있고요. 청주 무안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강원 내륙산지로는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곽진이었습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도 좋지만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네는 아침 질문. 그거 아세요? 우리 빵그리 분들 중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 혹은 운동 마친 뒤에 간편하게 바나나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마트에 가보면 어떤 바나나는 송이째 그대로 놓여있고 또 어떤 건 비닐에 꽁꽁 쌓여있잖아요. 똑같은 바나나인데 포장은 왜 다를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 이유는 바로 바나나의 숙성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바나나는 따고 난 뒤에 스스로 익어가는 대표적인 후숙 과일인데요. 이때 과일을 맛있게도 만들지만 동시에 금방 늙게도 만드는 에틸렌 가스를 내뿜거든요. 비닐 포장을 하면 이 가스가 안에 갇히기 때문에 숙성이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얼른 드세요 하는 제품들은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덜 익은 바나나는 가스가 잘 빠져나가도록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취향대로 천천히 골라 드세요 하고 포장 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나 더 그거 아세요? 바나나는 익은 정도에 따라 영양가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직 초록빛이 도는 덜 익은 바나나는요, 저항성 전분이 많아서 소화는 조금 천천히 되지만 혈당관리나 장건강엔 아주 좋고요.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는 당분이 높아서 소화도 잘 되고 지친 몸의 에너지를 빠르게 채워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 상태에 맞춰 골라 먹는 게 좋겠죠.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한번 정리해볼까요? 바나나의 포장 방법이 다른 이유는 바나나의 숙성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이며 혈당 관리가 필요할 땐 덜 익은 것을, 빠른 에너지 보충이 필요할 땐 잘 익은 것을 선택하는 게 좋다.

방금 들으신 곡은 톤센아이의 댄스몽키였습니다. 그거 아세요? 오늘은 마트에서 파는 바나나가 어떤 건 송이째 그대로 놓여있고 어떤 건 비닐에 꽁꽁 쌓여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바나나 잘 익으면 너무 맛있죠. 저는 초록 바나나는 그 아삭한 맛이 좀 별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건강에 좋은 점이 있긴 했네요. 근데 또 빈속의 바나나만 먹는 거는 위 약한 사람한테는 속쓰림을 줄 수 있어서 좋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견과류나 빵, 두유 이런 거랑 같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럼 이제 퀴즈 도망자들 만나러 가볼까요?

아침에 눈 떴는데 한숨부터 나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 도망치고 싶다. 지금부터는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상상의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도망자들. 퀴즈 도망자들은요, 이 시간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진짜로 바로 회사에 가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생일을 축하해드리기로 했던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급하게 약속 장소인 광화문 광장으로 도망쳐봤는데요. 저기 있다. 제가 배로운 분이 저기 바로 계시네요. 한번 가볼게요. 아, 온화한 표정 여전하시고요. 한 손에는 책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은 누군가를 다독이는 듯 들고 계신데 만나자마자 왜 제가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죠? 제가 오늘 회사 안 가고 도망쳐서 만나러 온 분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세종대왕 나신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축하해드리러 왔는데요. 말씀드린 순간 어쩌죠? 갑자기 비가 내리고 있어요. 어떡해요. 지금 출근하고 계신 빵그리 분들한테 강우량 알려드리려면 빗물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왠지 세종대왕은 그 방법을 아실 것 같으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방법 알아보는 동안 여러분은 퀴즈 풀어보시죠. 퀴즈 도망자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내일 모레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인데요. 세종대왕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자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날로 작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종대왕에 관한 문제 준비했어요. 세종대왕의 업적은 한글뿐만이 아니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달은 후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는데요.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세종대왕 동상 앞에는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조선시대에 천문시계 구실을 했던 혼천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가마솥 모양의 해시계라는 뜻의 양부일구 그리고 이것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해 쓰인 기구이고요. 비의 양을 재는 그릇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중 이것에 해당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측오기, 2번 자경루, 3번 신기전, 4번 수표.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측오기, 2번 자경루, 3번 신기전.

4번 수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드릴게요. 에픽하이, 유나가 피처링했습니다. 우산입니다.

윤하가 피처링한 에픽하이의 우산이었습니다. 과학기술을 중요시한 세종대왕의 업적 중 하나이자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해 쓰인 기구가 오늘의 문제였죠. 정답은요. 1번 측우기였습니다.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고 정해진 시간마다 자동으로 종이나 북, 징을 올려서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였고요. 신기전은 화약을 이용해서 화살을 날리는 무기고요. 수표는 조선 세종 때 하천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된 수위 측정 기구입니다. 서울 청계천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이 수표가 현재 보물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간편식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 아침 출근길 시원하게 뻥 뚫린 도로를 보는데 문득 영화 한 편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맷데이먼이 홀가분한 표정으로 기나긴 도로를 달리며 끝이 나던 영화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로빈 윌리엄스와 맷데이먼 주연의 명작 구질 헌팅 속으로 잠시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1997년에 개봉한 이 작품은 천재적인 수학 재능을 가졌지만 마음의 문을 닫고 방황하는 청년 윌과 그의 상처를 묵묵히 보듬어주는 심리학 교수 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마음이 아픈 제자와 그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스승의 모습이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줬죠. 특히 쇼 교수가 제자 윌을 꼭 끌어안으며 건네던 한마디 It's not your fault. 이 말에 큰 위로를 받았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가슴 뭉클한 이 영화 추억하면서 퀴즈 풀어볼까요? 퀴즈 도망자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영화 속에서 숀 교수는 방황하는 천재 제자 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미술에 대해 물으면 너는 온갖 정보를 얻겠지. 예를 들어 이 사람에 대해 물으면 그의 정치적 야망이나 교황과의 관계까지 모르는 게 없을 거야. 하지만 윌,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을 직접 올려다 봤을 때 그 장엄한 공간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는 모를걸? 왜냐하면 넌 단 한 번도 그곳에 직접 서본 적이 없으니까. 이 대사는 지식보다 중요한 건 경험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 참 아픈 일침이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대화 속에 숀 교수가 거론한 이 사람은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이고요. 20m 높이의 로마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세계 최대 크기의 벽화를 그린 것으로 유명한 인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천지창조로 알려진 이 작품을 그린 사람. 대화 속에 등장한 이 예술가의 이름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피가로, 2번 이치로, 3번 미켈란젤로, 4번 뽀로로.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이자 로마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세계 최대 크기의 벽화를 그린 사람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피가로, 2번 이치로, 3번 미켈란젤로, 4번 뽀로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하고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이어드릴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6: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7: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8: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영화 굿윌 헌팅의 OST였죠. 엘리엇 스미스의 미스 미저리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이자 로마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세계 최대 크기의 벽화를 그린 사람. 정답은 바로 3번 미켈란젤로였습니다. 오, 저도 실제로 가서 봤는데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역시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를 마침 작년에 봤나요?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이런 사람 한 명 만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우리 은인이라고도 하고 은사라고도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히 더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잘 산 인생 아닐까요?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정진훈님. 저는 화성에 사는 26년차 직업군인입니다. 아침 운동하면서 새 아침을 듣는 게 제 루틴이 되었네요. 듣기만 하다가 5월 13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이라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20살 때 처음 만나 어느덧 결혼 20년이 됐네요. 군인의 아내로 살아오면서 5번의 이사와 2번의 백령도 생활까지 쉽지 않았을 텐데 묵묵히 함께해줘서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여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신청곡은 박효신의 야생화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또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한상이시네요.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결혼 20년인데 심지어 20살 때 처음 만나신 거면 거의 서로의 첫사랑 아닌가요? 이런 낭만이 있다니 부럽습니다. 아내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직업군이라고 하셨으니까 몸 항상 꼭 챙기시고요. 또 아내분도 행복한 날 오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천두환님께서도요. 오늘이 아내 서인혜님의 생일이라고 예약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인혜님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께도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신청해주신 박효신의 야생화 남겨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모두 행복하게 열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불길이 번지는 산 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든

0: 입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리...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모닝 팀입니다. 오늘 새벽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 영화제가 개막을 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박찬욱 감독이 경쟁 부문 심사위원 장에 발탁이 됐습니다. 박 감독은요, 심사위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할리우드 배우 데미 무어 등 세계 영화계 주요 인사들을 이끌 예정이고요. 세계 최고 영화상인 황금종려상 수상작을 선정한다고 하네요.

박찬욱 감독은 지금 뭐 그야말로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거장이지만요. 이런 거장에게도 신인 시절은 있었습니다. 당시 신인이었던 박찬욱 감독의 시나리오를 보고 훈수를 드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때 박찬욱 감독이 딱 한마디로 응수했다고 하죠.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이 한마디는 훗날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명대사가 됩니다. 자, 우리도 거장의 마인드로 다가 주변의 잔소리와 훈수에 기죽지 말고요. 너나 잘하세요. 이 한마디 가슴에 딱 새기고 기세 좋게 가볼까요?

0: 원앤오프의 뷰티풀 뷰티풀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굿모닝 FM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수요일 이게 또 중간날 쉽지 않죠 일어나기. 하지만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너나 잘하라고요. 예, 저도 잠에서 깨겠습니다. 깨자. 임봄님이 너나 잘하세요 해주고 싶은 사람 딱 한 명 있습니다. 점점점점 웃음. 이 뒤에 웃음 되게 무섭다. 누군데요? 왜? 누가? 1419번님이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딱 두 개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아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요. 아 이게 또 당연히 들어야 되는 어떤 조언들과 도움들은 있는데 굳이 나는 안 들어도 되는 조언들과 혹은 진짜 너나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의 조언은 진짜 견디기 힘들죠. 기세있게 갑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떳떳하잖아요. 예, 떳떳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달려봅시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더 파이팅해서. 0202번님이 손님이 7시까지 온다고 꼭 김밥 만들어 달라더니 아직도 안 오네요. 제발 손님 잘 좀 오세요. 일이 있겠지. 일이 있겠지. 일이 있겠죠. 손님도 뭐 7시까지 오고 싶었는데 막혔거나 뭐 그랬겠. 늦었네. 그 손님 늦었어. 김밥 드시고 좀 그 손님도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긴 오겠지? 노쇼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약속은 지키고 내일은 최선을 다하는 뭐 그렇게 하면 하루 불편한 거 없어요. 마음의 불편함 없이 우리 한번 달려봅시다. 2시간 응원 드립니다.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재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서 시즌2 매주 전국으로 이원희 셰프님과 먹방 투어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떠날지 기대해 주시고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아요. 말머리에 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밤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입니다. 도전자 모집 중이에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열혈강호 온라인, SK케미칼,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슬림웨이 다이어트, 노무법인 폐, 샤브월데이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도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6: 열혈강호 온라인.
7: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8: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6: 열혈강호 온라인
7: 열혈강호 온라인.
9: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0: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9: 아하.
11: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백놀이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뱀놀이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나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뱀놀이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3: 7시 9분 50초 딱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4: 네, 테디 스모닝. 오늘 낮부터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이제 낮 동안 여름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말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도 꽤 덥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더 더워지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14도로 출발했는데 낮 동안에는 26도, 대전, 대구 2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맑고 뜨겁고 덥겠고요. 이제 내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쭉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쯤 전국에 비가 오고 나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모두 높겠고요.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강원 내륙산지로는 늦은 오후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말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테이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빠밤 1등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 수양 수련 수행 수수수가 필요한 수요일에 만나볼 퀴즈 순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음악 믹스 퀴즈 지금부터 두 개의 노래 섞습니다. 섞여있는 믹스 버전 노래 짧게 들려드릴 건데 이 어지러운 믹스된 두 곡의 각각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른 날에 비해서 어지러워요. 하지만 집중하면 들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정답을 향해 달려주시고요. 신의 영역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스피드 1등!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시면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슈아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집중해야 들립니다. 집중 모드 온! 자, 예은 PD 준비됐죠? 네. 오늘 믹스 퀴즈 들려주세요! 3, 2, 1, 액션!

야, 진짜 어지럽다. 하지만 들리죠? 1등은 신의영역은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문자 번호 6477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기회 드릴까요? 예, 믹스된 음악 그럼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들린다 들려. 자, 섞어서 들려드린 곡 중에 한 곡 완곡을 띄워드릴 동안 정답 계속 보내주십시오. 두 곡의 제목을 정확히 맞추신 분 중 다섯 분, 선착순 아닙니다. 다섯 분 뽑아서 비타민 음료 저희 준비하겠습니다. 두 곡 중에 지드래곤 노래 들을까요?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로테이션 퀴즈, 음악 믹스 퀴즈 함께하고 있는데 정답송 발표해야죠. 믹스된 두 곡의 노래는 지금 들으신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그리고 에스파의 슈퍼노바였습니다. 지드래곤, 우리 GD가 굿모닝 FM 인별에 좋아요 눌러오고 갔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 한번 나와주세요. 나와요 한번. 자, 문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작년에 발매가 된 지드래곤의 Too Bad 뮤직비디오에 에스파 카리나 씨가 깜짝 출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인연으로 지드래곤과 에스파가 다시 한번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들은 노래 에스파 정규 2집 레모네이드의 선공개곡 WDA인데요. 지드래곤이 피처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와, 엄청 반가운 프로듀션. 멋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지드래곤이 SM 음악이랑도 만났을 때 의외의 케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에스파의 정규 2집 5월 29일 발매 예정입니다. 이번엔 또 어떤 강렬한 사운드 퍼포먼스 보여줄지 들려줄지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류종욱님, 삐딱하게 슈퍼노바. 아, 너무 졸려서 몸도 마음도 삐딱하게 출근 중입니다. 바로 해야지. 자, 302, 3012번님, 삐딱하게 슈퍼노바. 재수하고

학원 가는 매일 아침마다.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테디. 주말까지 파이팅. 제가 또 재수학원 다녀봐서 알잖아요. 예, 재수학원 다니면 진짜 열심히 공부할 것 같은데 자꾸 놀고 싶어. 이건 학교가 아니거든. 내 선택으로 놀 수 있거든. 그럼에도 아침마다 이렇게 또 파이팅 있게 가시는 우리 재수생, 삼수생, N수생 여러분들 파이팅!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매일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moving? I'm moving.
0: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4410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과자 포장지가 흑백으로 바뀐 거 봄. 드디 일본 여행 가면 많이 사 먹는 가땡비 감자칩 아시죠? 최근 중동 사태 때문에 인쇄용 잉크 재료가 부족해지면서 당분간 알록달록한 포장지 대신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인쇄된 흑백 포장지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포장지 때문인지 왠지 맛도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과자 포장지도 전부 흑백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죠? 하셨는데, 야, 이게 무슨 저는 인쇄가 잘못됐나 했는데, 아 진짜 이렇게 하는군요. 과자 포장지가 흑백은 쉽지 않아요. 이게 눈에 좀 웜한 색깔 해가지고 딱 띄어야 입맛이 도는데, 중동 정세 때문에 잉크 재료인 나프타 수급 차질이 생긴 게 점점 이제 체감이 됩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안정돼서 알록달록한 예쁜 포장지 돌아왔으면 좋겠고, 아 이게 보면 또 비교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일을 잘하고 있네. 이렇게까지는 아직은 아니잖아. 자, 사연 보내준 4410번님 디저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어제본 이슈 계속 받겠습니다. 그동안 릴라 말즈의 흑백 영화 듣고 올게요.
2: 한 장면 가는 너가 대답하듯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릴러 마일즈 흑백 영화 듣고 왔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0504번님 연예계 대표 재테크 고수 전원주 선생님이 스텝 전원에게 10만원씩 투척한 거 봄. 최근 고관절 골절 수술을 이겨내고 너튜브로 복귀하셨는데요. 가만히 누워있을 때 이러다 가버리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나눔의 재미를 가지기로 했다고 해요. 전원주님은 2011년 하이닉스가 한 주에 2만원일 때 매수를 하셨잖아요. 저도 그만큼 벌어서 주변에 나눔하고 싶어요. 유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튜브 스텝 전원에게 10만원씩 줬다는 거죠? 선생님. 좀 더 쓰셔도. 아 근데 이 마음이 예, 나누면서 살겠다는 이 마음 너무 예, 잘 가지신 것 같아요. 가져서 이제 쌓는 것보다 나누어서 행복한 나날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무엇보다 건강하시고요 선생님. 0504번님 부침 유리병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다음 사연은 2586번님 어제 히든싱어의 음악대장 하연우 나온 거 봄. 시작할 때는 본인을 절대 따라할 수 없다 라면서 자신감 진짜 대박이었는데요. 1라운드에서 2표 차이로 5등을 해서 가까스로 살아남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 우승까지 했어요. 보는 내내 속이 뻥 뚫려서 락페스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윤우 씨 볼 때마다 테디랑 닮았다 생각하는데 나만 그렇게 봄 하셨는데 아, 하윤우 씨랑 이제 제가 그 음악방송 같이 뭐 할 때 있었는데 하윤우 씨가 형이거든요. 네 어쨌든 제가 먼저 얼굴을 알렸으니까 하윤우 씨가 테이 많이 닮았다 이런 얘기 들었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같은 개구리과입니다. 저도 안경 끼고 그렇게 하면 또 하연우 형 닮았다라고 많이 들어요. 아 거기 나도 나가고 싶은데 나 나가면 진짜 절대 날 따라할 수 없을 텐데. 2586번님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자 간식 받으신 분들 맛있게 드시고요. 이 노래 좋더라고요. 어제 처음 들었는데 신나더라고. 쿠카스텐 킥아웃 듣고 올게요.

0: 대규모 건설 아타라가 고덕 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 최대 DB 4,500만원, 라디오 300만원, 전문가 무료 컨설팅까지.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9: 네, 테디 히든싱어 나오면 저도 진짜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8: 아, 진짜 안 틀릴 자신. 네, 다 맞추게 할 자신 있는데.
9: 아, 그래요?
8: 오늘 이러다가 다 겸손해지더라고요.
9: 아, 네. 근데 어딘가 모창 능력자들이 숨어 계실 것 같은데. 제발, 나와주세요.
8: 제발 나와주세요.
9: 나와주세요. 네. 오늘 수요일 아침 도로 위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대부분 평소 걸리는 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45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또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지체입니다. 노들길은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2자유로는 현천나들목에서 상암동 쪽으로 지체고요. 내부순환로 성수 쪽은 홍지문터널 일대만 짧게 밀리는데, 성산 쪽은 정릉 부근 이후로 홍제동에서 성산까지 지체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청주휴게소 부근이 사고 여파로 좀 밀리는데 지금은 갓길에서 처리 중이고요. 수원에서 신갈,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부산 쪽은 신갈과 남사, 안성 일대로 구간 밀려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듣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예,
0: 재영 리포터 며칠 전에 어머님이랑 같이 말자쇼.
1: 네.
0: 방청 다녀오셨어요?
1: 네, K본부에서 하고 있는 방청을 제가 저도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한 번도 방청 신청을 해본 적이 없는데.
0: 그랬겠죠.
1: 네, 저희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진짜? 네, 정말 신청을 했습니다.
0: 카메라에 잡혔어요?
1: 저희 엄마가 몰랐는데 제가 엄마 딸이 만약에 카메라 욕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날따라 튀는 옷을 입고 가셔가지고
0: 아이고야.
1: 네, 카메라 여기저기에 작게 잡혔습니다.
0: 아 그랬군요. 좋은 시간 되셨겠네요. 네. 특별한 경험인데 말자쇼 또 제 친구가 하는 거니까
1: 맞아요.
0: 예, 영희씨가 하는 거니까 잘하고 있더라고. 나도 할아버지로 가서 그냥 티폭행 하고 싶더라.
1: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데려가 주세요.
0: 거기 너무 티폭행이던데. 자, 깨알 뉴스 시작해 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 여름철 홍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0: 예, 어떤 대책들이 있었나요?
1: 네, 먼저 핵심 대책의 첫 번째로 빗물을 가둬둘 수 있는 118억 톤 규모의 홍수 조절 용량, 이른바 물그릇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댐, 그리고 하구둑 등 기존 시설의 숨은 용량을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이는 2016년에 건설된 한탄강댐 3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효과라고 합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도시침수 예보를 시행을 하는데요. 서울시 강남역

0: 바지도 미리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맨홀은 18만 5천 개소의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홍수 위험을 알리는 재난 문자 등급도 격상이 됩니다. 기존에 안전 안내 문자로 발송하던 홍수 정보 심각 단계 알림이 앞으로는 휴대전화 최대 볼륨인 40dB 이상으로 울리는 긴급 재난 문자로 격상돼서 발송된다고 해요.
1: 예, 홍수에 취약한 지역은 무엇보다 빠른 대피가 매우 중요합니다. 긴급 재난 문자 알람 조금 시끄러워도 귀 기울여서 듣자고요.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이 총 225만 장이나 배포가 된다고 합니다.
1: 이야, 6,000원 할인이면 꽤 큰데요.
0: 그렇죠. 이번에 발급된 할인권은요,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상영관 누리집과 앱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영화관별 온라인 회원 쿠폰 안에 1인당 2장씩 자동으로 지급이 돼서요, 영화를 결제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결제 기준 선착순으로 적용이 되고요. 각 영화관 보유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가 되는데요. 할인권은 일반관과 특별관 구분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멀티플렉스 상영관 외에도 독립영화관이나 작은 영화관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1: 특별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니까 좋네요.
0: 네, 게다가 이번 할인권은 기존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청소년, 경로 우대 할인과 조조 할인도 함께 쓸 수가 있고요. 특히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 할인까지 더해지면 일반 상영관 기준 단돈 4,000원에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 회원 할인은 중복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1: 예, 오늘 오전 10시부터 배포된다고 하니까 이따 영화관 앱 쿠폰 함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호주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근무 시간이 감소할수록 비만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1: 일을 덜 할수록 살이 덜 찐다라는
0: 네,
1: 거죠?
0: 맞습니다. 연구팀이 1990년부터 2022년까지 OECD 33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전체 비만율은 평균 0.16%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성에게서 이 영향이 더 뚜렷했는데요. 근무 시간이 1% 감소하면 남성 비만율은 0.23%, 여성은 0.11%가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근무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는 비만율이 낮았고요. 반대로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등 장시간 노동 국가는
1: 여러분도 혹시 최근에 내가 좀 살찐 것 같다, 입이 달다 싶으시면 업무량이 너무 많지는 않았나 자가점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0: 네, 7654번님, 요즘 바빠서 영화 보러 간 지 오래됐는데 할인권 준다고 하니 보러 가야겠습니다. 요즘엔 뭐가 재미있으려나요?
1: 예, 뭐라고요?
0: 재미있으려나요?
1: 깜짝 놀랐네.
0: 재미를 잠깐 드렸어요.
1: 그러니까요. 아, 재밌었어요. 1009번님이 안 그래도 마이클 잭슨 영화 보고 싶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해요.
0: 네, 박수현님은요, 영화 할인권 결제 기준 선착순이군요. 누구보다 빠르게 결제해야겠습니다.
1: 네, 이런 거 놓치면 이거 은근히 서운해. 5184번님이 제가 일을 많이 해서 살이 찐 거군요. 일을 줄여야겠습니다.
0: 근데 황수현님은 육아휴직 중인 딸 아빠인데 왜 휴직하고 살이 더 찌죠? 아, 맞다. 육아가 일보다 힘들구나.
1: 힘들죠. 예. 육아 해보시니까 일하는 게 낫죠.
0: 네, 나오고 싶어요.
1: 예, 건강하게 일하시더라도 좀 건강하게 몸도 좀 챙겨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만 파이팅이죠. 뭐 파이팅입니다. 깨알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밥만 맞춰서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게요. 장재인, 다른 누구도 아닌 너에게 띄워드리면서 민재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반반. 하루를 특별하게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예, 용기 있게 신청해 주십시오.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 선물로 치킨의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요,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하시면요,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도 선물 챙겨드려요. 오늘은 바나나 맛 우유 준비했습니다.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실 거죠? 퀴즈 문제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만 굿모닝 FM 방송에 나왔던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더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반반한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 먹고 치킨도 받자 빠라바라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아, 대리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네, 저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연우 아빠 최규승이라고 합니다.
0: 아, 규승님 반갑습니다.
1: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0: 보내주신 사연부터 일단 소개해드립니다. 연우 아빠 최규승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 왔어요. 출근 때마다 테디님 라디오 들으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워킹맘인 제 아내에게 힘이 되고 싶어서 반반한 퀴즈 도전합니다. 저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서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있어요. 꼭 뽑아주세요. 유유 하셨어요. 오, 네. 일찍 나오셨어요. 이거 하려고.
1: 아, 그렇습니다. 일주일째 지금 계속 1시간씩 출근하고 있습니다.
0: 정말.

0: 네.
1: 아, 감사하고 일단 고생 너무 많으시네요.
0: 아, 아닙니다. 좀
1: 수원으로 이사를 네. 하신 건 뭐 직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0: 아니요. 집이 수원에 좀 거주를 그 이사를 하게 되면서 네. 직장 계속 서울에 다니고 있어요.
1: 아, 그럼 장거리 또 출퇴근길이 되는 것 같은데.
0: 네.
1: 수원 이사 가니까 어때요? 분위기는 좀 괜찮아요? 기운은?
0: 네. 네, 저는 수원 여기 너무 좋아요. 네, 지금 저희 아내도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1: 정말
0: 네, 이사 잘 온 것 같아요.
1: 그래, 네. 이사해서 이렇게 좋은 기운 얻으면 일도 잘 풀리고 네. 다 잘 될 겁니다. 평소에는 그러면 몇 시쯤 출근하시는 거예요?
0: 원래 보통 한 7시 20분쯤에 제가 나오거든요.
1: 예.
0: 네. 네.
1: 근데
0: 오늘은 한 8시 40분에 나왔습니다.
1: 오늘 이렇게 연결돼서 너무 다행이다.
0: 아, 정말 너무 좋습니다.
1: 아내도 그러면 서울로 일하고 있나요?
0: 아니요, 아내는 수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1: 아, 수원에서? 다행이다.
0: 네.
1: 워킹맘인 아내를 또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이렇게 보면 짠할 때가 있나 보죠?
0: 그렇죠. 안 그래도 아기 때문에 너무 힘든데.
1: 그렇지.
0: 네, 그 일까지 하는 거 보면은 참, 네, 대단하기도 하고.
1: 근데 뭐, 네. 규승님도 아이 함께 보는 거잖아요.
0: 아, 그렇긴 하죠.
1: 아내분이 더 많이 보나요? 어쩔 수 없이.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오늘 반드시 네. 만점 받거나 이게 성공해가지고 선물 네. 좀 안겨드려야 되는데 어때요? 네. 퀴즈 자신 있으신가요?
0: 아, 이게 라디오로 들으면서 풀었을 때는 반 넘게 맞췄던 것 같은데 지금 근데 너무 떨리네. 이게 통화.
1: 이 통화하면 떨려.
0: 네, 하지만
1: 차분하게.
0: 네.
1: 차분하게 우리 화이팅 외치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네. 하나, 둘, 셋.
0: 네, 화이팅.
1: 화이팅.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답 말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준비되셨죠?
0: 네, 준비됐습니다.
1: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곱하기를 하자. 곱하기를 하자. 12 곱하기 9는 하나.
0: 108.
1: 정답. 어깨를 영어로 하면
0: 쉽니다.
1: 정답. Baby, baby, baby, ooh like baby, baby, baby, ooh like. 이 노래의 원곡을 부른 가수는
0: 저스틴 비버.
1: 정답.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하게 답하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우문
0: 현답.
1: 정답.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이 대사가 나온 임시완, 이성민 주연의 드라마 제목은
0: 미생.
1: 오, 정답.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시작이
0: 반이다.
1: 정답. 결실을 맺다와 결실을 거두다 중 더 자연스러운 표현은
0: 결실을 거두다.
1: 정답. 세계 7대륙 중 섬나라 아일랜드가 있는 대륙은
0: 하나. 영국.
1: 아, 유럽이었어요. 유럽.
0: 아, 유럽.
1: 청포묵을 주 재료로 사용해서 만든 전통 음식인 탕평채에 유래가 된 탕평책을 펼친 조선시대 왕은 하나.
0: 정조?
1: 아, 영조였어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가 있는 도시는 하나. 둘. 경상도.
0: 대구?
1: 아! 부산이었습니다.
0: 아, 네.
1: 어렵지? 이런 거 어떻게 알아?
0: 어렵네요. 네.
1: 그러니까요.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10문제 중에 무려 7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대부분 치킨에 콜렛을 때 획득하셨습니다. 잘 푸셨어요.
0: 아, 네.
1: 너무 초반에 떨리네. 약간 만점 맞는 줄 알았어.
0: 네, 저도요. 네.
1: 7668번님이 저는 서울에 사는 연우 엄마예요 하시면서 반반한 퀴즈 성공 축하해요 연우팅 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연우 또 엄마가 자 연우 엄마 포함해서 7분께 바나나 맛 우유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규승님
0: 네
1: 너무 잘 부셨어요. 너무 잘 부셨고
0: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닙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0: 네. 이제 조돌된 아기 이렇게 키우면서 이제 일하느라 너무 제 고생하는 아내 너무 고맙고 네 항상 좀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1: 아 규정님
0: 네
1: 화이팅입니다.
0: 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1: 그럼요.
0: 진짜 테리님 제 학창 시절 우상이었거든요.
1: 아이고
0: 이렇게 라디오 진행해 주셔서 제가 항상 너무 네 즐겁게.

0: 출근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3주년인데 네, 앞으로 30년도 네,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너무 고마워요. 규정님 일로 와요. 우리 안읍시다. 안아요.
0: 네? 아, 네. 안아주십시오.
1: 오늘 하루도 멋지게 보내시고요.
0: 네. 멋진 하루 보내십시오.
1: 네. 보내드립니다. 안녕.
0: 네. 안녕.
1: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2: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6: 안녕하세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신입사원 누구일까요? 바로 시니어 인턴입니다. 60세 이상의 시니어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27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 장기 고용 시 최대 280만 원 추가 지원까지. 2026년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577-1923.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1: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유럽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유럽의 축산 강국인 아일랜드에서는요, 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소에게 이것을 발급합니다. 여기에는 소의 생년월일, 품종, 출신, 농장, 그리고 소유주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소가 판매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이것의 내용도 함께 업데이트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꼭 챙겨야 하는 신분증이자 영어로는 패스포트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아침에 바쁘실 텐데 정답 보낼 어떤 뭐 여권이 되세요. 그 여권이 되시면은 정답을 꼭 보내주십시오. 예, 아 여권이 되시면요. 예. 그냥 보내주세요. 제발. 정답 보내주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다섯 분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할게요. 이 아이의 월드 투어 듣고 올게요.

0: 근데요, 소들이 양희정 님이 정답 여권. 내일 여권 들고 중3 딸이랑 인천공항 갑니다. 설렘 가득이에요. 어디 가는데, 어디로 떠나는데요? 지금 유류 할증료 이렇게 높은데 어디 떠나는데? 미리 결제하신 건가? 부럽습니다. 5180번님이 정답 여권입니다. 내년 환갑 여행 가려고 올해 드디어 여권 만들었어요. 그럼 첫 번째 해외여행이에요? 아니면 오랜만에 만드신 건가? 너무 축하드리고, 예, 환갑 친구들하고 가나요? 가족들하고 가나요? 멋진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아, 부럽다. 두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화장품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을 참고해 주세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5월 중순을 향해 가는 지금 뭐 하나쯤은 결실을 거뒀을 것 같은 성실남. 네,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희준입니다.
0: 아니 뭐,
1: 네,
0: 성실함 하면 MBC에서 1등인데
1: 그게 결실과 이어질 거라는 건 편견입니다.
0: 왜요? 왜?
1: 밖에 요즘에 그 굿모닝 FM 제작진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네, 재테크. 그러고요. 맨날
0: 주식.
1: 오면은 주식 얘기하고. 근데 저도 그 측면에서는 결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렸어요.
0: 아,
1: 없어요.
0: 아니, 도전을 해야 결실을, 네, 얻죠.
1: 아, 네, 이 겁나요. 한번 잃으니까.
0: 그 언젠데요, 잃은 내가?
1: 아, 얼마 안 됐죠. 한 몇 개월 됐죠. 몇 개월.
0: 아, 몇 개월 전.
1: 몇 개월 전. 한 3개월, 4개월 전.
0: 3개월, 4개월 전.
1: 아직 그 뭐랄까요? 이별의 아픔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굉장히 아픈 시기.
0: 이별은 또 다른, 네, 만남으로 극복.
1: 내가 들어가면 꼭 떨어지던데. 이런 걱정이 있어요.
0: 아니요.
1: 네.
0: 참고로 저도 어제 들어갔거든요. 네.
1: 또 추가로 더 이렇게 투자를 하신 거예요?
0: 다른 데 이제 투자했는데 어제, 네, 대폭락이 있었어요.
1: 아,
0: 이게 저도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1: 네, 그럴 때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0: 전혀요.
1: 오, 와.
0: 예, 전혀요.
1: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0: 두고 봐요, 어떻게 되는지.
1: 두고 자야 되는데.
0: 나 이 이별을 극복한다.
1: 야, 저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0: 제가 투자를 부추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1: 아, 그럼요, 그럼요.
0: 저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1: 네, 저처럼 될 수 있어요.
0: 예,
1: 네.
0: 저도 마음은 아픕니다.
1: 직장인들 파이팅.
0: 일하면서 극복해야지. 일하면서 극복해야지.
1: 아하, 자.
0: 우리 돈 벌고 있다 지금.
1: 그래요.
0: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1: 가자, 티끌 가자.
0: 언어 유의, 네, 시작해 볼까요?
1: 자, 티끌 벌러 갑시다. 자,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할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 보시죠.
0: Let's go. 실망했어요.
2: 아, 잠깐 이전. 아, 아니 어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실망하셨습니까?
3: 이 위중 삼병이 아니라 모기한테 아주 실망했다.
2: 아, 이거 봐, 이거 봐. 나 물고 갔어, 이거.
4: 아,
2: 물고 갔어.
4: 아이, 중대장님 그럴 때는 옛부터 내려오는 민간 요법이 있지 말입니다.
3: 옛부터? 이 위중 삼병. 아, 옛부터가 아니라 예부터라고 해야 된다.
4: 예. 아이, 그 예부터 내려오는 민간 요법.
3: 그렇지.
4: 이게 모기에 딱 물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침을 바르면 됩니다.
0: 침을.
4: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3: 뭐야? 뒤에서 상병. 뭐 하는 짓이야? 야우. 더럽잖아.
4: 아, 이게 예부터 내려오는 민간 요법이라고 그 태순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3: 에헤이, 민간 요법도 맞춤법도 완전히 엉터리구만.
4: 안 되겠어요.
3: 이 손에 저런 운동장으로
4: 지파. 지파.
0: 아, 세게 못해요. 대대장. 대대장 스타일로 해야 돼.
1: 네, 정석이 아나운서가 이런 스타일로,
0: 예,
1: 하죠.
0: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유의할 우리말 옛부터 그리고 예부터입니다. 오늘의 상황극에서는요, 태중대장이 모기에 물렸어요. 그랬더니 이휘준 상병이 옛부터 내려오는 민간요법이 있다고 했더니,
0: 예,
1: 태중대장이 아니다, 예부터가 맞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0: 웬만하면은 이휘준 상병이 틀리지 않을 텐데. 근데 예부터일 것 같아.
1: 정답은?
0: 정답은?
4: 예부터가 맞아요.
0: 맞아요?
4: 네, 예부터.
0: 나 계속 예부터라고 썼는데.
4: 그렇게 많이 쓰셨을 거예요. 자,

0: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뜻부터 좀 보면요. 예와 예순 둘 다 지나간 과거를 뜻하는 말이죠. 하지만 사용법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예, 아주 먼 과거를 뜻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조사나 전미사가 붙어서 예를 들면 예부터, 예로부터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옛, 이거는 지나간 때라는 뜻을 가진 관형사입니다. 네, 관형사는 뒤에 이제 명사나 대명사가 와서 이거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그렇지,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면 옛 친구, 옛 추억 이런 것처럼 뒤에 뭔가 꾸며줄 수 있는 그런 명사가 붙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스럽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1: 예.
0: 예, 옛 것과 같은 멋이나 맛이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뭐뭐스럽다는 저 또 전미사거든요.
1: 예.
0: 이것도 명사, 동사, 형용사 뒤에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 아니고 예스럽다.
1: 아, 예스럽다. 어렵다, 어려워. 아, 이런 건 이제 진짜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좀 어렵긴 하네요.
0: 옛 뒤에는 그냥 명사가 온다라고만 생각하면 좀 더 외우기가 그치. 편할
1: 뭐
0: 것 같아요.
1: 명사 붙일 때만
0: 옛 친구 옛 뭐 이런 거 할 때만
1: 표현을 하는 동사나 뭐 이런 것들 나오겠네.
0: 예부터는 이건 뭐 꼭 이렇게 딱 기억해 주시고
1: 예, 예입니다.
0: 예부터
1: 예.
0: 예스럽다.
1: 자, 아, 예부터 내려오는 민간 요법 중에 네. 휴준 아나운서가 믿는 게 하나 있으시면 뭐.
0: 감기 걸리면 이제 소주를 마셔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1: 그 고춧가루 타가지고.
0: 네. 근데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했을 때
1: 예.
0: 그 땀이 막 나잖아요.
1: 아,
0: 열이
1: 그렇지.
0: 올라와서.
1: 그렇지, 그렇지.
0: 그 땀을 빼자가 아. 그 취지가 아닐까.
1: 저도
0: 생각을 해봅니다.
1: 저도 이제 아니라고 계속 깨알 뉴스에서도 말했는데
0: 네,
1: 아직도
0: 뭐예요?
1: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0: 뭐예요?
1: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삼겹살을.
0: 아,
1: 그건 아, 삼겹살 말고는 먹을 게 없어.
0: 그냥 먹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1: 보내드릴게요.
0: 어, 또 뭐 왔어요 지금?
1: 어, 이거 소개해 주시죠.
0: 6734번님이 예부터 하이닉땡을 샀어야 했는데.
1: 아, 요새 밈이 있더라고요.
0: 아,
1: 그 네. 하이킥 정배처럼.
0: 네네네.
1: 1년 전부터 자기 이마를 때리면서
0: 아~
1: 이때 샀어요. 이때
0: 아~
1: 샀어요. 이거 매달 매달 계속 이마 때리는 거.
0: 진짜 닉스통이라고 예. 하는.
1: 그렇습니다. 예. 아, 휘준 아나운서도
0: 예.
1: 예, 나가기 전에 저랑 얘기 좀 하고요.
0: 예, 선생님.
1: 예. 예. 휘준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어셔의 예.
0: 예.
1: 예부터
0: 예.
1: 이 노래 참 좋았어. 띄워드립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0: 안녕.

0: 어셔 예 듣고 왔습니다. 아 이거 춤 너무 추고 싶었는데 아 이거 어려워.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18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고액 자산가 가구를 제외한 약 3,600만 명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관련 소식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하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사 시즌2 쩝쩝 박사 이원희 셰프님과 전국 미식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로 갈지 알고 계신가요?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포스코 ENC, 음식물 처리기 휴렉, 쉐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정식품, IS동서,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과 함께합니다.
1: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8시 16분 39초 40초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 네, 예부터 5월 더위 종종 있긴 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그 옛 여름 더위가 5일 이상 이어진다는 점이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 습도는 낮아서 그늘 아래선 한결 나으니까 모자 양산 잘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말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26도, 대전 대구 28도까지 지금보다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고요. 내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쭉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겠고요. 오후 한때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오늘 늦은 오후에 강원 산지에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고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으로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말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창입니다.
0: 예, 오늘 또 수요일이라 네네. 먹는 얘기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너무 더워져요.
1: 네네.
0: 점심에 뭐 드실 거예요?
1: 사실은 이제 어제 먹은 건데 이렇게 더울 때는 오히려 더 더운 걸로 가야 됩니다. 삼계탕을 드세요.
0: 와, 네. 먹고 싶다 갑자기.
1: 더 더운 걸로 먹어야지 땀이 쭉 납니다. 이제 어제 하루 종일 땀 흘렸는데 삼계탕 먹고 나서 좀 기분이 좋아졌어요.
0: 하하. 네. 삼계탕 맛집 있죠?
1: 삼계탕 맛집은 너무 많은데 그 저 어제 먹은 거 되게 맛있었거든요.
0: 기본 삼계탕 좋아하세요?
1: 기본 삼계탕 좋아하고 전 녹두 들어간 거
0: 녹두
1: 좋아합니다.
0: 녹두 쪽이구나. 전 들깨 쪽인데.
1: 저 청와대 앞에 녹두 삼계탕 파는 데가 있습니다.
0: 아, 맛 추천 잘한다니까.
1: 네.
0: 아, 기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점심 삼계로 갑니다. 자, 키워드 뉴스예요. 멋쟁이 신사 아니고 키워드 뉴스.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긴축 재정과 확장 재정. 두 번째 키워드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고유가 피해 지원금. 마지막으로는 이상민 2심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긴축 재정과 확장 재정입니다.
0: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다양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어떤 부분을 강조했나요?
1: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0: 예.
1: 재정 확장 정책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0: 오, 정부의 지출을 늘리겠다라는 의미겠죠.
1: 맞습니다. 이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마냥 재정 지출을 조이는 것 대신에 쓸 때는 써야 된다 이런 기조로 보시면 되는데요.
0: 예.
1: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적극적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반대로 또 세금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0: 예, 그렇다고 뭐 세금을 막 쓰면 안 되는 건데 정부가 어떤 부분에 돈을 쓰겠다는 거죠?
1: 이제 이 대통령은 어제 정부 투자로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선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어제 발언들과 기존 기존의 어떤 메시지들 좀 종합해보면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 분야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0: 예, 새로운 성장을 위한 분야에 투자를 더 해야 된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네요.
1: 근데 또 어제 재정 확장 정책 언급이 더욱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막판에 예산 투입 효율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0: 재정 확장 기조 자체가 예산을 무제한으로 투입하자 이런 의미가 아닌 만큼 비효율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런 기조로 읽히는데요. 특히 이제 이해관계에 휘둘려서 효율성이 낮아서 정리해야 할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1: 예,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비효율 예산을 줄이라고 비율 예산을 줄이라고도 이제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올해 예산도 이재명 정부가 편성을 하기는 했지만 예산 편성 기조나 방향은 사실 이재명 정부가 세운 것은 아니었거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0: 결국 내년도 예산이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온전한 첫 예산이 될 텐데 기획예산처가 좀 최근에 이제 재정지출 15% 감액과 함께 현재 사업 중 10%를 폐지하겠다 이런 도전적인 목표를 좀 세운 상황이거든요.
1: 예.
0: 비효율 사업 정리 과정에서 또 진통이 매우 클 텐데 좀 어떻게 정리가 될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정부가 효율이 낮은 예산을 과감하게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뭐 요 과정들도 또 투명하게
0: 그렇습니다.
1: 공개가 될 거니까 함께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 적절한 곳에 잘 쓰이면 가장 행복하죠.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고유가 피해 지원금입니다.
1: 국무회의를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지급했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효과를 언급을 하셨네요.
0: 이제 정부가 최근 이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0: 이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조 5,200억 원의 소비 쿠폰 지급으로 5조 8,600억 원의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는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순매출 증가로 연결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소비 쿠폰 100만 원당 43만 원의 매출 효과가 추가로 발생을 해서 총 143만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죠.
1: 예, 소비 쿠폰 지급이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였네요.
0: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연구가 좀 있긴 한데요.
1: 네.
0: 미국과 일본, 대만 등이 선행 연구에 따르면 매출 증대 비율은 20에서 33%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43%가 나왔잖아요. 결국 이제 다른 나라보다 효과가 좀 컸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지급과 사용처, 사용 기간 제한 등을 좀 시행을 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도 이제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매출 증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1: 예,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의 매출이 늘어난 것이 좀 눈에 띄어 보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2차, 3차 효과를 좀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에 이뤄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1: 예.
0: 또 이제 다음 주부터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이 시작이 되잖아요.
1: 예.
0: 또 이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1: 또 다른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있었나요?
0: 이게 이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이 나올 때마다
1: 예.
0: 항상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곤 하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제 GDP 성장률 기여 측면에서는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보다 더 높은 효과를 보인다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데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이상민 2심입니다.
1: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가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0: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요. 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건 1심보다 이제 2년이 늘어난 겁니다.
1: 네, 형량이 2년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0: 2심은 이제 1심처럼 이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요. 다만 죄에 비해 1심형이 가볍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특히 1심에서 감경사유로 구체적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행위를 이제 소방청장에게 건 전화 한 통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2심에서는 이 전화 한 통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1: 재난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이었던 만큼 더욱 책임을 물어야 한다. 뭐 이런 취지겠죠?
0: 그렇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언급.

0: 되는 게 형사처벌 전력인데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력, 범죄의 성격 등을 봤을 때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제한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이제 초범이라는 점을 이전 장관에게 유리한 요소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죠.
1: 예, 어제 재판부의 판결 중에 의미가 있었던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2심 재판부는 단전 단수 조치가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1: 예.
0: 단전 단수 협조 지시를 이행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전 장관이 결국 최후의 순간에 위헌하고 위법한 지시를 따르겠다고 선택했다 이렇게 지금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또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위법했다거나 윤 전 대통령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으면 몰랐다 이런 이제 이전 장관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어제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2심 재판에서 형량이 1심보다 2년 늘어난 9년이 선고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한 줄은요. 큰 권력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1: 네. 최기창 기자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후바스탱크의 Out of Control 띄워드리면서 보내드립니다. 금요일날 뵐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자 노래 들으시고 이원희 셰프님과 맛쟁이 신사 시즌2로 돌아옵니다.

0: 2024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 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 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4: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자, 지금 이 시간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3: 네, 이제 시내길들이 차들이 좀 늘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성산로도 연인하들목 이전부터 연대 지날 때까지는 정체가 되고 있고요. 통일로도 독립문 일대 지나는데 도심 쪽으로 지체입니다. 한남대로 한남일 고가차도도 남산 1호 터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터널 안에서는 비교적 괜찮지만 터널 나와서 종로 2가까지 3일대로도 밀려 있습니다. 동호로도 지금 동호대교 북단 이후 옥수터널부터 약수역까지는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42분 정도 걸리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지금 가양대교 부근에 사고가 났는데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지체고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한강

0: 곧 있으면 스승의 날인데
1: 네.
0: 아, 형한테 연락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FM의 먹교수 이원일 셰프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쩝쩝 박사 학위 소유자 이원일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유, 너무 감사하고 늘 네. 배웁니다.
1: 아, 아닙니다. 늘 배웁니다. 저도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으로 이 빨아들이고 있는 정보의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네. 이 굉장히 고급 정보 들어오거든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특히나 요즘 시즌 2하면서 각 지역별로 보여를 못 갔어요. 열도 나고 목도 아프다면서 누워서 잠만 자는데요. 잘 먹어야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음식 해줘야 할까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속상하다.
0: 너무 네. 속상하네.
1: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0: 그렇지, 그렇지.
1: 아, 제일 속상한 거는 이. 아이가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면은 일부러 코에다가 이렇게 손도 대보고요. 다리 이렇게 온도도 체크하고 목도 이렇게 한 번씩 만져보고 매일매일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아이들은 순식간에 팍팍 아픈 것도 되게 빨리 진행되더라고요.
0: 그렇지, 그렇지.
1: 그래서 마음이 정말 아픈데 제가 저희 아이가 처음으로 아이스크림을 시작했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0: 아이스크림이요?
1: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보통 아이스크림 잘 안 먹이려고 하시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정말 처음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였던 순간이 처음에 밤에 열이 났을 때예요.
0: 네.
1: 왜냐면은 아이가 무언가 먹어야지 약도 먹고 하는데 목이 따끔따끔한 걸 평생 처음 경험하니까 아이가 뭘 안 먹는 거예요.
0: 못 먹지.
1: 근데 저희가 아이스크림을 먹였더니 먹는 거예요.
0: 아, 그건 아파도 먹지. 네. 아파도 먹어.
1: 근데 당분도 들어가 있어서 힘도 나는 데다가 우유 베이스인 거잖아요.
0: 그렇지.
1: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물론 성분이 좋은 성분표를 보고 제가 아이스크림 고르긴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아직도 목이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는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 냉동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고.
0: 아, 귀여워.
1: 아, 내가 목이 아프고 열이 나면은 아이스크림을 준다라는 거를 반복 학습을 통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0: 귀여워라.
1: 여러분들 조금 그냥 아플 때는 뭐든 먹여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든 괜찮으니까 저는 아이스크림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 늦게 아이스크림을 구할 길이 없어요라고 하면은요 지퍼백 같은 거 있잖아요. 지퍼 달려 있는 봉지에다가 우유랑 꿀이나 설탕 같은 거 넣으신 다음에 얼음 꺼내셔가지고 소금 넣으셔가지고 거기다가 그 봉지를 다시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비비시면은 순간 빙수 얼음처럼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거든요.
0: 눈꽃빙수처럼?
1: 진짜 네, 눈꽃빙수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라도 꼭 먹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들이 조금 회복해가면서 뭐라도 먹여야 될 때 보통 유동식이라고 해서 죽을 많이 끓여주시는데요. 그때 영양가를 가득 높이려면은요 재료들을 볶을 때 버터를 사용을 하셔서 조금 더 칼로리를 높여주시거나 저는 집에 쌀눈을 꼭 사다 놓습니다.
0: 쌀눈
1: 그래가지고 요로 죽을 끓이실 때 밥을 하실 때 거기다가 쌀눈을 넣어서 하시면은 쌀눈의 영양가 때문에 그 죽이 가지고 있는 영양가가 확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순간 힘이 날 수 있게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면 우유빙수 같은 거 아니면 쌀눈이 들어가 있는 버터가 들어가 있는 조금 고영양가의 죽을 먹이실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0: 아, 완벽하다.
1: 네.
0: 아, 완벽해요. 뭐든 먹어야 돼요. 뭐든
1: 먹어야 됩니다.
0: 예, 건강을 얼른 되찾아야 되니까 밥도 먹고 약도 먹고 얼른 나으시길 바랍니다.
1: 네.
0: 자, 맛쟁이 신사 시즌 2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역별로 먹으면 좋을 음식들 만나볼 건데 먹방 투어 어디로 떠날까요?
1: 네, 오늘 떠날 장소는요 대한민국의 정치 금융 방송의 중심지 바로

0: 바로 여의도입니다.
1: 아, 여의도. 예전에 자주 갔었지.
0: 네, 진짜 일하러. 예전에는 저희 일하러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1: 모든 방송국이 여의도에 있어요.
0: 맞아요. 네. 근데 뭐 아직도 그 한 방송사,
1: 네. K방송사. 네,
0: 공영방송사는 아직도 거기 있으니까
1: 그렇지.
0: 저도 참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한데요.
1: 예.
0: 오늘은 여의도에 대해서 여의도 대표 음식이 뭐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여기에는 네. 진짜 맛집 많잖아요.
0: 네, 정말.
1: 역사와 전통이잖아요.
0: 성지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1: 여기는 웬만하면 뉴비가 네. 자리 잡기 쉽지 않아.
0: 그랬는데 얼마 전에 얼마 전도 아니죠. 몇 해 전에 이제 그 큰 대형 대기업 브랜드의 백화점이 들어오면서
1: 아, 그렇지 그렇지.
0: 이제는 새로운 팝업 스토어의 성지가 되기도
1: 그렇네,
0: 했고.
1: 그렇네.
0: 그래서 정말 여의도는요. 이제는 걸을 타선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곳이 됐습니다.
1: 이야, 여기 진짜 쉽지 않은데. 네. 자, 여의도의 대표 음식 좀 소개해 주시죠.
0: 네. 요즘 같은 날씨에 여의도 한강공원에 피크닉 가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1: 많죠.
0: 첫 번째 음식은 한강 피크닉 음식입니다.
1: 좋지. 네.
0: 한강 피크닉 혹시 태지도 가세요 가끔?
1: 아, 저는 못 가죠. 네.
0: 너무 유명해서.
1: 저는 일단은 네. 지방 사람인 것도 한몫하는 네. 것 같고.
0: 그래요?
1: 왜냐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친구들하고 가서 놀아볼 법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스페셜해 나한텐.
0: 아, 한강이라는 장소 자체가 너무 스페셜해요.
1: 왜냐면 저는 오자마자 이제 가수를 데뷔했고
0: 네네.
1: 또 사람 많은 곳에 가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스페셜해졌고 밤에 이제 야간 뭐 데이트
0: 네.
1: 몰래 갈 때 이제 심야 데이트 할 때 한강을 선택한다거나 뭐 이런 거지. 낮에
0: 네.
1: 가는 건 한 번 해봤거든요. 쉽지 않던데.
0: 얼마 전에 5월 1일 노동절에 제가 저도 다행히 그날 쉬는 날이어가지고 한강에 이제 가족들이랑 와이프랑 아기 데리고 갔거든요.
1: 예.
0: 갔는데 한국 사람이 반 외국인이 반이었어요.
1: 그렇죠. 요새 풍경이 그렇더라고요.
0: 그 정도로 요즘 한강 피크닉이 날씨 좋을 때는 너무 예쁘니까. 근데 가서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편의점에 줄 서서 모두가 라면을 끓이고 있고.
1: 아, 무조건. 먹어야지.
0: 그 옆에 치킨집에서 누구나 다 통닭을 시켜서 생맥주를 시켜가지고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1: 그래.
0: 근데 와, 그 풍경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1: 아, 네. 아, 한강. 어릴 때 농구하러 많이 갔지. 피크닉 진짜 안 가본 것 같아.
0: 그쵸.
1: 예, 네, 농구는 네. 진짜 하러.
0: 어렸을 때는 거. 진짜 그냥 운동하러 가고 산책하러 가고 그런 곳이었는데
1: 예.
0: 요즘은 피크닉 장소의 대표 명소 바로 한강 피크닉 음식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한강라면 한강라면 하면은 보통 어떻게 끓이는지 뭐가 제일 맛있는지 왈가왈부 많이 하시는데 테디는 한강라면 중에 혹시 어떤 라면 제일 좋아하세요?
1: 저는 다 먹는데요.
0: 다 먹죠.
1: 네, 저도 다 먹는데.
0: 저도 다 먹어요.
1: 네. 이거 뭐 종류가 필요한가요?
0: 저는 특히 그 짜장 사발면 있잖아요. 저는 국물 라면 끓여 먹는 것도 괜찮은데 짜장 사발면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그 삼각김밥을 같이 팔아요.
1: 그렇지.
0: 그거를 꼭 찍어 그 국물에다 그걸 꼭 찍어 먹어요. 짜장 밥처럼.
1: 아하.
0: 아우, 너무 궁금해요.
1: 저는 네. 그 먹을 때 이제. 뽀득한 소시지들 있죠.
0: 네, 그렇죠.
1: 소시지들.
0: 네, 네.
1: 그걸 렌즈에 돌려가지고.
0: 그렇죠.
1: 그래서 네. 같이 먹습니다.
0: 그 옛날부터 그 참 이센셜하게 뽀득뽀득한 거 있었어요.
1: 후루룩
0: 그렇죠?
1: 바짝. 후루룩 바짝. 이걸 해야 돼요. 네.
0: 너무 맛있겠다.
1: 예.
0: 자, 다음 여의도에 정말 맛있는 음식 한번 알아볼 텐데요. 두 번째는 콩국수입니다.
1: 아, 콩국수.
0: 네, 여의도에 뭐 콩국수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정말 전통의 최강 강호 제가 꼽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꼽아주시는 3대 콩국수집 중에 하나가 있죠.
1: 예.
0: 바로 진땡집인데요. 진짜 한입 딱 떠서 먹으려고 하면은 꾸덕한 크림. 아, 이거를 케이크 옆에서 긁어왔나 싶을 정도로 정말 꾸덕한 크림 같은 진한 국물, 쫄깃한 면발. 그리고 이 집은 그 김치가 정말 빨갛게 늘 항상 돌돌돌돌 말아서 주시는데 그 달큰한 김치가 얼마나 콩국수랑 잘 어울리는지.
1: 그러게요.
0: 네. 굿모닝 FM 제작진은 물론이고요. 이회준 아나운서님까지 맛있다고 적극 추천하셨다고 하니까.
1: 거기도 새로운 먹통이거든요.
0: 아, 네. 그래요.
1: 네.
0: 아니 보니까 그 5시 정보 프로그램에서
1: 그러니까요.
0: 야, 자주 다니더라고요.
1: 저녁 먹통이라 가지고
0: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회준 아나운서.
1: 이회준 아나운서 제가 네. 딱 보니까 네. 10년 안에 관리 한번 놓치는 순간 올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1: 지금 하체가 이미
0: 저희 쪽으로 옵니다.
1: 이 쪽으로 예. 오고 있어요. 하체가.
0: 익숙지 않은 모습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예.
1: 엉덩이가 탱탱하니
0: 그럼요.
1: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0: 예. 경고 방송 보내드리면서 마지막은 예. 순댓국입니다. 예. 여의도에 회사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 바로 순댓국 집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 중에 화땡 순댓국이라는 곳.

0: 저도 정말 정말 이 귀에 인이 박힐 정도로 들은 순대국집인데 30년 전통의 노포맛집입니다. 고급 순대, 돼지 내장 푸짐하게 넣어서 아주 맛있는 붉은색 칼칼한 국물에다가 뚝배기에 밥을 넣어가지고 미리 토렴으로 데워가지고 주시는 맛집. 정말 국물 한 알 한 알에 국물이 쏙쏙 빼어들어가 있는 맛집. 이제 맛있어요. 아유, 미치겠네 진짜.
1: 여기 이제 깍두기 네. 국물 싹 해가지고 이제.
0: 아우 저는
1: 달달한 깍두기.
0: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1: 이마 왜 떼요?
0: 이마 왜냐면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든 거지.
1: 깜짝 놀랐네.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아직 멀었죠?
0: 멀었죠.
1: 네, 너무 많아요. 수백 가지가 있어가지고 네. 여의도에서 먹은 음식들, 맛집들, 추억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희 얘기를 들으셨는지 수정님께서 한강공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자주 놀러 가는데요. 날이 좋아지니까 푸드트럭들이 장사를 시작했더라고요. 닭꼬치, 타코야끼, 회오리 감자, 핫도그 등등등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은데요. 저는 한강라면 제조기로 불땡볶음면 끓여서 타코야끼랑 같이 먹었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타코야끼가 바삭바삭하더라고요.
1: 아 좋다 좋아.
0: 맛있겠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물이 있는 라면 말고 저처럼 이렇게 비비거나 구덕구덕한 그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 약간 비벼 먹는 류의 라면 드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뭘 곁들여서 찍어 먹어야 돼.
1: 아 그리고 이상하게 한강 가잖아요. 네. 그럼 원래 평소에는 간 밸런스를 굉장히 중시하던 사람도 여기 한강물 마시는 것도 아닌데 그래. 왜 이렇게 짜게 먹는지 가면 계속 짠 거만 먹어. 근데 계속 들어가.
0: 계속 들어가고.
1: 왜 그런지 모르겠어.
0: 왜냐면은 예쁘잖아요. 예쁘잖아. 한강 자체가 너무 약간 뷰가 앞에 탁 터에 탁 트여져
1: 물이 있으니까 확실히 짠 게 많이 들어가.
0: 맞아요. 네.
1: 6121번님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언제까지 치킨만 시켜 먹나요? 저는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회를 포장해서 갑니다. 노량진이랑 여의도 한강공원이랑 생각보다 가깝거든요. 네. 그리고 이 회에 복소사가 복소사. 빠지면 습한데 편의점에서 산 돌 얼음 팩에다가 복분자주, 사이다, 소주 1:1:1 비율로 넣고 흔들면 끝인데 진짜 시원하고 맛있어요. 아유 칵테일까지 네. 하시네요. 여기.
0: 보통 그늘막 텐트에 약간 저희가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해요. 널브러져 계신 분들 가끔 있거든요.
1: 가끔 있어요.
0: 네, 있어요.
1: 그게 멋스럽게 누워있는 게 네, 아니고 네, 네.
0: 약간 누가 봐도 이미 한번 취했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보통 복소서 드신 분들입니다.
1: 야, 복소서. 네,
0: 위험해요.
1: 이 칵테일 위험한데 이거.
0: 정말 위험한데 예. 왜 이렇게 거기 가면 이게 잘 들어가는지.
1: 맛있어 그리고.
0: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정말 근데
1: 회 좋다 회.
0: 제가 노량진 수산시장의 모 브랜드의 땡 선장님 댁이랑 같이 콜라보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강 세트가 아예 새로 나왔었어요.
1: 아, 도시락 세트가 에, 있었어.
0: 거기 가면은 회를 포장을 해놔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안 들고 가세요. 심지어는 젓가락에 소스에 앞접시까지 다 챙겨주는 구성이에요.
1: 와.
0: 에, 그리고 날아가지 않게 이거 케이스에 딱 들어가 있어요. 야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1: 진짜 센스 있다. 사장님 대박나시겠네.
0: 요즘 정말 한강공원에 가시는 분들 중에 노량진 들르셔가지고 회 가져가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1: 강에서 먹는 바다회.
0: 네.
1: 와 좋다. 대한민국에서만 즐길 수 있다. 진짜.
0: 맞아요.
1: 진짜예요. 네.
0: 그리고 약간 바다처럼 넓은 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1: 생각보다 없어.
0: 정말 없어요.
1: 깨끗한 강이 또
0: 다르고. 다들 가면 개천 같아요.
1: 그래. 네,
0: 네. 근데 한강이 정말 예쁘거든요.
1: 미국의 그 맨하튼 강 이런 데서는 네. 회 못 먹어요.
0: 거기는 못 먹어요.
1: 강인데 파도 치잖아요. 네.
0: 거기는
1: 강인데 파도가 막쳐.
0: 그리고 바로 시멘트로 갖다가 똑 떨어져요.
1: 너무 숨막혀요.
0: 정말 숨막혀요. 네. 그래가지고
1: 참 아름다운 나라예요. 네.
0: 자 다음은 우리 테디님께서 혹시
1: 제가 하나 할까요?
0: 네, 네.
1: 허니님 여의도 하면 역시 여의도 공원 산책 후에 먹는 냉면이죠. 예전에 부모님 모시고 갔던 정땡면옥. 네, 깔끔한 평양냉면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슴슴하면서도 깊은 그 맛처럼 맛쟁이 시사 시즌2도 깊고 오래가는 시즌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0: 여의도가 이 평양냉면에 굉장히 유명한 전쟁터가 됐습니다.
1: 그렇지.
0: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다른 곳에 있는 노포들도 많이는 있지만 여의도에 가면은 정말 이 시리즈로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나 여러 가지 브랜드 여러 곳의 스타일의 평양냉면을 느껴보고 싶다라고 아. 하시면은 여의도 가시는 것도 저도 많이 추천드립니다.
1: 아 좋네요.
0: 정말 좋고요.
1: 네, 또 보시죠.
0: 아 그리고 이 집이 왜 안 나오나 제가 참. 에.

0: 제가 꼽는 정말 우리나라 제육의 성지 중에 저는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1: 얼마나 맛집이길래 이렇게.
0: 이수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 예.
0: 여의도 직장인들의 성지, 별땡 볶음점이요. 제육이랑 오삼이 진짜 맛있는데요. 모든 메뉴가 다 직화라서 불향과 감칠맛이 엄청납니다.
1: 그렇지, 그렇지.
0: 점심시간에 가면 무조건 웨이팅하는 곳인데 그럼에도 계속 가는 곳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줄을 당연히 서서 먹는 집이
0: 네.
1: 진짜 맛집이지.
0: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저희 여의도 하려고 이제 그 아이템 가지고서 작가님들이랑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꼽는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까지는 이집 1등인 것
1: 와,
0: 같아요.
1: 진짜 그
0: 예.
1: 정도야? 나안 가봤어,
0: 왜냐면은
1: 안 가봤어.
0: 가면은 우선은 딱 입장하면은요. 왼쪽 코너에 주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방에 맨 오른쪽 끝에 불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중식화구가 놓여져 있습니다. 중식화구에서 제육을 볶아주세요, 오삼을.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정말 불량이 쫙쫙쫙쫙쫙 소리가 들리거든요.
1: 아, 좋다.
0: 근데 그게 정말 크지도 않은 작지도 않은 접시에 소복하게 딱 하고 담겨서 김이 모락모락하는데 깨가 탁 뿌려져서 올라오거든요. 와, 제가 고마워요. 이 효과. 그 집이 이 집이 그 진땡집 아까 콩국수집이랑 같이 여의도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지하 그 복합상가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석천이 형이랑 같이 가가지고 그두집 사이에다가 상을 깔아놓고 두집 메뉴를 동시에 시켜서 먹은 적도
1: 아,
0: 있어요.
1: 좋다, 형. 천재네, 천재야.
0: 제가 너튜브 찍으면서 가장 행복했었던 순간 중에 하나를 꼽으면은 그집두 집을 한 번에 먹었을 때
1: 와,
0: 제가
1: 미쳤다,
0: 꼽는
1: 미쳤어.
0: 베스트 집을 편집해서 먹었거든요.
1: 예.
0: 그만큼 맛있으니까 제육 생각나시면은 여의도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1: 별땡볶음점을
0: 네.
1: 안 가본 것 같은데.
0: 점심시간을 지나서 가세요. 그러면은
1: 그럼요.
0: 직장인분들이 살짝
1: 빠졌을
0: 빠지시거든요.
1: 때, 그렇지.
0: 그때 가면은 맛있고 부대찌개 맛집도 있고 거기에 가면은 맛집들이 너무
1: 많아요.
0: 네.
1: 제가 한 4차까지 뛸 수 있으니까.
0: 4차 가능해요. 그치?
1: 아, 네 군데 한 방에 가겠습니다. 와, 좋다.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0: 네.
1: 예, 하나는 9199번님으로 갈까요?
0: 네.
1: 여의도 능땡 미나리요.
0: 아.
1: 미나리 곰탕이 진짜 진짜 맛있어요. 토렴 방식이라서 밥알 하나하나에 국물 맛이 배어 있고요. 육회 비빔밥도 맛있으니까 꼭 같이 드세요. 괜히
0: 맞아요.
1: 미슐랭 맛집이 아닙니다. 아, 이거 미슐랭이구나. 아.
0: 제가 알기로는 이 집이 몇 군데 다른 지역에도 있는데 여의도에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집 곰탕 진짜 맛있어요.
1: 분점이에요.
0: 네. 곰탕이 어우 이렇게 산뜻할 수 있구나.
1: 그래, 미나리가 또 들어가고
0: 미나리가 송송송송 썰어져가지고 정말 곱게 썰어서 위를 한 겹을 덮고 있어요. 약간 그 연못에 떠 있는 개구리풀 같은 약간 느낌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그 합이 너무 좋거든요.
1: 네. 아, 이 정도면은 사실 그 설렁탕 라인으로 좀 가도 될 만한데.
0: 가도 되죠.
1: 근데 깊게야 네. 곰탕으로.
0: 네, 곰탕으로.
1: 곰탕이 또 토렴도 잘 안 하는데 원래.
0: 곰탕 잘 안 하죠.
1: 왜 안 하는데 토렴까지
0: 보통 그냥 그 뻘건색 국밥류들을 많이 하는데
1: 그렇지.
0: 아 요즘 맛있습니다.
1: 여의도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저희 시간이 없어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여기까지입니다. 바나나 맛 우유 소개된 분들 모두 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8: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0: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이래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이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오늘 이원희 셰프님과 여의도 떠났다 왔거든요. 아, 할 얘기 너무 많아.
3: 저희 옆에 작가님들이 다 쓰러지셨습니다.
1: 쓰러졌어. 안 한 얘기들 뭐 낙지집도 맛있는 집 많죠.
3: 서로 지금 필담 나누면서 야 우리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여기가 저기 갈까 지금 난리 났습니다.
1: 왜냐면 방송국이 있었던 전통적인 곳이라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매니저들, 그렇죠. 작가들,
3: PD님들, 감독님들
1: 맛집 공유가 너무 잘 돼 있어요.
3: 맞습니다.
1: 맛집 아, 네. 너무 많은데 여의도 나중에 한번 더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3: 좋습니다.
1: 아 맛있는 얘기 잘했습니다 셰프님.
3: 저 진짜 빨리 먹으러 가야 돼.
1: 빨리 가요. 빨리 가요.
3: 빨리 여의도로 출발.
1: 배가 지금 골마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셰프님과 함께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 해버 굿 데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4: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5: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8: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7: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9: 인쇄는 와우 플러스.
10: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이른 아침에 그래도 꽤 선선함이 느껴지시죠? 예. 출근길에 그 문 열고 나올 때 아 오늘 날 더우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내심하게 되는데 산뜻한 공기에 새삼 반가웠습니다. 아휴, 지난 겨울에는 모두들 봄을 엄청 기다렸잖아요. 뭐 봄이 오면 자전거도 탈 거고 산책도 가고 산에도 가고 예, 별왔던 일이 많은데 이렇게 기다린 만큼 신나게 만끽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봄인데 그러나 곧 사라질 봄.